0: 싶으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6번째 페이지. 모기는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지지만 이분은 처서가 지나면 입이 더 현란해집니다. 환절기형 역사 스리틀러 성김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회식하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십시오. 길거리에서 지금 주무시면 입이 휙 돌아갑니다.
0: 그렇습니다. 실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환사 경험이 있으신가요?
1: 마이크 꺼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지난 8월 22일은 이제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날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29일은 이제 경술국치일인데요.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날, 그 과정에는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을 비롯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서도 이완용 못지않은 악명 높은 매국노들, 이름 자체가 배신자를 뜻하는 대명사로 남게 된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왜 자신의 나라를 등졌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세계사 속 매국노들을 찾아 선김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죠.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세계사 속 매국노 어떤 인물인가요?
1: 첫 번째 인물은 진짜로 나라를 팔아 넘긴 인물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나라를 어느 나라 넘겨. 사람 인물인가요?
1: 노르웨이.
0: 노르웨이.
1: 노르웨이. 오. 노르웨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0: 연어?
1: 연어죠.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하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하, 테이크 홈이라고. 예. 테이크 홈. 형님 어떻게 알아요?
0: 죄송합니다. 예. 예.
1: 자, 이 노르웨이, 연어로 유명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팔아 넘기려고 했던 매국노가 있습니다.
0: 뭐 생소한 역사 같은데 아마 알려주시죠. 예, 누굽니까?
1: 바로 비드쿤 크비슬링이라는 저 인물이거든요.
0: 크비슬링.
1: 크비슬링이라고 당시에 2차 대전 나치 독일에 의한 2차 대전 당시에 노르웨이의 뭐라고 할까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니지만 얼굴 마담이었어요.
0: 얼굴 마담이었다.
1: 히틀러를 등 뒤에 업고 자기 국민들을 짓밟고 자기 국민들을 학살을 한 인물입니다.
0: 야.
1: 저 크비슬링이요. 이게 있어요. 당시에 유럽의 뭐 덴마크도 그렇고 뭐 여러 국가들에서 헝가리도 그렇고 네. 히틀러를 뒤에 얹고 뭐라고 할까 그 나라에서 독재를 한 독재자들은 많아요.
0: 그래요. 예.
1: 특히 헝가리와 덴마크가 대표적이거든요.
0: 네.
1: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독재자들을 매국노라고는 안 해요.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죠.
0: 그냥 독재자.
1: 독재자죠.
0: 예.
1: 그런데 이 크비슬링은 유독 독재자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하거든요.
0: 그래요? 뭔가 다른 뭔가가 있구나. 예.
1: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르웨이를 통치한 거는 나치 총독이었어요.
0: 네.
1: 근데 나치 총독이 통치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통치하기엔. 그래가지고 꼭두각시로 앉힌 게 크비슬링이었어요.
0: 아, 꼭두각시였어요. 얼굴 나치의 꼭두각시.
1: 그래서 정말로 이 나치의 꼭두각시로 노르웨이를 그러니까 2인자죠. 통치하면서 자기 국민들을 다 학살하고 야. 손에 피 묻힌 거는 크비슬링이었거든요.
0: 저 사람 이름이 엄밀히 따지면 성이죠. 크비슬링이 아예 매국노라는 대명사 단어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 당시에 이제 호콘칠세라고 해서 그 노르웨이 국왕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0: 예, 예.
1: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점령한 다음에 호콘칠세가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0: 예.
1: 그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왕이 이제 망명을 왔잖아요. 왜 망명 왔냐 했더니 이런 그 배신자가 있었다. 당시 처칠 총리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크비슬링 저런 뭐 삐삐가 나라를 팔아먹냐.
0: 처칠이.
1: 처칠이요.
0: 예.
1: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식 발음에서 크비슬링이 된 거예요.
0: 크비슬링. 예.
1: 크비슬링이 이름 맞습니다.
0: 예.
1: 근데 그걸 영어화해서 크비슬링이라고 계속 이걸 얘기하고 BBC에서도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한 거예요.
0: 예.
1: BBC가요.
0: 예.
1: 그러다가 이게 하도 영국 내에서 이게 쓰이다 보니까 BBC가 계속 크비슬링. 이게 아예 사전에 등재가 돼 버린 거예요.
0: 아예 뜻이 매국노예요?
1: 아예 그때부터는 진짜로 좀 영어 사전에 보시는 거 같아요.
0: 크비슬링.
1: 글쎄, 예. 발음이, 맨체스터 발음이시네요.
0: 부역자.
1: 부역자.
0: 반역자, 이런 뜻이네.
1: 그래서 예. BBC와 처칠이, 특히 처칠이 계속 반역자를 그냥 크비슬링 하다 보니까.
0: 예.
1: 원래 마량에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쭉 쓰다 보면은.
0: 그런 경우가 있죠.
1: 예. 그래서 영국 덕분에 저 사람 이름이 아예 그냥 영어 사전에 일반 명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0: 예. 지금 영국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You are such a quizzling 하면 뺨 맞나요?
1: 뺨 맞죠.
0: 그래요?
1: 넌 매국노다.
0: 진짜 쓰이는 단어구나.
1: 실제로 여담인데요.
0: 예.
1: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그게 내국노의 대명사가 됐냐면 예. 나중에 이제 크비슬링이 히틀러와 만나요.
0: 네.
1: 첫 번째로
0: 네.
1: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히틀러는 나는 히틀러다 라고 했겠죠.
0: 예.
1: 크비슬링은 저는 크비슬링입니다.
0: 했겠죠.
1: 했죠.
0: 예.
1: 그랬더니 히틀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0: 뭐라고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뭡니까?
0: 그게 뭐예요?
1: 히틀러도 네. 크비슬링은 매국노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0: 단어를. 아, 이미 그때부터?
1: 그때부터.
0: 아, 말이 돼.
1: 그래서, 아, 이게 물론 야사예요, 야사.
0: 야,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네. 그럼 히틀러 만나고 매국노지 타기 전에는 뭐 어떤 과정을 밟았던 사람인가요?
1: 노르웨이는 뭐 저번에 한번 그 바이킹의 역사를 말씀드렸을 때부터 네. 입헌 군주제 국가예요.
0: 네.
1: 그때도 입헌 군주제 국가였어요. 저 사람이 나고 자랄 때도요.
0: 아까 무슨 국왕이 있었잖아요.
1: 호콘 7세요.
0: 예.
1: 근데 그 상징적인 국왕이고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각이 꾸려지고 이제 총리가 실권을 갖던 그런 정치 구조였는데
0: 네.
1: 이 쿠비슬링의 아버지는 굉장히 저명한 목회자 겸 학자였어요. 집안은 좋아요.
0: 네.
1: 어렸을 땐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0: 예.
1: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0: 오.
1: 그래서 임관을 해요.
0: 예.
1: 그런 다음에 어디 가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른 청년이었어요.
0: 네.
1: 러시아로 간 거죠.
0: 유학 가나요?
1: 자원봉사요.
0: 아, 자원봉사를 가요?
1: 1920년대 때.
0: 오.
1: 지금 뭐 그때가 1917년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니까
0: 예.
1: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다로
0: 예.
1: 소리를 듣고 그럼 우리가 가서 뭐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동료들과 함께 러시아로 건너갔는데
0: 네.
1: 볼셰비키 혁명 뭐 뜻은 좋았으나 이게 현실화 안 되잖아요. 아니,
0: 스탈린 독재였죠. 뭐
1: 예. 스탈린 독재로 이어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예, 예.
1: 당시 뭐 그 수많은 농노들은 다 굶어 죽고
0: 예.
1: 그거를 현장에서 본 거예요.
0: 봉사 갔다가.
1: 봉사 갔다가.
0: 예, 예, 예.
1: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악이다 라는 아. 멘탈을 갖게 돼요.
0: 네.
1: 때려잡자 공산주의, 때려잡자 사회주의. 이게 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이다.
0: 네.
1: 라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경도가 된 상태에서 노르웨이로 돌아와요.
0: 예.
1: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크비슬링과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이해하시기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이 전쟁 중간기를
0: 예.
1: 보셔야 되거든요.
0: 예,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이때 대부분 전체주의가 다 등장해요.
0: 전체주의, 예.
1: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파시즘. 그렇고 히틀러의 제3제국도 그렇고
0: 네.
1: 다 이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럽이 개판이었어요 지금.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유럽은 다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0: 그쵸.
1: 신생 민주주의도 슬슬 이제 싹을 피워나가는 단계였고 공산주의도 이제 싹을 피워나가는 단계였고 둘 다 자리를 못 잡으니까 둘 다 개판했던 거예요.
0: 아, 예, 예.
1: 이거를 크비슬링이 본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도 이거 서로 토론만 하다가 뭐 답도 안 나오고 특히 지금 그 러시아에서 시작했다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사람도 굶어 죽고 있지 않냐?
0: 네, 그건 아니고
1: 이거 아니다.
0: 예.
1: 그럼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의 권력자가 실권을 잡고 독재라는 전체주의가 답이다.
0: 그게 크비슬링이 내린 답입니까?
1: 크비슬링도 아~ 내렸고 히틀러도 내렸고 무솔리니도
0: 내린 답이군요.
1: 그래서 그때 예. 전체주의가 다 휩쓸어요 유럽을.
0: 아 예.
1: 크비슬링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0: 네.
1: 특히 자기가 본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0: 그렇죠.
1: 노르웨이로 돌아오자마자 그때가 마침 또 세계 대공황이었어요.
0: 네.
1: 20년대니까
0: 네.
1: 노르웨이도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파업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노동자들이요. 그거를 약간 삐딱한 눈으로 본 거예요, 크비슬링이.
0: 네. 아,
1: 이거, 저 노동자들의 시위를 놔두면 우리 노르웨이도 공산화 될 것이다.
0: 러시아 꼴난다.
1: 러시아 꼴난다.
0: 아, 예.
1: 저거 무력 진압을 해야 된다.
0: 네.
1: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0: 지금 정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이때 네. 마침 국방부 장관이 돼요.
0: 아.
1: 육사, 사관학교
0: 출신.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진압을 해버려요.
0: 아.
1: 여기서 내각과 충돌합니다.
0: 아, 내각과
1: 다른
0: 해요?
1: 장관들이 있을까요?
0: 예, 예.
1: 이모시오, 크비슬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노동자들은 이렇게 무력 진압을 합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아니, 이거 보시오. 지금 까딱하면 우리 노르웨이도 바로 옆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0: 그렇죠.
1: 우리도 러시아 꼴 난다고 티격태격 하다가 국방부 장관을 그만둬요. 반 강제로 쫓겨납니다.
0: 예, 예, 예.
1: 거기서 물러날 크비슬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0: 네.
1: 내가 정치하자.
0: 아예 정치를 하자.
1: 정치하자. 정치해서 노르웨이를 내가.
0: 내가 내각을 휘어잡자.
1: 내가 휘어잡자. 어. 라고 해서 국민연맹, 국민동맹, 국민연합. 그건 어떻게 번역하에 따라서 다른데 예. 정당을 만들어요.
0: 예.
1: 그런 다음에 36년과 36, 33년과 36년에 예. 총선을 치르는데
0: 예.
1: 단 한 석도 얻지 못합니다.
0: 아, 뜻을 못 폈네요. 정치 쪽에서 처음에는. 예.
1: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0: 예.
1: 그래서 네. 국내에서 내가 정치 정도를 걸어서는 내가 정계에 못 들어간다라고 네. 판단하면서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냐면 아 지금 전체주의 국가를 완성을 했고 또 반공주의를 주장하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다.
0: 어.
1: 해서 독일 측과 접촉을 해요.
0: 어, 자기가 예.
1: 그러니까 독일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노르웨이인과 독일에 있는 게르만 민족은 서로 같은 아리아 민족이라고 예전부터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크비슬링도 그러면 같은 아리아인 인 독일 게르만족과 손을 잡자.
0: 네, 네, 네.
1: 그래서 히틀러 측과 손을 잡는데
0: 네.
1: 그 알프레드 로젠버그라는 인물이 있어요.
0: 누굽니까?
1: 이게 많은 분들이 나치 독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괴벨스도 하시고 다 아시는데 이 알프레드 로젠버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0: 누구예요? 뭐 한 사람이에요?
1: 괴벨스는 히틀러의 나팔이었죠.
0: 그렇죠.
1: 근데 모든 이론 있잖아요. 네. 나치 독일의 유대인을 우리가 왜 탄압을 해야 되고 우리 아리아인이 왜 우세한 민족이고 이런 정치적 이론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로젠버그.
0: 로젠버그예요? 나치의 약간 브레인인가?
1: 나치 브레인입니다.
0: 예예. 예.
1: 알프레드 로젠버그가 러시아시탄한 독일인이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1: 그걸 자기도 눈으로 본 거예요.
0: 어.
1: 볼셰비키 혁명이 얼마나 엉망으로 흘러가는지.
0: 예.
1: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알프레드 로젠버그.
0: 어, 예, 예.
1: 그래서 알프레드 로젠버그를 연락을 해요.
0: 아, 둘이 결이 맞네. 크비슬링이랑.
1: 예. 가지고
0: 예.
1: 당신도 공산주의 싫어하지. 로젠버그. 나도 크비슬링 나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좀 합치자.
0: 아리안끼리 뭉치자.
1: 아리안끼리 뭉치자.
0: 예.
1: 내가 지금 총선 두 번 했는데 한 석도 못 얻었거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치 독일 좀 힘 좀 달라.
0: 어.
1: 그게 또 위 형님 히틀러 좀 다리 좀 놔주세요. 해요.
0: 예, 예.
1: 참고로 이 알프레드 로젠버그란 인물이 레벤스트라움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그 히틀러의 정치 철학이에요.
0: 네.
1: 게르만 민족은 다 한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오스트리아고도 그렇고 게르만 민족 뭉쳐. 나는 정치 철학을 만든 인물인데 하여간 당신이 그렇게 히틀러와 친하다고 하니까 네. 좀 다리 좀 놔주시오.
0: 예.
1: 내가 그러면 당신한테 좀 맞으면 뭐 어떻게 줄게. 그래서 어떤 떡밥을 던지냐면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그 영국이 우리 노르웨이를 지금 침공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 차라리 이제 독일이 먼저 접수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독일이 좀 우리를 보호를 좀 해달라.
0: 지금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1: 그때 딱 직전이에요.
0: 아, 딱 그 직전이에요.
1: 고시,
0: 예.
1: 그 시점이요.
0: 예.
1: 그래서 로젠버그도 오케이를 해요.
0: 예.
1: 그리고 2차 대전이 터집니다.
0: 39년. 예.
1: 이제 쿠비슬링이 이제 발톱을 드러냅니다. 빨리 좀 오라고. 지금 안 그래도 영국이 지금 먼저 들어와가지고 노르웨이를 접수할 것 같으니까.
0: 노르웨이는 연합국 쪽이 아니었나요?
1: 네?
0: 연합국 쪽이 아니었나요?
1: 핑계를 대는 거예요.
0: 아, 그 자기가 독자적으로
1: 나치 독일이 먼저
0: 그렇죠.
1: 들어오시라고.
0: 아, 오케이. 예.
1: 그래서 로젠버그가 이제 히틀러한테 얘기를 해요. 이래서 제가 가지고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
0: 네.
1: 자 그러면서 히틀러한테 그럼 먼저 나치 독일이 이제 그 노르웨이를 좀 접수해 달라.
0: 네.
1: 라고 하고 어떤 약속을 받냐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직접 통치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럼 오슬로를 점령을 해줄 테니 크비슬링 당신이 직접 통치를 하십시오. 제가요? 제가? 그럼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통치를 해야지. 제가요? 된 거예요.
0: 크비슬링은 자기 뜻대로 되고 있네 지금.
1: 그래서 그 감명을 받습니다. 크비슬링이. 예. 와가지고 노르웨이를 다 나치화를 해버려요.
0: 그래요? 예.
1: 나치화라는 게 약간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지만 오른손 올리는 나치식
0: 경례
1: 있죠? 이거 예. 다 통일을 해요.
0: 하고 있네 저기 크비슬링.
1: 예, 그렇죠. 나치식
0: 예.
1: 경례요.
0: 예.
1: 그리고 당시에 이 노르웨이의 제2 국기를요.
0: 네.
1: 그 슈와스티카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마크 절 만자 거꾸로 한 거죠. 그거 비슷한 거로 만든 거예요.
0: 아 그러네. 예, 예.
1: 근데 나중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히틀러와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히틀러는 일단 성공을 하고 크비슬링은 왜 실패했나?
0: 묻혔나?
1: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였어.
0: 어떤 차이였나? 히틀러와의 차이.
1: 연설빨이 없었어요.
0: 아, 히틀러는 그 대중을 사로잡는 그게 있었잖아요.
1: 지금도 너튜브 보시면요. 예. 크비슬링의 연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대국민 연설이요.
0: 예.
1: 보는 제가 답답해요.
0: 그래.
1: 히틀러는 아우토만
0: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설득력 있어 보여. 어? 아우토만 달리고 싶어.
1: 달리고 잘. 머세디스 벤츠. BMW.
0: 크비슬링은요?
1: 저는요 크비슬링인데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0: 되게 소심하게 소심해 보이는 사람.
1: 아 진짜 이런 차 이래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래서 좀 도와줘. 딱 이래 진짜요.
0: 아, 그래서 당장도 성공하지 못했구나 히틀러와 달리.
1: 그래서 아까 그 33년 36년 총선에서 망한 이유도
0: 아, 이거 하나가
1: 이거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지.
1: 제가 총선에 나왔는데 우리 당 좀 찍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0: 그렇죠.
1: 이러니까.
0: 네네. 그랬군요. 예.
1: 자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있는데 뭐냐면 히틀러는 얘를 실권자로 앉힐 생각이 1도 없었어요.
0: 아 말만 그렇게 하고.
1: 말만 그렇게 하고.
0: 예.
1: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일단은 노르웨이에 이제 해군을 보내요.
0: 네.
1: 이제 나치의 해군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아 크비슬링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게 다 됐다. 야 라디오 방송국가
0: 네.
1: 마이크 갖고 와. 전국 생방송 중에 이런 말합니다. 왕정 끝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르웨이 국민 여러분.
0: 네.
1: 제가 지금 구태사를 일으켰거든요.
0: 예.
1: 아 혁명입니다, 혁명. 지금 나치 독일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의 형제 병사들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0: 아, 라디오 방송에서?
1: 네.
0: 노르웨이 내각이랑 국왕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1: 나치 독일이 침공하자마자 영국으로 지금 망명을 갔어요.
0: 아, 망명. 이제 항전을 준비하면서
1: 그렇죠.
0: 망명을 간 거예요?
1: 망명
0: 지금?
1: 가고.
0: 자기만 남아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1: 그렇죠.
0: 했다고? 아.
1: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 같은 임시정부를 런던에 만들어요.
0: 예.
1: 노르웨이에.
0: 예.
1: 자, 여러분.
0: 쿠데타.
1: 쿠데타예요. 그래서 저 구태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실권자입니다.
0: 내가 총리다.
1: 내가 총리예요. 따라주세요.
0: 예, 예.
1: 라고 전 세계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라디오 생방송 구태타였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0: 와.
1: 그런데.
0: 그런데.
1: 이게 이제 그 일부에서는 네. 진짜로 라디오로만 구태타를 일으켰다라고 알고 있는데
0: 예.
1: 히틀러는 다 알고 있었어요.
0: 뭘요?
1: 쟤는 영어로는 incompetent. 실력이 없다.
0: 무능하다.
1: 원래부터 쟤를 실권자로 앉힐 생각은 없었어요.
0: 예.
1: 그래서 그 요제프 타버반이란 그 나치 장교가 있었거든요. 이 타버반이란 인물을 같이 보내요.
0: 예.
1: 그래서 핑계는 이거였어요.
0: 예.
1: 크비슬링, 너한테 권력을 다 주려고 했더니, 아, 지금 뭐 그,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네가 얼굴 마담은 하되
0: 바지 총리
1: 예. 하되
0: 예, 예, 예.
1: 뒤에서 컨트롤은 그 아까 말한 터버반이라는 친구 그 요제프한테 이제 맡길 테니까 넌 앞에 총리해
0: 일단 초반에 도와줄게 우리가
1: 세팅만 해줄게
0: 예, 예, 예.
1: 요제프 말 들어 가 된 거예요.
0: 예.
1: 근데 실제로 요제프가 총독이 돼요.
0: 아.
1: 끝까지 45년 나치 패망할 때까지 실제 통치는 요제프가 하고
0: 실권자는
1: 앞에 예. 바지 그러니까 손에 피 안 묻힌 거예요 나치 독일은요. 이 크비슬링이 이제 그 얼굴마담 하면서 제가 총리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거라니까요. 매국노라고.
0: 그럼 그때도 당연히 노르웨이 국민들의 반응은 안 좋았겠네요.
1: 레지스탕스 이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0: 그렇겠죠. 그렇겠죠. 심지어 이 나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 크비슬링이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사전 작업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1: 결정적으로 진짜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크비슬링을 매국노로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0: 예.
1: 나치 독일이 우라늄 프로젝트라고 해서 처음으로 E equal MC 스퀘어 아이 머리야.
0: 아인슈타인.
1: 그렇죠.
0: 아이 머리야.
1: 이걸
0: 예.
1: 우라늄 핵 분열을 시킬 경우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를 그 아인슈타인은 이론을 공식을 만든 거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폭발적으로 이게 발생한다는 거를 오토한이라는 나치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걸 증명해 냈어요.
0: 야, 네.
1: 그래서 오토한이 이제 우라늄 프로젝트를 돌리는데
0: 네네.
1: 나치 독일이 핵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중수였어요.
0: 중수.
1: 헤비 워터. 우리 중수로
0: 그렇죠, 그렇죠.
1: 발전소 할 때.
0: 예.
1: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던 발전소가 노르웨이에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필요했네, 나치한테도. 예.
1: 그래서 노르웨이에게 몰래 타진합니다. 그 중수로 돌리고 있는 거.
0: 네.
1: 아, 그 중수로에서 우리가 핵 개발하도록 비밀 프로젝트를 돌려달라. 라고 해요.
0: 네.
1: 어, 이 텔레마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텔레마크 지역에 있는 그 중수로에서 몰래 핵 개발을 실시해요.
0: 예.
1: 연합국 측에서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0: 아~
1: 이걸 파괴하라.
0: 어, 그래야죠. 예.
1: 노르웨이에 있는 그 텔레마트 저기 그 수력발전소를.
0: 예, 예.
1: 그 실제로 6명인가 9명의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예. 이 수력발전소를 폭파시켜요.
0: 아, 그래요? 어쨌든 그때 급익슬링이 나치 부역하고 그런 덕분에 핵전쟁 될 뻔했네요.
1: 핵전쟁 될 뻔했고.
0: 나치가 핵을 쓸 뻔했네요.
1: 이 지금 예. 텔레마크의 영웅들은 스키 타고 예. 쫙 스웨덴으로 빠졌잖아요.
0: 예.
1: 여기에 급익슬링 격분한 거예요. 내가 히틀러 총통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저 주새끼들 때문에 다 날렸다.
0: 아, 미꾸라지들 빠져나왔다.
1: 얘 부역자들, 얘와 관련된 애들 다 잡아들이라고.
0: 아, 노르웨이 안에서.
1: 그래서 어마무시한 민간인들이 다 끌려와가지고 수용소에서 많이
0: 숙청당하고
1: 희생당해요.
0: 와.
1: 이것 때문에 노르웨이 국민들이 아, 쟤는 진짜 매국노가 아니라 진짜 나쁜 삐삐비구나.
0: 아. 그릭슬링이 그리고 진짜 나쁜 삐삐으로 유명해진 게 그 유대인 학살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요. 예.
1: 유대인 오슬로 거리에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있죠. 이름만 보도 유대인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뭐 숫자는 약간 다른데 그 노르웨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다 보낸 인물도 크비슬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다 보니까
0: 네.
1: 파업 절대 인정을 안 해요.
0: 예.
1: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한번 파업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경찰을 하나 보내요.
0: 네.
1: 그래서 주동자가 여자가 두 명이었거든요.
0: 예예.
1: 잡아오라고.
0: 네.
1: 근데 경찰이 딱 가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노동자들은 죄가 없어요. 아니 밀린 임금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죄냐. 그래서 항명을 합니다.
0: 네.
1: 나 체포 못하겠다.
0: 경찰들이.
1: 그 경찰이요.
0: 예.
1: 이 여성 노동자 체포 못하겠다.
0: 민중의 지팡이. 예.
1: 그렇죠.
0: 예.
1: 아이고 지팡이에요.
0: 네.
1: 그래서 돌아와요.
0: 네.
1: 여기 또 크비스링 격분을 해요.
0: 왜요?
1: 항명했다고.
0: 민중의 곰팡이.
1: 제가 곰팡이에요?
0: 아, 크비슬링.
1: 아이고.
0: 아니, 크비슬링.
1: 아, 크비슬링.
0: 예. 와.
1: 그래서 크비슬링 너 4명령 항명했다고 해서
0: 예.
1: 그 경찰을 또 총살시켜버립니다.
0: 야, 진짜 나쁜 놈이네.
1: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1944년이 와요.
0: 네.
1: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 성공하고 이때, 당시 소련이죠.
0: 네.
1: 소련도 히틀러한테 뒤통수 맞은 다음에
0: 네.
1: 어마무시한 붉은 군대가 동부 전선에 치고 들어가면서
0: 네.
1: 작살을 내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그 나치 독일을요.
0: 예.
1: 그래서 나치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샌드위치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서쪽에서는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전,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
0: 소련.
1: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지는 거예요.
0: 예.
1: 히틀러와 손을 잡았던 유럽의 각 독재자들이 그때부터 손절을 해요. 어차피 이 전쟁을 지니까
0: 네.
1: 크비슬링은 손절을 안 합니다. 자기 정신 승리였어요.
0: 네.
1: 우리 히틀러 총통은 질 리가 없다.
0: 무너지지 않아.
1: 아,
0: 지금 충견이에요. 크비슬링은 히틀러 충견입니다. 예.
1: 우리 히틀러 총통은 지지 않아. 웬걸? 졌죠.
0: 예.
1: 근데 크비슬링은 일단 검거가 돼요.
0: 네. 어떻게 되나요? 크비슬링 그래서.
1: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0: 아, 무죄다.
1: 난 무죄다. 히틀러 만난 적도 없다.
0: 사진 있었는데. 예.
1: 그리고 내가 했던 건 다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재판 내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예. 나는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해서 저런 걸 독재라는 것이다. 근데 계속 불리한 증거들이 나와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총살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노르웨이를 위해서 봉사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넣었습니다.
0: 아, 심지어 그때 이미 노르웨이는 이미 진작에 오래전에 사형제를 폐지했던 나라인데 크빅슬링 사형시키려고 한시적으로 사형 허용했다고 합니다.
1: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형시켜요.
0: 야.
1: 당시 그 노르웨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0: 예.
1: 노르웨이 헌법. 헌법은 사회 구성원을 처형시킬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할 때는 헌법이 그를 처단할 수가 있다.
0: 아, 이건 좀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지만 속시원하네요.
1: 속시원하죠.
0: 예, 예, 예.
1: 아, 이래서 수많은 나쁜 놈들은 많았지만 크비슬링이 매국노가 된 이유는 뭐냐면 등에 나치를 얹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국민들을 괴롭혔던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국노였다.
0: 아하. 아하. 끝까지 나는 무죄라고 외쳤다.
1: 나는 무죄다.
0: 정말 뻔뻔한, 뻔뻔한 매국노. 영단어로도 지금 쓰이고 있는
1: 퀴슬링.
0: 퀴슬링. 크윅슬링이었습니다. 세계의 매국노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매국노 두 명을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가 한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꼽은 인물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완용, 윤덕영보다도 한 수 위로 본다는 매국노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시대 몽골이 침입했을 때 활동했던 홍다구라는 인물입니다. 홍다구, 이름이 좀 생소하신가요? 이 사람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잡지사 홍다구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열받으시는 김에 이열치열 전법으로 막바지 더위를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용석입니다. 그 미래학자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AI 시대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늘 세 개의 후보가 따라 붙습니다.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일까요? 우리는 오랜 동안 능력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일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우리가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문 칼럼도 쓰고 논문도 씁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쓴 글을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답고 더 매끄럽습니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장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이미 인간을 앞서는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에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봅니다. AI를 썼던 쓰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논문을 심사할 때 기존 연구에 비해서 무엇이 새로운가,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도구를 검문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0: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AI가 답을 잘 낼수록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I가 선택지를 많이 내놓을수록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가?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0: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그 이미지가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구글 제미나이 그로 이제 만들어본 영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했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암벽을 올랐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윈드서핑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십, 수백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번졌습니다. 이것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네요. 라고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그럼 이걸 다른 상황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뻗어가는 일. 그 일은 아직 인간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에서는 이걸 작은 변화의 씨앗, 약신호, 위크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변화의 징후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되지 못한 것,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바로 창발이고 창발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평균값에서 미래의 씨앗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정답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능력자다. 물론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 또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실패하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백수십 년 전에 사진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화는 끝났다. 그때 발터 벤야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복제해도 복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원본만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다. AI가 인간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시대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이 아우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라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근 제조업 현장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AI가 학습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생산 현장에서 보낸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35년 동안 용접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불꽃 색깔만 봐도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된 설비공은 기계의 진동과 소음만 들어도 이 기계의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비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새겨진 시간과 암묵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답을 많이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책임지고 다시 해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사람의 아우라를 만들고 암묵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경쟁력은, 경력은 정답 목록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서사입니다.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AI가 여러분의 결과물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넘기고 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숙련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AI에게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AI 시대에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나눈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지위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면서 쌓아올린 한 사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은 우리를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운이 아닙니다. 사실 AI의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서는 청년입니다. 신입이 하는 일은 사실 AI가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자료 정리를 잘하고 초안도 매끄럽게 씁니다. 데이터 분석도 훌륭합니다. 모두 신입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 겹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고용 유연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으면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신규 채용부터 줄입니다. 청년의 취업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개인은 좌절하고 국가는 미래의 인재를 잃을 겁니다. 반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40에서 50대 경력자에게는 AI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AI는 생산성을 몇 배로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에게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누구에게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대 간 고용 격차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보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AI 시대 취업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청년이 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위험합니다. 개인이 던진 주사위라면 개인이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구조가 정한 운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통계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쉬었음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쉬었음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한 10명 이상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쉬었어요? 왜 일을 안 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 쉬었는데요.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일 안 하고 쉬었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선거 캠프에서 일했는데요. 근데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종교 활동을 하고 지역 공동체를 돌봤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쉬고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그 활동에 시장이 값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DP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계산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쉬었음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돈은 버는 일만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통념에 반박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만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와 제도는 오직 시장에서 값이 매겨진 노동만 인정합니다.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사회를 실제로 지탱하면서도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 행위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과 사회적 헌신, 또 공동체 활동처럼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던 행위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금 가입이나 또 학습, 창업에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청년들의 행위들을 쉬었음이 아니라 기여했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통계 용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회의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뒤처진 사람을 나중에 돕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운의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구조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저는 셋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오늘의 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만으로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태도는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애초에 설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운을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내가 배운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경험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설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학자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미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AI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통계에서 보이지 않은 쉬었음 청년들,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대신 질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재정, 환경, 법률 전문가들이 철저히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현재 세대와 토론하는 시스템, 바로 이게 미래 사회 옴부즈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도와 선택은 미래 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운이 됩니다. 그 운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몇 명의 승자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일부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연사분들의 강연을 듣고 AI가 질문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AI가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서영석 교수님께 던지는 AI의 질문 들어보시죠.
2: 서영석 교수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은 AI 시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데이터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구조를 만들자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조는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1: 어휴, 세상에 어떡하면 좋죠? 이런 질문은 네가 답해야지 라고 우리가 AI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AI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세계 최초의 세바시반의 시도입니다. 자, 액션!
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 가장 큰 장벽은 결국 갈등이다.
1: 갈등. 아,
0: 사회적인 갈등인데 예? 이 구조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1: 그죠. 예?
0: 그 균형이 깨지면서 또 거기에 그 얽혀있었던 여러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고 예? 결국 이제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워낙 또 갈등이 높다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워낙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왔고 지난 예. 또 70여 년 동안 압축 성장과 압축적인 사회 발전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 예.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결국은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도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이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2, 300년 동안 꾸준하게 뭐 피해 투쟁도 벌이면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합의의 기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좀 합의의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그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 이게 국회가 될런지 아니면 무슨 뭐 광장이 될런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이 될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구조를 뭔가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갈등이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은 갈등이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등은 결국 정치를 풀어야 되고 결국 이광재 위원장께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후!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타고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8월이 드디어 일주일만 남아있습니다. 달력을 걸어놓던 그 시절이 아니게 오늘이 며칠인지도 또 어제와 내일이 나란히 붙어있던 그 옛날의 달력이 아니기에 눈앞에 보이는 오늘의 숫자에만 우리는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결정적인 증거, 우리의 살갗을 아프고 또 가렵게 하던 고약한 모기들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였습니다. 우리의 24절기에 정확하게 농사짓던 우리 선조들이 기억하던 그 처서, 문헌에 의하면 처서를 기점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여름에 극성을 부리던 이 벌레들의 기세가 꺾인다. 그래서 한낮에 따가운 태양을 등에 느껴도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서 우리 마음에 아직은 8월인데 가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들에서는 벼가 익어가던 고향 생각도 한 번씩 나신다면, 뉴욕의 이맘때는 업스테인 뉴욕의 사과밭들, 사과, 과수원에서 익는 사과들을 또 한 번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지는 꽃들을 바라보며 늦은 봄에 썼을 거라는 조지훈 시인의 낙화가 떠오릅니다. 꽃이 지기로 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척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재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다지가 우련 불거라. 무초사나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아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했는데 진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니까요. 뭔가 아쉬운 것 있고 못다한 여름에 아직 8월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처서라는 이 처서, 말 그대로 더위가 멈춘다는 이 절기가 어제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뭐 어제하고 비슷한데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내려간 건가요? 최고 기온이 화씨로 80도, 그러니까 섭씨로 26.7도, 한 거의 27도 정도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크긴 크네요. 섭씨 17도 최저 기온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온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가 싶으면 그 다음에 아마도 목요일에 올 비를 예고하는 수요일이 되겠다. 온도가 그래도 조금 좀 높고 섭씨로는 26도, 27도 이 정도 기온이 될 거라고 합니다. 뉴욕시의 공립학교 개학일이 9월 10일 목요일로 올해 아주 늦게 잡혀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Labor Day, 노동절이 늦어요. 9월 7일 월요일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그 뒤로 그 주의 목요일로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8월까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맡기고 프로그램도 있고 한 뭐 그런 여름인데 9월에 한 주가 최소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일찌감치 듣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없는 가정에서는 아유 9월 10일이 뉴욕시의 공립학교 계약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시가 이런데 뉴저지는 학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훨씬 더 등교일이 빠른 첫 개교,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파크를 보면 펠파겟 뉴저지에는 9월 3일 목요일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시보다 한 주가 빠르네요. 팰리세이드 파크는 그렇고 또 학군마다 뉴저지 학교 첫 등교일이 다르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팰리세이드 파크, 펠파크 같은 경우는 노동절 또 연휴로 길게 주말에 쉬게 되니까 학교 시작하자마자 쉬겠다는 그런 거죠. 지난주에 이웃나라 캐나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추가하겠다라고 한, 그러니까 관세 부과
품목이 이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그 200억 달러 규모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억 달러 그러면 와 하는데 사실 이 양국 간의 무역을 본다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물품의 5%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아무튼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한다 이 결정을 그래서 시행되기 바로 전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양국의 이 무역 협상단이 만났죠. 그런데 이 지난 주말 동안에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마크 하니 캐나다 총리가 상당히 굳은 얼굴로 미국 측에서 요구한 마지막에 끼워넣은 요구가 불공정하고 경제적인 요구도 아니었다. 경제 문제에 대한 요구도 아니었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믿을 수 없게 한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캐나다도 앞으로 보복 관세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협상단을 철수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요구가 무엇이었길래 아무튼 캐나다와 미국 간의 그 새로운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이 실패했다는 소식. 그래서 캐나다산 제품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50% 관세가 부과됐고 캐나다의 이 보복 관세는 그러니까 Labor Day 미국의 노동절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일단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무슨 요구를 했기에 이런가? 근데 제가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요. 이번 무역 관세에 대한 협상 중에 아주 디테일은 한 30년 정도가 이게 봉해져서 정확하게 이 언론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새어나온 이게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닌 미국 측의 막판의 요구가 무엇이었나 보면 캐나다를 방문하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만 이 프랑스의 문화 그리고 언어 프렌치가 쓰인다라는 걸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다운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데 여러 이 보도도 그렇고요. 지금 뭐 소셜미디어에서도 보면 미국이 협상 막판에 캐나다의 바로 이런 프랑스 문화, 특히 퀘벡 지역의 문화 보호 정책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마크 하니 총리는 이건 캐나다의 이 주권에 대한 침해다. 그리고 절대로 수용을 할 수 없는 캐나다의 문화, 존재하고 있는 문화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프렌치로 되어 있는 이 레이블, 우리가 라벨이라고 보통 부르는 제품의 설명이라든가 사용 설명, 뭐 이런 이름에 대해서 프렌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요구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로 한 이 퀘벡 문화 자체, 특히 이 컨텐츠를 온라인 스트리밍에 있어서 뭐 이 프렌치를 좀 제한하라는 이런 요구를 또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가 불어로 되어 있는 미디어의 비중을 줄여서 그러니까 문화를 규제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퀘벡에서는 이걸 두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정체성의 중심이다. 이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관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문화에 대한 것까지 간섭을 하게 된 이 미국의 이 협상 팀에 있어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시장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프렌치 문화, 프렌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된다. 미국 측 기업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품의 구체적으로 컨텐츠라든가 미국 제품이 들어가는데 장벽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게 캐나다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이렇게 의논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50% 관세 우리가 이거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면 또 뭐 낮출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 말만 들어서는 미국의 협상단이 협상을 하겠다라고 한 건지 아무튼 카니 총리가 협상이 결렬된 후에 미국의 이런 시도가 프랑스 문화에 대한
간섭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라고 그런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뭐 제품들 엄청 많죠. 근데 우리가 아는 뭐 유제품 이런 거에 더해서 가구가 또 캐나다에서 많이 오잖아요. 워낙 거기 나무도 많고 유명한 가구, furniture company들도 많이 있고 플라스틱, 전기 제품 등 이 품목이 수백까지 되는데 50% 관세가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캐나다 앤더러 미국 쪽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캐나다 사람들 중에는 미국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꼭 와야 되는 거 아니면 안 온다. 그리고 캐나다의 지역별로 또 미국에서 오는 술을 제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중간선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캐나다에 대해서 이렇게 큰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물품들에 대한 이거 관세 때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지 못하고 이 트레이드 통상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웃나라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우리가 관세를 일일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변화도 많고 특히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메인 주의 공화당이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경제 D-Day를 예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또 발표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어떤 전투나 뭐 폭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접은 것 같죠. 그래서 경제 D-Day를 예고하는데 지난주에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가장 포괄적이고 폭넓은 경제 압박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가요? 오늘 월요일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스콧 베슨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뭐 경제 D-Day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과의 군사적으로 맞붙는 전쟁이 미국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리 이걸 예측을 하고 기름값이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유가는 오히려 미국의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떨어졌다. 그래서 브렌트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유가가 1.8% 정도 그래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93달러 수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30%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우리 그 주유소 가면 뭐 4달러 전후로 해서 기름값 비쌉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가니까 4달러 훨씬 넘어서서 5달러 그렇게 근접한 기름값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감각해지나요?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처음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다 아는 거지만 음악이 너무 밝게 나와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그리고 또 그 반대쪽 홍해, 레드시 이쪽 해협의 운송 상황이 상당히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30척의 배가 지나던 호르무즈 해협이 최근에 하루 30척이나 지나갈까? 그러면 많이 지나가는 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해 쪽에서는 후티 여기 예멘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프락시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선박 68척, 68척이 또 공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홍해 쪽의 항로를 그래서 대체 루트로 활용을 해오고 있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에 대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과의 전쟁,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 그리고 뭐 많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센티멘트는 좀 복잡하고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좀 조심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경제 압박 D-Day 발표를 앞두고 그렇게 나타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란 석유 최대 구매국이다. 이거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의 그런 작은 좀 규모가 작은 정유 컴퍼니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지만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면으로 제재할 경우에 외교적인 충돌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대화는 뭐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또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청년들이 전쟁 속에서도 뭐 그 전에 시위가 또 엄청나게 일어난 이란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조금씩 두려움 속에서도 이란의 그 카페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의 전쟁 속에서 경제적인 제재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란의 젊은 세대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란의 일상의 사치라고 부를 수 있는 카페라고 하는데 친구들과 또래들과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전해지고 있는 이란 전쟁 중에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 노멀 라이프를 느끼게 하는 뭐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란 경찰이 전국 곳곳에 카페 수십 군데를 폐쇄하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의 여성들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데 머리카락을 히잡을 쓰지 않고 나와 있다 카페에 뭐 그래서 이걸 단속하고 폐쇄하는 그런 뭐 내놓는 이유인데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그 규제에 대한 어떤 집행이 아니라 정부가 이란의 정부가 공공 공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특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히잡을 안 쓴다. 사회 도덕적인 이슬람 나라의 이런 규범에서 일탈하는 행위다. 이슬람의 가치를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페 문화가 정부에 위험한 거죠. 청년층의 생계에도 그렇게 보니까 많은 종업원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유지를 해간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길어지는 전쟁에 이란의 청년들이 피로감과 함께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여기에 더해서 이란에 그나마 있던 젊은이들이 가던 카페가 이렇게 규제에 폐쇄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뉴욕거리 특히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다 보면 달려드는 이 자전거들에 너무 놀라게 되죠. 그리고 자전거가 차보다 빨라요. 차는 천천히 가는데 차가 이제 빨간불에서 서면 보행자 신호가 있는 그곳을 자전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차보다 더 빨리 가고 이런 자전거에 대한 어떤 위협, 그리고 참 위험하겠다. 자전거를 한 또 딜리버리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보행자가 거기까지도 엉키는 그 보행자 사고보다 자전거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걱정을 좀 하는 운전자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일주일 사이에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사람 3명이 이 한 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이 최악의 참사다 한 주간에 거기에 또 차가 이거 치고 뺑소니입니다. 히트앤런으로 사람을 치고 죽은 이 자전거 사고에서 달아났다. 지금 경찰이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누가 이런 짓을 하고 도망갔는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의 출퇴근길에서 그러니까 이게 브루클린에 여기는 배달 일을 하던 40세 남성이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이 차량에 승용차에 BMW라고 나와 있는데요. BMW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아, 이게 BMW 오너들은 이거 면접을 봐서 인터뷰를 통해서 없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차가 거친가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BMW가 험하게 모는 걸 보면 맞다 BMW다 이렇게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데 우연히 이날 BMW에 치여서 이 자리에서 숨진 거네요. 그리고 배달로 뉴욕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배달 딜리버리 워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 퀸즈에서 29살의 여성이 2살 된 딸과 남편을 둔 여성인데 새벽에 출근길에 정지신호에서 기다리던 중에 픽업 트럭이 이 자전거를 쳐서 또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픽업 트럭 운전자 해첸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브롱스의 51세 아버지 자동차 정비하는 미케닉이었는데 또 역시 여기서도 우연인지 BMW가 치고 운전자는 차를 놔두고 달아나서 세 사람 모두 출퇴근 중에 사고로 당해 죽었습니다. 아직 어떤 사건에서도 경찰이 체포하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 세 명이나 한 주에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중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작년보다 70%가 증가한 뉴욕시의 자전거 사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같은 시기에 10명 사망, 올해는 17명, 그리고 한 주간에 3명.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두 나서서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행자들 사망은 줄었는데 보행자들이 자전거에 차에 더 조심을 하는 거죠. 이 빨간불에도 가고 파란불에도 가고 하얀불에도 가고 아니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니는 자전거 이 배달이든 아니면 출퇴근이든 배달 워커들이 더하죠. 좀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다시 한번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유.S. 오픈 테니스 최전 아마도 100만 명 정도는 뉴욕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전에 75만 명이 이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가 있을 때 뉴욕에 온다라고 했는데 뉴요커들에 더해서 팬 위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있는데 모두 무료로 입장을 할 수는 있지만 팬 액세스 패스 이 출입증을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서 U.S. 오픈 팬 위크 들어오려면 받아야 한다. US 오픈 예선 경기를 볼 수가 있고 선수들이 공개 연습을 할 때도 볼 수가 있고요. Arthur Ashe's Kids Day 이건 어제였던 거죠. 많은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갔을 줄 압니다. 내년에는 꼭 가자 우리 Arthur Ashe라는 전설적인 선수 일찍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 선수의 이름을 딴 경기장 그리고 또 Kids Day 어린이들을 위한 날 내년에 꼭 꼭 한번 가보자라고 약속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합복식 예선전이 공개가 되었는데 요즘 또 혼합복식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선전 경기를 하루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팬위크 오늘까지 믹스트 더블 혼합 경기 예선전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 US 오픈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온라인으로 먼저 체크를 하셔서 이 Fan Access Pass 통행증 출입할 수 있는 이걸 받아서 가십시오. 그리고 본선 경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Arthur Ashe Stadium과 Louis Armstrong 여기 일부 경기들은 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Roger Federer, 발레리노 같은 아름다운 풋볼. Roger Federer는 저도 진짜 경기 한번 보고 싶은데 내일 경기가 있긴 해요. Andrew Agassi, John McEnroe, 그리고 Andy Roddick 등과 함께 Arthur Ashe Stadium에서 특별 경기를 하지만 여기는 유료로 티켓이 유료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Roger Federer. 그리고 8월 27일 차세대 스타가 총출동하는 Stars of the Open, Stars of the Open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좀 낯서네요. 그래서 차세대 스타, Marvel Spider-Man 한정판 코믹북이 4만 5천분 무료로 또 배포가 되는 Fan Week인가요?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Silent Disco도 귀에다 이렇게 이거 헤드폰 꽂고 춤추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세상에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 시작하셨다면, 차를 운전하다가 라디오 이제 끄고 내려야 된다 해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가 있으면 K라디오 어디서나 라디오 없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쯤은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K라디오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더 새로워지고 또 지나간 인터뷰 중에 좀 재밌었다 싶으면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고 뉴스 기사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radio.us 해서 들어오시면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 맨 오른쪽 상단에 거기 on air 두 단어가 보입니다. on air 클릭하셔서 왜 원하시는 대로 또 유튜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면은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라디오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수보석 맨하튼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한글 간판 김수보석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김수가 싼데요.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각각 발행한 공식 기념 주화, 골드 코인 또 실버 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먹나? 아, 여름 내내 포켓 잘 안 들어갔던 습관인가요? 걱정을 혹시 하신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물들, 국, 찜,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꼭 봤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프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버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Vision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겨줄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으로 오시죠.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름에 무덥지 않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까요? 쿨링 매트, 여름 의료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곳.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에 함께한 인재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 담당하실 분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련 경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516-331-2250로 전화하세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커머니 군체가 개봉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등이 출연하는 영화 커머니 군체 8월 28일 금요일부터 보실 수 있는데요.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전종준 변호사님 연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쪽에서 활동을 하고 35년 동안 이민 인권 전문 변호사로 한국 최초의 미국 이민법에 관한 책을 또 쓰기도 하셨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다섯 차례 헌법 소원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부모가 태어날 당시에 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저절로 선천적 복수 국적이 됐다. 이거 한 번씩 우리가 듣는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약 14년 동안 한국 국적법 개정을 위해 또 애쓰고 계신 변호사님인데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최근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으로 내린 이 이민 정책에 대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여기 원정 출산, 우리가 한국에서 원정 경기는 들어봤지만 이게 출산은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무렵에 와서 애를 낳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 원정 출산, 영어로는 birth tourism 이 말이 이번 행정명령에 들어갔어요. 아주 심각하게.
1: 예,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원정 출산이 이렇게 되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이 복수 국적이 주어지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에 사는 남자의 경우에 그 병역을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원정 출산이 행정 명령의 명령의 단속 대상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원정 출산을 규정하죠?
1: 원정 출산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자녀를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것을 원정 출산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원정 출산 요건 행정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 제2기가 시작하는 작년 1월에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1호를 발표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0: 네.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시민권 주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1: 예, 맞아요. 그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아이가 미국 내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0: 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져야지만 미국 시민권을 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 네.
1: 서류 비자 혹은 원정 출산 그 자녀들은
0: 네.
1: 그 시민권을 못 받는데 올해 6월에
0: 네.
1: 이 연방 대법원이 그 행정 명령은 위헌이다.
0: 네.
1: 왜? 미국은 속지주의.
0: 네. 즉
1: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부모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0: 네.
1: 무조건 시민권을 딴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이번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서는 포커스가 뭐냐? 원정 출산을 포커스를 했어요.
0: 네. 그런데 원정 출산 질문 자체가 이게 또 여성들 많이 또 민감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미국에 입국할 때 그걸 어떻게 알고 내가 원정 출산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임산부들 혹은 임산부는 아니지만 여성들이라면 한 번씩 할 것 같습니다.
1: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요. 여성으로서는 마땅히 배가 얼마나 불러야 되나?
0: 이제 네. 하시지만
1: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미국 입국할 당시에 출산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해외 체류 중 출산인가? 이것을 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생 아내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유학생 남편하고 다시 이제 미국에 생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혹은 7개월이었다. 과연 이것이 원정 출산이 됐냐? 이 사람에게는 미국 입국 자체가 출산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학생 비자 배우자로서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출산 자체가 목적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어떤 심사를 하냐면은
0: 네.
1: 이 사람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
0: 네.
1: 그 다음에 여행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출산 예정일은 언제인가?
0: 아.
1: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방문에 의심이 있을 경우,
0: 네.
1: 따라온 입국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과연 애를 낳았을 경우 의료비 부담은 누가 할 것이며 과연 보험이 있는가 등을 검색하게 됩니다.
0: 네. 그런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배가 잘 이렇게 불러 보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임신한 사람이 미국에 혹시라도 미국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온 거라고 거기 시작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성이라고 해서 다 애기만 낳는 게 아니라 주재원이나 학생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트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회의가 있다라든가 이래서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배가 부른 여성이 일 때문에 오면 이게 뭐 출산 목적이 원정 출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가요?
1: 지금 여자 입장에서는 배가 부른 거,
0: 네.
1: 얼마나 배가 나왔는가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0: 이제 네.
1: 제가 강조하는 거는
0: 네.
1: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이 네. 주된 목적이 애를 낳기 위한 것입니다.
0: 아, 그거 정말 어렵겠네요, 변호사님.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요. 이게 입국 당시에 미국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한다. 뭐 참 들어오는데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단 원정 출산으로 판단이 됐을 때 행정명령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 이후에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이 단속과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벌이 주어지고 있나요?
1: 지금 그 제2차
0: 네.
1: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금 법원에서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집행되고 있진 않지만
0: 네.
1: 그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부 같은 행정조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2020년부터 미 네. 국무부는 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할 때
0: 네.
1: 그 방문자 신청하는 사람에게 영사가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출산이 목적인가 같다라고 할 때는 비자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공항 입국할 때 실제 그 입국 심사에서 그 관세 국경 보호처에서는
0: 네.
1: 이 사람이 과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0: 네.
1: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할 때 이 사람이 허위 진술하는 것 같다.
0: 네.
1: 그리고 이자 취득 당시의 목적과 지금 실제 목적과 다르다고 의심이 될 경우
0: 네.
1: 입국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근에 국무부에서는 원정 출산 단속에 관련된 비자 취소가
0: 네.
1: 약 900건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이게 미국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준다 해서 지금 전종준 변호사님께서 맡으신 그 케이스들도 많이 지금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계 정치인들 중에 혹시 이런 케이스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그런 예가 있나요?
1: 그럼요.
0: 미국에서 우리 한인 2세 중에 정치인으로 출발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마터면 이게 선천적 복수국적이 될 뻔했다라든가 그런 것 같다라든가 이런 예가 지금 있는 거예요?
1: 예,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0: 네.
1: 최근에 미국 정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0: 네.
1: 그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
0: 네.
1: 프란체스 콩이
0: 네.
1: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과연 이분이 복수국적인가?
0: 네.
1: 이분이 1988년 11월 4일 생이에요.
0: 맞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확인을 네. 했어요. 어리다라는 것 때문에. 네.
1: 헌법에
0: 네.
1: 그 국적 선택 명령제가 2010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복수국적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0: 네.
1: 그 프란체스카 홍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었으면 그걸 부계 혈통주의라 그러는데 1988년 5월 5일생 이후 여성은 복수국적이 됩니다.
0: 와.
1: 그러니까 우리 프란체스카 홍은 11월 4일이니까 그 안에 해당이 돼서 복수국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0: 와.
1: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0: 네.
1: 프란체스카 홍이 싱글맘이라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녀에게 이민 3세 자녀가 있습니다.
0: 네.
1: 이민 3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양계주의가 적용이 되면은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이중국적이 돼요. 그래서 이 딸이 만약에 1998년 6월 14일생 이후에 출생했다면은 비록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복수 국적의 대물림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거 뭐 프란체스카 홍 어쨌든 지금 현재 주 하원 의원 3선 의원이고 계속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 복수 국적이 갖고 있는 이런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우리 한인 이 후대가 이렇게까지 묶여야 하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게 맞나? 국적 문제가 어떻게 됐나? 프란체스카 홍 하원 의원 주 하원 의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3세까지 간다는 건 한국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린 그 케이스들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하실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 복수 국적에 관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해당 특집에서는 복수 국적 허용은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정작 현행 국적법의 그 위헌 소지와 이민 2세, 3세가 처한 현실, 그리고 복수 국적이 이들에게 오히려 독재가 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0: 네.
1: 이처럼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 기사를 전달하고 후속 보도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0: 네. 선천적 복수 국적.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 부모가 이래이래해서 한국 국적이 있으면 양쪽 국적이 저절로 붙게 된다. 이게 과연 혜택일까? 그런데 거기에 또 원정 출산 이슈 때문에 대한민국의 병역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원정 출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선천적 복수 국적까지 연결이 되게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태어나고 살아온 우리 자녀들이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미처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에 대한 또 대대적인 단속과 이 처벌을 하겠다. 비자가 뭐 취소되고 발급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런 국적법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소원한 그 케이스들과 또 우리 한인 정치인들로 활동하는데 본인 자신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선천적 복수 국적이 붙어 다니는 경우 그리고 전종준 변호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가요? 사관학교 입학할 때 다른 나라의 국적을 미국 국적 외에 가져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no라고 대답하는 경우의 위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짧은 시간에 종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준 변호사님, 인권 변호사, 이민법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여름을 제대로 못 살았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꽃잎이 떨어져서 누운 자리에 그러나 그 앞에 또 코스모스가 피어있네요. 아직은 8월인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 대세일. 오는 9월 12일까지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으로 매칭해드립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 46% 할인,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는 최저가 보장, 오래된 세탁기는 트레이드인 하시고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삼성 콤보 세탁기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또한 온열 기능까지 갖춘 솔라라 안마의자는 일시불 2,399불 또는 디파짓 없이 월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파나소닉 최신형 EP-MAN1과 세라젠 파우제 M10 안마의자도 40% 할인.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모션베이스를 구매하시면 모션베이스 50% 할인과 3년 워런티 혜택을 드리며 한국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독일 정밀 기술의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미동부 최초 독점 입점했습니다. 9월 12일까지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세일 놓치지 마세요. 유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점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사실 정말 별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 순간에는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그럴 일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참아내고 견뎌냈던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일에 혈압을 올리지 말고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중요할까? 이번 주에는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덜 따지고 조금 더 웃어보면 어떨까요?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은 따로 있으니 작은 일에 우리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일에도 평온하고 정말 소중한 일에는 마음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시작합니다.

0: 네, Now and Forever 리차드 막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8월 24일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잘 보냈다는 것에 뿌듯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지내오셨죠? 주말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주말에 어땠죠? 바로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요즘. 네. 갑자기 또 비가 오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날이 또 어제였죠? 아침에 많이 비가 내리다가 또 개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덕렬 선생님께서 또 너무너무 좋은 글도 보내주셨어요. 네. 이것은 제가 이따가 시간을 좀 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62 범띠 파이팅이라고 했는데요. 62년 범띠 파이팅을 외쳐주셨어요. 네, 62세 범띠시면은 요즘에 뭐 청년이죠, 그렇죠? 아주 잘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이 얘기를 하시니까 뭐 사실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뭔가 이제는 내 인생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60대, 70대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뭐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뭐 사는 것도 정해져 있고 만나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정해져 있고요. 하시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는 늦었다라는 생각을 너무 일찍 하는 거죠.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나이에 따라서 살펴본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 보면 삶의 만족도가 젊을 때 이렇게 높았다가 중년기에 조금 이렇게 낮아지고요. 이후에 다시 높아지는 이른바 그 U자형 곡선 이런 곡선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패턴이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몇 살부터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이 삶의 방향이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인생의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것이 뭐 너무너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그런 사건, 엄청난 사건으로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이사를 하는 것, 아니면 자녀가 좀 커서 독립하는 것, 뭐 내가 은퇴하는 것 등등 뭐 이런 큰 변화도 있죠. 하지만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문득 나는 좀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지? 뭘 하면서 나는 살고 싶을까? 이런 질문 하나도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단순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연구에서 어떤 한 시기를 제대로 마무리했다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제 이 장은 끝났다. 이런 마무리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무엇을 시작할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거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이제 마무리하고 잘 내려놓을 것인가? 이걸 먼저 해야 새로운 시작이 잘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뭐 너무너무 그동안 괴롭혔던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런 관계 하나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포기하지 못했던 것 하나 있으면 그런 것도 그냥 하나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1막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그 1막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주어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좀 허락한다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피아노 치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 내 나이 60, 70이 되도록 그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뒤늦게라도 피아노를 배우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요. 1막, 2막, 3막 뭐 연극처럼 이런 게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이 넘어서 70이 다 돼서 피아노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영어 공부를 80이 넘어서도 하시는 분들 또 90이 다 돼서 미술을 해서 화가가 되신 분들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중요한 건 정말 몇 살에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이랑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범띠 화이팅이라고 하셨잖아요. 62세 범띠면 정말 청년의 나이 아닙니까? 요즘은 정말 그렇습니다. 네, 60대는 이제는 뭐 아주 초중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늦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시려고 해요. 네, 뭐 스마트폰 하나라도 카톡 보내는 거 하나라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월요일 투데이 생각에서는 내 인생의 다음 장에는 무엇을 나는 넣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 뭐 당연히 소용없죠.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것.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2막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투데이 생각 나눠봤습니다. 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여름 시즌에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세일 시작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는데요.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각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마시고요.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각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로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텍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하니까요.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에서 상영하고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합니다.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오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풍문으로 들었소. 들으셨습니다. 풍문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카더라 이런 통신 말고 여러분께 요즘 필요한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어디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백투스쿨이라는 문구가 많이 보이죠.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개학을 준비하시느라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준비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뉴욕과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쇼핑을 할 때 알아두면 또 좋은 차이들이 있지요. 바로 판매세입니다. 먼저 그 뉴저지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의류나 신발이 판매세에서 면제가 되죠. 뉴저지 일반 그 판매세율이 6.625%지만 법에서 면제하고 있는 그 일반 의류라든지 신발에는 판매세가 붙지 않죠. 뉴욕은 좀 다르죠. 뉴욕주에서는 뭐 개당 또는 한 켤레가 $110 미만인 의류와 신발은 뉴욕주의 판매세 한 4%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 판매세는 또 지역에 따라 다 다르대요. 어떤 카운티나 어떤 시는 또 이 면제를 적용하지만 또 어떤 곳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뉴욕에서는 무조건 뭐 $110 미만이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저지에서는 개학 시즌이 됐을 때 컴퓨터나 아니면 학용품 등을 살 때 일정 기간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그 세일즈 텍스 할러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된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 2024년에 법 개정으로 폐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어디 가서 이런 용품들을 사실 때 과세 대상 물품이 자동으로 이렇게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세일하니까 뭐 다 싸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격도 잘 살펴보시고 쿠폰 같은 게 있으시면 쿠폰도 보고 세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달러 물론 몇십 달러가 아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절약이 모이면 꽤 큰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매년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쇼핑 다닐 때 가격표만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경기도 어렵다고 해서 그런지 할인율 같은 거 꼭 보고 쿠폰 같은 것도 알뜰을 살 때 모아두셨다가 보고 세금까지 다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이것도 뭐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생긴 어떤 지혜라고 봅니다. 필요한 것은 이제 알뜰하게 사고요. 불필요한 것은 조금 덜 사시고 좀 아낀 돈으로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은 아껴도 좋은데 그 서로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은 아끼지 않는 걸로 하고요.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주신 좋은 글 중에 잠깐 제가 그 일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라는 글을 주셨어요. 우리 서로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지만 우리의 바람은 지극히 작은 것이게 하고 그리해서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하지 말고 문득 스치고 지나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 먼 길을 가다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시기에 우리 서로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견디기엔 너무 슬픔이 클 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오랜 약속으로 머물며 기다리기를 바란다 라는 좋은 글을 주셨네요. 이런 우리 굉장히 좋습니다. 네, 조금 후에 우리 에스더와 재단과 또 함께 할 텐데 바로 이러한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제 9월이 되면 많은 것들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네,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다가오는 9월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필요한 그런 알뜰 정보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0: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혼자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스더아 재단의 현민숙 박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만들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박사님도 참 에너지가 많으시죠, 원래.
1: 그렇게 보이나요?
0: 네. 왜냐면 하시는 일을 제가 대략 다 아는데 네. 이렇게 항상 오실 때는 또 그런 밝은 에너지를 주시거든요.
1: 네, 그렇게 또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내뿜기 위해서 또 네. 막 이렇게 언두를 했다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닐까요?
0: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가만히
1: 기다리다가
0: 맞아요. 지금 제가 잠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겉만 보고는요.
1: 네, 맞습니다.
0: 이분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멘탈리스 퍼스트 에이드 같은 이제 남을 돕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할 때 네. 관찰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0: 참 중요하네요.
1: 네네. 오. 그래서 그 어떤 자기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대상이 네. 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꾸준히 관찰을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그분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얼굴 표정이 안 좋다거나 또 이제 침울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네. 또 평소에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말이 없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또 이렇게 평소에 잘 가꾸고 외모를 막 이렇게 다듬는 분이신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좀 안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증상이 몇 가지에 들어가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발견됐을 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네. 내가 지금 한 3주 정도 네. 당신을 굉장히 좀 유심히 내가 지켜봤는데 네. 요즘 당신이 이러지 않았는데 참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많이 걱정 되는데 어떤 무슨 문제가 있진 않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도록 하는 네. 그래서 내가 그만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네, 한국 사람들 막 얼굴이 안 좋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0: 맞아요.
1: 내가 좀 몇 주 동안 너를 지켜봤다 그런데 좀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가서 네. 이야기할 수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한 번 보고 딱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꾸준히 보다가 그걸 잘 캐치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그리고 또 그것 못지않게 또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
0: 그렇죠.
1: 어떤 징후 이런 것들을 네. 평소에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0: 맞아요.
1: 네, 그래 그것들을 모를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살했던 사람들 심리적 부검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1: 나중에 이렇게 뭐 일기라든지 아니면 했던 말들을 이렇게 다시 이제 네. 찾아보니까 다 이런 거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여러 사람한테.
0: 근데
1: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징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0: 아,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셨어요.
1: 네.
0: 네. 자살 예방 걷기 대회인데요.
1: 네.
0: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1: 아, 네. 지금 자살 예방 걷기 대회는 네. 사실 미국 단체에서 아주 대규모로 하는 자살 예방 걷기 대회는 많이 있어요.
0: 네.
1: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한국 우리 커뮤니티 단체 NGO 단체로서
0: 네.
1: 이렇게 자살 예방 걷기 대회를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유스타 파운데이션이라고 동부에 서부에 이제 LA에 있는
0: 네.
1: 그 NGO 단체와 그 동부에서는 저희 에스다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0: 네.
1: 물론 이제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0: 그렇죠.
1: 그것하고 그렇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이 8시부터 11시까지로 해서
0: 네.
1: 우리가 같이 이것들을 한번 캠페인을 하자 이래서 이제 이번에
0: 네.
1: 8월 29일
0: 네.
1: 토요일 아침 8시 조금 이릅니다만
0: 네,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너무 또 날씨가 갑자기 또 이렇게
0: 네.
1: 더웠다
0: 맞아요.
1: 너무 더 덥고 이러면
0: 이게 좋아요.
1: 힘드시니까
0: 네네.
1: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또 하는데 지금 좀 가족 단위로 많이 신청을 하시고 계세요.
0: 그렇군요.
1: 예, 네. 가족과 함께 좀 어떤 이 자살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의미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자살 유가족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걷는다. I'm working for 뭐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또 그 아이의 어떤 어떤 죽음을
0: 네.
1: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0: 이런 아프고 슬프지만 이것들을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1: 맞아요.
0: 다시 되새기면서
1: 네.
0: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1회 자살 예방 걷기 대회는 이제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건데 여기 행사에 참여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는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걷는 것 말고?
0: 지금 이제 5km를 지금 걷는 거예요. 5km를
1: 네.
0: 우리가 지금 뭐 걸으려고 한 장소는 커닝햄 파크 그렇죠. 19필드이고요.
1: 네.
0: 만약에 등록을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주소는 이제 자세한 주소는 보내드릴 것인데
1: 네.
0: 뭐 걷는다는 게 저도 네. 이제 아니 뭐 이게 걷는다고 캠페인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1: 네.
0: 제가 이제 아웃 오브 당니스라는 그 존스 비치에서
1: 네.
0: 4마일 걷는 그런 캠페인에 지금 5년째 계속 참석을 하고 있어요.
1: 그러시군요.
0: 네, 그런데 거기 가면
1: 네.
0: 많은 자살 유가족분들이 그 자살한 아이의 그 사진, 평소에 아름다웠던 예뻤던 사진, 또 가족과 함께했던 사진 이런 것들을 막 판넬로 만들어 오셔서 같이 이제 이렇게,
1: 네. 이렇게 같이 걷는 것 같아요.
0: 예, 같이
1: 느낌으로.
0: 걷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그리고 그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아이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세요.
1: 아,
0: 한 가족이 한 뭐 10명에서 20명까지 이렇게
1: 네.
0: 그날 와서 우리 이 아이를 같이 추모하자 같이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러면서
1: 네.
0: 이제 같이 걸으면서 또 이제 거기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직접 자살 유가족은 아니지만
1: 네.
0: 그 사람들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안아도 허그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손도 잡아주고 그다음
1: 네.
0: 등도 두드려주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굉장히 좀 쉬쉬하고 나는 굉장히 어떤 죄책감처럼
1: 네.
0: 이렇게 가지고 이랬었는데 나뿐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을
1: 네.
0: 그냥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알리는데 굉장히
1: 네.
0: 저는 감동적이었고
1: 좋았네요.
0: 예, 굉장히 갈 때마다 이제 뭉클하고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또
1: 네.
0: 아 멋있다. 참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감추기 급급한 게 아니고
1: 그렇죠.
0: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같이 추모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었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거기는 위로와 또 치유의 장이 될 것 같다. 아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LA와 뉴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진행되는 아주 특별한 걷기 대회인데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 8월 29일 토요일이니까요. 8시에서 11시 전화를 주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0: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1: 네.
0: 오신 분들께
1: 네.
0: 물론 이제 저희 재단의 어떤 뭐 정신건강 정보가 담긴 매거진도 드리겠지만
1: 네.
0: 또 기념품도 좀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예, 저희 재단 로고가 있는 여행용 파우치하고 그다음에
1: 네.
0: 뭐 폰 거치대라든지 그리고 9월 10일이 원래는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
1: 네.
0: 그때는 우리가 9월 10일 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모를 하기 위한 이제 배터리로 된 초
1: 네.
0: 이걸 나눠 드려서
1: 네.
0: 9월 10일 오전 10시에 또 우리 다 같이 또 초를 켜고
1: 네.
0: 뭐 한 5분 정도라도 그 이제 묵념을 올리는 시간을 가지자
1: 그렇군요.
0: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리고 함께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1: 네.
0: 그런 마음도 전달하자
1: 네. 네.
0: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청소년 또 청년 힐링 캠프가 있었습니다.
0: 네, 있었습니다.
1: 어떻게 잘 끝났나요?
0: 네, 우리가 한 25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1: 네.
0: 물론 뭐 이틀 다 못하고 하루 참여한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1: 네.
0: 이틀 동안, 청소년, 청년들이 오셔서, 그리고 특히 뭐 아주 먼 데서 미주리주에서 일부러 이거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셨고요.
1: 그래요?
0: 네네. 그리고 또 뭐 뉴욕, 뉴저지, 또 이제 그 커네티컷에서
1: 네.
0: 이제 각지에서 많이 모였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소감을 받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근데
1: 그렇죠.
0: 물론 이제, 굉장히 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 버너빌리티라 그러죠. 나의 취약성을
1: 네.
0: 이렇게 내가 부끄러워지 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너무, 좀 그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
1: 그렇군요.
0: 네네.
1: 네. 아, 나도 나 스스로에게 놀라는군요. 내가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니.
0: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유스하고 청년아들하고 나이 차이는 많고 우리가 이제 발을 분반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는 세션에는 다 같이 앉아서 또 자기의 소감을 나누기도 했는데.
1: 그렇죠.
0: 근데 그때도 아주 어린 친구들도 이런 소감을 아주 예, 아주 이제 자기가 느낀 바를 잘 이야기해서 네. 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이런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사실 청소년들 너무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있을 것이고 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에스더아 재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에스더아 재단에서는 사실 이제 매년 또 이 시기가 되면 큰 행사를 놓고 많이 지금 분주하실 텐데 바로 갈라입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올해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0: 네, 에스더아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요.
1: 아, 네.
0: 지금 올해가 12년째입니다.
1: 오,
0: 네, 그래서 12년째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정신 건강에 네. 대한 부분만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네. 재단이 굴러가려면
1: 그럼요.
0: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고
1: 맞습니다.
0: 또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뭐 그렇지만
1: 네.
0: 이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료로
1: 네.
0: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그 후원자들이 계셨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네. 그 후원자들을 이제 저희들이 1년에 단 한 차례 후원을 하는 날로 이렇게 아. 그게 갈라입니다.
1: 그게요?
0: 예, 예.
1: 그래서 자리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갈라 그냥 와서 후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1: 네.
0: 오셔서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1: 그렇죠.
0: 그 저희들이 초청한 또 이렇게 그 퍼포먼스 하시는
1: 네.
0: 분들 재밌는 퍼포먼스도 보시고
1: 네.
0: 또 뭐 경품의 어떤
1: 아,
0: 예, 추첨 예, 라플 네. 라플의 어떤 기회도 받으시고 그리고
1: 네.
0: 무엇보다도 오신 분들이 뭐 테스티모니 하시는 우리 그 정신과 닥터 나종호 닥터라든지 또 이제 또 우리 그 박도준 우리 12년 동안 봉사하셨던 분의 어떤 테스티모니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그 청소년들 정신건강 에세이를 또
1: 네.
0: 모집을 했어요.
1: 그랬었죠.
0: 네, 그때 이제 1등 당첨한 학생의 어떤 간단한 그 에세이 내용 이런
1: 네.
0: 것들을 또 들어보시면서
1: 네.
0: 우리 한인 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0: 예, 그래서 누가 그러셨죠?
1: 네.
0: 뭐 남의 지갑에 이렇게 네. 돈을 이렇게 빼내는 것은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
1: 쉽지 않습니다.
0: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맞아요.
0: 예, 그런데
1: 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후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뜻있게 쓰이는가를
1: 맞아요.
0: 또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저희 재단을 믿고 또 우리 저희 평소에 저희 재단이 하는 어떤 활동들을
1: 네.
0: 유심히 또 저희에게 보셨던 분들은
1: 네.
0: 또 함께 또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1: 네.
0: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그리고 후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1: 네.
0: 이렇게 우리가 잔치를 열면은 손님들이 또 네.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조금 후원만 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뭐 물론 감사하지만
1: 네, 네. 네,
0: 후원도 하시고 또 같이 오셔서 그분들과 또 네트워크도 만드시고 그랬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데 뜻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후원을 하지만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걸 좀 아셔야죠. 그날 가면 그런 일들이 다 소개가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What we have done.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가.
1: 네.
0: 1년 동안 얼마나 참여했고 뭘 할 것이고 앞으로
1: 그렇죠.
0: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1: 맞습니다.
0: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네.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네. 시간 내셔서 가시면은 아마 정말 이 뜻깊은 자리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것도 역시 좀 전화로 이야기해야
0: 네, 이것도,
1: 되나요?
0: 예, 이거는 이제 후원이기 때문에
1: 네.
0: 좌석을 이렇게 뭐래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1: 네.
0: 방법을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1: 네.
0: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에스더아 재단이 이렇게 또 지금까지 2014년 이래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헬프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건지 좀 알려 주세요.
0: 네, 헬프라인은 사실 물론 뭐 911도 있고, 뭐,
1: 네,
0: 988도
1: 그렇죠.
0: 있고, 뭐, 있겠죠, 그죠?
1: 네.
0: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암만 영어가 잘하시는 분도 자기가 어떤 안타까운 일, 고민이 있는 일들을 자기 언어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맞아요.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1: 물론이죠. 네,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시간 운영되는 그 미국 내에서는 유일한 네. 한국어로 진행되는 그런 유일한 상담 전화가 아닌가 싶어요.
1: 네네.
0: 예, 물론 뭐 한국에는 뭐 생명의 전화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런 전화들이 이제 24시간 되고 있지만
1: 네.
0: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1: 네.
0: 어떤 만약에 이제 그 대학 진학을 막 고민하는 엄마가 있다 그랬을 때
1: 네.
0: 한국에서 그 엄마하고 네. 한국에서 그 입시를 앞둔 네. 엄마하고 여기 미국에 있는 엄마하고는
1: 네.
0: 고민하는 방향이 좀 다를 거예요.
1: 아,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1: 네.
0: 이게 같은 언어를 써도 문화가 안 맞으면 또 맞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24시간 헬플라인을 저희들이 지금 봉사자분들이 52분 계세요.
1: 그렇군요.
0: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신데
1: 네.
0: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문 그 뭡니까 이렇게
1: 네.
0: 상담 전화가 많이 늘었고
1: 그러시네요.
0: 예 그리고 사안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그렇게 지금 전화를 이용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1: 네.
0: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또 청소년과 네. 청년들을 위한
1: 네.
0: 영어 헬플라인도 예 뭐 물론 24시간은 아니지만
1: 네네.
0: 처음에 8시간 그다음에 16시간 그다음에
1: 조금씩
0: 네 조금씩 이제 늘려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또 영어가 필요하냐면
1: 네.
0: 영어는 그럼 다른데 뭐 미국 전화 네.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싶지만
1: 네.
0: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로서 아니요. 같이 또 이제
1: 예, 정서라는
0: 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코리안 마음이 이래요 이랬을 때
1: 네.
0: 그거를 또 공감할 수 있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맞네요. 에스터 재단이 운영하는 헬프라인 전화번호는요. 800-713-9336번입니다. 800-713-9336번.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당연히 이제 비밀보장 전화상담 안심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걸로 내가 전화해도 될까? 이분들 바쁘신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좀
0: 네.
1: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1: 네. 네.
0: 우리 그 상담 전화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항상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네. 전화 망설이지 마시고
1: 맞습니다.
0: 네, 비밀 보장됩니다.
1: 네.
0: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모르죠.
0: 네.
1: 화상이
0: 그리고,
1: 아니에요.
0: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1: 네.
0: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1: 그럼요.
0: 분들께서. 왜냐하면 한 번만 전화하시는 게 아니고 또 네. 다음날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내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1: 네.
0: 말씀들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SR재단이 또 다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헬프라인은 물론이고요.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커닝햄 파크에서 열리는 자살 예방 걷기 대회 제1회 가족과 함께 다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함께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 발걸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0: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첫 해라서 많은 분이 얼마나 많은 분이 참석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것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1: 네.
0: 전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게 어떤 하나의 큰 행사로서
1: 네.
0: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1: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에스더아 재단의 현민수 박사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여러분들과 또 함께 잠깐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아쉽지만 저는 내일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대화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사고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운전하던 길에서 갑자기 혹은 길을 걷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막막해지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지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난 뭘 해야 되는 건지 또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더 잘못한 건지 그야말로 사고를 당하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법적 권리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고상해,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꿀팁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죠?
1: Of course. 네. 잘 지내셨어요?
0: 네, 잘 지냈는데 항상 이 시간 되면 살짝 긴장도 됩니다.
1: 아, 네.
0: 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8월 19일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브루클린 쪽 한 공원에서 반려견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공원 근처에서 무슨 시비가 있어서 총격이 일어났는데 그 총알 한 알이 반려견 다리에 맞은 거예요.
1: 예. And then this is the dog, the rat, the dog. Okay, so okay.
0: 네.
1: Who did the gunshot? 누가 총 썼어요? 누가 총 썼어요?
0: 그 근처에서 이제 어떤 시비가 있었나 본데 정확히 범인은 누군지 모르고. 네.
1: Okay, so 네. 이게 뭐 케이스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0: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반려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1: So two things. 먼저 개들은
0: 네.
1: You know, 개들은 그 다쳐서
0: 네.
1: 그 고치는 거 뭐 병원비 같은 거 개 위에서 있으면은
0: 네.
1: 그 보상 소송할 수 있지만
0: 네.
1: 하지만 개가 다쳐서 suffering 해서 그거는 보상금 못 받아요. However, in this case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니까는 누구 소송할지 모르잖아요.
0: 네. 야,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그 범인을 잡지 못하면은 그냥
1: right.
0: 주인.
1: 이렇게 주위에서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개가 다치던가 고양이가 다치던가 사람이
0: 네.
1: 다치던가
0: 네?
1: 그냥 무조건 보상금 받는 건 아니에요.
0: 아, 네.
1: 오케이. 이런 잘못한 사람 잘못한 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던가 or business던가 뭐 그 잘못되면서 다쳐야지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0: 네.
1: 다치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요.
0: 네.
1: 개는 말고.
0: 아.
1: 그렇지만은 개 주인이
0: 네.
1: 그 개 때문에서 개가 다쳐서 고치는 비용이 있으면은
0: 네.
1: 그거는 소송할 수 있죠. 왜냐하면
0: 네.
1: 개는 사람이 아니고 개는 property라고 생각해요. 차가처럼 비슷하게.
0: 네.
1: So, you know, same thing as computer. 차 안에서 차가 교통사고 났다 그래요. And 차 안에서 사고 때면서 컴퓨터가 망가졌다 그래요.
0: 네.
1: 그러면은 컴퓨터 replace 하는 비용 받을 수 있어요. Same thing with dog. Dog가 사고 나서 돌아갔다 그래요.
0: 네.
1: 죽었다고 보상금 받는 게 아니고.
0: 네.
1: 죽은 것 때문에서 뭐, 무슨 병원 비용 있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0: 아, 그럼 만약에 이제 걔가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1: Yes.
0: 예.
1: Yes, that's it.
0: 가해자가 있고 저는 걔는 물건 취급 아까 지금 노트북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취급이 된다 그래서
2: 다치고 수술하고 뭐 다 해도 그냥 맨 처음에 이제 강아지를 데려올 때 그 비용만 받게 되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1: 아니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퍼티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2: 네.
1: 그리고 내 거 물건, 네. 이제 그 컨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우리가 고치는데 비용이 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가해자가 네. 알아야죠. 가해자를. 그렇죠? 근데 가해자 없으면은 지금 하기 힘들 거예요.
2: 어디다 할지 모르겠네요. 네.
1: 네.
2: 아,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 네.
2: 또 한 친구는 자기 친구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뭐 허벅지도 다쳐서 흉도 지고 또 약한 뇌출혈도 있고 이랬었는데 유학생이다 보니까
1: 2년 전에 근데 브레인 데미지도 있고 그리고 또 스카도 있다고요?
2: 네네. 근데 네,
1: 근데 변호사 없대요.
2: 그 유학생이어서 소송 같은 건 생각도 못했대. 혹시 이게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1: 뉴욕 or New Jersey?
2: 뉴저지 같아요. 네.
1: 그러면 two years 지났으면은
2: 네.
1: Maybe too late. 2년 안에 소송이 들어가야 돼요. 어른들.
2: 네.
1: 어린 애들은 틀리고.
2: 예.
1: 근데 지금 유학생이니까. 대학이니까.
2: 이게 만약 뉴욕이면 또 달라지나요?
1: 예, 뉴욕에는 3년.
2: 아, 네.
1: 네.
2: 예. 제가 정확히 뉴욕인지 뉴저지인지를 체크하지 않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실제 사고 사례들 하나씩 펼쳐보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핵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마트한 게임 플러싱 당구장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재고,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최근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1: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생활 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K-Radio US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K-Radio US. 자,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입니다. 이재은 변호사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이고요. 교통사고 물론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언어로 편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네, 변호사님, 두 변호사님 잘 계시죠?
1: 네.
0: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있는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한인 여성이 냉장식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흘러있는 물을 밟고 미끄러졌어요.
1: 오케이.
0: 근데
1: 그 냉동 시스템에서 probably, right?
0: 네. 그러면서 손을 바닥에 짚어서 손목을 크게 다치었어요.
1: 오케이.
0: 네. 당시에는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뭐 주변에 사진을 남기거나 이런 건 못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마트에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1: 네. 그래도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렇게 넘어져서 그렇게 심하게 다쳤으면은
0: 네.
1: 또 아무한테도 암뷸런스도 안 불렀고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했어요. 그렇게 넘어지면은 매니저들이 나오잖아요. You know, 괜찮냐고.
0: 네네.
1: 그런 게 없어. Yeah, and 거기 카메라도 있었는데 언제 됐대요?
0: 지금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1: 그 케이스 틀림없이 할 수 있는데
0: 네.
1: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다쳤으면은 그 마켓 안에 아무도 모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0: 아, 네.
1: 알 거예요. Maybe incident report 했던가 거기서 이제는 ambulance도 불렀던가 하지만은 이렇게 그런 사고 나서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냥 일어나서 떠나면은
0: 네.
1: 조금 힘들지.
0: 아, 뭐 누가 이제 막 응급 앰뷸런스 불러주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괜찮지만 그냥 혼자 좀 당황해서 아우 아프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1: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케이스가 할 수 있는데.
0: 네.
1: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0: 네.
1: 예. Yeah.
0: 일단 이분은 병원에서 골절 진단은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이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죠?
1: 그 골절 진단 받은 게 그날, 다친 날 받은 건가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우리가 팩트를 잘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0: 네.
1: 그죠? 그런 것들 자세하게 조금 그 팩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마트 갔다 이렇게 넘어져서 좀 다친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뭘 좀 챙겨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1: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그렇죠?
0: 네.
1: 그 당시에 거기 바닥에 뭐 물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기름이 있거나 이런 것도 사진 찍으시면 좋고,
0: 네.
1: 그리고 거기 담당 매니저가 있을 거잖아요. 그
0: 네.
1: 스토어에 그러면은 스토어 리포트를 해야죠. 그 스토어 매니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크게 다쳤으면은 앰뷸런스도 그 자리에서 불렀어야 되죠. 911 이렇게 불러서 또 오면은 거기에 갔다 온 기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케이스를 하는 데는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0: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상황들을 잘 정리를 해두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만약에 자기가 긴 치마를 입고 가다가 자기 치마에 걸려서 마트 안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다쳤다. 이 경우는 어떻게 마트에 책임이 있습니까?
1: 본인이 긴 치마 입으신 거는 우리 네. 똑같이 그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이런 예를 많이 드셨는데
0: 네.
1: 할머니가 손녀딸이랑 가다가 뭐 마트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손녀딸이 할머니를 확 발 걸어가지고 넘어졌어. 그러면
0: 네.
1: 마트가 잘못한 건 아니고 손녀딸이 잘못을 해서 할머니 넘어지셔 다친 거잖아요.
0: 네.
1: 장소가 마트일 뿐이지. 근데
0: 네.
1: 이게 똑같아요. 지금 긴 치마를 본인이 입고 가셨죠. 그렇죠?
0: 네.
1: 근데
0: 네.
1: 걸어 가다가 자기 치마에 걸려서 넘어지면 마트는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지금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마트 잘못.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1: 그 그죠? 예. 마트가
0: 네.
1: 기존에 그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0: 네.
1: 아까 물 같은 거는 치웠어야 되잖아요. 그죠?
0: 그렇죠. 예.
1: 치웠어야 되는 건데 안 치웠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지금 마트가 관리를 안 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0: 그렇죠. 예.
1: 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크게 그냥 마트 안에서 일어난 건 마트가 책임진데, 이렇게 얼핏 들었던 기억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1: 네.
0: 자,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한인 여성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근데 계단, 한쪽 난간이 막 이렇게 흔들렸고요. 그래서 넘어진 것 같다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감이 있어서.
1: 네, yeah. so anytime 여기 무슨 business 안에서 넘어지면은 왜 넘어졌던가, or 뭘 maybe 이렇게 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서 넘어졌다. 그게 너무 흔들어서 넘어졌으면 그것 때문에서 넘어졌다. or 그 침침 다리에 뭐 기름이 있어서 계단에 You know, 이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
0: 네.
1: 그냥 나 넘어졌고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케이스 없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0: 네.
1: 이유.
0: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1: 네.
0: 네.
1: 네네.
0: 만약에 본인은 발을 다쳤어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어떤 뭐 때문이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1: 본인이 이유를 모르는데 상담을
0: 네.
1: 통해서 이유를 찾는다. 그거 좀 메이크업
0: 다 그런 것
1: 같아요. 네. 우리가
0: 네.
1: 다쳤을 때는 딱 눈에 봤을 때
0: 네.
1: 다친 부분이 딱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0: 그쵸.
1: 나 이거 때문에 다쳤다.
2: 예.
1: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거는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Responsibility를 여기서 누가 져야 되냐. 그러면 그 상점이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 맞죠? 그래서 지금 미리 제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 들리는 사람들.
0: 네.
2: 해주세요. 넘어지면은 왜 넘어졌나 한번 찾아보세요.
0: 아, 넘어지고 나서.
2: 예. 네. Yeah.
0: 아,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저 난간이 yeah. 흔들려서 잡고 있다가 균형을 못 잡았다. 뭐라든지. 왜 넘어졌는지를 꼭 찾아보라고. 예.
1: 그 잘못한 거, 거기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흔들려도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2: 네.
1: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만약 하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럴 때,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 상황을 좀 잘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진짜로 심각하게 다쳤을 때는 뭐 앰뷸런스가 온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퀸즈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주민이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복도를 지나가던 중에 바닥에 깔린 그 카펫이 약간 들떠 있으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yep. 넘어졌어요.
2: Yep. That's the case.
0: 네. 근데 주민은 이걸 이전에도 본 적은 있는데 관리실에 따로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2: I know. So usually 이런 케이스는 조금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카펫이 그렇게 됐다고 몰랐으니까 그거 못 고쳤다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러면 우리 얘기는 그 카펫 누가 그 it's a rug, right? 카펫 말고 rug 누가 거기다 놔뒀어? Use it. So 놔둘 때 잘못하게 한 거잖아요.
0: 아, 네네.
2: You know, so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We can do a case. 그거 케이스 할 수 있어요.
0: 네. 일단 카펫을 깔아둔 건 관리하는 측에서 깔아둔 거니까 그 부분의 yeah. 잘못을 물을 수 있다라는 말씀? 네.
2: Yeah.
0: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사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출근하던 한인 직장인이 건물 앞 보도를 걷다가 공사구역을 지나갔는데요. 보행로 일부가 yeah.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바닥이 들쭉날쭉이어서 결국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팔 다쳤고요.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현장 관계자는 보행자가 주의를 똑바로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2: True.
0: 하거든요.
2: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네. you know, sometimes 이런 케이스들은 그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은 20% 책임 있고 you know, 상대방은 80% 잘못 있고 sometimes 100%, 0% 아니에요.
0: 아, 네.
2: 보행자도 좀 책임이 있죠.
0: 예.
2: 하지만 그 소송하는 사람 책임이 꼭 상대방이랑 똑같으던가 or 더 작아야 돼요.
0: 네.
2: 더 많이 책임 있으면 안 되지.
0: 네.
2: 네, 50% 미만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51까지 가면 안 된다고.
0: 네. 뭐 50대 50이면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저쪽 상대가 51%라도 뭔가 잘못을 네. 했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2: 네네.
0: 네. 오늘 뭐 넘어지는 케이스 먼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인 케이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서 소송을 들어간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2: 지금 컨스트럭션 그런 거, 네, 그런 거 네. 많이 있죠. 오. 네, 많이 있어요. 네.
0: 그럴 때 우리가 뭐 꼭 주의하면 좋을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까요?
2: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2: 그 당시 현장에서 그 기록이 될 만한 것들 사진 찍는 게 중요하고.
0: 네.
2: 그리고 그 현장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0: 네.
2: 리포트하고 그 인시덴 리포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0: 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현장 기록들을 사진으로 좀 갖고 있고 아니면 뭐 주변 분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챙겨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이제 진짜 가해 요 원인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난간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미끄러진 것 같은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네. 교통사고 관련해서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사고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프기 시작한다. 이럴 때도 네 케이스가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2: yes.
0: 네.
2: Yes, absolutely. 우리 그런 케이스 너무 많아. 한 달 기다리던가 6개월까지 기다리는 케이스 있는데요.
0: 네. 이럴 때 뭐 뒤늦게 아프기 시작하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2: 네네. 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0: 네.
2: 뉴욕은 우리가 30일 안에 한 달 안에
0: 네.
2: 케이스 저희가 편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0: 네.
2: 안 그러면 이제 핏 커버리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30일 안에 보내야 돼요.
0: 네. 사고 나고 한 달 안에는 반드시
2: 뉴욕은
0: 네. 뉴욕은 뉴저지는 어떤가요?
2: 뉴저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네. 빨리 하는 게 좋죠.
3: 예. Yeah. 너무 기다리면 안 돼요.
0: 네.
2: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많이 기다려? 다쳤으면 빨리 그 연락을 해야지. 왜 그렇게 6개월씩 기다려? 이렇게 하면 싸우게 돼야 되잖아요.
0: 네.
2: 저희가 또 그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니까
0: 네.
2: 빨리 하는 게 좋죠. 될 수 있으면.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상대방이 현장에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추돌을 당했고 상대 운전자는 okay.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갑자기 앞차가 후진했다고 웃긴다고 합니다. 일단 블랙박스는 없고 네.
2: They lied. And hung up 했다고. 그러니까 sometimes dashcam 있는 게 중요해요.
0: 네.
2: 이건 거짓말하는 cases 너무 많아요.
3: Everybody lies.
0: 네. 이럴 때는 뭐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뭐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 케이스를 해야죠. 왜냐하면 100% 뒤에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해서 케이스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0: 네.
2: 어쨌든 그 서비스 카메라나 다시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0: 네.
2: 어렵지만 해야죠. 이거
3: 너무 웃긴 거는 우리 지금 내일 우리 데포지션 하는데 우리 손님이 운전하고 있는데
0: 네.
3: 왼쪽 레인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NJ 트랜스 버스가 있어요.
0: 예.
3: 근데 우리 손님이 조금 차를 슬로우다운 한 거예요. 오른쪽을 들어가고 싶은데.
0: 네네.
3: 근데 오른쪽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그 NJ 트랜스 버스가
0: 예.
3: 우리 차 뒤로 밟은 거예요.
0: 예.
3: 근데 너무 웃긴 거는
0: 네.
3: NJ 트랜스 버스가 잘못 없대. 우리는 비디오가 있으니까는
0: 네.
3: 그 비디오 보냈거든요.
0: 예.
3: 우리 손님이 오른쪽 레인을 들어갈 때 너무 짧은 데가 들어가니까는 그게 잘못이다고.
0: 네. 갑자기
3: 뒤에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비디오를 보냈어요. 우리한테.
0: 예.
3: 근데 비디오 보니까는 우리한테 도움이에요.
0: 비디오에는 어떻게 사실대로 찍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네.
3: 차가 잘못됐잖아.
0: 예.
3: 앞에서는 깜빡이 켜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0: 네.
3: 우리 차는 예. 오른쪽 들어가면서 예. 조금 짧아서 거기 오른쪽에 있는 차들이 빵빵했어요 우리한테.
0: 네.
3: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 사람들랑 같이 사고 났으면은 우리 잘못이지. 그렇지만 NJ 트랜스트는 그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그건 말이 안 돼.
0: 네. 아니 그 증거
2: 뒤 있었잖아요.
0: 네. 네.
2: 증거. 네. 근데 그 엔진 트랜스포트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네. 옆으로 움직이는데 그 퍼스트 레인에 같이 있다가 세컨 레인으로 옮길 때 엔진 버스는 받은 거잖아요. 뒤에서.
0: 뒤에서. 네.
2: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엔진 트랜스포트는 자기가 뒤에서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받은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0: 네. 아 근데 증거 아니, 영상을
2: 지금 말씀하실 때 네. 세컨 레인으로 갔을 때. 조금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뒤차가 만약에 그 세컨 레인에서 그 뒤에 있는 차가 만약에 우리를 받았다 하면 우리가 레인을 옮긴 거니까 잘못이지만
0: 네.
2: 지금은 엔진 트랜짓은 우리가 옮겼을 때 그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네네. 그러니까 엔진 트랜짓 버스가 잘못한 거죠. 빨리 와서 빨리 가버리려고 네.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 썼으니까.
0: 증거 영상을 상대 측으로부터 전해 받았네요.
2: 네네.
0: 네. 자, 오늘은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상에 대해서 상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6: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7: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상담 나누고 있고요. 교통사고와 사고상해 그 외에도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티켓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뉴욕 뉴저지의 오피스 있어요. 뉴욕은 플러싱 164-01 노던 블러버드 2층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718-423-2400번입니다. 뉴저지는 포트레에 있고요.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5입니다. 상담 전화는 201-346-3800번입니다. 이재은 변호사님 상담을 원하시면 24시간 상담 가능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번호 있거든요. 요거 꼭 적어두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551-374-9006번입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면 그 현장 상황 속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지 또 이렇게 상담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변호사님들. 네, 두 분 변호사님 계시죠? 네.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하고 루즈벨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한인 여성분이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 손목을 다쳤고요.
1: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left turn 했잖아요. 네. 잘못한 거. This is an easy case. 너무 쉬운 케이스예요.
0: 네.
1: 틀림없이 상대방이 잘못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0: 네.
1: 보험이 얼마큼 있는지.
0: 상대방 보험이. 예. 네.
1: Yeah. 팔 부러졌으면은, you know, 수술까지 했었으면은. 네. 보상금 많이 받아야지.
0: 네. 뭐, 100% 상대 잘못이니까, 이제 상대의 정보를.
1: Absolutely.
0: 네. 잘 챙겨두면 뭐 보상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 여쭤보겠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의 브로드 에비뉴에서 운전하던 한인 운전자분이신데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에 맞은편 차량이랑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양쪽 다 네. 나는
1: left turn 하는 사람이
0: 네.
1: 더 책임 있어요.
0: 좌회전 하시던 분이요?
1: Yeah.
0: 예.
1: 항상.
0: 오, 예.
1: 예. Yeah. 다른 사람이 직진했잖아요.
0: 그쵸.
1: 하지만 이거 잘 따르세요, 오케이?
0: Okay? 네.
1: 우리 이 케이스 너무 많아요. 여기 뉴저지에서 브링커홉 아브네, 여기 들으는 사람들 기억날 거예요. 브링커홉 아브뉴랑 다른 인터섹션이 있는데,
0: 네.
1: 그 브링커홉 아브뉴 운전하면은 하나 레인이에요.
0: 예.
1: 근데 그 인터섹션 지나면은,
0: 네.
1: 투 레인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 신호도가 있어요. 왼쪽 레인은 left turn, 왼쪽 turn 해야 되고, 네. 오른쪽 레인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0: 네.
1: 오케이?
0: 예.
1: 근데, 그 intersection, 그 신호도 있는 전에, intersection에, 거기는 stop sign 있어요.
0: 네.
1: 그 stop sign 있으면은, 차들이 다 그 신호도 올라가면서 stop 하는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길이 넓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pass 한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그 stop sign 전에 차들이 stop 하잖아요. 거기 stop sign 나오는 사람들 나오게.
0: 네.
1: 이해하세요?
0: 네네.
1: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 차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 or stop sign에서 나오는 사람, you know, 나오는 것. One lane이니까는 그 네. stop sign 있는 사람이 잘못 없는 거예요.
0: 오.
1: 하지만 항상 경찰 그렇게 틀리게 만들어요.
0: 오, 네.
1: Do you understand that? Can you explain it?
2: 지금, 이해하세요?
0: 약간 헷갈리긴 한데, 예. 스탑 사인.
2: 네. 네네, 말씀하세요.
0: 아니,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아, 네네, 지금 스탑 사인이 네. 있는 데에서 들어가는 네. 게 원레인이라는 말씀이죠. 브링클 하프. 일로 가면은, and then there's another intersection here. 신호도. And it becomes two lanes.
0: 좌회전 차선이랑 그러니까, 직진 이렇게 나뉜다고. 네.
2: 2차 나오는 거, and then there's car stop like this. And then 여기 뒤로 와. 근데 여기 one lane이야.
1: Oh, yes.
2: And then 이 사람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을 봤어.
1: 네네.
2: 이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
1: 네네네. 여기 지금 가는 집, 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이.
0: 네.
1: 이거 one lane인 거예요. 가는
0: 네.
1: 길이. 근데 거기에 intersection을 지나면 two lane으로.

0: 바뀌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가다가 보면 이 반대편, 그러니까 인터섹션의 오른편에서 들어오는 차량, 들어오는 차랑 같이 이렇게 겹쳐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레인이었으니까 그냥 쭉 네. 오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스탑사인이 있어도 네. 스탑사인 했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은. 근데
1: 네. 네.
0: 근데 이렇게 한 레인에서 오다가 투 레인으로 바뀌지 않아요. 두 레인 자체가.
1: 네.
0: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대편 레인에서 스탑사인 하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투 레인으로 바뀌어서 있으니까 한 오른쪽 레인은 직진 차량, 왼쪽 레인은 랩턴 차량 그렇게 네. 표시가 돼 있거든요.
1: 네.
0: 네, 그 좀 약간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다 되실 텐데 왜냐하면 그 원 레인에는 차량들이 왜 그 스트릿 파킹 같은 게 쭉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1: 아, 네.
0: 그러니까, 네, 네. Not street parking. They're all stopped because of traffic.
1: 어.
0: 여기
1: 네.
0: 여기 그 그래서 the other 차량에서 that's on the left. 아, 오케이. 여기 차량이 원 레인이니까 차량들이
1: 네.
0: 거의 서 있었어요, 쭉.
1: 네.
0: 쫙 서 있었는데
1: 네.
0: 이 차량이 투레인으로 바뀌는 걸 보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간 거예요. 다 지나가지고
1: 네.
0: 쭉 그렇게 하다가 부딪히게 된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지금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이거 좀 보면 보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1: 네.
0: 근데 그렇게 원레인에서 투레인으로 바뀔 때 우리가 보면
1: 네.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원레인에서 투레인으로 바뀔 때 원레인이 쭉 이렇게 줄이 서 있으면 우리가 네. 저쪽 앞에 투레인으로 내가 이렇게 가면 되니까
1: 네.
0: 그 차들이
1: 아.
0: 앞질러서 우리 가게 되죠.
1: 네,
0: 그러면
1: 그렇죠.
0: 나는 왼쪽으로 가면 되죠. 끼어들 가서 이렇게 왼쪽 레인으로 가면 되니까.
1: 네네. 네.
0: 그러니까 계속 쭉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렇게 쭉
1: 아.
0: 가다가
1: 네.
0: 네. 그 인터섹션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거기가 차들이 쭉 있으니까 그 차량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러다 받은 거죠. 예. 네, 네.
1: 야.
0: 문님이 이제 조금 이해가시죠?
1: 약간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0: 네, 네,
1: 그
0: 네, 맞아요. 또 my point is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1: 네.
0: In this case, 네. stop sign 있는 사람이 잘못 없다. 근데
1: 아,
0: 경찰이 헷갈려서
1: 네.
0: stop sign 있는 사람 무조건 잘못 있다.
1: 네.
0: 이렇게 우리 이 사고 이 시나리오 사고 피해자 stop sign 있는 피해 손님들 많이 도와줬어요.
1: 네. 아니
0: 왜냐하면 이거는 스탑사인에서 스탑을 해서 그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뒤에 차량이 앞에 이렇게 쭉 서 있는 차량들을 무시하고 나 빨리 가야지 하고서 왜냐하면 다른 투레인으로 바뀌는 거 아니까
1: 네.
0: 쭉
1: 직진해
0: 그 차량들을
1: 네.
0: 네 그렇게 해서 가다가 부딪혔으니까 스탑사인에서 멈춰 섰다가 가더라도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스탑사인이 있는데도 잘못이 적 라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고
1: 네.
0: 지금 그 포인트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스탑사인이 내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1: 네.
0: 내가 다 잘못이다라고는 그렇게 되진 않는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그 구간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사고들이 자주 이런 일들이 자주
0: 네,
1: 발생하나
0: 네.
1: 보네요.
0: 네. 네. 네.
1: 아마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 들으면서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0: 네,
1: 부분들
0: 네.
1: 예, 주의를 해달라. 와 이거 경찰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억울해도.
0: 네 맞아요. 경찰은 네. 여기 스탑사인 있으니까
1: 네.
0: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차량이 지금
1: 네.
0: 그 차량들을 다 무시하고 빨리 가려고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서 있는 차량들만 보고서 끼어드는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0: 진입을 하다가 보니까 저기서 차가 쭉 와서 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1: 네.
0: 네. 보이지
1: 네.
0: 않는 거니까.
1: 네. 네. 요런 좀 애매한 구간들 문제는 이제 조금 해결이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잘 따져봐야겠네요. 억울하지 않도록.
0: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1: 네.
0: 그렇게 스탑사인이 있을 때 그 케이스마다
1: 네.
0: 내가 100%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100% 잘못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변호사님이 지금 예외의 케이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
1: 네.
0: 그것도 알겠죠.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을 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0: 네.
1: 그림을 보면서 지금 영상을 탁 띄워주면 제일 좋겠는데 약간 아직도 헷갈리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찰 티켓을 받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0: 네네.
1: 네. 다음 케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 방향으로 이동하던 한인 운전자가 차가 밀려가지고 이제 서서히 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앞차가 순간적으로 급정거를 했어요.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멈췄다라고 주장을 하고 앞차는 교통 상황에 맞게 서서히 이렇게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0: 뒤차가 잘못이죠.
1: 그렇죠.
0: 리어엔드. 네. 서행 서서히 멈췄던 빨리 멈췄던 어떻게 멈췄던 네. 하이웨이를 빼고는
1: 네.
0: 지금 근데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 거기 이렇게 모여드는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병목 형상이 엄청 많이 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1: 네, 방향만 나와 있어가지고, 네네.
0: 아, 네네, 네 그쪽에선 당연히 서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1: 네,
0: 다 충분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죠.
1: 네, 뭐 이러면은 뒷차가 무조건 더 잘못이 큰 상황이네요.
0: 하이웨이는 아니니까.
1: 예.
0: 그렇죠? 하이웨이에서는 멈춰서면은 앞차가 잘못이 있지만 지금은 하이웨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1: 네.
0: 네, 그러니까 뒷차가 잘못, 뒤에서 받았으니까.
1: 네. 근데 하이웨이도 차량이 이렇게 정체가 무슨 앞에 사고가 있어서 정체가 있으면서 서서히 서행하다가 멈춰 섰을 때는 다른 거죠?
0: 지금 아니요. 그 지금 다른 게 다르다고 얘기하신 거는
1: 네.
0: 하이웨이도 똑같이 지금 서행을 하다가 천천히 가다가
1: 네.
0: 막혀서 뒤에서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뒷차가 잘못인데
1: 네.
0: 그렇지 않고 막 60, 70 마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앞차가 섰다.
1: 예.
0: 네.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겠어요? 갑자기
1: 잘못.
0: 여기는 그렇죠.
1: 예.
0: 70마일로 가다가 60마일로 가다가 갑자기 쓰면 그러면 뒤에 가던 차량은 그걸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1: 예.
0: 네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1: 네. 서행 중 뒷차 안전거리 문제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네. 해 주셨고요. 자, 또 네. 가보겠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한인 여성인데 우버 타고 맨해튼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객이었던 본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요. 사고 충격으로 목을 좀 다쳤는데 당시 그 사고를 낸 차량은 우버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 상대방 차량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사고를 낸 차량.
0: 네.
1: 네.
0: 네. 그리고 본인은 우버에 타고 있었고
1: 손님이었고. 어느 쪽에다가 보상을 해. 뒷차가 그 일반 차량이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
0: 네, 잘못한 차량. 네, 그럼요.
1: 아, 내가
0: 이분은 패스전이니까 네. 본인은 잘못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1: 네. 이럴 네, 때
0: 상대방 차량이 잘못한 거니까.
1: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모아서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분의 경우는 우버에다가 내가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버 차량은 잘못이 없었으니까 사고를 낸 그 차량에다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0: 우버 차량 지금 드라이버가 분명히 그 경찰 부르셨을 거잖아요. 그죠? 사고가 났으니까.
1: 네.
0: 그러면은 경찰 리포트 찾을 거고 그럼 경찰 리포트에 상대방 인포메이션들이 있으니까
1: 네.
0: 그 상대방한테 케이스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이분이 우버 타고 갔다 뉴욕에서 사고 나신 거예요? 아니면 뉴저지에서 사고 나신 거예요?
1: 잠시만요. 뉴저지에 사는 한인인데 우버를 타고 맨해튼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0: 네.
1: 네.
0: 네.
1: 뉴저지에서
0: 그 맨해튼으로 가다가 만약에 뉴욕에 사고 났다.
1: 네.
0: 그러면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차.
1: 네.
0: 차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뉴저지다 그럼 내가 차를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 있고 내가 차 있으면 내 핏으로
2: 뉴욕 뉴저지는
1: 네.
2: 항상 교통사고 날 때 뉴욕 뉴저지 지나 사람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지금 법이 참 틀려요.
1: 네.
2: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1: 네.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 It depends. 뭐 때문에서 차이가 있는지. Sometimes Uber coverage. You know, Uber coverage도 틀리고, 병원비가 어디서 나오는 것도 틀리고, 소송 언제 들어가는 것도 틀리고, 자기 차보험 연락해주는 것도, 그, time period도 틀리고,
1: 네.
2: 틀린 게 너무 많아요.
1: 에이.
2: 그리고 법 들어갈 때, 소송하는 것도 틀려요.
1: 네.
2: We have a case right now. 우리 뉴저지 손님들인데 뉴저지 사고 났고 뉴저지 트랜짓 버스랑 사고 났는데 뉴욕만 하는 변호사한테 가서 크게 실수당했어요.
1: 네.
2: 뉴욕에서는 이렇게 소송하면서 어떤 서류 의사한테 안 받아도 괜찮지만 뉴저지에서는 항상 중요해. 그거 서류 받는 거. 근데 그거 못 받아서 그 뉴욕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케이스가 디스미스 된 거예요.
1: 네.
2: 1년이나 디스미스 됐는데 알아내켜주고 1년 후에 이렇게 준 거야 손님들한테.
1: 아,
2: 그때
1: 네.
2: 중에서 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 네.
2: 근데 이 변호사 사무실이 우리 손님들 두 손님들 있었어요. 그 뉴저지 트랜스 버스 둘이 다 탔었는데 그 두 손님들이 둘이 모르면서 그래도 저한테 온 거예요.
1: 어, 네. 어, 다행이다.
2: 네.
1: 네.
2: I know, right?
1: 뉴욕과 뉴저지 교통 사고 처리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뉴욕 뉴저지 교통사고 관련해서 상담 가능한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 통해서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항상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 이 로펌에 가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 그 변호사님 중에 차이니즈 굉장히 잘하시는 백인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1: 네.
0: 그 변호사님 계시고 그리고 영어도 물론 잘하시지만 차이니즈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차이니즈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저희 스파니시 그리고 러시안 그리고 또 저희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또 한국분들은 다 한국분들 트랜스웨이까지도 가능하고 저희 그 아까 알려드린 그 번호 있죠?
1: 네.
0: 그 번호. 24시간 번호 하셔가지고 트랜스페이 부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안까지도
1: 네.
0: 도와드리고 스파니시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영어 뭐 소통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전화주시면.
1: 일단은 아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언어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보험을 잘 들어라. 보험을, 자기 보험을 잘 관리를 해라. 그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2: 네.
1: 네. 오늘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보험 이거 꼭 체크하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한 말씀 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Okay, so in New Jersey,
1: 네.
2: 자기 own 보험, 항상 차 타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자기 own 보험, 엄만큼 보험 있는 거 중요해. 누구나 사고 날지 모르니까. 상대방 운전사가 아주 작은 보험이면은, 그러면은 소송해서 보상은 받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own 보험이 좋으면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거는,
1: 네.
2: New Jersey에서는, 병원비 커버리지는 항상 상대방이 잘못 있어도 없어도 자기 own 보험에서 병원비가 나오니까는 그 15,000불 병원비 커버리지가 있고 and 25만불 커버리지가 있어요. 그 꼭 25만불 커버리지 있는 게 중요해요.
1: 병원비 25만불. 네.
2: Yeah. And then 그 liability UM/UIM. 그 네. UM/UIM은 상대방 보험이 작던가 없으면은 자기 own 차 보험을 소송해서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또 UM 좋은 보험 있는 게 좋아요. At least 10만 불까지 있던가 25만 불, 50만 불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지.
1: 네. 자, UM, UIM 금액도 할 수 있는 만큼.
2: And tip.
1: 네.
2: UM, UIM and tip.
1: And tip. 네.
2: No fault. Yeah. PIP.
1: 네. PIP. 네. PIP. 네.
2: Yeah.
1: 네. 알겠습니다. 자, 늘 항상 말씀하시는 자기 보험을 진짜 똑바로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내 보험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잘 관리하라고 조금 줄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일이 많다는 말씀 자주 해주셨어요.
2: Yes. 네. Yes. 네. 조금 save 하다가 막 심하게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1: 네. 자,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일단 끝으로 꼭 여러분이 직접 가지신 본인 보험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걸 약간만 더 높여봤자 별 금액 아닌데 괜히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본인 보험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오늘 두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Thank you.
1: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상담 나눴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 뉴욕 상담 전화는 718-423-2400번이고요. 유저지는 201-346-3800번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 24시간 어떤 언어든 괜찮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상담 번호 551-374-9006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 대세일. 오는 9월 12일까지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으로 매칭해드립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 46% 할인.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는 최저가 보장. 오래된 세탁기는 트레이드인 하시고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삼성 콤보 세탁기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또한 온열 기능까지 갖춘 솔라라 안마의자는 일시불 2,399불 또는 디파짓 없이 월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파나소닉 최신형 EP-MAN1과 세라젠 파우제 M10 안마의자도 40% 할인.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모션베이스를 구매하시면 모션베이스 50% 할인과 3년 워런티 혜택을 드리며 한국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독일 정밀 기술의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미동부 최초 독점 입점했습니다. 9월 12일까지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세일 놓치지 마세요. 유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점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족성장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성장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싸움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오늘 신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주요 내용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당원 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보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일부 처리와 영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평가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매주 월요일에 인기 코너 철이와 영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코너 제목을 참 잘 졌다고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우선 철이 장성철 소장님 나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유감입니다.
0: 왜요?
1: 월요일에 인기 코너라뇨.
0: 아, 그러면 한판 승부의 인기 코너.
1: 한판 승부의 인기 코너.
0: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판 승부의 인기 코너. 철이와 영희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0: 네. 그리고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그럼 수요일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본인 수요일 나오지 않아?
1: 월요일이면 월요일이 최고예요.
0: 네. 그리고 우신이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님까지 세 분 모두 어서 오시고요. 저는 원석입니다.
2: 네. 아, 철이, 영희, 석이.
0: 제가
2: 좋은데.
0: 그, 오늘부터 한 주간 박정원의 그 개인 사정으로 대신 진행을 맡게 됐는데 세 분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유, 뭐, 워낙 이제 우리 석이 형이 잘하시는 분이라서 뭐 따라가겠습니다.
2: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1: 그러니까.
0: 자, 오늘 그 신임 여당 대표 김민석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 먼저 화면으로 잠깐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3: 소수 야당이라서 공간도 변변치 않은데 오늘 뭐 마이크까지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4: 사실 제가 오면서 아니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정당 간에 방문할 때는 뭐 선물 들고 가는 거는 없는 거죠? 하고 제가 우리 비서실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우리 장 대표님과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뵙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0: 그 두 분 표정도 좋고 시작은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우리 곽 기자님 오늘 네. 두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5: 일단 오늘 첫 공식 회동이었기 때문에 두 대표 사이에 네. 공개 발언은 굉장히 협치를 강조하는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0: 네.
5: 김민석 대표,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라면서 정례와 상시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0: 네.
5: 장 대표도 이에 공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견제구도 한번 던졌습니다. 김 대표에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0: 네네.
5: 경제 현안에서는 접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 대표가 초과 세수의 50%를 중산층, 서민,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자 김 네.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고요. 부동산 문제도 초당적으로 고민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자,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팽팽한 그런 이슈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잖아요.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5: 네,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먼저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관 제청 갈등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5: 사법부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이번에도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김 대표는 잘 감안하겠다라면서도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0: 네.
5: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오늘 첫 상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0: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 관련해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서도 계속 이제 입장이 다르고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5: 네, 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쟁점이 딱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 문제가 있는데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 대법원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0: 네.
5: 반면 청와대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의에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고 답했을 뿐 면담을 거부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0: 네네.
5: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도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0: 네.
5: 마지막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관련인데요. 대법원은 후보도 청와대와 협의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서면 제청 당일에야 처음 이름을 들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0: 네.
5: 사실상 어디까지를 협의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요. 두 대표의 첫 만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2: 전 그래도 일단 바람직하다. 왜냐면은 이제 왜 웃으세요? 그 여야 대표가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제 뜻은 다르다 하더라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시작을 해야 이 정권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계속 협치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0: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두 분이 수시로 만나자고 했는데 수시로 만날까요?
2: 에이, 수시로도 안 만날 뿐더러 네.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임 당대표가 이제 나 이렇게 왔으니 같이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0: 우리 장 소장님.
6: 뭘 희망을 가져요? 뭐를.
2: 화내지 마세요.
6: 장명혁 대표에게 생명수를 준 것이 아닌가.
0: 아, 김민석 대표가 생명수를 줬다?
6: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신난 장동혁, 심란한 김민석. 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0: 신난 장동혁은 이해가 되는데 심란한 네. 김민석은 어떤 의미죠?
6: 말실수했어요.
0: 어떤?
6: 나는 장동혁 대표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 예, 예.
6: 저 민주당 지지층에서 들으면은요 경악할 발언 같아요.
0: 근데 일종의 그냥
2: 아닌데 나도 우리도 좋아하는데
6: 네?
2: 많이 좋아해요.
6: 뭐 장동현 대표를? 그러니까 그게 전략 자산이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동현 대표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윤어게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을 대단히 어렵고 뭐 그렇게 만들고 있고 저. 백드롭판 보셨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합니다. 연임은 없다. 재판은 없다. 이런 말하기가 어렵냐.
0: 네.
6: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 붙이지 않고 이재명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새로 뽑힌 당대표가 얘기를 해요.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요.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언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평가를 들어보고 대단히 좀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0: 들어요. 그러면 장 소장님도 당대표 만남 수시화는 안 될 거다?
6: 불가능해요.
0: 그냥 하는 얘기다?
6: 물고만 텄어요. 물이 없어요. 계속 저런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부정선거론자랑. 말이 안 돼요.
0: 자 오늘 부동산 대책 얘기도 나왔고 뭐 몇몇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보이는 듯도 했는데 조희도 대법원장 이슈에서는 뭐 서로 물러나지 않고 뭐 반박 재반박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조희도 대법원장 관련해서 여야 간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까요?
2: 사실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얘기는 이제 해왔었었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현수막 걸어라였잖아요. 아, 그리고 실제 당대표로 뽑히고 난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도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법관 재청을 약간 도발적으로 사실 이제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방식으로 뭔가 좀 유하게 행동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망하는 거죠. 실제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인도 아마 이거는 끝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셌잖아요.
6: 셌죠.
0: 조희대 씨라고 네. 표현하면서 당장 물러나라 얘기를 그렇죠. 했고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6: 네.
0: 그래서 어떤 의도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우리 장 소장님 보시기 어때요?
6: 총구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맞은 거는요.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주가 문제, 부동산 문제, 뭐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유 이재명이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분들이
0: 네.
6: 마음을 돌린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사퇴해라 탄핵하겠다. 이것에 대한 김민석 대표랑 민주당의 반응 때문이라고 저는.
0: 유 이재명이 벌써 마음을 돌렸다고요? 여론조사 한번 보고?
6: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리얼미터 조사만 해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0: 예.
6: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거 보셨어요?
0: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서 그렇다는 해석도 있는데 지금 이 장 소장님은 유 이재명이 돌아서서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실체가 뭐예요?
6: 아니 기본적으로 40% 정도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코어 지지층은 있는 것이고 네. 그에 외연확장했던 그동안 대통령께서 중도 쪽으로 가고 외연확장하고 보수 인사 받아들이고 하면서 또 보수 쪽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야 대통령 이재명이 돼도 그렇게 나라가 위험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지했던 분들이 마음을 서서히 돌리는 마일리지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와 탄핵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잘못과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건 저는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지지율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그러면
1: 잠깐만요. 말이 아직 안 끝났다고 했어.
6: 그런 차원에서 헌법상 그리고 뭐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은 재청권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한 것은 뉘이재명들에게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노 변호사님.
2: 뉘이재명의 선봉장으로 저는 생각해 왔는데 우리 아니, 장성철 소장을.
0: 아니 뉘이재명이었어요.
2: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을.
0: 아니 노영희
2: 장성철 소 저는 원래 올드예요. 그렇죠. 저는 코하고.
0: 이제 질문은 싸우지 마시고요.
2: 네, 저의 질문은 뉘이재명의 선두주자인 것으로 제가 인식했던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빠졌어요? 바뀌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6: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라고 하면 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망감이 너무 커졌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온 거 보면. 정책 관련해서도 너무 바꾸니까 안정성이 없어졌고 일관성도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일단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6: 네.
0: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여당이나 혹은 청와대가 지금 다루는 방식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 원인인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면
6: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거칠어요, 너무 언사가. 아, 그리고 네.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0: 네.
6: 들어요.
0: 네.
6: 그러니까 물러나라 조희대 씨 이런 발언들 그리고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탄핵하겠다라고 법사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청와대 권력 핵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요.
0: 거칠다.
6: 예. 선을 넘었어요.
0: 자 네. 그러면 우리 곽 기자님께 조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뿐만 아니라 탄핵 얘기도 나오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강도 높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0: 자충수다.
5: 네,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대변인들 메시지까지 일관되게 탄핵소추 발의해라. 할 거면 해라. 그걸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일종의 자신감이다. 민주당이 강경하게 드라이브로 나가게 되면 역풍이 불 것이고 그 역풍이 보수 야권이 좀 득을 볼 것이다 라고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쪽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세워놓고 전장의 판을 깔아놨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당연히 지지층의 요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탄핵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김민석 신임 지도부가 이거를 바로 결단하기엔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현수막 걸고 사퇴 압박하고 청문회 증인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서면 제청이 기존의 관례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좀 이례적인 방법이었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 재청을 어떻게 할 건지 청와대 입장이 아직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5: 근데 이제 계속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재재청을 요구한다, 반려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와대가 카드로 고려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또 헌법과 법률에 뭔가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또 법원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이 법적 절차가 맞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청와대에서도 여러 카드를 놓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의 기류 그대로 강공으로 갈까는 약간 물음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0: 노 변호사님, 그 탄핵 갈까요?
2: 아니요. 저는 지금 탄핵까지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김민석 대표가 거칠다고 하셨는데 그 거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특별히 많이 거친 편은 아니고 일단 이제 좀 약간 우리들의 뭐 태도는 이겁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정치적인 저는 언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좀 제기 뭐 이런 거 문제 제기 이런 쪽으로도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는 게 사실 많은 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뭔가 드러날 때까지는 조금 완급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0: 네, 탄핵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6: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0: 네, 박원석 아주 짧게 다음 이슈로 가야 됩니다. 박원석. 시간이 없어요.
6: 박원석 앵커님하고도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거는 정권은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랬죠.
6: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의 대통령실이 재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0: 그랬었죠.
1: 이랬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어요.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 윤석열을 옹호했던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다가 지금 조희재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0: 내로남불이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추후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오늘 국민의힘에 이어서 다른 야당들,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당이. 다른 정당들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 당대표 직속 TF, 대통합 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5: 네,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으로 지었는데요.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게 되고요.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또 영입확장분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각각 진성준, 이해식 의원 등이 맡아 범여권 연대와 외연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0: 네.
5: 하지만 시작부터 다소 미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혁신당은 김민석 대표를 예방을 앞두고 자신들과의 연대 기구와 담당자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면서 유감을 밝혔는데요.
0: 네.
5: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만든 기구가 첫날부터 해당 정당의 반발을 사게 된 셈입니다.
0: 자,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감찰관을 지명했습니다.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을 했는데 이 뉴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5: 네. 사실 앞서서 민주당의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강재식 변호사, 대한변협이 최영훈 변호사 추천을 했고요. 이번에 최길수 변호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통과하게 되면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이 되는데요. 최 변호사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었던 출신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비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0: 자, 민주당의 대통합 추진단 단장을 박범계 의원으로 하고 그 산하에 세 개의 분과까지 구성해서 오늘 분과장들까지 다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전대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내분도 있었고 또 범여권의 통합이라는 큰 과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2: 일단 이제 좀 통합이나 화합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 다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이제 정리할 것 같은데
0: 네.
2: 제가 조금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조국혁신당 관련 분과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부분이에요.
0: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라고 예, 만들었죠. 예, 이해식 의원을.
2: 예, 이해식 의원을 분과장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은 뭐 이제 워낙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일도 되게 잘한다고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뭐 기대는 합니다만 이걸 굳이 이렇게 딱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첫 번째.
0: 네.
2: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다. 이러고 우리는 좀 싫다. 뭐 이런 표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조국혁신당에서 유감 표명을 한 내용은 정확히 어떤 대목을
2: 그러니까
0: 유가하십니까?
2: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연대할 만한 사람을 이 사람으로 이제 먼저 내세웠느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0: 아,
2: 제가
0: 조국혁신당의 의견은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서 인선을 해야 된다.
2: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이어서
0: 네.
2: 그런 얘기를 지금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는 뜻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이 좀 되고요.
0: 네.
2: 어쨌든 이런 TF가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굳이 현재 지금 조국혁신당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똑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 또 시끄럽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실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0: 장 소장님, 대통합 잘 될까요?
1: 아니요.
0: 내부 좀 뭐든지 오늘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2: 원래 그래요. 정말.
1: 아니 평론가가 비판해야지. 그럼 잘한다고 그러면 평론가로서 뭐 합니까? 아니 내부 통합도 잘 못하고 있는데
0: 네.
1: 외부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대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럼 뭐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0: 네.
1: 유령 추진단이 될 것 같아요.
0: 유령 추진단이 됐다.
1: 명목상으로 그냥 존재는 하지만 활동성이 전혀 없는 그냥 이렇게 면피성 그런 추진단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0: 들어요. 근데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혹은 연대 뭐 합당 논의는 사실 이미 제안이 됐던 거고 중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중단이 되고 취소를 했는데 어쨌든 양 당에서 다 의제로 이미 띄웠던 사안이기 때문에 합당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근데 이렇게 합당을 하려고 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뭔가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6: 자, 우리를 합당하자. 그럼 당신들한테 우리 이거 줄게. 당신들 우리한테 뭘 줄래?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 총선 때 공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20석으로 뭐 원내교섭단체를 뭐 10석으로 줄이네 안 줄이네 이건 큰 문제 아닌 것 같고 여기 진보연대 진보에서 정치하는 분들 결국 우리 공천 몇 개 줄 건데 우리 집은 얼마 줄 건데 이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 추진단에서 약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유령회사 같은 걸 거다.
0: 그런데 그렇죠? 오늘 김민석 대표가 조기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만나서 했던 얘기 행간을 보면 합당을 할 건지 아니면 자강하고 연대를 할 건지 조기혁신당이 결정해라. 이렇게도 들렸어요? 곽 기자 어떠세요?
5: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언이 확실하게 우리 통합할 거야를 전제로 깔아준다기보다는 워낙 좀 당에서의 내분도 심했던 거다 보니까 옵션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놓으면서 저는 사실은 자강에 대한 방점이 오히려 좀 찍혀 있던 거가 아닐까 싶은 그건 약간 대표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맥락을 보았을 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먼저 조금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혁신당과의 합당 때문에 한참 불거졌던 갈등이 재현되지 않는 방향이 가지 않겠냐는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혁신당 입장에서도 그때 민주당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면서 유탄을 맞아가지고 상당히 내분이 시끄러웠는데 네. 그걸 다시 또 자발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2: 김민석 대표가 원래 당대표 선거할 때 흡수합당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0: 그랬죠. 당명은 네. 민주당이어야 네. 된다. 네. 당명이 민주당인 이상 어떤 형태의 합당도 흡수합당이다 이런 네. 얘기 했었죠.
2: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조국 혁신당에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었고 실제 신정희 대표도 오늘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도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말은 안 나왔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아마 김인석 대표도 뭐 당대당 통합 이런 논의보다는 너네들 정확하게 조금 우리랑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라 뭐 이걸 이제 결정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아마 이렇게 쉽게 뭔가 좀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6: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0: 당분간 신경전이 좀 있겠네요, 양당 사이에.
6: 이것도 그냥 추진단 띄운 걸로 끝이에요. 그냥 임명장에 누구누구 그냥 분과위원장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뭘 가지고 협상을 하고.
0: 그래, 너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덕담 좀 하면서.
2: 네, 너무 사람이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네.
0: 자, 그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지명이 됐습니다. 우리 두 분 짧게 논평해 주신다면 우리 노 변호사님.
2: 일단 워낙 뭐 이재명 대통령 일관은 털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새롭게 뭐 털릴 게 있을까 궁금할 지경인데요. 그래도 10년 만이죠. 네, 10년, 네, 10년 만에 만입니다. 다시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좀 뭔가 정말 매일 눈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네, 우리 장 소장님
6: 꼭 그 부여된 역할 잘 하시길 바랍니다.
0: 청문회는 통과될 것 같아요?
6: 뭐 되겠죠. 뭐 이거는 큰 쟁점이 없을 것 같아요.
0: 우리 곽 기자님 청문회 전망 어떻게 하세요?
5: 오늘 국민의힘에서 바로 메시지가 나왔던 게 청문회를 좀 날 서서 검증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0: 예.
5: 근데 어쨌든 비록 자신들의 추천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당 추천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만에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크기 때문에
0: 네.
5: 아주 거세게 반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저는 어쨌든 그 권력이 자기 감시 장치를 두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그 얼마 전에 뭐 반부패 정책 협의회 이런 거 열어가지고 대통령이 공직 기강이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성패의 관건은 결국 자기 감시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정권이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런 면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정말 아주 짧게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대통령도 정당도. 근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언론의 이간 보도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장성철 소장은 답하지 말고.
6: 저도 할게요. 아니, 나 적어놨어요.
2: 아니,
6: 여기.
2: 아니, 먼저 말하세요.
0: 네. 짧아요. 시간이 없어요. 짧아요.
6: 언론 탓하는 정치인 치고 잘된 정치인 보질 못했다.
0: 언론 탓 아니다?
6: 어떻게 언론 탓을 해요? 지지율.
2: 저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론 탓하는 거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0: 우리 부적절했다. 우리 언론인 곽우신 기자님 또 최민희
6: 왜 이간지라고 그래요?
5: 뭐 최민희 선생
0: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5: 아니 좀 다른 방송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가 보수 야당 출입하면서 이 당이 예전에 굉장히 언론 탓 많이 했던 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0: 네.
5: 그 멘트랑 거의 비슷한 멘트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체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가지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보도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간질만 하면서 또 하고 있는 건지
0: 예.
5: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마이뉴스를 대표적으로 지칭한 건 아니겠지?
5: 아닐 거라 믿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걸 보면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거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권창경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수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일단 2차 종합특검 그 수사 결과 얘기하기 전에.
1: 네.
0: 이 제주도 지금 실종 사건.
1: 예, 그렇습니다.
0: 이런 그 사건 처리 보신 적 있으세요, 경찰에서?
1: 저도 뭐 이번에 깜짝 놀랐 것 같고요.
0: 네.
1: 과거에 뭐 저 실종 사건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0: 네네.
1: 그런 사건들이 뭐 강력범죄 피해자가 된 그런 사건들을 뭐 종종 접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지 못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이런 경우를 본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 예.
0: 제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1: 네네.
0: 담당자가 이거 실종 아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정리하면 그 단계에서 그냥 임의 종결이 가능한 겁니까?
1: 그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실종 사건 신고가 사실은 아주 상당히 많이 됩니다.
0: 그런 걸로
1: 예,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는데 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귀가 처리가 돼가지고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게 정말 실종 사건으로 강력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인지 혹은 아니면 단순 가출 사건인지 뭐 이런지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런 그 판단을 일선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자유로 내릴 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제도적 보완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1: 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사실은 1차적 그런 그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인지 아니면 아니 실종 사건으로 이게 그 강력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런 거를 아주 경험도 많지 않은 일선 경찰관의 그 성실함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왔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0: 그런데 그 사건을 이렇게 임의 종결해서 체포됐던 부경장이
1: 네네.
0: 체포의 긴급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체포적부 심에서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1: 예예.
0: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1: 뭐 저도 그 소식 때문에 뭐 놀라기도 했고 네.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엄중한 사건에 있어서 신병 처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 네네.
1: 지금 그리고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이 수없이 많다고 지금 그리고 하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면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0: 네네네.
1: 다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 그 긴급체포라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사후영장이라는 걸 청구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체포가

0: 경찰 수사 전반을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이 개정 이후에 어떤 보완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경찰 수사가 부족하니 뭐 검찰이 수사력이 뛰어나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0: 네.
1: 1차적으로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어떤 기관이든 2차적으로 리뷰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0: 네네.
1: 사실 검찰 특별수사가 문제가 됐던 것도
0: 네.
1: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 자체 내에서 리뷰하지 못하고 바로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그런 점에 대한 우려.
0: 네.
1: 그것 때문에 그 점도 사실 검찰 특별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점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1차적인 수사를 리뷰받지 못하고 바로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면 이제 새로운 그 보안수사가 폐지된 이런 상황에서는 예. 모든 사람들이 경찰의 1차적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2차적인 리뷰 절차를 받지 못하는
0: 네.
1: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물론 그 보안수사 요구라는 제도가 생기긴
0: 그렇죠.
1: 했지만
0: 네.
1: 그것이 과연 과거에서처럼 이게 뭐 제대로 작동할지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그 민사에 있어서는
0: 네.
1: 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뭐 권리에 잠자는 자는 뭐 보살피지 않는다 보호하지
0: 네.
1: 않는다라는
0: 네.
1: 원칙이 적용하지만
0: 네.
1: 형사에 있어서만큼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그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이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0: 네.
1: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0: 네.
1: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은 물론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런 능력이 되는
0: 네.
1: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제도 하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0: 네.
1: 일반적인 그 시민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0: 네.
1: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사를 리뷰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이 없어진 이상
0: 네네.
1: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불안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종의 사법 자력구제의 시대가 온 거 아니냐.
1: 네.
0: 아까 말씀하셨듯이
1: 예, 예.
0: 본인이 법을 잘 알거나
1: 네네.
0: 아니면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쨌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리인데 그런데
1: 네.
0: 과연 수사하지 않은 그런 검찰이 이제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 정도로 검경 간의 그런 사건에 대한 공조나 이런 게 물샐틈 없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물론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뒀습니다만 그 보안장치들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잘 아시겠지만은 법을 한번 바꾸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쟁점화됐던 거에서.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1: 예, 저도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보완은 되겠지만
0: 네.
1: 그 보완이 될 때까지 그 고생하는 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0: 예. 관련해서 짧게 요구 한 가지만 더 관련
1: 네네.
0: 질문이기 때문에 그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이 출범을 하는데 검사 1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 그래요?
1: 네네네.
0: 전체 한 5%라고 하는데 일단 많은 겁니까? 지원자는?
1: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
0: 네.
1: 100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전체
0: 네.
1: 검사 수가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검찰 특수수사 기능, 특별수사 기능을 떼어놓은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0: 네네.
1: 그런다고 봤을 때는 100명이라는 인력 자체가 과거에 그 특수수사가 과잉 시대가 아니었던
0: 네.
1: 윤석열 그 뭐 적폐청산 그 이전의 시대를 생각하면
0: 네.
1: 100명이라는 수사 인력, 검사 인력은 결코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0: 근데 이제 중수청이라는 특수수사를 전담하게 될
1: 네, 예.
0: 조직이 원활하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1: 네네.
0: 100명이라는 인력은 어떤가요?
1: 그 100명이라는 인력이 그 인력의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0: 네네.
1: 그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그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냐가 문제인데
0: 네.
1: 제가 듣기로는 부장검사급 이상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그런 일선 그 평검사들 위주보다는 경력이 좀 되는
0: 네네.
1: 뭐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사이
0: 네.
1: 정도의 경력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런 검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 뭐 일단 일선의 수사에서는 좀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이 중수청의 수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저 앉아가지고 아랫사람들 뭐 집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중수청이 운영돼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좀 더 젊은 검사들이 좀 많이 옮겨줬으면 하는 뭐 바람도 있었는데
1: 네.
0: 어쨌든 숫자로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앞으로 그 수사력이 안 정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종합특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그 6개월 수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네.
1: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0: 저로서는 뭐 처음 출범할 때 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쉽지 않은 수사다.
1: 네.
0: 이게 남아있는 과제들이 그렇게 밝히기가 실체관계 측면에서라든가 사건 처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쉽지 않은 수사다라고는 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제가 특검에 개인적으로 바랬던 거는 미진한 점도 마무리를 해주고
1: 네네.
0: 어떻게 보면 내랑 사태와 관련된 이 논란을 좀 종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사건 처리를 보면 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뭐 칭찬해 줄 점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논란의 불씨를 새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1: 어떤
0: 점도
1: 면에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논란.
0: 예를 들면은 뭐 저 홍장원
1: 조성현
0: 대령 사건 처리라든가 네. 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뭐 지난번에 뭐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뭐 법원의 판사가 뭐 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네. 법원을 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1: 네.
0: 증거 판단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한번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1: 네.
0: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좀 과감하게 기소를 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예. 2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어요. 물론 구속을 많이 시키는 게 꼭 수사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렇게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거는 과연 수사가 이게 내실이 있었느냐 그리고 충분한 판단의 근거에서 근데 영장 청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건가 수사의 밀도가 높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거꾸로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 예.
0: 사실 뭐 영장 청구 구속을 많이 했다고 해서 훌륭한 수사일 수는 없습니다.
1: 네네.
0: 다만 분명한 것은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약간 좀 수사의 문제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기소에서도 과감했지만 이 저 종합특검의 수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워낙 종합특검이 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질책이 있어서
1: 네.
0: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망감도 있고
1: 제가 좀 예. 수치를 말씀드리면 종합특검 팀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였습니다.
0: 네.
1: 내란 특검 팀이 26.1%, 김건희 특검 팀이 31%, 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이 21.1%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좀 무리한 영장 청구가 많았던 거 아니냐?
0: 좀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 신병 확보를 위한 그 뭐 여러 가지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조급함이 좀 앞섰던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예. 또 한 가지. 조금 2차 특검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면 아쉬움이고 조금 좀 그 의아함인데 그 지난 3대 특검에서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부분이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의혹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모마 그 의혹도 충분히 이게 그 규명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0: 예.
1: 이 두 가지 수사는 거의 잘 2차 특검에서 안 된 게 아닌가.
0: 네.
1: 오히려 내란 수사에만 초점이 맞췄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0: 맞습니다. 근데 둘 다 수사의 난이도로 놓고 보면은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1: 쉬운
0: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실체관계의 규명 차원에서나 절대로 쉽지는 않고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간에 진술을 뭐 은닉하거나 맞추거나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쉬운 수사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 이창수 검사장까지는 기소를 했지만
1: 그렇죠.
0: 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용산이라든가 혹은 용산에 근무한 뭐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뭐 용산에 근무한 뭐 요직에 있던 그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지 않고는 네. 이게 도저히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1: 네.
0: 인사 발령이라든가 그리고 이 수사팀의 교체라든가 그 이후에 소환 방식이라든가 수사 방법 그 이후에 사건 처리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일관된 뭐 계획 하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전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청취자들도 아마 궁금하실 게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끝났는데. 그러면 2차 종합특검에서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네. 양평고속도로 네.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 무마 의혹도 이창수 검사장은 기소를 했지만 다른 관련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종합특검이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0: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라도 뭐 지금 관련된 혐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 그러면 그 사건을 어디로 이첩을 하게 되나요?
0: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으로 끌고 나가는 건 한계가 있는
1: 일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0: 뭐 중수청이라든가
1: 중수청이나 경찰로
0: 예, 그 사건의 그 뭐 이 관할에 따라 가지고 중수청이라든가 뭐 국수본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절대로 그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너무 저 가혹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예. 그 또 한 가지 좀 논란을 부른 대목이 내란 특검 수사 기소하고 결과가 뒤집힌 사건들입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홍정원 국정원 그 1차장 그리고 수방사의 조성현 내령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1차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걸 뒤집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 조성현, 홍장원 이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뭐 이 두 사람이 이 내란 대응 과정에서 전적으로 잘못이 없었다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1: 예.
0: 이 사람이 내란 과정에서 이 두 분이 보여준 전반적인 행동이 이 사실 그 뭐 여기서 약간 얘기가 새나갑니다만 검사라는 사람이 검사가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한 사건을 공소 제기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1: 네.
0: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비록 죄가 한 시점에 있어서는 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공소제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공소제기를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두 사람이 전적으로 100%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워낙 전반적으로 보아서 이 뭐 내란의 진압이라든가 이런 데 세운 공이 크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그 시점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단면을 잘랐을 때 그 행동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 행동을 좌시하는 경우에는 아마 다른 관련자들을 역시 그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1: 네.
0: 이 두 분들도 법정에 세웠단 말입니다.
1: 네.
0: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공소제기의 단계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1: 네.
0: 이젠 법원에서 과연 이 사람을 유죄라고 해가지고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 공을 넘긴 게 됐는데
1: 네.
0: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통상적으로 제가 업무 처리를 해왔던 과거의 그 네. 업무 관행에 비춰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예. 저희가 좀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 같은 경우.
0: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성현 대령의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1: 네.
0: 홍정원 차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구성한 공소사실 자체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본인은 네. 거기에 관여한 바 없고 지시한 적이 네. 없고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네.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이게 결국은 내란 특검 검찰권의 공소권의 행사든 아니면 뭐 어쨌든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내란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논란을 계속 논란거리를 던져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좀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 수사 결과가 아닌가 싶고 한 가지 더 이게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조성현 대령도 홍정원 처장도 주요 증인들이고 또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저분이 기소되는 걸 보면서 특히 조성현 대령 같은 게 기소되는 걸 보면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도 그 기소를 반대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0: 실제로 내란 특검 재판 과정에서 네.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군 관계자들이 본인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증언 거부권의 그 인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정말 그 좀 걱정스러운 점은 사실은 이 사회적인 논란, 이 내란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이젠 그 수사 단계로 해결하는 것은 시간은 좀 지난 것 같고요.
1: 예, 예.
0: 이젠 어떻게 보면은 수사 이외의 다른 방법. 사실 수사라던가 법은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수단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번에 그 내란 특검에서 종합특검에서 이 사건 처리한 것을 보면 어떤 분들 보기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1: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노웅래 전 의원 1심에 이어서 2심도 무죄가 났는데
0: 예, 예.
1: 결국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이제 증거를 기초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1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수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강력하게 내세운 것을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 판결을 썼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적법 절차를 위배했다라는 이유로 증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1: 네.
0: 그게 가사, 그게 설령 증거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시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이 좀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이 거물 정치인 뭐 4선, 5선 뭐 이런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이런 식으로까지 좀 신중하게 하지 못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1: 관련해서 조작 기소 논란이 나오는데.
0: 예, 예.
1: 그 조작 기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여러 이제 그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어요.
0: 네.
1: 조작 기소로 볼 수 있습니까?
0: 조작 기소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조작 기소인지를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네. 기록을 정확하게 보고 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1: 위법한 증거를 활용했다라는 건 이해되는데 조작 기소는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아니면 허위 자백을 받거나 뭐 전통적으로는 그런 건데
0: 그렇습니다.
1: 그거는 이 경우에 그런 게 있나요?
0: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조작 기소라면 그거는 이번에 새로 입법이 된 그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유혁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부 감사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0: 네. 네.
1: 네, 박정희 연판 승부 오늘 수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출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점.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셨어요. 네,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송영화입니다.
0: 그리고 저희 프로는 1시의 음악다방입니다.

0: 휴가 가기 전에는 일주일이니까 그냥, 야, 진짜 시간, 야, 장난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 뭐, 쏜살같이 다 지나고, 휴가 끝나고 보니까 벌써 지금 출근해서 방송하고 있어요?
1: 아호, 저는요, 지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0: 한 주 동안 진짜 잘 자리를 지켜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도 막 어부스러운 분들이랑 하는데 이렇게 되네요.
1: 아, 성훈 씨의 빈자리가 저만큼 크게 느끼신 분들 계실까 몰라요.
0: 내가 봤는데 없던데 가운데 떡 앉아가지고 어? 때는 이때라. 네, 그 영화 씨의 마음을 제가 봤어요.
1: 보셨나요?
0: 네.
1: 네, 그러면 울지 않고는 보실 수 없었을 텐데.
0: 아니야. 아, 영화 씨 혹시 그 라이트 폰,
1: 네.
0: 노키아 2720 이런 휴대폰 이름 들어봤어요?
1: 아니요, 노키아요?
0: 노키아.
1: 노키아 하면은 뭐 옛날에나 좀, 네, 좀 유행했던 그런 전화 아닌가요?
0: 아, 뭐라고요?
1: 네.
0: 구시대 유물이라는 얘기죠.
1: 구시대 유물, 그렇죠. 와. 구시대 유물.
0: 액정 요만하고.
1: 그렇죠.
0: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1: 그렇죠. 뚜껑 딱 열어주고.
0: 열어가지고.
1: 조금만 쳐도.
0: 그것도 되게 세게 눌러야 된다. 아, 근데 이 폴더폰이,
1: 네.
0: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G세대들 사이에서,
1: 네.
0: 덤폰이라 그러죠. 바보폰.
1: 그렇죠.
0: 열풍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다고 그래요.
1: 아.
0: 뉴 브루클린의 고등학생들이, 브루클린이 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이에요.
1: 네.
0: 브루클린 고등학생들이, 러다이트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게 이제 시작인데, 요즘에 젊은 G세대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버리고 폴더폰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1: 왜요? 폴더폰에 무슨 기가 막힌 기능이 들어있나요?
0: 그러니까.
1: 아니, 요즘 친구들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네. 하루 종일 거의 전화 붙잡고 있는데 네. 폴더폰을 왜 좋아하게 되는 거죠?
0: 거기다 게임해야죠.
1: 네.
0: 또 수시로 걔네들 모여가지고 맨날 릴스. 그렇죠. 그래서 찍는다고
1: 이상
0: 두세 명 모이면 막 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막 이런 거
1: 그러니까
0: 많이 찍는데
1: 네.
0: 이게 웬일일까요?
1: 왜 폴더폰을 사요?
0: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무려 7시간 평균
1: 7시간 잠자는 시간이랑 거의 맞먹잖아요.
0: 그러니까 거의 넘어섰다고 하는데
1: 야.
0: 눈을 뜨자마자 알림 폭탄에 시달리고 SNS 열면 막 쫙 와 있는 거.
1: 아,
0: 난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1: 친구들 뭐 올렸다, 뭐 올렸다, 예, 막 이런 거요. 네. 네.
0: 저는 아침에 이제 눈 뜨고 딱 이렇게 막 카톡에, 카톡 두 개. 뭐, 말씀 이런 거 보거든요. 전혀 모르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아주
1: 네.
0: 너무 피곤해서, 또 아. 도파민 과다 분비로 너무 이 날 것들, 맨날 짧은 거,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뇌가 필요해진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기 시작했대요.
1: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0: 네.
1: 나 좀 살려달라.
0: 네.
1: 그리고 스스로 그 디지털 폰을 버리고
0: 네.
1: 폴더폰을 선택을 한 거예요.
0: 네,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감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스스로 거기를 부수고 나오는 거죠.
1: 야, 뭐, 요즘 아이들 괜찮은데요?
0: 네.
1: 똑똑하네요.
0: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1: 하이데거, 철학자. 네. 와, 그런 철학자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네.
0: 하이데거, 이건 맞나, 철자가? 근데, 도구가 사라질 때,
1: 네.
0: 비로소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이 보인다.
1: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없어져야,
0: 네.
1: 우리 삶이 제대로 보인다.
0: 제대로 보인다.
1: 네. 와, 성훈 씨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시겠어요?
0: 첫 곡 들을까요? 저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요.
1: 네네.
0: 왜냐면 이제 여름에 수영이라 그러죠? 그런 여름 캠프 같은 데 가면
1: 네네네.
0: 휴대폰을 못 쓰게 해요.
1: 그렇죠.
0: 일부러
1: 강제적으로
0: 걷어요.
1: 그렇죠.
0: 걷어요. 네, 그래서 나올 때 이제 주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봤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1: 아니 그런데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물론 괜찮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나가는데
0: 와.
1: 스마트폰이 없다. 요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0: 저도 그럴 것 같은데.
1: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비 없이는 제가 힘들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1: 네.
0: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없이.
1: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친구들, 가족들 전화번호 몰라요.
0: 아, 못 외워요. 저도.
1: 그러니까.
0: 네. 심지어 딱 유일하게 우리 아내.
1: 네.
0: 네, 전화번호 하나.
1: 아마 여러분들은 주변 분들의 전화번호 몇 개 정도 외우고 계세요? 네, 궁금합니다.
0: 그런가요?
1: 네, 와. 저는 정말 한 서너 개 겨우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세네 개면은
1: 네.
0: 누나네요. 저는 한 개밖에 못 외우는데. 자, 오늘 한 시간 박대방 오늘 월이벤드슨 전에 아주 명쾌한 롤러스케이팅 노래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제나두!

0: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게 다른 버전이다 보니까 노래가 약간 다르네요. 네, 올리비아 뉴튼존이 불러준 제너드였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송은이가 돌아온 완전체로 오늘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1: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는 월요병이란 무엇인가? 네, 월요병이 싹 사라진 월요일입니다. 저한테는.
0: 그 상대방은 어떤지 좀 그 넓게 보시고 고공에서 이렇게 좀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휴가를 갔다 와서 다시 일을 하는 송은이의 마음은 어떨까?
1: 와, 음악다방 오셔서 얼마나 기쁘실까? 와, 월요병 뭐 싹 날라갔죠?
0: 많이 티나죠? 자, 지난주 주간베스트 장원을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자, 장원!
1: 네, 지난주 사연의 주제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갈 싶은지, 거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였는데요. 네. 아, 제가 이렇게 딴따라란다 했는데도 말씀을 안 드리네요. 제님.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던 제님의 그 화해를 하고 싶다. 난 친구랑 싸웠던 그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
0: 응? 그렇게. 아, 왜 울먹여요.
1: 사과를 하고 싶다.
0: 축하해야 되는데.
1: 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많은 분들이 이 사연에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0: 왜냐면 아니,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얘기예요.
1: 그런가요? 네. 아니, 왜냐면요. 이게 잠깐 싸우고 잠깐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지금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0: 아, 가끔 그런 일 있죠.
1: 네. 그래서 이분들의 그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표를 주셨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가끔씩 친구들한테 친하다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 얹었다가 네. 그게 이렇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해요.
1: 네, 제님이 지금은 그 이유가 뭔지 기억도 잘 안 나신대요.
0: 아,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요. 더 문제야.
1: 네. 네. 아무튼 제님, 저희 카톡에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네. 받으실 수 있는 전화 주소하고 영문 성함 네. 남겨주십시오.
0: 또 깨알같이 이렇게 한글로 보내주시는 분인데 주소를 꼭 영어로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썼다가 잘못하면 안 갈 수 있어요.
1: 네, 그리고 네. 성함도 꼭 영문으로 적어주십시오.
0: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보다 긴 휴가를 보내신 우리 도라미님 지난주에 돌아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체 두 분 성훈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축하드려요. 잼님 꼭 화해하시길 바래요 해주셨습니다. 도라미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좋네요. 역시 도라미님은 돌아오는 게 맛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주제를 발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1: 그렇죠.

0: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BTS는 아니지만 완전체라는 거. 자, 이번 주 주제. 이번 주 주제는, 영어의 장원을 이제 드렸고요. 이번 주 새롭게 이제 뜨겁고 주제. 전 세계가 사실 요즘 BTS도 있고, 우리 K-드라마도 있고, K-무비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에 장난이 아닌 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아, 요즘에는요. 그 뭐 엘리베이터나 밖에서 한국말로 저희가 보통 이제 그분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0: 아, 한국말로 떠드기 시작했어.
1: 네.
0: 이 사람 5천원
1: 좋지만 좀 봐, 저 이쁘다, 뭐 머리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많이 이상해요. 물어본다니까.
1: 그러니까요. 아. 이제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0: 진짜 딱 적절한 얘기예요. 이렇게 한글이 막 너도 나도 지금 많이 배우려고 그러는데 아이 우리 이놈들은 안 배운단 말이죠. 이게
1: 그러니까 정작 한국인 그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2세들
0: 피만 흘리면 뭐해? 본인들은 I'm American이라고 얘기하는데
1: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랑은 본인은 영어로 얘기하고 엄마들은 한국말로 대답하고
0: 네. 그런 집들 많죠.
1: 맞아요.
0: 엄마 친구들은 주말에 디즈니랜드 가고 폭발하는데 나는 왜 토요일 아침에 한글 학교를 가서 가나다라를 외워? 이거 어디서 써?
1: 야, 그 정도로 말 잘하면 잘한다.
0: 아, 그래?
1: 네.
0: 아, 이거 원고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뭘.
1: 야, 그 정도 한국말 하면 잘한다.
0: 그 정도도 못한단 말이야?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무슨 I'm American, 아우 정말.
1: 그러니까요.
0: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군대를 가봐요. 군대. 군대 가보면 우리 예전에도 제가 안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개망신당해요.
1: 그 구부러졌던 단어들이 쫙쫙
0: 본인이
1: 어메리칸으로 펴지죠.
0: 어메리칸이라고요? 아유 개망신당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미국 진짜 현지인들이 와갖고 너는 분명히 코리안 어메리칸이고 한국 어메리칸인데 너 한국말 못한다고? 저 쉐이먼 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1: 정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찔리거나 정말 그래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준비했어요.
1: 그래서
0: 자 방탄소년단 가사를 해석하고 싶으면 한글 배워라. 혹은 뭐 한글로 편지를 쓰면 용돈 100불 더 줄게.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0: 자본주의적 협상.
1: 네.
0: 애들하고 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딜을. 발음 괜찮아요? 딜.
1: 아 좋아요.
0: 이래갖고 아이를 붙잡고 싸우다가 결국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위에.
1: 그럴 것
0: 이거
1: 같습니다.
0: 성공하신 분들 이 성공사.
1: 꼭 성공하신 분들만
0: 아니어도.
1: 보내실 수 있나요?
0: 아니에요. 실패하신
1: 실패담.
0: 그 잔혹사.
1: 네. 실패담과 성공담.
0: 네.
1: 네. 두 가지 사연 모두 환영합니다.
0: 네.
1: 네.
0: 우리 아이들의 한글을 뛰게 했던 이 비결.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1: 네. 만약에 그런 비결 보내주셨는데 그게 정말 괜찮다 하면은 뭐 이 집 저 집에서 다 그거.
0: 해야죠.
1: 네. 해야죠.
0: 해야죠. 그리고 K라디오 앞으로 해서 상패도 만들어드리고.
1: 아니 정말로 정말로
0: 네. 한글 절대 안 배우려고 하는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글 떼겠다. 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좀 보내주셔서 우리 눈물로 아이들과 아이들은 영어로 엄마는 한글로 얘기하는 이 집안 풍경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0: 미국의 고행이 박재범도 이렇게 열심히 가나다라 노래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장려하는데
1: 아니 이제 한국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0: 잘하죠.
1: 네.
0: 뭐 토크쇼를 진행을 할 정도니까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아이유가 또 힘을 얹었네요. 박재범 가나다라 가나다라 이 녀석들아.

0: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K-POP 스타도 될 수 있고 한국말을 해야지 한국에 가서 K-POP 스타도 하고 BTS도 할 거 아니에요?
1: 아, 맞습니다.
0: 우리 친구들 맞아요, 또 맞아요. 외국 친구들은 요즘 걸핏하고 와갖고 야 한국어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할 텐데 한글을 한마디도 못해? 와 shame on you.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엄마 아빠를 때문에가 아니라도 정말 제대로 정체성을 갖고 미국 사회에서 멀리 멀리 뻗어나가려면 정말 좋은 그 왜 뭐라 그러죠? 하이소사이어리? 뭐 그 좋은 단어가 있는데 미국의
1: 그 주류사회
0: 주류사회 네. 네네. 그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돼요.
1: 무조건입니다. 맞아요. 네,
0: 할 줄 알아야 돼요.
1: 네. 네.
0: 자 저희 도움 주시는 분들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야 합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의 영광과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인 야엘 4개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도 빼놓을 수 없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입니다.
1: 드디어 오픈했어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요.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또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0: 어딘지 궁금하셔서 전화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 929-766-0088번으로 하십시오.
0: 한식의 음악도왕 네,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에서 가장 광고를 잘 만든 저희 K라디오 스팟 광고 CM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잘 만들었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비전 이퀄 하우징 랜드.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5: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구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6: 한시의 음악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 메리골드님이 네, 톡 보내주셨어요. 한시 음악다방 이성훈 성룡환님 두 분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제 올가닉 원에 가서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6: 아, 매장 좋죠 거기. 네. 오,
7: 추어탕 또 오이냉국 청국장 이 중에서 뭐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6: 한번 또 올려주세요. 네. 드셔보시고 어느 정도 맛이었는지도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오늘도 두 분 유익한 방송 감사드리며 행복한 오후 되시길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메리골드님도 행복한 오후 되세요.
6: 네. 이성훈 앵커님 휴가에서 해방되셨나요? 하셨는데 이게 휴가에서 해방이 된다는 표현은 참 정말 익숙하진 않지만 네. 참 정겹네요.
7: 휴가에서 해방돼서 예, 네. 자기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6: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꿋꿋이기인 사이에 월요일 코너죠. 네.
7: 같은 노래, 다른 느낌으로 느낌.
6: 이미 왔어요. 여러분들 네. 오셨나요?
7: 저희 먼저 와 있어요.
6: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7: 오늘은,
6: 노래, 다른 느낌.
7: 네, 오늘 어떤 노래일까요?
6: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코너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7: 네.
6: 이번 주에는 또 뭘 가지고 또 지지고 볶고 하려나. 자, 서서히 아침, 저녁으로 조금 그래도 기온이.
7: 뭔가, 바람이 똑같은 바람이 네. 온도가 달라요. 네.
6: 왜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뭐예요?
7: 이 바람이 느껴지는 네, 이 느낌이 공기가 다르다고 할까요?
6: 사부작.
7: 네, 네.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네,
6: 약간씩 이제 가을이 서서히 지금 오고
7: 저희 곁으로
6: 있어요.
7: 오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요.
6: 자, 가을에 좀 괜찮을 만한 노래. 오늘은 불멸의 대한민국 음악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기신 우리 윤복희 선생님의 1979년작 여러분을 가져왔습니다.
7: 이 노래 정말 첫 소절이 좀 약간 소름끼치지 않아요? 네,
6: 약간 인상을 써야 되죠. 내가 말이야.
7: 네.
6: 외로우려면.
7: 아, 진짜 이분의 이 목소리하고 네. 그 이 느낌, 이 느낌적인 느낌.
6: 네, 저는 윤복희 선생님의 얼굴이요. 노래 보실 때 얼굴.
7: 맞아요.
6: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7: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잔뜩 이렇게 얼굴로 뭔가를 말하고 싶으신
6: 네.
7: 네, 얼굴이 먼저 노래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6: 네, 노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얼굴이 그 얼굴이 돼 있어요.
7: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아. 뭔가 정말 외로운 것 같은 네.
6: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어린 양 같은
7: 그렇죠.
6: 네, 그런 얼굴.
7: 네.
6: 아,
7: 이 노래는 또 윤복희님의 오라버니 그 오빠가 만들어준 노래죠.
6: 오빠.
7: 네. 네.
6: 우리 윤한기 선생님이 또 만드신 노래인데
7: 네.
6: 당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웠던 폐결핵과 건강 악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던 때 네. 그때 또 만드신 노래예요.
7: 아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 때 만든 노래거든요.
6: 네. 저 잠깐 시범을 마치고 돌아와서 네. 제가 이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네, 우리 지은키님도 아, 성은 씨가 잘 다녀오셨어요. 두 분의 케미가 함께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월요일 시간이 기대돼요. 저도 음악 들으며 함께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7: 요, 감사합니다.
6: 여기 뒤에 때문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나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해소하기에. 여기서 끝났어요. 아, 해소가 안 되는데 이게. 아, 지혜키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설라문에?
7: 네. 아니, 근데요.
6: 네.
7: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윤복희, 윤환기, 요 남매분이
6: 네.
7: 요즘으로 치면 악뮤 아닌가요?
6: 아, 네.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원고에도 일부러 안 썼는데, 와, 선빵을 맞았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악동 뮤지션이었죠. 진짜로.
7: 네, 딱 그런 네. 느낌이네요.
6: 네.
7: 오빠가 작곡을 하고, 동생이 아주 기가 막히게
6: 네.
7: 부르고
6: 맞아요.
7: 네.
6: 또 오빠도 노래를 꽤 잘해요.
7: 그렇죠.
6: 네, 그렇습니다.
7: 맞습니다.
6: 노래하는 곳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7: 맞아요.
6: 아, 좋은 노래도 많아요. 네, 이런 게 장밋빛 스카프 이런 노래도 있고 그때 그 동생 윤복희 씨도 하필 또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집안 자체가 어려울 때.
7: 아, 네. 오빠가 아프기도 했지만 또 집안 자체가 네. 힘들었군요.
6: 어머니 편찮아 누워계시고 막 이런 집들 갖고 있잖아요.
7: 네.
6: 이게 막 그래서 나쁜 일도 왜 그런
7: 말씀을
6: 들어보셨어요?
7: 한꺼번에
6: 온다. 네. 그런 들어보셨어요? 윤복희 씨는 또 개인적인 시련과 스캔들로 심각한 정신적 통증과 외로움을 겪고 있던 그런 70년대 후반이에요.
7: 남매 둘이 다 네. 이런 막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6: 있었던.
7: 시기였군요.
6: 네. 그때 윤한기 선생님이 여동생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서
7: 네.
6: 성경책을 폈는데
7: 네.
6: 이사야 41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는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7: 아, 그리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썼군요.
6: 네, 그렇군요.
7: 윤한기 씨가 나중에 목사님 되지 않으셨어요?
6: 네, 지금도 목사님이시죠?
7: 네, 네. 아, 또 이렇게 성경책에서 이런 영감을 받았군요.
6: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요, 같은 노래,
7: 네.
6: 다른 느낌, 오늘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한 3명 정도의 특별히 남자분의 목소리로. 그 중에, 아, 여러분, 아, 임재범이겠구나. 아, 임재범 뺐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아세요. 너무 많이 들었고.
7: 네.
6: 그래서 임재범 씨는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부러 뺐습니다. 오늘.
7: 조금 더 신선한 버전으로
6: 네, 하기 네. 위해서 한번 이런 버전이 있는데 이게 그 일반 예능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7: 네.
6: 유재석 씨 목소리가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께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7: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6: 네, 리액션이
7: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클립입니다.
6: 이 탤런트는 아시는 탤런트죠?
7: 이동희 씨,
6: 이동희 씨.
7: 저희가 그 1988에 나왔었죠?
6: 아, 네, 네. 나왔었던 그 장난꾸러기 이동희 씨의 목소리로 불러주는 여러분입니다.

0: 아틀란트 이동희 씨 목소리였습니다. 어, 우리 호랑이님 오셔서 이동희 씨가 인재만 못 찾은 거잖아요. 이거.
1: 야, 어. 이동희 씨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네요.
0: 엄청 잘하죠.
1: 네. 네. 근데 반주가 굉장히 좀 어쿠스틱해가지고 네. 이동희 씨의 목소리가 정말 제대로 잘 들리는 네. 것 같아요.
0: 그래서 한동안 이 음원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난리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만든 거래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어디서 쉽게 구하지 수 없는 음원이긴 합니다.
1: 야, 애드립을 저렇게 잘하나요?
0: 네. 네. 아무튼 가을 감성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또 이동희 씨의 버전이 여러 분이었고요. 한 곡을 더 들려드릴 텐데 지금 이제 들려드릴 노래에는 아, 뮤지컬의 기공자죠. 임태경 씨. 얼굴도 잘생겼어요. 탤런트처럼. 우리 임태경 씨. 백한투 창법이라고 하죠. 아브라이션 백한투! 이 창법과 또 파페라적인 웅장함. 그리고 또 다른 락커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이 두 분이 불러주는 여러분입니다.

0: 누구요?
1: 아, 목소리가 지문이죠.
0: 네, 네. 김종서. 네. 아, 멋있다.
1: 소름이 착 돋네요. 네.
0: 목소리가 지문이다. 와. 네, 임태경 씨 목소리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드리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임태경 씨, 뮤지컬 배우 임태경 씨와 락의 전설이죠. 김종서 씨 두 분이 함께 듀엣으로 불러주는 버전입니다. 조금 더 듣고 돌아올게요. 빨리.

0: 조금 전에 이 나레이션은 임태경 씨 목소리였습니다.
1: 네. 그리고 호랑이님이 네. 락커라고 하면 박완규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박완규는 아니겠죠? 하셨는데 네. 네, 김종서 씨입니다.
0: 김종서 씨가 되겠습니다. 네. 요 두 분의 목소리에 송은이 목소리를 얹어서 상당히 정말 죄송스럽네요. 그러나
1: 얹어야죠.
0: 단골 손님들을 소개해드려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요 두 분들은 제 마음대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Thank you. 아유, 올해 또 번님이 또 오랜만에 또 와주셨네요. 사진도 갖고 오셨어요. 누가 불렀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팀장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이치마트.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이거 내 식탁보다 훨씬 난데요.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엠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번 올가닉 원.
0: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그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아 요즘 구교환 핫하죠. 지창욱, 잘생겼죠. 신현빈, 누군가요? 김신록 팬이에요. 고수도 나오고요. 야 정말 출연진이
1: 빵빵해요.
0: 대단합니다. 네. 영화 군체가 오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큰 스크린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은 AMC 베이트라스 6에서 상영하고요.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의 막대방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 유목희 선생님의 명곡 여러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30.

0: 저희 한시 음악다방 윤복희 씨의 여러분 같은 노래 다른 느낌 함께 네. 하고 있는데요. 네.
1: 여러분을 네.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지우님이 가수는 노래 가사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윤한기 씨는 요즘 가요 무대 전속 가수라 해도 될 정도로 자주 나오시고
1: 그러시구나.
0: 목청도 변함이 없어서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라고 네. 해주셨어요.
1: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0: 그러게요. 네. 저도 가요 무대 좀 한번 찾아보려고요.
1: 저도 윤한기 선생님 팬이거든요.
0: 네.
1: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다음번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같은 노래 다른 느낌의 우리 윤한기 선생님 다른 노래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가 우리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했을 때
0: 지구상에 네. 네.
1: 최초로 맞잖아요.
0: 그렇죠?
1: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했을 때
0: 네네.
1: 그때 무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훈이도 꽤 어릴 때인데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이 무대가
0: 무슨 국제가요제라고
1: 지금 들으면 이름도 되게 촌스럽죠. 네.
0: 무슨 국제가요제인가요?
1: 1979년도 네. 제1회
0: 1회
1: 서울 국제가요제
0: 서울 국제 가요제. 그러면 서울로 그 국제적인 가수들이 좀 많이 왔나요?
1: 왔죠. 네. 네. 그래서 서울 인터내셔널 송 페스티벌. 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0: 아, 그러면 그때 윤복희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부르고 뭐 대상을 받았나요?
1: 네, 이 노래로 네. 대상도 탔어요.
0: 네. 네.
1: 자꾸 이 원고 뒤에 있는 얘기를 미리 해가지고 아작을 내고 있는데 지금 원고를 네. 네, 대상을 또 거머쥐었습니다.
0: 네, 그랬군요.
1: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또 우리 홈에서 하면서 4강까지 갔잖아요.
0: 그랬죠.
1: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아, 제 농담이고요.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윤복희 선생님 좀 이따 이제 그 클립을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0: 아, 그러면 주인공 노래는 꼭 들어야죠.
1: 아니요, 여러 버전 중이 아니고
0: 네.
1: 그 1979년도 그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아, 부르셨던
0: 정말 그 가요제 원본
1: 그 원본 클립을 제가 네. 준비해 갖고 왔어요.
0: 야, 그러면 네. 굉장히 어릴 때 젊은 목소리겠네요.
1: 그렇기도 하고 또 네. 굉장히 귀한 클립이에요.
0: 네. 옛날 기대해 주시고요.
1: VHS라 그러죠. 그 테이프 안에 들어있던
0: 네, 네
1: 그거를 디지털로 옮겨놓은 네. 네,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1979년도 한국은 경제개발계획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경제개발계획?
0: 5년.
1: 네. 네. 이런 걸 하던 때고 외화도 부족해서 그 당시 네. 한국 대중음악을 세계에 좀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국에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여기 출신이 이제 저희가 우리 방송의 시그널로 쓰고 있는 아바. 네, 그리고 셀린 디온 이런 가수들이 유로비전 콘테스트 출신이고요. 또 이탈리아는 쌍네마 가요제가 있었어요. 여기는 안드레아 보첼리, 에로스 라마조티 이런 가수들이 또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또 야마 가요제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아시아 세계에 다 필적할 만한 가요제가 있다 보니까 야,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가요제가 바로 서울 국제가요제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이후로도 꽤 좀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참가했던
1: 많이 참가를 했고요. 네. 네, 조용필 선배님도 참가를 하셨었고요. 그 정도로 아주 이 또 아시아에서는 또 굉장히 정상급 뮤지션들이 출연을 하셨던 그런 가요제가 되겠습니다.
0: 지금이야 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네.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큰 뉴스였겠네요.
1: 뉴스기도 하고 또 도전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1: 자, 유복희 선생님의 2절 가사는 또 영어로 또 국제가요제니까요.
0: 국제가요제니까.
1: 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막 부르면서 바닥에 탁 주저앉아서 통곡하듯이 노래를 토해냈던 바로 그 버전.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저희 미리 인사드리고 노래를 또 듣고 들으면서 제가 들어볼게요.
0: 외국 심사위원들의 전원 기립박수를 받은
1: 받았다는 바로 그 버전.
0: 네, 바로 그 노래.
1: 1979년도 대상에 빛나는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 대상곡 윤복희

0: 자,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이 클립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전곡을 다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그리고 한시의 박자방, 예,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예, 8월의 마지막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시의 박자방, 저는, 휴가 다녀와서 굉장히 피곤해.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녀와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슬 레이버데이 파격 대세일. 오는 9월 12일까지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으로 매칭해드립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 46% 할인.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는 최저가 보장. 오래된 세탁기는 트레이드인 하시고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삼성 콤보 세탁기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또한 온열 기능까지 갖춘 솔라라 안마의자는 일시불 2,399불 또는 디파짓 없이 월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파나소닉 최신형 EP-MAN1과 세라젠 파우제 M10 안마의자도 40% 할인.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모션베이스를 구매하시면 모션베이스 50% 할인과 3년 워런티 혜택을 드리며 한국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독일 정밀 기술의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미동부 최초 독점 입점했습니다. 9월 12일까지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세일 놓치지 마세요. 유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점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족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3: 어제가 벌써 처서였어요. 예전에는 처서가 되면은 여름을 정리하고 가을을 맞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처서 무렵에는 포세라고 해서요. 여름 동안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 이불 등을 햇볕에 빳빳하게 말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햇볕에 바짝 말려 습기도 털어내고 곰팡이와 벌레도 막았던 거죠. 또 처서가 지나면요.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앞두고 논밭을 살피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어쩜 이래요. 처서 매직인가요? 갑자기 여름이 떠나버린 느낌. 더 멋진 가을 가을이 짠 인사를 합니다. 처서를 지나 맞는 8월의 마지막 월요일. 우리도 지난 계절의 묵은 것들은 가볍게 털어내시고요. 새로운 한 주 산뜻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여세요. 메인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기들이요, 싹 다 입이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아, 춥다는 말이 그냥 아침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와,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네요. 가을 준비, 옷장 정리, 뭐 옷걸이 정리, 신발장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 그 많은 예쁜 샌들들 아직 못 신은 것 같은데, 이 페디큐어 색깔도 아직 몇 번 더 바뀌고 싶은 컬러들이 있는데, 아, 이번 여름 태닝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여름 바닷가도 두 번밖에 못 갔는데, 난 아직 휴가도 못 갔는데, 여름아 이렇게 떠나가는 거니? 우리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만 하는 거니? 가다가 한 번쯤 뒤돌아보면 잠시 머물러 줄 거지? 여름을 엄청실히 좋아하는 김지연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들리셨죠?

휴대폰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실까요? 전화 한 통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했고 너무 좋았죠. 주머니 속에 작은 전화기 하나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무기 같았잖아요. 엄청 크고 무겁고 그쵸? 네, 이렇게 문자 몇 통 주고받던 게 전부였던 그때 휴대폰. 지금처럼 하루 종일 우리 곁에 붙어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뭐 걸고 받고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이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스마트폰이 됐고 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죠. 뭐 무인도에 가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문득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내 시간은 정말 더 자유로워졌을까?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예전에 핸드폰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일렁이고 있는 걸까요? 광고 듣고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볼게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구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자,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G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요즘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꽤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최신의 스마트폰을 사려고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두고 예전에 우리가 쓰던 단순한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거를 덤폰, 우리말로 흔히 바보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재밌죠. 뭐 그렇다고 진짜 바보 같은 전화기란 뜻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의 반대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죠. 우리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 기억나시잖아요. 전화하고 뭐 문자 보내고 이 정도. 그리고 알람 맞추고 뭐 간단하게 사진 찍는 정도. 그러다가 인터넷이나 SN 같은 기능 아예 없었는데 그런 게 조금 생기고 그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그런 핸드폰이었잖아요. 앱을 이것저것 깔아서 하루 종일 들여다볼 일이 없고 또 말 그대로 전화기의 기본 기능에만 충실한 휴대폰이었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아니 그거 옛날에 우리가 쓰던 전화기인데 싶은 물건 요거를 요즘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일부러 찾아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건지 스마트폰이 내 시간을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뭐 잠깐 뭐 하나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들었다가도 뉴스 하나 보고 뭐 유튜브 하나 보고 릴스 하나까지만 봐야지 하다가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서서 이렇게 바쁘게 서치하려다가 소파에 잠깐 앉아서 잠깐만 볼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몇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봅니다. 어머나, 내가 이걸 몇 시간을 보고 있었네? 특히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몇 시간씩 보내는 걸 요즘에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전화와 문자 정도만 되는 덤폰을 들고 다니면서 SNS와 알림에서 잠깐 떨어져 보자 이런 거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예전에 많이 보던 전화 문자 중심의 옛날 스타일의 그 폴더폰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복고풍 디자인을 살린 제품들도 젊은 세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나만의 스타일의 스티커를 붙이고 비즈 스트랩도 달고 또 자기 취향대로 정성껏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게는 한때 서랍 속에 넣어버렸던 물건이 젠지 세대에게는 오히려 새롭고 힙한 아이템이 되고 있는 현상. 이게 뭐 단순히 옛날 물건이 예뻐서 쓴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 시간을 내가 다시 가져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을 열면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계속 오는 SNS 알림, 또 다른 사람들은 뭘 먹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사는지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걸 잠깐 끊어보자는 거죠. 예전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었다면 또 요즘에 일부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난 스마트폰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 이게 하나의 개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은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은 오히려 가끔 뒤로 한 발짝 돌아서서 조금 단순했던 시간을 다시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 대신 바보폰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른바 덤폰 트렌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화하고 문자만 되는 휴대폰 하나 들고 딱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하루도 못 버티고 내 스마트폰 어딨어 하고 찾게 되실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디톡스처럼 아예 안 들고 있기보다는 또 급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폰이라면은 또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저도 오늘 옛날 폴더폰 구매 욕구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2시에 미스테리. 혹시 지금 손에 뭘 들고 계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이거 아닐까요? 작고 네모난 거.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고 뉴스도 보고 길도 찾아주고 은행 일까지 보고. 요즘에 이거 하나면 있으면 못하는 게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바로 휴대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친구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2시에 만나자. 어디서? 시청 앞. 끝이에요. 그날 친구가 늦으면 기다립니다. 10분, 20분. 이 사람이 왜 안 오지? 그냥 기다립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디야? 거의 다 왔어. 어디쯤인데? 잠깐만 위치 보내줄게. 이렇게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집에 두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연락했나? 없습니다. 잠시 후 또 확인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확인을 하죠. 뭐가 왔나? 알림 없나? 문자 없나? 카톡 없나? 또 보고 또 확인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주머니에서 징 하고 진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얼른 꺼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알림도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을 유령 진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핸드폰 알림에 너무 익숙해진 뇌가 옷이 스치는 작은 자극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핸드폰 진동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린 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이야기가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 실리콘밸리의 연구진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기계가 얼마나 편리한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화면 사용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아이들의 기술 사용을 제한했다고 알려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비교적 늦게 허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술업계 부모들 가운데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을 늦추거나 제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기술인데 왜 자기 아이에게는 조심스러운 걸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물론 그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새 휴대폰이 나오면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대? 하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카메라가 더 좋아졌을지, 화면이 더 선명해졌을지, 배터리가 오래 갈지, 더 빠르다, 더 똑똑하다. 그래서 또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나는 스마트폰을 안 써요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SNS도 안 하고 사진도 잘 안 올리고 메신저도 꼭 필요할 것만 사용을 하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전화와 문자 정도만 되는 단순한 휴대폰, 이른바 덤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테리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더 좋은 전화기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는 조금 덜 좋은 전화기를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퇴근하면 그냥 집으로 향했죠. 친구를 만나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계속 화면을 들여다볼 일도 없었고요. 그냥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만남은 더 큰 기쁨이 되었죠. 그리고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했는데 그때는 그게 불편한 줄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10%만 남아도 충전할 곳부터 찾게 됩니다. 집에 놓고 나오면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눈 뜨자마자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은 내가 핸드폰을 쓰는 건지 핸드폰이 나를 부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작은 기계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순간도 생기곤 합니다. 운전하면서 잠깐 화면을 보는 것, 길을 걸으면서 화면만 바라보게 되는 것, 주변을 살피지 못한 채 핸드폰에 정신이 팔리는 것. 휴대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줬지만 어떤 순간에는 눈앞의 세상과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어놓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주의 분산 운전, 특히 휴대전화 사용은 실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물건이 어떤 순간에는 사람을 세상과 떨어뜨려 놓기도 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핸드폰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전화기였죠. 그런데 전화가 문자로 바뀌고 문자가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사진이 되고 사진이 SNS 업로드로 되고 이제는 우리의 기억과 취향과 인간관계까지 이 작은 네모난 화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화면을 열어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혹시 뭐가 왔을까 싶어서, 혹시 누가 나를 찾았을까 싶어서.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는 최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래된 전화기를 찾습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느린 전화기.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는 전화기보다 아무것도 없는 전화기가 편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핸드폰을 한번 책상 위에 놓아보세요. 그리고 잠깐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서 괜히 손이 간다면 뭐 왔나? 하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또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는 그냥 웃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모두, 우리 모두가 비슷할 테니까요. 월요일에 오후 2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손바닥만한 작은 네모난 기계에 얽힌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묘하고 가끔은 조금 섬뜩하기까지 한 2시의 미스테리였습니다.

0: 박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점,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장애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장애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오늘 날이 무지 좋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우리 덕렬님 듣고 계시죠? 친구분들 성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춘호님, 영수님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면서 청해 주신 곡. 이승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추워 가을이 오는 길목 서서가 지나면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더니 바람결이 참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자, 이 아까운 가을 공기를 두고 굳이 우리가 핸드폰 속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자, 가벼운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 걸으시면서요. 땀을 스치는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을 온전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살아있는 계절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준비된 2시의 비타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만나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뉴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흔히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을 쉽게 떠올리는데 여름잠 자는 동물은 생소하죠? 달팽이가 대표적인데요. 수분 보존과 열 차단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여름잠을 잡니다. 아프리카 황소 개구리는 여름 건기면 땅속으로 들어가 비가 올 때까지 몇 달을 잔대요. 가을, 겨울이 제철인 바닷속의 해삼도 수온이 올라가면 여름잠을 잡니다. 이쯤 되면 인간에게도 여름잠이 필요하다 싶지 않으세요? 과열되기 전 잠시 꺼뒀다가 완충되면 다시 켜는 회피가 아닌 회복을 위한 여름잠. 근데 여름잠을 자기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요? 변진섭입니다.

0: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첫 곡으로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들려드렸습니다. 요새 잠 잘 주무세요? 저는 뭐 워낙 꿈을 잘 꾸는 편이라 거의 뭐 매일 꿈을 꾸니까 그래서 그런가 간혹 눈밑이 떨리더라고요. 잠을 푹 못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아는 지인분도 눈밑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었더니 잠도 잘 자고 훨씬 좋아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마그네슘을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코 갔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마그네슘 큰 통을 하나 사고 나서 그날부터 좀 믿고 먹었죠. 아, 그래서 그런가 잠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며칠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눈 떨림도 없어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마그네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잠시 후 건강 뉴스 시간에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정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6: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래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기상 관측 기록상 가장 강한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지금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니뇨 때 바다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열이 기후 변화로 달궈진 지구에 더해지면 2027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요새 엘니뇨와 관련된 기후 뉴스가 너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영국 기상청은 올해 말 적도 태평양 핵심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1950년 이후 공식 관측 기록은 물론 19세기 보건 자료와 비교를 해도 가장 강한 엘니뇨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예보는 전례 없는 강도의 엘니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측 자료에서 이처럼 강한 신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서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퍼지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입니다. 보통 2년에서 7년마다 발생을 해 9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중부와 동부 태평양으로 이동을 하면 바다에 저장되어 있던 열이 대기로 방출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구 평년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또 바람의 흐름이 바뀌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엘니뇨 진단 자료에 따르면 엘니뇨 강도를 판단하는 중부 적도 태평양 니뇨 3.4 구역의 7월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4도 더 높았고 더 동쪽의 적도 해역에서는 2도 이상의 수온 편차가 나타났고 또 적도 태평양 수면 아래 일부 해역의 온도 편차는 최대 10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올 가을과 겨울에 엘니뇨는 매우 강한 수준에 이를 확률이 9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록경신 가능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수면 아래에 대규모로 쌓여있는 따뜻한 물인데요. 이 따뜻한 물이 엘니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앞으로도 수개월 더 발달할 수 있는 만큼 기록경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번 엘니뇨의 이례적인 강도를 곧바로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세계기상기구의 입장입니다. 기후변화가 엘니뇨의 발생 빈도나 강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히면서 물론 1950년 이후 강한 엘니뇨가 과거 수세기보다 자주 발생했다고 평가하지만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강도가 크게 오르내린 만큼 최근 변화를 단순히 지구온난화의 결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기후변화로 더 따뜻해진 대기와 바다는 엘니뇨가 불러오는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올해 남아시아의 몬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강한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가뭄과 산불 위험이 커졌고 페루나 에콰도르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잦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이 같은 가뭄과 홍수가 농작물과 가축 생사를 흔들어 취약국 주민 수천만 명을 심각한 식량난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을 포함한 북서유럽은 올가을과 초겨울 비가 많이 내리고 폭풍이 잦아질 수 있으며 겨울 후반에는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엘니뇨와 영국의 겨울 추위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영국 기상청 기후과학자는 엘니뇨가 겨울에 정점을 찍은 이듬해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를 수 있다며 따라서 2027년이 2024년을 제치고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 여름 여기 미국에서도 엄청히 정말 말도 못하게 그것도 아주 끝까지 쥐어짜듯 더위란 더위는 다 겪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거와는 다르게 작년과 올여름 DMB 지역의 더위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엘니뇨로 인해 내년에 2024년 여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긴장을 하게 만드네요. 내년 여름 불볕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올여름 지나갔다고 해서 휴 할 것이 아니라 에어컨 점검도 다시 하시고요. 지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그러는 김에 올겨울 추위를 위해 난방도 잘 되는지 미리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D&B 지역의 날씨 좋아도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늦여름에 쾌적한 날씨가 오늘 월요일부터 주중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 습도는 낮고 기온은 평년보다 몇 도 더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80도, 섭씨 27도,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0도에서 6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네요. 내일 화요일은 오늘보다 더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잔잔하겠으며 습도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8로 아직까지도 높은 편입니다. 밤 최저기온 61도, 섭씨 16도가 되겠네요. 수요일에는 남풍이 다시 불면서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부분적으로 약간 흐린 하늘 보이겠으며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입니다. 목요일 오후와 저녁에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지만 심각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목요일 낮 최고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기온은 66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비 올 확률은 낮아지겠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하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그러나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인형의 꿈.

0: 우리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 건강 뉴스. 혹시 일어날 때 핑 하고 도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립 저혈압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기립 저혈압은 앉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움증과 시야 흐림, 식은땀, 무력감 등이 나타나는 상태인데요. 여름에는 더위로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워 증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하면 실신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라도 이런 기립저혈압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일상생활하실 때 수칙을 준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셨나요? 갈증이 없어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하고요. 또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라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고요. 하체 근육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수시로 까치발 들기, 그러면서 종아리에 힘주기 등 하체 근육을 움직이세요. 또 뜨거운 사우나나 과도한 음주, 과로, 수면 부족, 식사 거르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내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건데요. 제일 쉬운 건 역시 걷기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면 기립 저혈압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소한 질병도 없앨 수 있으니 수시로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체내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눈떨림이나 손발 저림, 다리 쥐를 막아주고요. 신경을 진정시켜 불안과 초조함을 줄이고 깊은 잠도 자도록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긴장 완화를 해주면 깊은 잠을 유도해준다는 카모마일 티 아시죠? 사실 저도 이 티를 석 달 이상 먹어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줬어요. 마그네슘을 한번 먹어보라고. 이틀 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요. 딱히 악성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정말 이 마그네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밖에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또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체내 에너지 생성에 관여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도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단연 마그네슘을 꼽기도 합니다. 흔히 스트레스 받으시면 당땡겨 이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자, 이럴 때도 영양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필수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필요한 이유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우리의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 중 하나이고요. 뼈를 형성하는 세포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마그네슘의 결핍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도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 적정량이 있더라고요. 또 마그네슘은 포도당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결핍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시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효과를 본 건 바로 이 눈떨림이었어요. 최근 눈 주위가 떨린다든지 근육이 뭉치는 경우 자주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마그네슘 드셔보세요. 마그네슘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과 함께 신경 자극을 전달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및 또 이완 작용을 조절하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에서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고 신경을 흥분시키는가 하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해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장 근육이 수축되고 잘 풀어지지 않아 부정맥이 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식사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매 끼 전 곡류에 두 류를 넣은 밥과 함께 녹색 채소를 나물, 샐러드, 쌈등으로 이용해 한두 접시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데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과연 몇이나 될까요? 누가 해주기 전엔 나 혼자 이렇게 해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연이나 식이섬유소, 칼슘과 같은 영양소의 경우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아예 안 드시니만 못하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만 충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그네슘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콩팥 질환자나 섬액형, 부정맥 환자, 중증 근 무력증 환자, 그리고 평소 설사가 작거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셨을 경우 장내 수분을 끌어당기는 삼투작용으로 인해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 등이 흔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섭취를 멈추셔야 하겠습니다. 뇌와 신경 건강을 지키는 필수 미네랄 영양제. 마그네슘도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네요. 모든 약이나 영양제가 그렇듯 먼저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안전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채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8차례나 미뤄지며 76년간 감옥에서 생활했던 최장기 재소자가 101살로 자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최장기 재소자로 알려진 그는 25살 당시 감옥에 들어가 100세를 넘기기까지 죄수 꼬리표를 단 채로 일생을 마감한 것인데, 그는 1949년 경비원 살인 혐의로 붙잡혀 1950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뒤로 76년간 가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와 증언이 여러 차례 번복됐기 때문인데요. 그는 체포한 경찰관 중 한 명은 나중에 그가 무죄라고 본다고 진술했으며, 사면위원회에서는 그가 살인 현장에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사형 집행은 8차례나 미뤄졌으며, 그는 이른바 마지막 식사도 8번이나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젊은 시절 잡범 이력이 있었으나 1975년 10개월간 가석방이 허가된 기간에 경미한 절도, 무기조시 혐의로 다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수감 생활을 조용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그는 별명이 버드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교도소에서 새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기 옷 속에 빵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 가곤 했다며, 교정당국은 그가 단지 새들에게 먹이를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감아 줬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2020년 감독을 받는 가석방 형태로 요양시설로 옮겨져 남은 생애를 보내다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네요. 아니, 깜빵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으면 101살까지 살았대요. 요새 살기도 퍽퍽한데 아둥바둥 힘들게 돈 버느니, 아니 차라리 깜빵 들어가는 게 더 낫겠는데. 아니 힘들게 취직해 돈 벌 필요 없쇼. 밥 3끼 밥 줘, 재워줘, TV 마음대로 봐, 책 읽어, 운동시켜줘. 아니 무엇이 문제요? 되레, 사회가 깜빵 같어.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 깜빵 가는 거 어때요? 애플이 카메라와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새로운 에어팟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직 출시하지 않은 카메라 탑재 에어팟이 시연 영상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어팟은 현재 판매되는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이어폰 줄기 부분에 소형 카메라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인식한 이미지를

애플의 AI 기반 음성 비서 시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직접 꺼내지 않고도 주변 사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물의 이름이나 정보를 기억하도록 요청하거나 도보 이용 중 길 안내를 받는 등의 기능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술 전문가들이 제품의 출시를 오는 9월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팟에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기기가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리꾼들은 에어팟에 왜 카메라가 필요하느냐? 모든 것에 카메라를 추가하려는 이유가 뭐냐? 스토커가 되기 쉬운 시대라고 비판을 하면서 현재 SNS에는 카메라 탑재 에어팟을 변태팟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젠 허다허다 AI 가정이 변태스러워지고 말이오. 앞으로 귓구녁에 에어팟 낀 사람 보면 피해야 할 판이네. 혹시 알아? 어떤 놈이 나를 촬영하고 있는지. 중국에서 부모가 자녀를 농촌으로 보내 힘든 농사일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이른바 고생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여름방학을 맞는 자녀들에게 노동의 어려움과 가족의 수고를 알려주기 위해 고생 캠프에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캠프는 주로 중국 남서부 쯔촨성, 구이쩌우성, 윈난성 등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참가한 아이들은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감자도 캐고 판매를 하거나 나무 껍질을 벗기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등 농민들이 하는 일을 맡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가비를 내고 캠프에 참여하는데 10일 과정은 4천 위안, 약 700달러 이상이며 한 달 과정은 1,500달러 이상을 넘는다고 합니다. 캠프에는 엄격한 규칙도 있는데 맡은 일을 끝내지 못한 아이에게는 감자만 먹도록 하는 별칙을 주기도 하고 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캠프 운영자들은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노동의 어려움과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만 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아이들에게 맡기는 일이 너무 힘들지는 않도록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캠프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힘든 일을 하다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도 담겼는데 한 아이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를 하면서 농사일만 아니면 뭐든 할 수 있다. 숙제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으며 일부 캠프에서는 부모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기도 했는데 캠프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보낸 영상과 편지를 본 부모들이 감동한 뒤 주변에 캠프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캠프 관련 영상이 SNS에서 퍼지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영상 댓글에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하며 자녀를 보내는 방법에 관한 질문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싶네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호주의 한 동물체험 농장을 방문한 어린이 두 명이 시가 독서 생성 대장균에 감염이 돼 중증 합병증을 겪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가운데 3세 여아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고 신장 이식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멜버른에 사는 2세 남아와 3세 여아가 같은 동물체험 농장을 방문한 뒤 이 대장균에 감염이 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빅토리아주 보건당국은 두 차례의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2세 남아는 농장에서 생일 파티를 한 뒤 약 2주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17일간 투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3세 여아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는데 여아는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 역시 회복되지 않아 향후 신장 이식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장균은 시가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으로 감염이 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나 양, 염소 등 동물의 분변에 오염이 된 환경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주변 시설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입이나 음식을 만지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어 동물체험 시설 이용 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이, 동물을 만진 다음에 야 손을 씻어야지. 집안에 있는 강아지 만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그나저나 중국 애들 체험 현장 가서 동물들이나 안 만지야 할 텐디. 36살의 이베트 라미 레츠라는 여성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몇 달간 이어진 기침을 계기로 검사받았다가 이미 32세에 뇌까지 전이된 사기 폐암을 진단받았다는 역시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계절에 따른 증상이라고 여겼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자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처음에는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 등을 의심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기침이 멎지 않아 호흡기 내과 전문의 진료를 거쳐 검사를 받았고 결국 종양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조직검사 결과는 비소세포 폐암의 한 종류인 선암이었습니다. 당시 32세였던 이 여성의 기침 원인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선암 4기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암의 진행 정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진단 당시 이미 뇌 전이가 확인됐으며 왼쪽 전두엽에서도 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 여성은 자신이 폐암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처럼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폐암은 생길 수 있다는 미 국립암연구소 연구진들은 비흡연자 폐암에서는 특성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전자 변화와 관련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술 한 잔 안 먹는 사람도 간암 생기군요. 담배 근처도 안 가는 사람도 폐암 걸리고요. 남자들도 유방암 걸려요. 암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술, 담배 아무리 먹어도 멀쩡한 사람은 아주 멀쩡이야. 그 옆에서 속 썩는 사람들만 그냥 죄다 암에 걸려 열통 터져 죽는겨.

인도네시아 발리의 힌두교 명절인 침묵의 날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린 한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지방법원은 종교 모독 및 혐오 표현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된 스위스 관광객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사건은 발리 최대 명절인 침묵의 날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매년 3월 열리는 침묵의 날은 24시간 동안 외출, 노동, 유흥은 물론 전등 사용까지 엄격히 금지되는 가운데 공항 이용도 전면 중단되고 인터넷 공급까지 차단되는 발리의 가장 중요한 힌두교 전통 행사입니다. 종교나 국적에 관계없이 관광객을 포함한 섬내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관광객은 숙소 직원들로부터 금지 지침을 미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고 그는 해변으로 걸어가며 동영상을 촬영을 해 SNS에 올린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힌두교 전통을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욕설을 섞어가며 비하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런 영상이 퍼지자 발리 주민들은 종교적 신념을 짓밟는 행위라며 거세게 분노를 했고 당국에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수색 끝에 해변 인근 한 빌라에서 결국 그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된 재판에서 이 남성은 통제로 인해 음식을 구하지 못해 배가 고프고 화가 난 상태여서 영상을 올렸다며 힌두교나 발리 주민들을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관련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또한 제 행동에 깊이 반성을 하며 발리 주민들에게 사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발리 주민들의 신앙에 상처를 입혔으며 사회적 분노를 야기했다며 자신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침묵의 날 규정을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SNS를 통한 공공연한 모독 행위였다는 점에서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네요. 어딜 가든 하지 말래도 꼭 더하는 놈들이 쇼이 죽어도야 이 죽어도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처먹는 종자들 말이오. 이놈이 꼭 그런 놈이구먼. 이 영창 살아도 싸. 근데 세상에 침묵의 날에 또 해피를 광광을 갈 건 또 뭐요. 이 지지리도 복도 없는 놈이네. 이 앞으로 발리 가실 때요 침묵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니까 그 날은 꼭 피해서 여행 가세요. 예. 말레이시아에서 댕기열 감염자가 5만 8천 건을 넘고 55명이 숨지면서 확산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올해 댕기열 감염자는 8월 15일까지 5만 8,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2%나 늘었습니다. 특히 셀랑고르주는 2만 5,090건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에서도 1만 316건이 확인이 됐는데요.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댕기열 전파 위험이 여전히 크고 국가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는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계에 따르면 댕기열 백신 2회 접종 비용은 420에서 500링깃, 약 100달러 수준인데 댕기열 예방단체 관계자는 비용과 접근성을 백신에 대한 거부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접종률 저하를 단순한 백신 기피 현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모기 방제와 조기 환자 발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강화하면 뭐요? 이미 다 걸린 것 같은데. 역과장 안 왔으면 어느 바람이네요. 예, 지발. 이래서 올가을에 다시 코빅이 유행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나? 당체 불안이어서. 예.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피자와 치킨을 특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용자 처우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자 반판에 반반 치킨,
교도소 8월 식단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전후에 교정시설 수용자 식단표를 촬영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게시물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는 광복절 특식으로 피자 반판을 제공했으며 청주 여자교도소는 이른바 반반 치킨을 냈다고 합니다. 특식 외에 평시 식단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서울 동부구치소의 8월 식단표에는 돼지고깃국과 닭볶음탕, 오징어국이 올라와 있었고 상주교도소 식단표에는 떡볶이와 김말이튀김, 군만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교정당국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필수 영양 기준에 맞춘 식단을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하루 급식 예산은 5,201원입니다.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약 1,734원 꼴이며 교정시설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편성이 돼 한 달간 순환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피해자들 생각은 아니오. 이 반성들 하고 있는 거 맞죠? 이 여그가 다른 나라들이나 깜빵이 무신 피서지도 아니고 말이오. 이 나보다도 더 잘 먹네 이놈이들. 이 끼니마다 바뀌고 특식도 나오고 말이오. 참말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볼일 없으면 차라리 깜빵 가는 곳이 낫겠소.

그래서 이런 드라마도 나왔는 게네. 슬기로운 깜빵 생활, 슬기롭게 해봤자 깜빵이 깜빵이지 뭐.

라라랜드 월요일 1부 순서 1부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라라라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새로운 퀴즈 발표해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은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호,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오늘 처음으로 친구 맺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동주님. 노래 신청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목포의 눈물을 신청해 주셨는데 앞으로 좋은 글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구 맺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0: 순간 전주 나오는데
1: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가 나올 뻔했습니다.
0: 네, 우리 한동주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들려드렸습니다. 예, 흘러간 가요도 좋고요. 팝송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카톡 친구 맺어주셨으니까 상품 드려야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영문 이름과 주소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복별님께서 오늘도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길 감사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착한 일 하는 거 좋은데요. 가끔 내 딴엔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민폐가 될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 상대방이 받는 착한 일은 거기서 오는 약간의 또 갭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잘 눈치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이 환오지랖 하는데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은혜의 날들을 맞을 수 있는 새날이 왔어요. 오늘도 구름 가듯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나눔은 세상 삶의 은혜인 것 같지만 그 행함을 실천하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면 언제인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딕 패밀리의 흰구름 먹구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이 딕 패밀리도 7명이었네요, 멤버가.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한번 퀴즈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조만간 퀴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어울리는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함께 하고 싶네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새로운 한 주는 새로운 기회이다. 지난주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작은 행복부터 시작하자. 또 하나는 조금 더 힘이 되는 글귀입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지 한 주의 무게가 아니다. 가볍게 마음 먹고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시 한 편도 보냅니다 하시면서 윤동주의 새로운 길 보내주셨는데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0: lights, music, action.
1: Our 조석진님께서 오늘 생일을 맞으셨어요. 왜 카톡에 보면 생일 같은 거 이렇게 뜨잖아요. 저희 방송국이랑 이미 카톡 친구이기 때문에 아유 생일이 뜨셨더라고. 조석진님 너무너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 은혜로운 날 되고 계시죠? 아, 제가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좀 전화해서 직접 연결도 해보고 싶었는데 워낙에 이 병원 쪽으로 통역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싶은데 늘 바쁘신 와중에도 라라랜드 청취 잊지 않으시고 또 좋은 글 항상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1: 이번에는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성리의 Sad Rain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우리 뽀들현드님께서 교통사고 제보를 주셨어요. 루트 50번 사우스 방향, 루트 50번 사우스 방향 스터링 펠로우 로드 근처 차선 두 개 막아갔고요. 지금 현재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루트 50번 사우스 방향 스터링 펠로우 로드 근처 차선 두 개 막아서 현재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가수든 노래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는 랄랄라 퀴즈. 오늘이 바로 정답자 발표 날입니다. 자, 지난주 정답 발표해드리기 전에 지난주엔 어떤 랄랄라 퀴즈였었는지 한 곡 한 곡 들어볼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바로 김수희의 서울 여자. 자, 정답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제주도 삼천여, 두 번째 곡 충청도 아줌마, 세 번째 곡 경상도 아가씨, 네 번째 곡 전라도 아지매, 마지막 다섯 번째 서울 여자. 자, 이렇게 해서 노래와 가사에 우리나라 도가 들어가는 것이 공통된 퀴즈였습니다. 딱 한 분이 맞추셨어요. 딱 한 분이.

김성웅 씨께서 아주 정확하게 곡과 제목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송태홍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신청곡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처음으로 정답을 또 보내주셨네요. 딱 한 분이 정답이었고 또 다른 분도 보내주셨는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우리 연미님도 보내주셨는데 안타깝네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아울러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50불 이상 드시면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식사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love me. 자, 오늘 월요일 또 새롭게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다섯 명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고 역시 공통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가는 여름 아쉬워 준비한 라라라 퀴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홍삼 트리오죠.

네 번째 곡은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 저도 이 노래 대학교 때 가요제 나가서 금상 받았는데 진짜 저희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곡입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너무 쉽습니다. 그 대신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다섯 곡 이상은의 담다디까지 다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가는 여름 아쉬워 준비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첫 번째 곡이었죠. 홍삼 트리오가 부리는 기도 들려드립니다.

0: 이번에 카톡 사연 보내주신 분은 우리 김윤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뉴저지의 김윤호입니다 하셨어요. 제목은 모나리자. 그 이름은 단 한 번의 미소로 전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주인공과 그 미소를 그린 화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쓸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흔히 화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한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화가이자 음악가, 건축가, 기계공학자, 해부학자, 발명가, 물리학자, 그리고 화학자였습니다. 그의 노트 속에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비행기의 날개, 설계도와 잠수함의 구조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신념으로 살았던 진정한 르네상스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고독했으며 다빈치는 합법적 결혼이 불가능했던 시절에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법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탈리아의 예술학교에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문턱이었고 그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 밤마다 스스로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24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리자 델 조콘도.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내였던 그녀는 남편의 부탁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빈치는 처음엔 흔한 의뢰라 생각했지만 캔버스 앞에 선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리자,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온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눈빛의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빈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빛 속에서 리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의 미묘한 입가의 떨림, 고개를 살짝 기울일 때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매일 달랐고 그녀의 빛과 바람, 그녀의 마음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리려 하는가? 얼굴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림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리자는 매일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을 따라 외국으로 여행을 가야 해요.
1: 오, 그래요? 얼마나 걸릴까요?
0: 석 달 정도랍니다. 하지만 전 가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남편이 원할 뿐이에요. 다빈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1: 함께 가셔야죠. 돌아오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0: 리자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1: 그림의 제목은 무엇으로 하실 건가요? 모나리자라 부를까 합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설명했습니다. 모나는 마돈나, 즉 성모를 뜻합니다. 여인을 높이고 경의하는 말이지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세계를 넘어 전해진 그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그림은 미완의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다빈치는 그녀가 없는 빈 의자를 마주하며 수없이 붓을 들었지만 더 이상 그 미소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 미완의 웃음은 어쩌면 그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남은 그리움의 흔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종종 묻습니다. 왜 모나리자는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완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사랑도, 완전한 예술도, 완전한 인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딘가 미완의 한 조각이 남습니다. 그 조각이 바로 인간의 진실이며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빈치가 남긴 미완의 웃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완이기에 아름답고 끝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미완의 여백이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아직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0: 나라랜드 여기까지이고요. 조용필의 모나리자 들으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음반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시니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신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어제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태양이 오늘도 변함없이 빛이 있으라는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듯 우리도 말씀에 화답하며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첫곡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석금숙과 박치원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혜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송 대한생명노래 선교단의 곡이고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강무림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0: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대학합창단이 부른 전능하고 놀라우신 상지곡의 찬양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0: 우리에게는 참 감사의 제목이 많죠. 오늘 감사가 넘치는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선의 감사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만 가지 이유로도 불리는 영어 찬양 10,000 Reasons의 번안곡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강중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 찬송 이미경의 성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기동남성 합창단이 부른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휴대전화 뒷번호 7767번께서 청하신 곡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미녀 피처링 취지연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피자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있으십니까? 주로 생각나는 피자 회사가 도미노나 피자헛이나 리들 시저스 정도 그렇게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회사는 저마다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길렀습니다. 피자헛은 다른 회사보다 메뉴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는 남들 피자 회사보다 더 빠르게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리틀 시저스는 다른 피자 회사보다 싼 가격에 피자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의 판매 전략으로 인해서 세 회사가 미국에서 대표하는 피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1984년 인디애나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22살의 청년이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슈네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피자를 만들 때 아주 초라한 아버지의 가게 옆에서 작은 피자 오븐을 설치하고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좋은 재료가 더 좋은 피자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들 때 뭐 배달이나 아니면은 메뉴나 이런 것보다도 피자의 본질적인 맛에 중심을 가지고 그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가 점점 번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요새 먹을 수 있는 파파존스 피자로 아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파파존스는 세계적인 피자 회사가 되었고 6천 개 이상의 세계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 가게 한쪽 구석에서 시작한 그 피자 가게가 온 세계 사람들이 먹는 피자 회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파파존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자의 맛이죠. 피자가 맛있어야 먹죠. 메뉴나 남보다 빠른 배달이나 값싼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자의 맛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람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은 우리의 학식, 우리의 가진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롭냐 아니면 어리석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집에 인테리어가 좋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아무리 큰 집을 지었다고 해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잘 때 집이 흔들려요. 좋은 집일까요? 아니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주 멋진 인생을 삽니다. 사업에도 성공하고 좋은 집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잘 자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무엇 위에 세웠느냐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 위에 세운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들 그것이 무엇이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 위에 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반석 삼고 그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구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늘 형통하죠. 우리가 이 형통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의 삶을 보니까 25절에 보시니까 그 인생에도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 올 때가 있으세요? 창수가 난대요. 창수가 뭐예요? 홍수가 난대요. 홍수. 여러분들의 인생에 홍수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이 무너지

누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홍수를 만날까요? 어느 사람이요? 둘 다. 홍수와 바람과 비바람과 폭풍우를 동시에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폭풍우를 경험하지 않은 분 계세요 혹시? 아, 이민 오신 분들은 다 폭풍우 속을 지나가고 통과한 분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바람과 폭풍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바람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홍수를 만나죠. 어떤 홍수를 만날까요? 어떤 사람은 홍수를 건강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홍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제적인 아니면 가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서 그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인생의 기초를 한 사람은 예수님께,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았을 때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질병에 걸리면 약해지죠. 그런데 누구와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강함은 때로는 약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은 때로는 강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함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은 강해요, 약해요? 약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홍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고혈압이 생기고 때로는 당뇨가 생기고 때로는 없던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질병보다 더 강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더 강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질병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긍정적인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미래도

0: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건강이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 앞에 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동일하게 무슨 기회를 주세요? 듣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셔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육체를 따라 살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삶을 진단하시는데 그때 불로 진단을 하신대. 그러면은 무엇은 남을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 남겠죠.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집은 남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 때 육체대로 살면은 육체대로 사는 것은 꽃과 같고 나무와 같고 그래서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가리켜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육체의 원함이 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늘 대적하여 부딪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말을 했는데 그 상처 받는 말을 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죠? 육체의 마음이 들겠죠. 육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나도 이 상처를 갚아주고 싶다라는 육체적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늘 묵상하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용서를 하려도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상처 준 저 사람 주님께서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래, 용서하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짓는 방법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시간은 금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잃어버리면 지나간 시간을 찾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20세 때는 인생의 속도가 20마일로 달린대요. 근데 50살이 되면 50마일로 달린대요. 80살이 되면 80마일. 근데 권사님 90세가 넘으셨는데 시간이 90마일로 가십니까? 저도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빨리 가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 이 빠르게 가는 시간만 있다면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이와 비례해서 지나가는 속도를 가리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에는 또 한 가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때가 찼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바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때, 하나님의 때라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크로노스 시간 이 이제 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억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 기억나는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누렸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같이 그냥 지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추억으로, 또한 하늘에 여러분들 집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주로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간 후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부모님이 계실 때 더 부모님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 잘한 것은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내를 한 3주간 한국에 보낸 거. 그런데 또 잘못한 거는 그 3주간 있다가 한 일주일 더 있다 온다고 한 거 그냥 빨리 오라고 한 게 제일 후회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여러분들 앞에 두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염소와 양을 나누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세요. 그리고 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아플 때 네가 병문안 왔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돌봤다. 그런데 의인들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가 나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나가셔서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점심때는, 아,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천사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뭐 그 사랑이 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듯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 비자를 최대 20만 건 일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로 향후 법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남아있어 실제 중간선거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인들의 이란전쟁 지지율이 개전 이후 최저치인 31%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역시 역대 최저인 33%를 2주 연속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정유업체들의 미국산 원유 구매가 다음 달 2배 가까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 속에 미국산 원유 수출이 늘면서 미국 내 연료 시장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인듐과 망간, 마그네슘, 티타늄 등 핵심 광물 4종의 국내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에 대응해 미국이 세 번째 투자 공고를 내고 공급망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본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와 관련해 월가 은행들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한 수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교육과 보건 발전을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이 파견 60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이들의 활동이 한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시형 슈퍼마켓 설립에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대형마트는 막으면서 정부가 직접 저가 매장을 운영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장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로슈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간단한 체열만으로 뇌 알츠하이머 병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수혜자가 1년 만에 13% 넘게 급감했습니다. 근로요건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24일 우편 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어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5일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처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행정명령 시행이 금지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긴급신청에 대한 처분이 정부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합법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었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중간선거 전에 이 조처가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우정공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행정명령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이의제기의 여지를 남겼고 이미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뒤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장 중간선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간도 촉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USPS는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 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우편투표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 정부는 해당 명령이 선거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각 주와 연방의회에 부여한 미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문제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와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을 규정한 이른바 유권자 아이디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달 이 법 시행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 패키지를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벽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단행하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를 정조준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 미사일 기술과 석유 수익 창출 등을 지원한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해서도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3자 제재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란 정권이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면서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는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해온 모든 거점, 모든 중개자, 모든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면서 오늘부터 올가미를 더욱 조여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사악한 이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출 제로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란을 대신해서 자금 세탁을 주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표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됐던 대이란 군사작전에도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및 자유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경제적 제재로 이란에 대한 타격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에 이란의 최대 수출 수입국인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에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방대법원의 유사사건 심리를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판매업자들은 일부 규제 대상 총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1일 주정부의 공격용 총기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가 연방대법원의 관련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다른 주의 유사한 공격용 총기 규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어서 버지니아주의 법적 절차도 이에 맞춰 잠정 보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 내 총기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은 어떤 총기와 장비가 현재 합법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블랭크 건숍의 매니저 TJ 스미스는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총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열 계열 총기와 고용량 권총 등이 다시 매장에 진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계속 바뀌거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다며 매일 새로운 법과 규정에 대한 문의 전화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음기와 권총, 고용량 탄창과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총기 소유자들이 즉각적인 단속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피시워크 전 연방검사는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금지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시익 전 검사는 이 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 가을 공격용 총기 규제와 관련한 사건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시익 전 검사는 연방 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상 임기 말인 6월 무렵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시익 전 검사는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법이 결국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버지니아주 공격용 총기 규제의 법적 효력이 계속해서 법원 절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기 판매업자들은 그동안 규제 변화에 맞춰 판매 품목과 관련 정보를 계속 수정해야 했던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상당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에 유사한 총기 규제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신겁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AP가 입수한 미 국무부 문건과 미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몇 주 내에 2016년에서 2026년에 발급된 상용 및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들의 비자 취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은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가 될 것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B1 비자는 보통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현재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처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타미 피겟 국무부 대변인은 AP통신에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겟 대변인은 취소되는 비자 건수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며 수시로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은 허위 망명 신청에 지쳐 있다며 망명은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허점이 돼선 안 되며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제한적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또 이 제도는 오랫동안 터무니없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과부하에 걸렸으며 신청자들이 실제 망명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그들은 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뒤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다가 트럼프 2기 들어 추방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BL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국회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부처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데 이번에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됩니다.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 권한으로 일단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가 세부 검토를 거쳐 장기적 추진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천명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포고령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송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 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수수료 제도가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H-1B 비자 신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5건 신청이 있었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도 H-1B 비자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 4천 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에 79만 4천 건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아시아 정유 업체들이 오는 9월 미국산 원유 구매량을 8월에 2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케이플러, 보르텍사, 스파르타 커머디티스 등 선박 원자재 추적 업체들이 9월 선적분 기준으로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원유가 4천만 배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8월 선적분은 2,200만 배럴로 추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 없이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아시아의 미국산 원유 구매 확대는 미국 내 연료 공급에 부담을 가중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미국 내 정유 업체들은 가동률을 이미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렸고 이번 가을까지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인데 미국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 증가가 미국 내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공급받는 데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아시아 정유업체들은 미국산 원유의 주요 구매자로 떠올랐습니다. 케이플러의 상품 연구 책임자인 맷 스미스는 아시아로의 수출량 증가는 수출 속도 자체가 훨씬 빨라지는 결과라기보다 유럽으로의 수출량 감소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조선 45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장금 상선이 소유한 선박 5척도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해당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들 선박과 환적에 관여하는 다른 선박들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주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4일 이란 매체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전날 소셜미디어 X에 45척의 제재 대상 선박들을 공개하고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위협에 파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가운데 나온 이란의 또 다른 압박 주체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액화 천연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 상선 소유 선박도 5척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물류 해운 및 그 자회사인 네비게이트 탱커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유의 선박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르웨이의 클라베네스 선박 관리, 스톨트 탱커스의 선박도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란 측은 이 선박들과 환적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 역시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협 외부에서 대기 중인 초대형 유조선에 기름을 옮겨 싣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용히 오가는 셔틀 작전에 동원된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해협청은 이들 선박이 어긴 규정이 무엇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과거 이란 당국은 해협을 통과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4: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3: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4: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3: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4: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여름다운 따뜻함이 느껴지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해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늘어나면서 오늘보다 하늘이 흐려지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아침 저녁 기온도 조금 높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한낮에는 다소 더운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뉴욕보다 높게 오르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다시 기온이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뉴욕과 워싱턴 두 지역 모두 구름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큰 날씨 변화 없이 무난한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6.25 전쟁 후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서 교육 복원 활동을 펼친 미국 평화봉사단이 파견 60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 평화봉사단의 첫 파견 6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3일에서 19일 재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과거 봉사활동을 했던 국가를 다시 돌아보고 발전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봉사단의 한국 재방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김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하원에서 평화봉사단을 직접 기리며 그 시절 2,000명이 넘는 미국인이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 현지 커뮤니티와 함께 일했다며 이들은 한국이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재방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봉사단원 500여 명이 한국을 찾아 경이로운 번영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견고한 연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천여 명의 단원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결핵 퇴치 사업을 펼치는 등 한국의 교육 복원 분야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8년 평화봉사단 재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이는 평화봉사단이 파견된 국가에서 봉사단원을 다시 초청한 첫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60주년을 기념해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링컨함의 승선에 9개월 가까이 중동에 배치됐던 한 수병이 정작 고국에 돌아와 마주한 소식은 아버지의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군인 가족에게까지 미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합니다.
2: 플로리다 키 웨스트에 사는 48살 루이스 마누엘 아빌레스 루아가 지난 22일 토요일 오전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 19년째 거주하며 핸디맨으로 일해온 니커가라 출신인 루아는 미 해군 조슈 아빌레스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차를 정비소에 맡기러 가던 중 마트 인근에서 교통 검문을 받은 루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DHS는 그가 불법 입국 상태라며 주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 구금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아들 조슈아 아빌레스가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에이브라임 링컨함의 승선에 250일 넘게 중동에 배치되었다가 돌아온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조슈아는 페이스북에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방금 아버지가 ICE에 끌려갔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며 아버지의 유일한 죄는 자신과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족 측은 루아가 합법적인 취업 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그린카드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가족 가운데 군 복무자가 있다고 해서

0: 정부 주도로 초저가 매장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소상공인과 소수계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문화 비즈니스 연합 Multicultural Business Coalition 이 뉴욕시의 시형 슈퍼마켓 설립 계획에 반발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 측은 이번 시형마트 사업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의 민권, civil rights를 침해한다며 집단 소송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진보 진영의 행정, 이중잣대 논란입니다. 과거 뉴욕시 진보 정치권은 거대 유통체인인 월마트가 대규모 할인 혜택을 무기로 진출하려 할 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민간기업의 할인 혜택은 골목상권을 망친다며 막아서던 정부가 이제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정부 직접 주도의 초저가 매장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거대 기업은 안 되고 거대 정부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자영업자들은 뉴욕시의 높은 세금과 과도한 규제, 혼잡통행료 등 각종 과태료 부담으로 이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법적 대응과 관련해 시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정부 주도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Radio입니다.
0: 동네 병원에서 체혈 한 번으로 알츠하이머병 관련 뇌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FDA가 로쇼와 일라릴리가 개발한 혈액검사법을 허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2: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 식품의약국 FDA가 로슈 일라이 릴리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혈액검사인 일렉시스 인산화타우 217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혈액 내 인산화타우 217 단백질을 측정해서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축적됐는지를 분별해내는 방식으로 이는 단일 생체 표지자를 이용한 최초의 혈액검사입니다. 이전에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나 뇌척수액 검사 등으로 아밀로이드 병리를 확인해 알츠하이머 여부를 진단했다면 이 검사는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알츠하이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지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55세 환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슈는 1차 의료기관과 전문기관에서 아밀로이드 병리 현상의 확진을 보조하고 배제 여부를 지원하는 최초의 FDA 허가 단일 바이오 마커 혈액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 발현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 질병으로 꼽힙니다. 제라드 브로슈 인디애나대 신경과 전문의는 기존 방식은 많은 환자가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바이오마커 검사가 발전하면서 알츠하이머 검사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Are CBD products good for your pet? 과연 반려동물용 CBD 제품 우리 댕댕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일까? 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미국에서는 통증이나 불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CBD, 캐나비노이드를 섭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반려견에게도 CBD를 먹여도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댕댕이에게 CBD 오일이나 간식을 챙겨주는 모습이 흔하게 보이고 관절염이나 불안 해소에 특효라는 주장도 넘쳐나는데요. 과연 수의사들은 과연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기사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The availability of CBD products for dogs has really gone so much faster than the scientific evidence around safety and clinical

Tobacco Efficacy. 반려견용 CBD 제품의 보급 속도가 안전성과 임상적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The availability of CBD products for dogs. 여기서 availability는 단순히 이용 가능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또는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he availability of CBD products for dogs는 반려견용 CBD 제품의 공급과 보급을 뜻합니다. 그리고 evidence around, 무엇 무엇에 관한 근거라는 의미죠. 따라서 scientific evidence around safety라고 하면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linical efficacy, 임상적 효능, 실제 치료 효과라는 의미인데요. safety와 clinical efficacy를 구별해서 기억하면 좋은 것이 보통 safety는 안전성으로 먹여도 안전한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고 clinical efficacy는 임상적 효능으로 실제로 치료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미국 수의사협회 AVMA 회장인 제니퍼 콰멘 박사는 CBD에 관한 질문을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CBD는 대마초에서 추출되지만 환각을 일으키는 THC와는 달라서 햄프에서 얻어집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용 제품은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관련 연구도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We still have a lot to learn. It's not a huge game changer that significantly changes the way we manage these diseases.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질병을 관리하는 방식을 크게 바꿀 만큼 획기적인 변화인 것은 아닙니다. A huge game changer. Game changer는 판도를 바꾸는 것,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huge가 붙었으니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significantly changes the way we manage these diseases. Change the way가 나오는데요. 어떤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manage a disease, 질병을 관리하는 그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A&M 수의대의 마들린 드루그 약사에 따르면 CBD가 관절염 통증이나 발작, 피부염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많은 소셜미디어 유저들이 불안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소음 공포나 스트레스, 공격성 완화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Since CBD products for dogs are not FDA approved or regulated, there's no oversight to ensure that what's on the label matches what's actually in the bottle. 강아지용 CBD 제품은 FDA의 승인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라벨에 표시된 내용물이 실제 병 안에 들어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관리 감독 체계가 없습니다. Approved or regulated 두 단어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Be approved, 승인을 받다, 그리고 be regulated, 규제를 받다 라는 의미입니다. Oversight, 감독, 관리나 감독, 감시 체계를 의미합니다. Ensure that A matches B, A가 B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판 중인 CBD 제품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중금속 오염이 발견되거나 라벨 표기량과 실제 성분 함량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CBD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수치를 높이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틀거림, 구토,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Talk to your veterinarian before giving your dog CBD. Vets can offer advice based on a pet's individual health.
examine potential medication interactions, and address any side effects. 반려견에게 CBD를 먹이기 전에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수의사는 반려견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언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살펴보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Potential, 잠재적인,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Medication Interactions은 약물 상호작용이란 의미로 Potential Medication Interactions라고 하면 약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Address any side effects. 여기서 address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address a problem이면 문제에 대처하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치를 취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CBD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과대 광고를 믿기보다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제3자 기관의 성분 분석서 Certificate of Analysis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검증된 치료법 Tried and True Treatments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댕댕이의 아픈 모습을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반려인의 마음이겠지만 확실한 검증 없이 무작정 급여하기보다는 수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일 듯 싶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 비자를 최대 20만 건 일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로 향후 법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남아있어 실제 중간선거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인들의 이란전쟁 지지율이 개전 이후 최저치인 31%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역시 역대 최저인 33%를 2주 연속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정유업체들의 미국산 원유 구매가 다음 달 2배 가까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 속에 미국산 원유 수출이 늘면서 미국 내 연료 시장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인듐과 망간, 마그네슘, 티타늄 등 핵심 광물 4종의 국내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에 대응해 미국이 세 번째 투자 공고를 내고 공급망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본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와 관련해 월가 은행들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한 수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교육과 보건 발전을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이 파견 60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이들의 활동이 한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시형 슈퍼마켓 설립에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대형마트는 막으면서 정부가 직접 저가 매장을 운영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장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로슈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혈액검사를 승인했습니다. 간단한 체열만으로 뇌 알츠하이머 병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수혜자가 1년 만에 13% 넘게 급감했습니다. 근로요건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해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와 관련해 월가 은행들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익명의 소식 통지를 인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오픈 AI 연구원 출신인 리오폴드 애션브레너가 설립한 시츄에이셔널은 지난달 말 인공지능 관련주 폭락에 따른 마진콜로 자산 대부분을 강제 매각당할 위기에 몰리자 헤지펀드 운용사 시타델의 레버리지로 투자한 상장 주식 포지션 대부분을 약 10% 할인된 가격에 넘겼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시츄에이셔널의 거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강제 조치 없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츄에이셔널은 이날 성명에서 규제당국이 주목받거나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 또 급격한 손실을 기록하는 펀드를 면밀히 조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당사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기업으로서 규제당국의 모든 요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지 며칠 만에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오기를 기다리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성의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을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고 며칠 뒤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24일 새벽 1시쯤 브루클린 베이리지의 슈어로드 건물 6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이웃 주민들은 해당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건물 관리 측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관리인 로버트 로드리게스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7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언제 사망했는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건물 관리 측은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러 오기를 기다리던 중에 24일 새벽 시신이 발견된 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한편 시신이 발견된 집의 화재 발생 원인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성의 사망과 화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설을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까지 갖춘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에는 이미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지하 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수억 달러를 들여 별도의 시설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전직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현재 대규모 연회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백악관 동관 지하에 이미 강력한 보안시설이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유사시 미국 지도부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하 벙커입니다. 지하 약 18m 깊이에 위치해 있으며 수십 명이 몇 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안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전용 승강기를 통해 내려갈 수 있고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공사를 시작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완공됐으며 내부에는 수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식량과 독립적인 공기순환 시스템도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미 강력한 보안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회장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운 군사적 목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면서 새 시설을 연회장이자 군사단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는 지붕 위에 드론이 배치되고 병력이 움직이는 모습의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번 공사가 단순히 파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전직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핵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 벙커가 있는 상황에서 폭탄과 미사일에 대비한 특수 자재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언론 공개 자료를 통해 극비로 관리돼야 할 국가 보안시설의 위치와 구조를 오히려 노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동관 연회장은 현재 공사의 약 65%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유산 보호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법원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의 임시 명령에 따라 공사는 일단 계속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미국인들의 이란 전쟁 지지율이 2월 말 개전 이래 신저점인 32%로 하락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입소스의 이번 조사는 이달 21일에서 24일 미국 성인 1,215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입소스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 공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문항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은 34에서 38% 범위에서 오르내린 바 있습니다. 스스로를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들의 찬성 비율이 69%로 낮아지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찬성 비율도 더 낮아졌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3월 17일에서 19일 1,5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찬성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7%였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77%였습니다. 또한 이번 8월 21일에서 24일 조사에서 이란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83%로 일주 전 1,166명을 상대로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33%로 지난번 조사에 이어 2주 연속으로 트럼프 1, 2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의원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어느 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무당층 유권자들 중 33%는 민주당, 19%는 공화당을 각각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출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점.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한국의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코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99 불,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개당 3.99 불, 찰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개당 10.99 불,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개당 3.49 불,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99 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퀸즈를 잇는 BQE 고속도로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소란만단인 뉴욕시장이 이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을 보수하는 4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합니다.
6: 소란만단인 뉴욕시장이 24일 월요일 이른 아침 공개한 영상을 통해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 이른바 BQE의 노후 구간을 보수하는 새로운 블루프린트를 발표했습니다. BQE 센트럴로 불리는 이 계획은 뉴욕시 소유인 1.5마일 구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보수 작업은 BQE에서 가장 손질이 시급한 구간, 바로 노후된 콘크리트와 3중 캔틸레버 구조물이 대상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루클린 하이츠 산책로 아래 그리고 퍼먼 스트리트 위에 2층짜리 임시 우회 고속도로를 짓고 애틀랜틱 에비뉴부터 컬럼비아 하이츠까지 이 구간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컬럼비아 하이츠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진입로를 지나 맨해튼 브릿지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고가 임시 우회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BQE 보수에 40억 달러가 투입되며 완공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We can't wait any longer. We're done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6: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건 이제 끝냅니다. 임시 도로를 지어서 수만 대의 차량과 트럭이 지역 도로로 몰리는 걸 막고 공사 기간에도 고속도로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BQE의 인프라는 설계 수명을 이미 20년이나 넘긴 상태고 하루 1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수가 시급하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공사로 고속도로 수명을 40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1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올 가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실제 착공은 2030년으로 예상됩니다. K-Radio 정석윤입니다.
0: 미 국방부가 전투기 야간투시경, 전차장갑 등에 쓰이는 인듐과 망간, 마그네슘, 티타늄 등 4개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 제안을 공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방위산업 기반 컨소시엄은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를 냈으며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채굴 가공 정제, 합금, 재활용에 이르는 공급망 전 단계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법인이나 자회사를 둔 경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방위산업 기반 컨소시엄이 지난해 중반 이후 핵심 광물, 첨단 방위기술과 관련해 내놓은 세 번째 투자 공고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갈륨, 올해 2월엔 비소와 게르마늄, 니켈, 텅스텐, 흑연 등 10여 개 광물을 대상으로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투자 가능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업체 퀸스트리트 스트래티지의 정부 자금 조달 전문가 트립 호닉은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확정되면 규모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4개 금속은 미국 지질조사국이 경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면서 공급망이 취약하다고 지정한 핵심 광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국정과제로 못 박은 이후 관련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핵심 광물 관련 예산 75억 달러가 편성됐으며 이 중 20억 달러는 비축량 확대, 50억 달러는 공급망 투자, 5억 달러는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국방병참지원국도 별도로 코발트와 안티모니, 탄탈럼, 스칸듐 등의 총 10억 달러 규모로 즉시 비축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절반 이상, 정제 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한 가운데 관련 수출까지 통제하고 나선 데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상 광물 중 인듐입니다. 고려 아연은 테네시주에 74억 달러를 들여 갈륨과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 등 11개 핵심 광물을 포함해 12개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미국 재련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광업 관련 회의에서 고려 아연을 미국 내 투자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로 직접 거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을 중단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보수당의 지지층에서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캐나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8: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막판에 결렬된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역 협상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그쳤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조건을 거부하면서 지도자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 강경 대응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5년 연방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에 투표했던 유권자 가운데서도 53%가 현 자유당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캐나다 경제에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응답자 의육 14%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캐나다 경제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38%는 무역 전쟁이 자신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지에 대해서는 48%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안다면 무덤 속에서 몸을 뒤척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국민들의 대미 감정이 매우 강해졌고 모두가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당분간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단체장연합회가 8월 원래 모임을 열고 한인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곽호수 연합회장 자택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전 현직 단체장 14명이 참석해 각 단체의 주요 현안과 하반기 행사 및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곽호수 회장은 지역 한인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광민 뉴욕직능단체협의회 회장도 한인사회의 단결과 협력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시립공공슈퍼 설립 등 주류 사회에서 제기되는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한인단체장연합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다가 발달장애인 청년과 부모님들을 위한 하우징 지원 활동을 안내합니다. 시다는 장애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선택과 독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상황에 맞는 주거 형태와 장애인의 역량, 지원 필요성, 관련 제도와 지역사회 자원 등을 안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다는 장애인 주거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하우징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관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우징 관련 문의는 시다 718-224-8197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인 가정을 위한 발달장애인 하우징 워크숍은 오는 9월 중순 열릴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커리어 워크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검색뿐 아니라 이력서 작성, 수정, 인터뷰 준비,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방 인력 혁신 기회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위한 기술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을 잃었거나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버지니아에서는 애넌데일의 버지니아 커리어웍스 취업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력서 작성부터 직업 훈련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여름다운 따뜻함이 느껴지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해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늘어나면서 오늘보다 하늘이 흐려지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아침 저녁 기온도 조금 높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한낮에는 다소 더운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뉴욕보다 높게 오르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다시 기온이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뉴욕과 워싱턴 두 지역 모두 구름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큰 날씨 변화 없이 무난한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 헤지펀드 트레이더 시절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의 멘토였던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베선트 장관의 최근 미 국채 바이백 확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해서 금리 상승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의 신호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르는 건 그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는 유동성 관리가 아니라 가격 관리였으며 40억 달러라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큰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동성과 현금 관리를 위해 2024년 도입된 일상적인 수단으로서 30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 발행 잔액에 비하면 사소하다는 게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논리라고 썼습니다. 그는 하지만 일상적인 바이백 확대 발표라면 장기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그것도 무제한 확대 시사와 함께 두 배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며 바이백 확대는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가격에 대한 대응이었고 시장이 이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효과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필요한 조치는 간단하다. 바이백을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야 한다며 부채 만기를 정직하게 조정하고 시장이 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30년물 국채 금리가 5.5%에 거래돼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단순한 청구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장기물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조치, 즉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득심사, 물가 연동 조정, 수십 년에 걸친 단계적 자격 조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를 점진적이고 정직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펀더멘탈에 맞서 가격을 방어하면 언제나 패배한다며 시장이 스스로 가능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종전을 중재하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국방군 총사령관을 만나 미국이 이란을 대할 때 어조와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5일 신화통신이 인용한 이란 대통령실 성명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무니르 총사령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강압과 위력 행사에 대한 의존은 집행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란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 규범에 기반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파키스탄의 종전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무니르 총사령관과 이란 지도부의 회담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와 분쟁 종결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과 함께 테헤란을 찾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이날 SNS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양국 지도부의 회담이 매우 긍정적 분위기로 마무리됐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논의가 이란과 미국의 갈등, 중동 긴장 상황과 향후 방향, 이슬라마바드 MOU를 복원하기 위해 양측이 해야 할 조치들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갈등이 포괄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도 파키스탄이 조력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란과의 협력 확대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파키스탄의 실세로 평가받는 그는 지난 6월 종전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만났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과 나크비 장관의 이번 테헤란 방문은 미군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이른바 경제적 D-Day 제재 발표와 맞물리게 이루어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간 미국의 고강도 군사 공격을 버텨온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겨낼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했다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7: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3255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수혜자가 1년 사이 560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개혁으로 근로 요건과 자격

0: 변경이 있습니다. 근로요건 적용 대상이 기존 18세에서 54세까지에서 18세에서 64세까지로 확대됐으며 14세에서 17세 사이에 자녀를 둔 일부 부모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또는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수혜자 감소의 원인이 모두 취업이나 소득 증가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별 감소폭이 가장 큰 애리조나에서는 새로운 근로요건과 추가적인 소득, 가구 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가 급증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시행하면서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추가 서류 확인 절차가 생기면서 신청자들에게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혜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혜택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단체들은 이 때문에 실제 자격이 있는 저소득 층까지 스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지원이 끊기면서 가정의 식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수혜자 감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취업과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서 근로를 장려한다는 정책 취지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의회 예산국 CBO는 앞으로도 스냅 수혜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실제 감소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수혜자 수는 CBO가 앞서 2030년 수준으로 예상했던 규모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스냅 수혜자 감소가 경제적 자립 증가의 결과인지 강화된 자격 요건과 행정 절차로 인한 탈락인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연방대법원이 24일 우편 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어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5일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처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행정명령 시행이 금지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긴급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정부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합법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었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중간선거 전에 이 조처가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우정공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행정명령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이의제기의 여지를 남겼고 이미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뒤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장 중간선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간도 촉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USPS는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 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우편 투표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21세기 글로벌 경제 그리고 안보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논쟁까지 모든 뉴스의 뿌리에는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반도체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과 미래 산업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가별 공급망 재편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의 반도체 지형도는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반도체의 기초 개념부터 핵심 용도 그리고 현재 전 세계의 나라별 반도체 산업 분포와 패권 구도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반도체의 한자를 풀이를 하면 반만 도체인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구리나 철 같은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요.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고무나 유리를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물질입니다.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태로 있다가 빛이나 열을 가하거나 특정 불순물을 넣는 이런 사람이 조건을 주게 되면 전기가 통하는 도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도한 대로 전류의 흐름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제어 능력을 활용해서 디지털 신호인 0과 1을 만들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낸드 플래시와 속도가 빠른 D램이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연산과 추론 같은 데이터 처리와 제어를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두뇌인 CPU와 스마트폰의 AP,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열풍의 핵심인 GPU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대체로 약 2배에서 3배 이상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대 문명 기기에 반도체가 탑재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손에 늘 쥐어있는 스마트폰 한 대에는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에 이르는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화면을 터치할 때 명령을 내리는 센서, 사진을 저장하는 메모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뎀 칩이 모두 반도체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불리는데요. 내연기관 차에는 200개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최근 급증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는 기기 제어와 자율주행 연산을 위해서 최소 수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 그리고 일부 고사양 차량에는 2000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요.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의료기기, 미사일과 전투기 같은 첨단 국방 무기체계에도 반도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동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 규모의 AI 가속기 칩이 사용이 되고요. 이들 칩에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핵심 부품으로 탑재가 됩니다. 반도체가 없이는 현대인의 일상도 국가의 첨단 방위도 모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는 과연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너무나 고도화돼 있어서
어느 한 국가가 독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철저하게 분업화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국가별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설계와 원천 기술을 지배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인텔, AMD, 애플, 퀄컴 이런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본고장입니다. 반도체 아키텍처, IP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 제조 및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인 대만이 있죠. 대만은 공장을 가지지 않은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유하고 있죠. 스마트폰과 AI 칩에 들어가는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은 대만에 크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TSMC가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DRAM 시장에서 약 70%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칩의 필수제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공급력을 행사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비와 소재의 숨은 지배자 일본과 유럽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한 특수화학 물질 그리고 웨이퍼 같은 소재 부품 분야는 일본 기업들이 주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대한 자본과 시장을 가진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자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내 것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급격히 키워왔습니다. 비록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에 대한 미국 주도의 수출 규제 때문에 최첨단 공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쓰이는 중저가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그 지배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 산업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설계를 하고 효율적인 곳에서 생산을 한다 이런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규모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일본 역시 자국 내에 생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민족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이런 전 세계적 분포의 재편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의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대만, 일본의 밀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는 일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의 쌀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가 된 반도체, 이 거대한 공급망의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지위를 과연 어떻게 지켜낼지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5: 아,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또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했는데
4: 기존에 아까 아이작 뉴턴 얘기처럼 기존에 천재들이 쌓아놓은 그 어깨 위에 제가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6: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절대 붙일 것 같지 않은 아주 양극단에 있는 걸 붙이기가 너무 힘든데
5: 그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7: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한때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AI가 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계의 전설에서 창업가로 전환한 변신한 황보현 대표님.
8: 안녕하세요. 황보현입니다.
7: 반갑습니다. 몰입의 대가십니다. 황농문 전 서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9: 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그리고 창의성을 경영의 언어로 풀어온 김세직 전 서울대 교수님.
1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저희가 한번 이 AI 시대의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이전의 창의성과 지금의 창의성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밀도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주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전의 창의성의 대가들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대표님은 AI 시대 이전에 창의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 분인지 한번 창의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잠깐 간략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보현 대표님.
8: 다 제가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의 정의는 아인슈타인이 제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남들과 같은 방법을 쓰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다. 전 이 말이 창의성을 굉장히 잘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결국 결과를 담보해야 되고요.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열심히 하는 거. 하나는 남들이 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창의성의 정의를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전 이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광고 쪽의 창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보면 그냥 미친 생각, 엉뚱한 생각, 튀는 생각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 발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여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 그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우리 그 몰입의 전문가이신 황농문 교수님은 어떻게 창의성을 정의해 오셨나요?
9: 네. 제가 하는 연구에서 알려진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한테 알려진 지식. 도서관에 있거나 국내 도서관에 없으면 미국 도서관, 뭐 유럽 도서관. 그 알려진 지식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다 조사를 했고 현재 인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경계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가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 창의성을 연구 주제로 삼아서 또 연구해 오신 분은 김세직 교수님이니까 이전 시대의 창의성을 좀 어떻게 좀 정의하실 수 있었나요?
11: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창의성이라는 네. 표현은?
11: 성이라는 거는 타고난 성정이다. 이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나 갖고 있는 능력.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은 저는 창의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서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말보다는 창의력이라는 말을 먼저 썼으면 좋겠고요. 그 창의력이라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특히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9: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간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7: 그건 신의 영역이고.
9: 네, 그건 신의 영역이다. 신이나 크리에이스를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은 맞아요. 모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인이나 예술가.
7: 예술가.
9: 그거는 신이, 수호신, 전령을 통해서 창의성은 그 사람한테 전해준다고 믿었대요. 그 전령을, 그리스 시대에는 다이몬이라고 그랬고, 로마 시대 때는 게니어스라고 그랬대요. 게니어스. 그 전령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다.
7: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가 거기서 나왔나요?
9: 예, 게니어스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그전엔 다 신으로 해석하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게니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지니어스가 됐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원래 창의성은 신만이 갖고 있는 거고 인간한테는 그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해를 하면서 인간한테 그런 창의성이 있다는 게 후에 알려졌다고.
7: 뭐 결론적으로는 교수님이 김세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리고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의 창의력, 그죠? 창의력은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증대될 수 있다.
11: 그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창의적이지 않게 태어났지만 제가 열심히 창의력 훈련하면 더 창의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류의 입장에서도 인류가 맨 처음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창의력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 같은 분은 자기가 굉장히 천재적인 남들이 보기에 천재적인 그러한 물리학 이론을 이제 발견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이론을 발견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뉴턴이 한 말 잘 아시겠지만은 나는 그냥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내다봤을 뿐이다. 그건 인류 역사상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그 다음 세대 온 분은 거기다 조금 더 얹고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황농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경계, 경계까지 이제 오는 거 그 경계는 그동안에 많은 인류의 수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 경계까지 와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거기다 조금 더 더해야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7: 저는 약간 이 세 분을 모시고 창의력 혹은 창의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제1의 명문대학을 입학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또 어쨌든 공학 계통에 창의성과 어떻게 보면 좀 먼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11: 우리나라에서는 창의력이 필요한 게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예술 방면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은 학문, 그다음에 발명, 학자들이 결국 학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부여되는 거는 기존에 아까 아이작 뉴턴 얘기처럼 기존에 천재들이 쌓아놓은 그 어깨 위에 저희가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학자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동안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내야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7: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 분야에서.
11: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음악, 미술, 문학 분야만 아니라 저희 학문이나 업계, 기업하는 분야에서도 창의력이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9: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대학원 가서 처음 연구를 하는데 연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연구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실험실에 여러 해결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뭐 다 거의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도 놀라고 선배들도 놀라고 막. 근데 제일 놀란 건 저였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연구를 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부보다 연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창의성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연구는 창의성을 요구가 돼요. 그러면 연구하고 시험,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가 다르냐를 이제 그때 생각하게 된 건데 연구는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노트에 있는 내용을 네가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거를 보지 말고 답을 써라.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은. 그죠? 그게 공부고. 그걸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100점 맞죠. 연구는 그걸 다 보고 하라는 거야. 너 노트도 보고 책도 보고 여기 없으면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보고 국내 없으면 국외 도서관에 연락해서 다 봐. 근데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디에도 없어. 그걸 해결해. 이게 연구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했는데 수학 문제가 제가 모르면 뭐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지는 거야.
7: 것이다.
9: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내가 문제한테 이기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연구랑 똑같은 거예요.
7: 그렇군요.
9: 그 지식의 한계를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는 계속 생각하면 된다. 그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수백 번을, 뭐 수천 번을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수많은 경험으로서 경험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가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평생 안 풀릴 것 같지만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고 그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초중고 뭐 대학 시절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해설을 보지 말고 그건 너의 지식의 한계인데 그걸 너 힘으로 시간은 걸리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네가 이렇게 결국은 해결을 하면 너의 지식의 한계를 넘은 경험을 하고 우리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이 돼요.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너가 이 능력이 발달이 된다. 너의 한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능력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연구나 뭐 회사 가서 해결 안 된 난제나 이런 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으로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고민. 그럼요. 그래서 제가 창의성을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7: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보현 대표님은 이렇게 학문 연구하신 분은 아니고 산업계에 이제 바로 진출하셔서 광고계죠. 광고계에서 그런 창의성을 구현하고 고민하고 이러셨잖아요. 창의성이 본인과 아주 강하게 연결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8: 세상엔 다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적화시키기 잘하고 정돈 잘하고 분류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거를 부수고 패턴을 새로 만들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죠.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잘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향. 어릴 때부터 주어진 길을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지금도 어쩌다 등산을 하면 길로 안 가요. 꼭 옆에 삐딱한 길로 가요.
7: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을 가는
8: 아닌 쪽으로 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경우가 많죠.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은 막 반대하죠. 왜 글로 가냐고 길을 놔두고. 그럼 가다 보면 돌아올 때가 10번에 8번이죠. 하지만 그중에 한 번, 두 번은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경치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그 위험을 조직이 같이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아까 김세직 교수님께서 창의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90% 동의하지만 10%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도 정리정돈을 잘하고 최적화를 잘하는 성향의 사람과 또 뭔가 그걸 깨부수고 싶어하는 성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9: 황보현 대표님이 네.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성향도 갓난아기 때부터 그 자랄 때 환경 그렇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사실 선천적인 요소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엄밀하게는 네. 그것마저도 그렇죠. 자라는 환경에서 그런 캐릭터를 갖도록 교육받은 거예요. 양육된 겁니다.
8: 신경가소성을 거의 예, 네. 굉장히 믿고 아까 피아노 치는 사람은 당연히 피아노 치는 쪽에 뉴런이나 이쪽에 발달을 하고 뭐 재밌는 얘기지만 꼰대라는 게 뭐냐. 뇌과학적으로 꼰대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런이 자기가 생각한 쪽 뉴런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없어지면 꼰대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넌 틀렸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뉴런만 굵어지고 그쪽만 발달을 하고 나머지 뉴런이 없어지면 꼰대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신경 가소성이 굉장히 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방면에 낯선 도전도 여러 개 하고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은 꼰대가 될 가능성은 적네요.
8: 좀 적지만 인생이 피곤합니다. 창의성은 결국 붙일 수 없는 양 극단의 것을 붙일 때 새로운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AI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AI한테 이런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 AI는 굉장히 가운데 있는 애들을 붙여요.
7: 평률이
8: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붙여요. 그런데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거는 패턴을 깨부수는 아이디어고 패턴을 깨부수는 아이디어는 결국은 양 극단에 있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앞으로는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가 AI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부사를 붙여야 돼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양극단을 못 붙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과 AI와 인간의 창의성의 차이점은 당분간은 그쪽에 있을 맞아요. 수 있지 않을까.
7: AI가 창작도 하는 시대. 어떤 형식상으로는. 또 이 시대의 창의성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 교수님과 대표님의 그 어떤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AI 시대의 창의성은 좀 이전 시대의 창의성과 좀 달라졌나요? 황 교수님은?
9: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창의성은 어쨌든 우리 지식의 경계 그렇죠.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의 최전선이 되려면. 근데 그 정보를 파악하는데 AI가 엄청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문헌조사하고 이제 구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요약까지 해주고 내 의도를 알아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잘 해주니까 거기에는 엄청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7: 그 AI는 창의성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거라는
9: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창작하고 창의성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은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상에는 없던 거야. 그러니까 조합을 한 건 또 없는 거죠. 그거가 이제 창작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저는 예전부터 그거를 엄청난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창작 활동이다.
7: 그러니까 창작은 가능한 시대군요. AI가.
9: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창작이 AI에서 가능해졌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7: 아니다.
9: 그게 먼 훗날에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먼 인텔리전스를 그거를 발달시키는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자꾸 쌓는 거를 하니까 이제 AI가 나오는데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만류력을 발견하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거를 AI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묘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창의성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창의성을 갖도록 교육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7: 홍남문 교수님의 AI 시대의 창의성과 그 이전 시대의 창의성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9: 네네.
7: 그런 것 같아요.
9: 네.
12: 저는 그럼 김세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AI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AI는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은 지식 기계다. 근데 이 AI가 기계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계에다 인풋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가비지를 집어넣으면 가비지가 나오고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크리에이티브한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나온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인풋을 집어넣냐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집어넣는 인간의 능력.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AI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인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7: 황보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AI 시대의 창의성의 변화.
8: 저는 좀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정답을 찾는 능력과 새로운 걸 질문하는 능력. 근데 AI, 특히 생성형이 나오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능력에 대한 아예 단어가 딱 생겨버렸죠. 프롬프트. 질문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AI는 똑같죠. 물론 뭐 월 얼마 내냐에 따라 조금 능력 차이는 나겠지만 생성형은 똑같은데 우리가 옛날부터 막연하게 정답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창의성에서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가 이 프롬프트라는 말 하나로 저는 다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AI한테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비슷한 결과를 결국은 딜리버를 하죠. 얘가.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어프리시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직업이 평생이 CD였는데 CD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거든요.
7: 광고계에서.
8: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말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저는 그때도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D는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디텍터가 돼야 된다. 네가 아이디어 내지 말고 회사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그걸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생성형 AI를 만나고 이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디텍터가 돼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절대 붙을 것 같지 않은 아주 양극단에 있는 걸 붙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와 비슷한 거를 AI가 해주니 그중에 어떤 걸 네가 취사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덕목은 결국은 취향이고 교양인 것 같아요. 폭넓은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얘와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13: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9: 결국은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13: 이제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8: 저 실질적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AI 시대에 우리가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9: 그래서 10분 만에 처음엔 답을 몰랐는데 10분 만에도 답이 나오고 1시간 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14: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16: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질문이 이제 능력이 되는 시대다. 질문이 창의성을 구현하는 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질문을 잘해야 뭐 좋다 이 말은 AI 이전 시대도 많이 말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질문을 잘해야 AI 시대에도 네가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 있어. 똑똑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질문, 즉 창의력을 우리가 AI 시대에 맞는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13: 저는 질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질문을 한 다음에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남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능력이 창의적인 생각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고요. 비현실적인 걸 상상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발명품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누군가가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거를 뭐 터무니없는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비현실적인 걸 상상한 다음에 그거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 구현해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명의 과정은 정확히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법을 제가 일곱 가지 방법을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고요.
11: 두 번째는 이제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건데,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적인 상상학이라는 건데 논리적인 상상학 훈련을 계속 하면은 돼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상상학이 논리적인 상상학을 하면은 현실에 없는 거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게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있는 거를 보고요. 이미 있는 거를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건 왜 이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보다 폭넓게 얘기하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질문이나 의문 던지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만 되는 거지 질문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질문 던지고 의문 던지는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8: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한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절대 못하는 거. 많은 창의적이거나 발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성질이 더러운 거거든요. 아, 진짜요?
7: 더럽다.
8: 왜냐하면 행복해. 다 좋아. 새로운 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죠. 남들은 다 만족하는데 뭔가가 나는 이게 불편해. 껄쩍지근해. 불만족스러워. 성질이 더러운 거죠. 남들은 다 오케이 하는데 나는 뭔가를 고치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고 뭔가 절박함이 스스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AI가 그게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AI의 창의성과 인간의 창의성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11: 저는 황부연 대표님 말씀 더 100% 공감하고요. 뭔가 새로운 창작물이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하면은 그다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분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분업을 하면은 무엇을 생산할 때 생산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게 경제학을 창시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첫 장에서부터 한 얘기예요. 국부론 첫 장은 핀 공장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의 핀을 만드는데 이거를 어떤 공장을 가봤더니 18개의 공정이 있는데 18개의 공정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만드는 걸 발견했어요. 10사람이 분업을 해서 나눠서 했더니 한 사람당 4,800개인가의 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더니 하루에 20개뿐이 못 만든대요. 그래서 분업을 통해 그러니까 거의 뭐 250배의 생산성이 항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업의 효과가 아이디어 생산하는데도 정확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플 PC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 PC를 만들 때 이제 공동 창업자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아. 이 철학을 공부한 스티브 잡스는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이제 보다 문과적인 아이디어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쪽에 특화를 했다면은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 공대 엔지니어링 하신 분이라서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에 이제 특화하는 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분업을 해갖고 애플 PC라는 게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스티브 워즈니악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없거든요. 구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AI의 놀라운 점은 AI가 스티브 워즈니악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워즈니악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갖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9: 저는 연구를 쭉 했으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실험 결과가 중요해요. 그게 팩트인데 그냥 평범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되게 중요한 결과야. 왜냐하면 뭔가를 새로운 걸 의미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발견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게. 어떤 이론, 뭐 어떤 것보다 이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참의 명제로부터 참의 명제를 또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어떤 팩트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몰입을 경험을 했고, 이 몰입이란 체험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1초도 쉬지 않고 아무 진전이 없는데 며칠간을 생각하니까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고, 이거를 이제 7년 동안 제가 반복해서 경험했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인데 언유저럴한 팩트야. 남들은 기대하지 않는다. 보통은 생각을 계속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나의 많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뇌과학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뭐 챗GPT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현대 뇌과 신경과학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쫙 해줘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다 맞대, 이치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런 걸 읽어봐라, 더 잘. 이렇게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 스티브 워즈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8: 네.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AI를 도구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 오히려?
8: 예. 네. 그냥 너의 또 하나의 뇌라고.
7: 아.
8: 연구에 지금 말씀하신 워즈니아과 잡스처럼 그냥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얘를 도구로 여기면은 이게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 도구로 여기는 것과 뭔가 또 하나의 뇌나 혹은 동료로 여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8: 도구로 나오는 거는 그냥 질문을 하고 나오는 답을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제2의 뇌를 쓰면은 아침에 와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딱 킨 다음에 걔랑 계속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그 다음 혹시 이런 건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하나의 동료처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로 생각해야지 그냥 필요할 때 이 답을 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7: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태도의 관점에서는 도구냐 동료냐.
8: 예.
7: 이건 좀 다른.
8: 그리고 나의 정보를 계속 넣어주잖아요. 왜 요새 새로 나온 애들은 내가 무슨 직업이고 나이가 어떻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넣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동료처럼 옆에 동료가 있는 것처럼 써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면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검색 엔진에 조금 발달된 형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마 그냥 도구로 쓰는 사람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사람처럼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내 컴퓨터와 내 핸드폰을 다 읽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정말 하나의 동료처럼.
7: 아니 그래서 그 AI 쪽에 어떤 한 교수님이 말한 영상을 제가 들었는데 그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대화, 그러니까
8: 네, 저는 다
7: 말하기 그 버튼을 눌러서
8: 예.
7: 말하는 것으로 사용해라. 이래야 그 태도가 달라진다고.
8: 예.
7: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아닌 AI와 그런 방식의.
8: 근데 사실 그런 쪽에서 한계가 있겠죠. 어떤 바디 랭귀지도 못 알아듣고 아직은 어떤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한 가지 좋은 거는. 사실 저보다 저를 더 많이 하는 게 컴퓨터 안에 있는 내가 만든 데이터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나의 그 자취들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읽어갈 능력이 있잖아요, AI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7: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쵸? 열렸다라고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AI 시대, AI의 기술로 인해서 창의성의 뭐 약간 민주화라고 할까? 누구나 창의성을 이제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제약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열리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창의성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대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8: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SSG 쓰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 그게 굉장히 히트 광고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일부러 AI한테 SSG가 이런 이런 상태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봐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SG로 삼행시를 지어 보십시오 뭐 아니면은 뭐 유명한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하십시오 굉장히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SSG라는 영어를 말도 안 되게 쓰기라고 읽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상식을 엎어버리는 이상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건 아직 못 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의성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엑셀 작업을 하라 그러면 컴퓨터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양이 많으면 밤을 새면 돼요. 근데 창의성에서 굉장히 힘든 거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 뻔한 거 하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뇌가 하얘져요. 그러면서 뭐하지? 창밖을 보죠.
18: 그렇죠. 답답해지죠. 뭐하지? 답답해져.
8: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면. 근데 AI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클루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 생각에 저는 창의성이, 잡스 형님이 그랬죠. 창의성은 연결이다. 생각을 계속 연결해가서 이 연결의 굵기가 점점 가늘어질수록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지지만 그때 얻는 성공의 크기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멀리 떨어진 걸 연결할 때 큰 창의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엑셀을 하다가 이제 자세가 삐딱해지면서 뭐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AI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하면 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계속 생각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약에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땅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10개만 소개해줘 그러면 사람은요 그걸 생각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얘가 한 3분 내지 5분 만에 10가지 생각을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어프리시에이션하고 평가하고 디텍팅을 하는 건 인간의 능력이겠지만 내가 창의성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창의성의 소스들을 무한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을 하면 AI가 정말 미친 것 같고 이 양극단에 떨어져 있고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미친 아이디어를 당장 내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그런 생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소스들은 무한으로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도구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눈높이나 안목이나 취향을 갖고 리버럴 아츠나 어떤 인문 교양 쪽에 굉장히 그 소양이 있고 그걸 키우고 뭔가를 만들겠다는 정확한 목표의식이나 절박함까지는 주지 못한다. 예, 이게 AI와 창의성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13: AI 기술 발달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화, 대중화인데 AI의 창작 기술을 모든 사람한테 제공한 거예요. 제공했어요. 제가 경제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지금 이제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명한 유튜버 이제 비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린 게 재밌어서 제가 기억하는데 Sam, please don't make me homeless라는 말을 올려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데요. 샘 알트만한테 그런 AI 만들어갖고 우리를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AI가 빨리 발전하는 속에서 지금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빌 게이츠가 한 얘기 보니까 10년 안에 모든 네. AI가 모든 그 직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뭐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은 AI에 창의적인 인풋을 넣어서 창의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을 우리가 익히 그거를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0: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고요. 이제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1: 결국 이제 네. 우리가 AI 이전의 시대든 AI 이후의 시대든 창의성, 창의력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걸 알게 됐고요. 예.
0: 심지어 더 중요해진
1: 더 중요해진 시대. 그 진짜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의성을 물론 우리 황동훈 교수님은 그게 이제 몰입이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우리의 창의적 능력을 더 키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돼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총체예요.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의식이 안 되고 있어. 나는 몰라. 내가 언제 그걸 경험했는지도 기억에도 없어. 그런데 우리 뇌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 의식으로 그걸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게 이 무의식의 장기 기억이 무의식이에요. 이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 기억하고 장기 기억하고 서로가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활성화가 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 다 이제 알려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늘어나요. 고무줄처럼. 그래서 10분 만에, 처음엔 답을 몰랐는데, 10분 만에도 답이 나오고, 1시간 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모른다는 거가.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아까 한고현 대표님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막막해 하는 이유가 다른 노력은 뭐 엑셀을 하고 뭐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막막해. 보장이 없어.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 뭐 아무 진전도 없고 시간 낭비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훈련을 자꾸 하면 어떤 경험에서 어떤 믿음이 생기라면 계속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고 일주일 생각하고 아무 진전이 없더라도 그 경험을 자꾸 하면 경험적으로 이걸 알게 돼. 우리 뇌가 어떻게 오퍼레이팅 하는지를 알게 되고 장기 기억이 활성화돼서 그 문제와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창의적이죠. 보이지 않은 거니까. 그 능력이 자꾸 발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훈련하는 거가 이제 이게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1: 우리는 뭐 AI가 있으니까 이제 뭐 더 깊은 사유나 사색, 몰입이 네네.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한 시대.
2: 그렇죠. 그러니까 AI 다 활용하고 AI도 해결되면 못하는 문제에 막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휴먼 인텔리전스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남들이 못한 거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0: 이제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까가. 네.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요.
1: 맞아요.
0: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2006년에 이제 서울대에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 후배들, 우리 제자들한테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제가 단순한 경제학 지식을 전달하는 거 이상을 해야 된다. 정말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걸 해줘야 되겠다. 그건 뭐냐?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아이들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상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이상은 다 너무 모호해요. 모호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몰라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들 생각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트라이 하면서 이제 개발할 수 뿐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개발한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인데, 이 수업을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뭐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걸 갖고 저는 이제 그 다양한 사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그 사례는 뭐냐면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갖고 이제 던져주고

0: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몰입을 하시는 방법을 학생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갖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15주에 걸쳐서 이제 연습을 하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이제 계속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이제 커지고요. 지금 거의 한 20년 수업했는데 모든 수업에서 95% 이상의 학생이 창의력이 이제 느는 거를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 김선생 교수님이 수업에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수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해서 또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생각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거예요. 공학은 또 달라요. 공학은 일단 배워야 될 지식이 많아. 얘가 저기 지식의 프론트까지 갈때그 지식을 좀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전달하면서 창의성, 사고력도 동시에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어떤 내용을 배우기 전에 그 이론을 만든 천자가 있어. 그 사람이 고민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내줘요. 이거를 만약에 초등학생으로 제가 바꾸면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차례가 됐어, 아이가.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 이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그걸 안 가르쳐줘. 애들은 이제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배웠어.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차례인데 그냥 문제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5cm고 높이가 4cm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넓이를 구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웠으면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예 시간을 딱 3분, 5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애들이 처음에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쉬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줄 때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편하게 해라 하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자기 생각을 이제 노트에 적고 하는 걸 보고 너 잘했다, 맞았다, 너는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들을 또 생각하게끔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
0: 예, 저도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강의를 이제 전반전하고 후반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서는 기존 경제학 이론을 먼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동태적 거시경제학이라는 과목을 하면 그첫 번째 주제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와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통적 강의에서처럼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서부터 아담 스미스나 칼 마크스가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유토피아까지 먼저 강의를 해서 그 거인의 어깨까지 일단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해서 그 나라에 한번 이름을 줘보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꽁트를 써봐라. 이런 걸 과제로 내줘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나름 여유롭게 혹은 뭐 이제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이 전통적인 지식을 먼저 익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새로운 걸 더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우리 이과 수업이나 문과 수업이나 다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워주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홍보연 대표님의 창의력 증진 방법, 굳이 부르면 세바시 강연에서는 궁리라고 하셨는데.
3: 결국 두 교수님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열심히 잘하던 사람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뭘 할지 몰라서 뇌가 하얘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저는 궁리라고 단어를 쓰고요. 그 궁리란 단어는 다할 궁자, 논리일 이자거든요. 창의는 어디서 나오냐? 논리의 궁극의 끝에 나온다가 저는 궁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가 뚝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논리적인 생각을 끝없이 계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해라. 당장 뭔가 이상한 생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 몇 시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창의적인 도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국리 저국리 하느라고 밤새 한 잠도 못 잤어. 아마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무조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언어 생활에서 이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못한다. 그럼 야 너 엑셀 잘 좀 국리해봐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어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아, 이국리 저국리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라는 단어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창의성으로 가기 위해서 논리적인 생각에 궁극에 끝까지 가느니 국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1: 그 성리학에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거경국리라는 게 있어요. 그 국리거든요. 궁극의 이치를 하는 건데 근데 거경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에 머무르는 거예요. 경상태. 아. 그 경상태가 몰입이에요. 네, 그래서 주자나 태계나 서경도 이분들의 공부하는 방식이 몰입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작게나 그 문제만 생각해요.
3: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몰입이라는 게 어떤 깊은 방법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를 인카리지 시키기 위해서 그냥 국리를 해. 네가 하던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돼. 이고 AI가 여기서 좋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예요. AI는 아직 파괴적이고 정말 진정 그 패턴을 부수는 창의적인 생각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창의성, 어느 정도 상식적인 창의성을 계속 내주기 때문에 그 국리나 혹은 몰입의 시간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저는 우리 대표님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라고 이제 하얘지는 경험, 그 경험을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공찬 연습을 열심히 하면 축구장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막 공을 차고 있고 피아노 치는 연습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잘 치듯이 창의력도 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력 키우는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면은 머리가 하얘질 수뿐이 없어요. 근데 창의적인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공 갖다 주면 자기도 모르게 공을 차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분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를 열심히만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달리기를 잘하려면 그냥 하루 종일 달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리기 하는 방법을 잘 본 다음에 내가 달리기 하는 걸 옆에서 코치가 보고 목표를 정해주고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하는 창의성 스쿨이라든가 교수님이 하는 그 창의성 방법론의 그 강의 같은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프로를 만드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는 그건 잘하는 아마추어죠. 진짜 잘하려면 옆에서 코치가 붙어서 피드백을 해주고 목표를 잡고 예, 이런 역할을 하시는 그 두 분의 그 창의성 교육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결국은 뭐 아무리 AI 시대, 뭐 AI의 기술의 고도화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창의력, 창의성의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대에 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혹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AI 시대에 더 똑똑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질문에서 우리가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뭐 너무 좋은 이야기를 오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궁금했던 문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이 창의성, 창의력에 대해서. 근데 AI가 출연해서 더 궁금해졌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더 중요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과 대표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에 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세바시 구독자들, 시청자들에게 또 창의성에 관한 여러분만의 질문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우리 홍보연 대표님 또 해주신 것처럼 질문해 보십시오. AI에게. 근데 그런 행동들이 행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오늘 세 분 너무 좋은 말씀,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세바시 45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4: McDonald's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라디오 워싱턴 초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강연아 아나운서님께서 한국에 2주 동안 가시는 바람에 제가 앞으로도 약 9일 남았네요. 9일 동안 제가 다양한 호스트들을 모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Weaving Korea Together, 한국을 함께 엮어간다는 의미의 게스트 초빙석으로 다양한 한국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며 다양한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엮어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은 지도에 있는 하나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는 한국은 태어난 곳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며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한국은 한번 방문했던 여행지일 수도 있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K-POP과 드라마로 처음 만난 한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기억은 어쩌면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로 그 다름이라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한국에 대한 기억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은 한국을 둘러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이야기. The story about connect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bout connecting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 Korea together, bridging lives across borders. Sunflower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1: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0: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BPC의 주인공 윌은 틈만 나면 늘어놓는 아버지의 모험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거인과 친구가 되고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에 머물고 마녀의 눈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기도 했거든요. 허풍에 지쳐 고향을 떠난 윌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믿기 힘든 그 여정이 자신을 위해 환상을 덧댄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곤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다 결국 그 이야기 자체가 된다. 이야기는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살잖아요. 매 장면, 매 챕터가 똑같아서 지루한 것보다 가끔은 믿기 힘든 행운을 상상해보고 그러다 동화 같은 기적을 만나기도 하는 것. 어쩌면 그런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판타지 아닐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영화 빅피시 중에서 버디 홀리 에브리데이였습니다. 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시 얘기로 시작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상상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던 적, 또는 동화 같은 행운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네.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한테 막 말하다 보면 거기에 근데 살도 좀 붙기도 하고 반사팬 된 것처럼 기억이 더 샤해지기도 하는데요. 돌아보면 힘이 되고 웃음나는 기억은 살짝 과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네, 힘들고 지겨울 때마다 넘겨볼 만한 재밌는 챕터 하나 만든 셈 치는 거죠, 뭐. 네, 저는 특히 좋아하는 사람 얘기할 때 과장을 좀 하게 돼요. 더 멋있게 만들고 싶게 되고 나도 모르게 더 영웅단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더 멋있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저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구나. 내 마음에 저런 판타지가 있구나 하면서 또 내 마음의 바람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채영음님들 안녕하세요. 타협금지님. 비가 왔다. 잠시 맑았다. 구름 낀 하늘. 곽태호님. Everyday. 박경화님은 따라 불러주고 계시고요. 건전강디. 축복동행님. 왜요? 왜 건전강디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모두 동화가 될 거예요. 오늘도 드라이브하면서 함께할게요. 슈퍼샷님. 네, 오늘도 영음씨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보내실 주소는 샵9390, 번호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네임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 또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영화 인셉션 중에서 타임, 오펜하이머, Can You Hear the Music 두 곡이었어요. 요즘 오디세이 열풍이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들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놀란 감독의 작품 가운데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디세이 N차 관람 얘기가 있어요? 많아요? 오, 와, 3시간짜리를요? 영웅씨 중에서도 있어요? 두 번 이상 보신 분? 손? 네. 덕분에 원작인 오디세이아 인기도 높아졌다고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춘천의 한 서점에는 하루 평균 20분, 30분 이상 오디세이아 재고 있어요? 이렇게 구매 문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중고책들도 많이 거래되겠다. 이런 건 또 기분 좋다. 종이책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서 서점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묻혀있던 고전 사이에 낀 먼지까지 오디세이 열풍 싹 털어내주면 좋겠어요. 네, 좋네요. 좋아요. 네, 노래 듣는데 와,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하시네요. 와우, 짝짝짝. 아,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나 봐요. 캬, 웅장하고 슬프고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이 몰입이 쫙 된다고. 아이고, 짱바님, 이나 씨의 목감기 침 남길 때마다 아파요 하셨네요. 떼찌떼찌네요. 왜 목감기 왜 걸렸어요? 뭐예요? 어디가 문제였어요? 비 맞은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을 너무 틀어놓으신 거예요? 조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펜하이머까지 와우 너무 좋다들 하시니까 저도 참 너무 좋습니다. 카르페디엠 16님 오디세이 저도 이번 수요일에 재관람 가요. 에이, 진짜요? 그렇다면 저 재관람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를 올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돌비관에서 보려고요. 다양하게 살펴보시려고 하시나? 시마보로님, 2D로 보고 IMAX로 보고. 아, 요런 이유구나. 그렇구나. 아, 요런 데서도 또 성격이 나오네요. 아가다님, 저도 저요. 두 번 봤어요. IMAX로 한 번, 2D로 한 번. 아, 요런 거. 요런 분들 저랑 너무 달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궁금해요. 아, 요럴 수 있구나. 아, 성훈이는 이럴 수 있겠다. 네, 저같이 둔감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네, 네,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아, 그러시군요. 네, 저요, 저도 두 번 봤어요. 두 번은 더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온도님은 좀 더 다른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내일은 경주기행이 개봉하더라고요. 바로 보려고 예매해놨어요, 라큐님. 아, 같이 보고 싶다. 저도 경주기행 왠지 약간 제 스타일일 것 같은데. 와, 두 번째 관람이 더 좋았다고. 이래서 잘 되는 영화들은 이래서 계속 천만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런 것 같죠, 여러분. 포레스트님. 맞죠? 남현서님도 감기 걸리셨네. 목감기가 자꾸 걸리시네. 목감기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당부드릴 거라고 다른 건 없고 그죠? 늘 손 잘 씻어라.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코로나 때 그 감기 안 걸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억이 좀 좋습니다. 오, 바람이 분다 피로님 아이디 바꾸셨네요. 강디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던 꿈 꾸다가 깼어요. 꿈에서 강디 만난 분들 소원하셨네요. 저 하나 알려드릴까요? 피러님? 제가 말씀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라디오, 아, 말했나? 저, 그, 최영음 처음 시작했을 때 피러님 꿈 꿨어요. 얼굴 모를 때. 그때 피러님 글 많이 올려주셨고, 이 채팅창에 많이 글이 올라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때, 그,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때, 피러 브라우님이 나오셨었어요, 꿈에.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7501님. 이틀 내내 피곤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도 오늘은 침대 탈출, 목공방에서 강인이 목소리와 음악 들으며 작업하니까 나오길 잘했다 싶네요. 네, 신청곡은 아니지만 이분께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코코의 Remember Me, 코코 중에 Remember Me, 라이온킹 중에서 아쿠나 마타타 어떨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오늘도 샬롬님, 코로나 유행이랍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저랑 같이 살진 않지만 주말에 오시는 저희 집주인님도 목감기 걸리셨던데, 기관지염. 아, 그 유행이구나. 저도 월 초 다낭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무지 고생했는데 컨디션 회복이 안 돼요.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뭐 그 증상이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그게 요즘 참 많길래요. 목감기가. 오늘도 님, 우리 신랑은 내 꿈도 꾸지 않으면서 강디 꿈은 엄청 많이 꾸는 거 있죠? 하셨네요. 오늘도 님이 얼마나 제 얘기를 하셨으면. 무의식 중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나왔겠어요. 네. 조윤주님, 강디 코코2도 나온대요. 기대됩니다. 2029년에 나온대요. 11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어머, 호두호두님, 안녕하세요. 정말 게으른 성격인데 11시마다 최강희님 라디오 들으려고 회원 가입했어요. 부지런해진 김에 이렇게 인사도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라선이님, 강희님 방금 들어왔는데 왜 이리 신난 목소리지? 그래요? 나 왜 신났지? 다른 사람들 성향에 흥미로우셔서 그러신가? 날씨 때문인가? 하셨네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그때그때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여러분 때문이죠. 당연히. 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예매권 드려요.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하는 포토 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을 또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1호 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이 곡 들어볼까요? 레옹 중에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네, 레옹 스팅 Shape of My Heart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러블로지 중에서 릴리 앨런 리틀리스트 띵스였습니다. 호랭이 아저씨님, 레옹 마틸다, 안식을 찾는 화분, 그리고 이 노래. 아, 호랭이 아저씨님 글 한 줄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레옹 점점점 마틸다 점점점. 어,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위로도 있고 되게 엣지도 있고. 아, 그리고 레옹은 진짜 레옹, 마틸다는 진짜 마틸다였잖아요. 어, 나탈리 포트만 정말 거기서 잊을 수가 없죠. 하, 네. 영화 레옹에 감사해요. 그녀의 그 어린 시절, 그 에너지를 볼 수 있었음에. 7135님, 강희씨 이 음악을 들으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커피 향기가 확 그리워지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그냥 탄맛 나는 커피? 아니면 산미 있는 커피? 아니면은 고소한 향? 꼭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커피 맛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도 되실 것 같아요. 또 원두 막 골라야 될 때. 그쵸?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니면 딱 취향이 정확하게 있으신가요? 하, 그런 분들 정말 오감이 살아있는 분들 어떨까? 커피를 탁 마시면서 네, 계절 향기만 들어도 커피 향이 이렇게 탁 느껴지고 하는 분들 참 세상을 더 풍요롭게 사시는 거겠죠? 비도 오고 습해서 아직 덥긴 하지만 음악이 공기를 또 바꾸기도 하죠. 사랑창가님, 안녕하세요 광희님. 글을 거의 못 남기지만 매일 듣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생존신고 하러 잠깐 들러요. 다정하시다. 오늘 화이팅. 그냥 화이팅. 더 다정해. 네. 오늘 화이팅. 그냥 화이팅.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네. 사랑창가님 다정창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중에서 올리비아 딘의 It Isn't Perfect. But it might be. 듣겠습니다.

0: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1: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0: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2: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0: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2: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3: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top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0: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1: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0: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1: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0: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1: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1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99 불.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99 불.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99 불.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49 불.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99 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interest only 프로그램이나 adjustable rate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interest only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amortization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의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KBS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남아있어 실제 중간선거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인들의 이란전쟁 지지율이 개전 이후 최저치인 31%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역시 역대 최저인 33%를 2주 연속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 비자를 최대 20만 건 일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로 향후 법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아시아 정유업체들의 미국산 원유 구매가 다음 달 두 배 가까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 속에 미국산 원유 수출이 늘면서 미국 내 연료 시장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인듐과 망간, 마그네슘, 티타늄 등 핵심 광물 4종의 국내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에 대응해 미국이 세 번째 투자 공고를 내고 공급망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본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와 관련해 월가 은행들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한 수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교육과 보건 발전을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이 파견 60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이들의 활동이 한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시형 슈퍼마켓 설립에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대형마트는 막으면서 정부가 직접 저가 매장을 운영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장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로슈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간단한 체열만으로 뇌 알츠하이머 병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수혜자가 1년 만에 13% 넘게 급감했습니다. 근로요건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해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GLP-1 계열 체중감량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면서 외식업계가 이들을 겨냥한 메뉴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갤럽의 지난 7월 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 성인의 11%에서 12%가 GLP-1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약 3%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GLP-1 약물은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기 때문에 복용자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스무디킹은 GLP-1 메뉴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제품에 따라 단백질이 최대 45g 들어가고 첨가당은 없으며 칼로리는 190에서 450칼로리 정도입니다. 치폴레도 고단백 고식이섬유 볼과 고단백 저칼로리 샐러드, 잘게 자른 닭고기 메뉴 등을 GLP-1 복용자들이 선택하기 좋은 메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쉑쉑은 햄버거에서 빵을 뺀 번리스 버거 등을 포함한 굿핏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버거킹 역시 고단백 볼과 소용량 메뉴 등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LP-1 복용자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는 약물 복용에 따른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LP-1 복용자들이 외식을 줄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외식협회 조사에서는 GLP-1 복용자가 식당에서 식사나 간식, 음료를 구매하는 횟수가 일주일 평균 7.6회로 비복용자의 5.1회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다만 GLP-1 복용자의 89%는 식당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미국 외식업계에서는 GLP-1 확산에 맞춰 많이 먹는 고객을 위한 메뉴에서 벗어나 적은 양으로도 영양을 채울 수 있고 식사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메뉴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부처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데 이번에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3,265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됩니다.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 권한으로 일단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가 세부 검토를 거쳐 장기적 추진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천명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포고령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송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 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수수료 제도가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H-1B 비자 신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5건 신청이 있었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도 H-1B 비자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 4천 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에 79만 4천 건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끊겠다며 24일 발표한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에는 개인 간 송금 금지는 물론 학술 교류, 스포츠 활동 차단도 망라돼 있다고 CNN 방송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은 행정부의 이란 경제 신규 제재 발표 후 이날 늦게 내놓은 이란 조치사항 목록을 통해 이란과 관련해 비상업적 개인 송금을 허용한 기존 조항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제3국 브로커가 이용하는 특정 절차를 통한 비상업적 개인 송금은 허용해왔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왔던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이란 제재 목록에는 이란과의 학술, 교육 서비스 교류 금지와 아마추어 프로 스포츠 활동 교류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제약은 이미 올해 6월에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동 주최국인 미국은 이란 축구 대표팀의 필수 인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엄격하게 출입국을 통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 그리고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라는 이례적인 이동 제한 조치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대표팀은 훈련 기지를 미국 애리조나에서 멕시코 티후아나로 옮겨야 했습니다. 미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신규 대이란 제재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거래 이용하거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들입니다. 미 정부는 이란 정권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 국방군수부의 산하기관, 이란 정보안보부의 지시를 받는 악의적 사이버 그룹은 물론 아랍에미리트, 홍콩,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유럽 및 기타 지역의 이란산 원유 중개인과 그림자 선박 네트워크 등도 포함됐습니다.

모모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AP가 입수한 미 국무부 문건과 미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몇 주 내에 2016년에서 2026년에 발급된 상용 및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들의 비자 취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은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가 될 것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B1 비자는 보통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현재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처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타미 피겟 국무부 대변인은 AP통신에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겟 대변인은 취소되는 비자 건수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며 수시로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은 허위 망명 신청에 지쳐 있다며 망명은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허점이 돼선 안 되며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제한적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을 중단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보수당의 지지층에서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캐나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4: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막판에 결렬된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역 협상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그쳤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조건을 거부하면서 지도자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 강경 대응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5년 연방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에 투표했던 유권자 가운데서도 53%가 현 자유당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캐나다 경제에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응답자 의 64%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캐나다 경제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38%는 무역 전쟁이 자신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지에 대해서는 48%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안다면 무덤 속에서 몸을 뒤척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국민들의 대미 감정이 매우 강해졌고 모두가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당분간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조선 45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장금 상선이 소유한 선박 5척도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해당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들 선박과 환적에 관여하는 다른 선박들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주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4일 이란 매체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전날 소셜미디어 X에 45척의 제재 대상 선박들을 공개하고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위협에 파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가운데 나온 이란의 또 다른 압박 주체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액화 천연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 상선 소유 선박도 5척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물류 해운 및 그 자회사인 네비게이트 탱커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유의 선박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르웨이의 클라베네스 선박 관리, 스톨트 탱커스의 선박도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란 측은 이 선박들과 환적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 역시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협 외부에서 대기 중인 초대형 유조선에 기름을 옮겨 싣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용히 오가는 셔틀 작전에 동원된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해협청은 이들 선박이 어긴 규정이 무엇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과거 이란 당국은 해협을 통과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3: 미 국방부가 전투기 야간 투시경, 전차 장갑 등에 쓰이는 인듐과 망간, 마그네슘, 티타늄 등 4개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 제안을 공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방위산업 기반 컨소시엄은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를 냈으며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채굴 가공 정제, 합금, 재활용에 이르는 공급망 전 단계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법인이나 자회사를 둔 경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방위산업 기반 컨소시엄이 지난해 중반 이후 핵심 광물, 첨단 방위기술과 관련해 내놓은 세 번째 투자 공고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갈륨, 올해 2월엔 비소와 게르마늄, 니켈, 텅스텐, 흑연 등 10여 개 광물을 대상으로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투자 가능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업체 퀸스트리트 스트래티지의 정부 자금 조달 전문가 트립 호닉은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확정되면 규모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4개 금속은 미국 지질조사국이 경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면서 공급망이 취약하다고 지정한 핵심 광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국정과제로 못 박은 이후 관련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핵심 광물 관련 예산 75억 달러가 편성됐으며 이 중 20억 달러는 비축량 확대, 50억 달러는 공급망 투자, 5억 달러는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국방병참지원국도 별도로 코발트와 안티모니, 탄탈럼, 스칸듐 등의 총 10억 달러 규모로 즉시 비축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절반 이상, 정제 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한 가운데 관련 수출까지 통제하고 나선 데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상 광물 중 인듐입니다. 고려 아연은 테네시주에 74억 달러를 들여 갈륨과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 등 11개 핵심 광물을 포함해 12개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링컨함의 승선에 9개월 가까이 중동에 배치됐던 한 수병이 정작 고국에 돌아와 마주한 소식은 아버지의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군인 가족에게까지 미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합니다.
5: 플로리다 키 웨스트에 사는 48살 루이스 마누엘 아빌레스 루아가 지난 22일 토요일 오전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 19년째 거주하며 핸디맨으로 일해온 니커가라 출신인 루아는 미 해군 조슈아 아빌레스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차를 정비소에 맡기러 가던 중 마트 인근에서 교통 검문을 받은 루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DHS는 그가 불법 입국 상태라며 주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 구금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아들 조슈아 아빌레스가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에이브라임 링컨함의 승선에 250일 넘게 중동에 배치되었다가 돌아온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조슈아는 페이스북에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방금 아버지가 ICE에 끌려갔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며 아버지의 유일한 죄는 자신과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족 측은 루아가 합법적인 취업 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그린카드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가족 가운데 군 복무자가 있다고 해서 이민법 집행에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 허가증이나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민 단속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조슈아는 아버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부디 힘내세요, 아빠. 저 집에 갈게요. K-Radio 정석인입니다.
3: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와 관련해 월가 은행들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익명의 소식 통지를 인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오픈 AI 연구원 출신인 니오폴드 애션 브레너가 설립한 시츄에이셔널은 지난달 말 인공지능 관련주 폭락에 따른 마진콜로 자산 대부분을 강제 매각당할 위기에 몰리자 헤지펀드 운용사 시타델의 레버리지로 투자한 상장 주식 포지션 대부분을 약 10% 할인된 가격에 넘겼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시츄에이셔널의 거래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강제 조치 없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OK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여름다운 따뜻함이 느껴지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해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늘어나면서 오늘보다 하늘이 흐려지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아침 저녁 기온도 조금 높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한낮에는 다소 더운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뉴욕보다 높게 오르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다시 기온이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뉴욕과 워싱턴 두 지역 모두 구름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큰 날씨 변화 없이 무난한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맘다니 마트, 즉 시형 슈퍼마켓 사업을 두고 이중잣대 논란과 함께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과거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뉴욕 진출은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막아섰던 진보 진영이 이제는 정부 주도로 초저가 매장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소상공인과 소수계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문화 비즈니스 연합 Multicultural Business Coalition 이 뉴욕시의 시형 슈퍼마켓 설립 계획에 반발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 측은 이번 시형 마트 사업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의 민권 Civil Rights를 침해한다며 집단 소송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진보 진영의 행정, 이중잣대 논란입니다. 과거 뉴욕시 진보 정치권은 거대 유통체인인 월마트가 대규모 할인 혜택을 무기로 진출하려 할 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민간기업의 할인 혜택은 골목상권을 망친다며 막아서던 정부가 이제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정부 직접 주도의 초저가 매장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거대 기업은 안 되고 거대 정부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자영업자들은 뉴욕시의 높은 세금과 과도한 규제, 혼잡통행료 등 각종 과태료 부담으로 이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법적 대응과 관련해 시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정부 주도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Radio입니다.
0: 동네 병원에서 체혈 한 번으로 알츠하이머병 관련 뇌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FDA가 로쇼와 일라릴리가 개발한 혈액 검사법을 허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2: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 식품의약국 FDA가 로슈 일라이 릴리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혈액검사인 일렉시스 인산화타우 217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혈액 내 인산화타우 217 단백질을 측정해서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축적됐는지를 분별해내는 방식으로 이는 단일 생체 표지자를 이용한 최초의 혈액검사입니다. 이전에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나 뇌척수액 검사 등으로 아밀로이드 병리를 확인해 알츠하이머 여부를 진단했다면 이 검사는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알츠하이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지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55세 환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슈는 1차 의료기관과 전문기관에서 아밀로이드 병리 현상의 확진을 보조하고 배제 여부를 지원하는 최초의 FDA 허가 단일 바이오 마커 혈액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 발현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 질병으로 꼽힙니다. 제라드 브로슈 인디애나대 신경과 전문의는 기존 방식은 많은 환자가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바이오마커 검사가 발전하면서 알츠하이머 검사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종전을 중재하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국방군 총사령관을 만나 미국이 이란을 대할 때 어조와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5일 신화통신이 인용한 이란 대통령실 성명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무니르 총사령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강압과 위력 행사에 대한 의존은 집행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란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 규범에 기반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파키스탄의 종전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무니르 총사령관과 이란 지도부의 회담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와 분쟁 종결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과 함께 테헤란을 찾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이날 SNS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양국 지도부의 회담이 매우 긍정적 분위기로 마무리됐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논의가 이란과 미국의 갈등, 중동 긴장 상황과 향후 방향, 이슬라마바드 MOU를 복원하기 위해 양측이 해야 할 조치들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갈등이 포괄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도 파키스탄이 조력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란과의 협력 확대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파키스탄의 실세로 평가받는 그는 지난 6월 종전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만났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과 나크비 장관의 이번 테헤란 방문은 미군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이른바 경제적 D-Day 제재 발표와 맞물리게 이루어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간 미국의 고강도 군사 공격을 버텨온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겨낼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했다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방대법원의 유사사건 심리를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판매업자들은 일부 규제 대상 총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3: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1일 주정부의 공격용 총기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가 연방대법원의 관련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다른 주의 유사한 공격용 총기 규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어서 버지니아주의 법적 절차도 이에 맞춰 잠정 보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 내 총기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은 어떤 총기와 장비가 현재 합법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블랭크 건숍의 매니저 TJ 스미스는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총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열 계열 총기와 고용량 권총 등이 다시 매장에 진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계속 바뀌거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다며 매일 새로운 법과 규정에 대한 문의 전화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음기와 권총, 고용량 탄창과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총기 소유자들이 즉각적인 단속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피시워크 전 연방검사는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금지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실정 검사는 이 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 가을 공격용 총기 규제와 관련한 사건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시 흑정 검사는 연방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상 임기 말인 6월 무렵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실증 검사는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법이 결국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버지니아주 공격용 총기 규제의 법적 효력이 계속해서 법원 절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기 판매업자들은 그동안 규제 변화에 맞춰 판매 품목과 관련 정보를 계속 수정해야 했던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상당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에 유사한 총기 규제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겁니다.

0: 스트리트와 3중 캔틸레버 구조물이 대상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루클린 하이츠 산책로 아래 그리고 퍼먼 스트리트 위에 2층짜리 임시 우회 고속도로를 짓고 애틀랜틱 에비뉴부터 컬럼비아 하이츠까지 이 구간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컬럼비아 하이츠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진입로를 지나 맨해튼 브릿지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고가 임시 우회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BQE 보수에 40억 달러가 투입되며 완공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We can't wait any longer. We're done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0: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건 이제 끝냅니다. 임시도로를 지어서 수만 대의 차량과 트럭이 지역 도로로 몰리는 걸 막고 공사 기간에도 고속도로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BQE의 인프라는 설계 수명을 이미 20년이나 넘긴 상태고 하루 1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수가 시급하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공사로 고속도로 수명을 40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1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올 가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실제 착공은 2030년으로 예상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2: 헤지펀드 트레이더 시절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의 멘토였던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베선트 장관의 최근 미 국채 바이백 확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해서 금리 상승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의 신호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르는 건 그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는 유동성 관리가 아니라 가격 관리였으며 40억 달러라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큰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동성과 현금 관리를 위해 2024년 도입된 일상적인 수단으로서 30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 발행 잔액에 비하면 사소하다는 게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논리라고 썼습니다. 그는 하지만 일상적인 바이백 확대 발표라면 장기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그것도 무제한 확대 시사와 함께 두 배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며 바이백 확대는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가격에 대한 대응이었고 시장이 이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효과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필요한 조치는 간단하다. 바이백을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야 한다며 부채 만기를 정직하게 조정하고 시장이 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30년물 국채금리가 5.5%에 거래돼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단순한 청구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장기물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조치, 즉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득심사, 물가연동조정, 수십 년에 걸친 단계적 자격조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점진적이고 정직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펀더멘탈에 맞서 가격을 방어하면 언제나 패배한다며 시장이 스스로 가능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설을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까지 갖춘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에는 이미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지하 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수억 달러를 들여 별도의 시설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전직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현재 대규모 연회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백악관 동관 지하에 이미 강력한 보안시설이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유사시 미국 지도부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하 벙커입니다. 지하 약 18m 깊이에 위치해 있으며 수십 명이 몇 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안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전용 승강기를 통해 내려갈 수 있고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공사를 시작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완공됐으며 내부에는 수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식량과 독립적인 공기순환 시스템도 갖춰진 것으로

0: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미 강력한 보안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회장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운 군사적 목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면서 새 시설을 연회장이자 군사단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는 지붕 위에 드론이 배치되고 병력이 움직이는 모습의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번 공사가 단순히 파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전직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핵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 벙커가 있는 상황에서 폭탄과 미사일에 대비한 특수자재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언론 공개 자료를 통해 극비로 관리돼야 할 국가 보안시설의 위치와 구조를 오히려 노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동관 연회장은 현재 공사의 약 65%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유산 보호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법원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의 임시 명령에 따라 공사는 일단 계속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대표적인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수혜자가 1년 사이 560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개혁으로 근로 요건과 자격 기준이 강화된 영향인데 복잡해진 행정 절차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 연방 농무부 US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스냅 수혜자는 약 3,6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4,220만 명에서 1년 만에 560만 명, 약 13% 이상 감소를 보인 겁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서 올해 4월 스냅 수혜자가 약 55% 줄었으며 40만 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지아와 루이지애나, 네바다에서도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수혜자가 급격히 줄어든 배경으로는 지난해 7월에 시행된 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스냅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근로요건 적용 대상이 기존 18세에서 54세까지에서 18세에서 64세까지로 확대됐으며 14세에서 17세 사이에 자녀를 둔 일부 부모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또는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수혜자 감소의 원인이 모두 취업이나 소득 증가 때문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별 감소폭이 가장 큰 애리조나에서는 새로운 근로 요건과 추가적인 소득, 가구 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가 급증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시행하면서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추가 서류 확인 절차가 생기면서 신청자들에게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혜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혜택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단체들은 이 때문에 실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스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지원이 끊기면서 가정의 식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수혜자 감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취업과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서 근로를 장려한다는 정책 취지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의회 예산국 CBO는 앞으로도 스냅 수혜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실제 감소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수혜자 수는 CBO가 앞서 2030년 수준으로 예상했던 규모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스냅 수혜자 감소가 경제적 자립 증가의 결과인지 강화된 자격 요건과 행정 절차로 인한 탈락인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아시아 정유 업체들이 오는 9월 미국산 원유 구매량을 8월에 2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케이플러, 보르텍사, 스파르타 커머디티스 등 선박 원자재 추적 업체들이 9월 선적분 기준으로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원유가 4천만 배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8월 선적분은 2,200만 배럴로 추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 없이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아시아의 미국산 원유 구매 확대는 미국 내 연료 공급에 부담을 가중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미국 내 정유업체들은 가동률을 이미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렸고 이번 가을까지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인데 미국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 증가가 미국 내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공급받는 데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4: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버젓이 장식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안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과 존재감을 찾아주는 특별 기회, 킹 어게인. 왕 재조명 전문가, 이름에 마저 빛광자가 들어가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4: 저희가 지난 몇 주는 뭐 환구단, 종묘 등을 중심으로 우리 근현대사를 알아봤는데
5: 네.
4: 아 오랜만에 저희가 한 1000년 정도 앞으로 갑니다.
5: 그렇죠.
4: 아, 고려 왕들을 재조명해 주신다고요.
5: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조선하고 더불어서 가장 익숙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은 고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생각해보면은 나 고려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강감찬 장군, 뭐 귀주대첩, 서희,
4: 무신정권
5: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상 이제 역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선 같은 경우는 태조부터 고종 순종까지 거의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외우잖아요.
4: 지난주 배웠던 묘호를 외우니까.
5: 그렇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임명선 그거를 다 외우는데 막상 고려를 외우라고 하면은 일단 외우는 것도 힘들고요.
4: 태조왕건.
5: 그러다가 이제 국민왕 공양왕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도 해서 예를 들어 조금 업적이 뭐 컸다거나 인상적인 뭐 광종이라든지 현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사이사이는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4: 그러네요.
5: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빈틈을 메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지사에서 고려 역사의 빈틈을 왕을 통해서 한번 메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역대 왕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자.
4: 그러면은 뭐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스토리와 역사가
5: 그렇죠.
4: 다 있겠죠.
5: 그래서 유명한 왕은 유명한 왕대로, 그다음에 덜 유명한 왕은 덜 유명한 왕대로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채우다 보면은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사건과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 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준비를 해보려고 했고요.
4: 네.
5: 다만 이제 저희가 태조 왕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다뤘던 상황이라 그의 다음 왕인 태해 그래서 혜종부터.
4: 아, 이대 왕이 혜종이군요.
5: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 왕인 혜종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4: 네. 사실 잡지사 초창기를 이제 멱살 잡고 이끈 거는 선생님의 고려사였거든요. 예, 오랜만에 저희가 또
5: 그렇죠.
4: 고려로 갑니다.
5: 그때 이제 고려 원종의 뭐 그렇죠. 후빌라이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
4: 네,
5: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혜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의 왕 가운데서도 덜 알려진 왕입니다. 보통 고려사 공부하다 보면은 태조 왕건 하다가 갑자기 보통 광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왕비를 열어두셔서 왕족이 늘어났는데 다시 왕권을 강화한다고 숙청을 했다. 광종.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혜종 정종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혜종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4: 네.
5: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은 재위 기간이 짧았던 왕, 뭐 왕규의 난이 있었다.
4: 아, 왕규의 난?
5: 네. 뭐 그다음에 박술이라는 사람이 혜종하고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드라마 속의 박수리가 워낙에 인상적이어서
4: 무장이잖아요. 무장.
5: 무장이고 그 안에서 막 수염도 기르고
4: 장비 느낌.
5: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뭐 지네 개구리 이런 것들도 먹을 정도로 좀 성격이 좀 특별했다라고 합니다.
4: 예.
5: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혜종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4: 네.
5: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고려의 혜종이 조선으로 본다면 정종.
4: 정종.
5: 그 다음에 문종.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종하고
4: 그래요?
5: 문종을 약간 섞어놓은 느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지 이제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 좋습니다. 궁금해지네요.
5: 네.
4: 태조 왕건의 아들이자 고려의 이대왕입니다. 혜종은 누구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혜종의 탄생을 두고 아주 좀 오묘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들었습니다.
5: 네. 혜종은 잘 몰라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혜종을 잉태하게 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
5: 이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혜종이 어떤 인물인지 좀 사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5: 912년에 태어난 혜종은 이제 921년 정윤, 그러니까 당시는 정윤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쓴다면 황태자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세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황실의 격에 맞춰서 호칭을 불렀었거든요.
4: 황태자. 예.
5: 그러다가 20년 뒤인 943년에 태조의 뒤를 이어서 이대 고려 왕이 되었습니다.
4: 네.
5: 통일전쟁에도 이제 큰 공을 세웠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왕에 오른 뒤 이제 박수리, 왕규, 정종의 왕이 쟁탈전에서 불안한 전국을 이어가다가 34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4: 아, 일찍. 세상을 떠났군요.
5: 네, 이게 이제 보통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4: 네.
5: 그 이 내용을 제가 읽다 보면은, 그럼 이분은 뭘 하신 거지?
4: 업적이 안 나오네.
5: 맞습니다. 업적이 안 나오고, 그 시대의 상황도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각각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게 되는데요.
4: 네.
5: 여기에 이런 혜종의 조금은 무색, 무취한 분위기를 더하는 내용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잉태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색무취를 조금 더 더하는 그리고
4: 그래요?
5: 거기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4: 어떤 이야기인가요?
5: 이게 바로 이제 주름대왕 해종 이야기입니다.
4: 주름이요? 주름?
5: 네.
4: 주름살 할 때
5: 주름살 할 때 주름.
4: 오, 해종이 주름대왕.
5: 주름이 많았대요.
4: 아, 그래요? 어머, 남네
5: 그래서,
4: 같지 않네.
5: 주름대왕 해종 이렇게 네. 불렀는데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 태조가 처음에 이제 나주에 이제 원정을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4: 아, 왕건이 나주에 갔을 때.
5: 네. 그래서 이제 해종의 모친이었던 당신은 그냥 옷이었지만 장화 왕후를 만날 때 이야기인데요. 네. 나주를 공략하러 갔던 왕건이 이제 완사천 운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어여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4: 안 했나요?
5: 네. 그런데 사실은 이때 두 사람에게 묘한 징조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오씨 장화왕 같은 경우는 이전에 꿈을 꿨는데 용이 자기 뱃속으로 달려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4: 아, 이건 태몽이다 누가 봐도.
5: 태몽이고 그때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네. 굉장히 귀한 인물이다.
4: 그렇지.
5: 라고 생각을 하고 완사천에서 이제 비단. 그러니까 저기 완사가 비단을 빨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럼 대체로 그게 속옷일 가능성이 많아요.
4: 아.
5: 어쨌든 비단 속옷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있는 집 따님이었던 거죠.
4: 예, 예, 예.
5: 그런데 왕건 역시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가는데 네. 저기에 오색 구름이 뭉게 피어 있는데 네. 그 밑에 오씨가 있었던 거예요.
4: 실크 속옷을 빨면서.
5: 네.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무대 장치인 거죠. 오색 구름 밑에.
4: 아, 그렇네. 스포트라이트.
5: 그러면 저분은 저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닐 거다.
4: 아.
5: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서로 약간의 징조가 있었으니까 눈이 맞으면서 파치직 했을 거예요.
4: 예, 예.
5: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분이
4: 일사천리로.
5: 일사천리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게 됩니다.
4: 예.
5: 자리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네. 맺으면서 태조가 네. 이성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4: 왜 어떻게?
5: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아 내가 여기서 이 여인을 임신하도록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네. 중간에 다른 곳에다가
4: 아예예
5: 예, 그래서 이제
4: 뭐 질외 사정을 했다
5: 의학적으로 이제 질외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4: 예, 예.
5: 그때 이제 태조의 생각을 정리한 기록을 보면은 네. 미천한 신분이라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장화왕후 역시 만만치 않은 분이라 이를 흡입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4: 네?
5: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은 하대요.
4: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5: 네. 제가 본 논문에 네. 연구자께서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네. 가능합니다.
4: 아, 그거를 이제 모아서 그게 다시 가능은 하다고요?
5: 네.
4: 아.
5: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예, 예. 이렇게 낳은 아들이 이제 혜종이 되었고요.
4: 예.
5: 그런데 그 혜종의 얼굴에 당시 두 사람이 동침할 때 깔았던 돗자리가 있는데 그 문양이 그대로 얼굴에
4: 아이씨.
5: 그래서 접주, 주름살 대왕이다. 라고 하니까,
4: 아,
5: 이제, 혜종의 외모와 함께, 사실은 아.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4: 그럼.
5: 어머니의 노력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왕건 기준으로 보면 미천하다.
4: 미천하다.
5: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쳐서,
4: 혜종을 조금 우스꽝스럽고 조금 약하게 만드는 느낌이
5: 그렇죠,
4: 예.
5: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혜종이 아무래도 권력이 좀, 취약한 상태에서 왕에 올랐겠구나. 그리고 어머니였던 나주 오씨 집안이 조금은 한미하구나.
4: 네.
5: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자료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 그렇지 않다는 건 나주의 오씨가 그렇게 뭐 기반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5: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왕건의 혼인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족연합정책으로 29명의 부인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 예, 예.
5: 근데 이게 이제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역사학적으로. 29명의 왕비를 뒀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요.
4: 네.
5: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4: 왜요?
5: 왜냐하면 그 29명 중에 3명만 왕후라는 호칭을 쓰고요. 나머지 26명은 부인이라는
4: 부인?
5: 호칭을 씁니다. 다만 그 26명 중에 3명 정도는 그 자손이 자식이나 나중에 손자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왕태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4: 부인 중에 3분은 나중에 왕태후가 돼요.
5: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왕태후 역시도 왕후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4: 예.
5: 공식적으로는 태조 왕건의 29명 중에서 왕건이 인정한 이 사람은 왕비이고
4: 네.
5: 이 사람은 부인이다 할 때 그 왕비로 인정한 사람은 3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장화 왕후 오 씨가 들어가 있는
4: 들어가요?
5: 거죠.
4: 들어가요? 오, 예, 그럼 인정받았네.
5: 그렇죠.
4: 예.
5: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 왕비 3명을 말씀을 드리면 정주 출신의 첫 번째 왕비가 신의 왕후 유씨, 그다음에 두 번째 왕비가 나주 출신의 정왕후 오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주 출신의 정동왕후 유씨, 이 세 명뿐입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중에 이제 굉장한 권력을 갖는 정종과 광종의 친모였던 신명순성 왕태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부인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6: 아.
5: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왕후 오씨가 일단은 격이 낮지는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6: 아 그러면 태종 뒤에 정종 광종은
5: 동복 형제예요.
6: 이복 형제가 이복 형제인 거죠?
5: 예, 태종 기준으로는 이복 형제. 태종 기준으로는 정종과 광종이 이복 형제.
6: 아, 그렇죠, 그렇죠. 예.
5: 그다음에 정종과 광종은 둘은 동복 형제.
6: 아, 둘은 친형제.
5: 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 네. 왕건은 아직 지금 후고구려에서 활동하고 있고 왕이 될 줄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오 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왕건의 태도가 달라졌다면서요?
5: 내 자식이야. 네. 라고 해서 아마 이 그 혜종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또릿또릿했었나 봐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무예할 때 무자입니다. 근데 무예의 무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과 싸운다라는 용맹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무자를 풀어서 해석하면은 지과. 그러니까 이제 창을 멈춘다.
6: 창을 멈춘다.
5: 전쟁을 멈춘다. 그 무자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6: 예, 예,
5: 그러니까
6: 예.
5: 왕건은 너무 전쟁에 시달리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기도 해야겠지만 이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자신의 아들 이름에게 넣어서 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6: 네.
5: 그러니까 무가 막 싸움을 잘한다라는 의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
6: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5: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게 길렀는데 드디어 이제 918년 이제 신하들 옆에 있던 동료들의 추대로 후고구려, 고려의 왕이
6: 됐어요.
5: 됩니다.
6: 왕건이.
5: 그때 이제 아들의 나이가 7살이에요. 7살이 얼마나 똘똘해요.
6: 아, 그렇죠.
5: 얘를 내가 황태자로 삼겠다.
6: 아...
5: 라고 얘기했더니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약간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6: 아, 왜요?
5: 그 이유는 네. 몇 가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시 첫째 왕후였던 신의 왕후에게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신의 왕후가 아직 젊을 거 아니에요.
6: 네. 그러면 좀 더 봐야 된다.
5: 보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야심만만했던 이제 그 정종하고 광종을 낳았던 신명순성 왕태후가
6: 예.
5: 그거 눈을 지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6: 예, 예, 예.
5: 아마 그 혼인 정책으로 막 혼인을 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6: 네.
5: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혼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6: 네.
5: 기다려 보시지. 라고 그 배우의 호족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6: 네.
5: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왕건 역시 뭐 내가 지금 바로 왕이 됐지만 아직 전국은 혼란스러우니까 몇 년은 기다려 주마. 라고 해서 한 3년 기다린 것 같아요.
6: 네, 네.
5: 3년 기다렸는데 이쪽 양쪽에 다 소식이 없으니까.
6: 네.
5: 이제 그러면은
6: 황태자
5: 신하들이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죠.
6: 예.
5: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혜종을
6: 네.
5: 황태자로 만들게 되고요.
6: 네.
5: 참고로 당시 그 왕건의 둘째 아들 즉 혜종의 바로 밑에 동생이 정종이 되거든요.
6: 정종. 예.
5: 정종이 923년에 태어납니다.
6: 네.
5: 11살 차이에요.
6: 혜종이랑요?
5: 네. 그러니까 혜종이 볼 때 네. 저게 애기잖아요.
6: 그렇죠,
5: 그러니까 왕건이 네. 볼 때는 얘는 지금 11살이 얘가 20살 되면 얘는 지금 9살이에요.
6: 그렇지. 그렇지.
5: 그러면 당연히,
6: 당연히
5: 내 후계는 혜종이 네. 가야 가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하게 됩니다.
6: 네.
5: 그런 면에서 이제 921년 무를 당시 기록은 정윤 우리 기준으로는 황태자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다만 그 전부터 나주 지역이 기반이 약하다는 거를 왕건은 고민을 했던
6: 약점이죠.
5: 것 같아요.
6: 예.
5: 그래서 나주와 가장 비슷한 지역에 눈에 띄는 신하가 누가 있을까 봤더니
6: 네.
5: 지금의 당진 출신의
6: 네.
5: 박수리가 눈에 떠오르고
6: 박수리 장군.
5: 박수리는 호족이 아니라 예. 그냥 혈혈 단신 군인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6: 예.
5: 이 사람은 자기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6: 네.
5: 태조의 명이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6: 예.
5: 내 아들을 보필해달라.
6: 예.
5: 그다음에 이제 태자가 됐으니까 황태자가 됐으니까 왕이 계승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6: 해야죠.
5: 그때 예. 이제 그걸 담당했던 인물이 최언위라고 하는 인물인데
6: 최언위.
5: 당시 최치원 최승호와 함께 삼채로 불렀던 인물입니다.
6: 왕 수업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5: 네. 예.
6: 근데 이제 훗날 이제 혜종이 되는 태자가 이제 태자로 있던 시절에는 아직 후삼국이니까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5: 그렇죠. 921년이니까 936년까지 한 15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6: 그럼 이제 아버지 왕건을 도와서 좀 태자도 좀 공을 세우거나 한 게 있을까요?
5: 네. 그 부분을 왕건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6: 네.
5: 어느 정도 고려의 우위가 좀 점쳐지던 그 시기에 이제 왕건은 이제 태자에게 너 국경 변경 지역을 한번 돌아봐라. 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6: 예.
5: 당시 북쪽 변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옛 고구려 영토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왕건이 볼 때 이 고구려 쪽 호족들이 가장 강성하고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신라에서부터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논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6: 네네.
5: 이 패서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제압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고요.
6: 네.
5: 마지막에 이제 936년 후백제와 벌렸던 1, 2천 전투에서 태자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천안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안을 공격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주력 부대, 일부 부대를 보내고
6: 네.
5: 사실은 자기는 선산, 1, 2천으로 가요.
6: 아, 왕건 자신은?
5: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성동격서를 한 거죠.
6: 네.
5: 여기서 막 큰 소리를 내지만 미끼네, 실제로는 미끼. 서쪽을 치는
6: 예.
5: 그 방식을 쓰면서 후백제 주력을 격파하는데 네.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6: 야.
5: 그러니까 혜종은 어머니의 지위도 높았고
6: 네.
5: 그다음에 후견인으로서 강한 군인도 있었고
6: 박수리.
5: 스승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부왕을 도와서 정치 군사 일을 보았고요. 나중에 태조가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내 업무를 태자에게 맡겨라.
6: 아, 인정을 한 거죠.
5: 세종이 몸이 아팠을 때 문종이
6: 아, 그래서
5: 군국기무를 맡았던 것과
6: 예,
5: 비슷한
6: 예.
5: 상황을 혜종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6: 예.
5: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장자.
6: 적장자고. 예.
5: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장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왕이 될 때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6: 거칠 게 없어요. 예.
5: 무엇보다 또 혜종이 예. 힘이 셌대요.
6: 아,
5: 그래서
6: 심심할 것 같은데.
5: 심심할 때 뭐 하냐면 쇠 갈고리를 폈다가 구부렸다가
6: 강력기처럼
5: 그게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6: 이거는 약간 조선 정종 느낌 나는데
5: 그러니까 정종이 장군 출신이잖아요.
6: 예,
5: 그러니까 성격은 순하지만 힘은 굉장히 강했던
6: 예, 예, 예.
5: 이제 그런 느낌이었으니 아니 쇠로 된 갈고리를 구부렸다 폈다면 옆에서 저 폐하 뭐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퉁치면 그냥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6: 문무겸비예요 지금.
5: 맞습니다.
6: 그러네. 자, 왕이 오르기까지 순탄하게 절차를 밟은 이제 태자가 혜종이 되는데
5: 네.
6: 오히려 즉위 이후에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다면서요.
5: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2인자로서 누군가를 보좌하는 것과 자기가 1인자가 되는 것과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태조 왕건도 왕이 올라가자마자 그 해에 6번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6: 네.
5: 혜종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 네.
5: 혜종이 즉위하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고발하러 온 인물이 있었던 거죠.
6: 아, 누구죠?
5: 왕규입니다.
6: 아, 왕규가 반역을 고발했어요.
5: 네, 왕규의 난인데 일단 왕규가 고발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왕규가 고발했던 인물이 누구냐? 지금 폐하를 위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폐하의 동생인 요와 소, 나중에 정종과 광종이 되는 인물을 고발을 한 거예요.
6: 나중에 3, 4대 국왕이 되는.
5: 그렇죠.
6: 그 이복 형제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고.
5: 영모를 꾀하고 있다.
6: 왕규가 일렀다.
5: 그렇습니다.
6: 예.
5: 그러니까 이제 왕규가 이 영모를 고발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6: 네.
5: 일단 왕규 자체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6: 그렇죠. 예.
5: 왕규는 경기도 광주의 호족이었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왕건하고 굉장히 밀접해지면서 권력을 누리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면 왕건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 네.
5: 그래서 왕규의 두 딸이 태조의 비가 되어서 보통 광주원 부인, 소광주원 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6: 네.
5: 그런데 혜종이 왕이 될 것 같잖아요.
6: 네.
5: 그럼 셋째 딸은 누구에게?
6: 혜종한테?
5: 혜종에게. 그래서 셋째 딸은 후광주원 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6: 그럼 왕건의 장인이면서 혜종의 장인이에요?
5: 그렇죠.
6: 그러니까
5: 조건은 이제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광주원 부인, 소광주원 부인, 그다음에 혜종의 왕비였던 후광주원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6: 권세가 어마어마했겠네요. 왕비가.
5: 그렇죠.
6: 왕규는 혜종을 도와준 거네요.
5: 그렇죠.
6: 네.
5: 나는 태조의 신하이면서 혜종의 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6: 예.
5: 그랬는데 뜻밖의 반응을 혜종이 보이는 거예요.
6: 뭐라고요? 뻥치지 말라고?
5: 뻥치지 말라고.
6: 아, 진짜로?
5: 네. 그대는 참소를 하는가? 내 동생들을?
6: 진짜요?
5: 이게 고려사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말은 하지 말게.
6: 그 실제로 무고를 한 건가요?
5: 무고했다라고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수리도 이게 워낙 충직스러운 군인이어서 사실 박수리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조절하면 되는데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혜종의 뜻을 따라가니까 왕규로서는 실망을 한 거죠.
6: 억울하고.
5: 지금 이거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내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6: 네.
5: 그렇다면은 혜종은 오래 못 살 거고 그러면 요와 소가 문제가 된다면
6: 네.
5: 내 손주를
6: 손주
5: 왕위에 올리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를 왕규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6: 네.
5: 이때 이제 고려사 기록은 왕규가 혜종에게 자객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6: 아, 혜종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자객을 보냈어요?
5: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고라고 했으면 지금 왕규로 볼 땐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6: 그렇죠,
5: 있잖아요.
6: 그렇죠. 예.
5: 그러면 보통 무고죄는 똑같이 역모로 처벌을 당하니까 그래서 자객을 보냈는데 자객을 그 혜종이 한 주먹으로 쳐서 죽여요.
6: 평소에 이거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아, 근데 자객의 습격까지 받았으면 혜종도 왕규를 더 이상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5: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라는 게 그럼 혜종 같은 경우는 동생들은 차치하고 자객을 보낸 걸 죽이면 안 되죠, 여기서.
6: 네.
5: 잡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문을 해가지고 네 배우에 누가 있느냐를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배우에 누가 있는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걸 해서 역모죄로 엮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6: 네.
5: 그냥 자객만 죽이고 끝!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하지 마라.
6: 그것도 좀 이상하네.
5: 네. 자기 뒤에 박술이나 몇몇 친정 세력밖에 없잖아요.
6: 그러네요.
5: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 일을 그냥 무마시켜 나가고 내가 정치 잘하고 내가 오래 살고 하면 되지 않겠어?
6: 일종의 처세술인데.
5: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갑자기 그 병이 심해져서 34살 나이에 승하하게 됩니다.
6: 네.
5: 일부에서는 이제 타살설을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혜종을 타살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네. 여러 자료를 보면 타살은 아닌 것 같아요.
6: 그래요.
5: 왜냐하면 요하소가 역모를 생각했던 것도 혜종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혜종을 만약에 다른 세력에서 죽였다 그러면 혜종에 대한 평가를 낮춰버릴 텐데 혜종을 태조의 뒤를 이어서 계속 위대한 군주로 고려시대에는 표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지만
6: 네.
5: 문제는 이제 혜종이 죽은 그날부터 네. 고려의 왕실은 급변하게 되는 거죠.
6: 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훗날 혜종에 대한 평가는 뭐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 궁금한데요.
5: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종에 대한 평가는 당대 기록과 정종, 광종의 뜻이 담긴 기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숙로가 나중에 이제 시무책을 올리라면서 전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혜종은 도량이 넓고 크게 지혜롭고 용기가 있었다.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왕규가 반역을 꾀한 이래 의심하고 꺼리는 일이 많아서 신하들이 불편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왕규가 자객을 보내서 한 마리를 죽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갑사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나 봐요.
6: 네.
5: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왕규를 처단하지 않은지 나는 안타깝다 최숙로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생들을 아껴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자비로운 일이다.
6: 사실 둘 다 똑같은 거
5: 똑같은 거잖아요.
6: 예, 예.
5: 그러니까 최숙로는 누구 편에 서서 글을 썼냐면 정종 광종 편에서 썼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6: 그러네.
5: 있어서 이게 이제 역사 기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6: 네.
5: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태조의 장자로서 신분상으로도 정당했고
6: 네.
5: 또 한편으로 왕으로서 자질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 네.
5: 또 태조가 어떻게 보면은 왕권 강화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가 혼인 정책 속에서 복잡한 왕실 안에서도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좀 잘 운영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6: 아, 이복 동생이 일단 너무 많이 나왔어 아빠가.
5: 그렇습니다.
6: 예,
5: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실패한 안타까운 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그러니까 장자의 지위를 갖잖아요.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런 정종 또 한편으로 적장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지만 일찍 죽음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아들의 왕위를 찬탈의 계기로 만들었던 문종 이런 왕들하고 연결해서 혜종을 보신다면
6: 네.
5: 비록 짧은 재위 기간 그리고 역사 기록 속에서 태조에서 쭉 갑자기 넘어가는 어떤 중간에 빠진 왕이 될 수도
6: 그러네요.
5: 있는
6: 예.
5: 혜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며 당시 고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들
6: 네.
5: 왕실 상황들이나 또 역사를 읽는 방법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한 구간 한 구간 틈틈이 채워나가면 좋겠네요. 자, 호족 왕규의 반란은 뿌리 뽑지 못했지만 부왕 태조 왕건을 돕고 이어서 왕이 되는 정종 광종을 살렸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 고려 2대왕 희종 그리고 이제 왕규의 난의 진실 네,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하나만 더 훈련법으로 구강근육만큼은 자신 있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9: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4: 자, 피지컬아시아 속 퀘스트 미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성문을 부수는 미션이 있었어요. 성문을 이제 공성추라 그러죠. 사극이 많이 나오는 이걸로 이제 부수는 미션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 약간 그 보신각 타종전법으로 이렇게 팍 하는 편이었고, 일본 팀은 반면에 반동을 좀 적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성추로는 문을 못 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동을 좀 주는 게 아무래도
9: 당연한 거고요.
4: 당연히.
9: 예. 아, 이거는 어렵게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설명할 수. 이게 간만에 좀 과학 느낌 내서 좀 어렵게 설명해볼까요?
4: 과학 느낌 좀 내주세요.
9: 예, 반동을 준다는 얘기는 예. 이 공성추를 멀리 높이 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치 에너지를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중력의 힘,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이라고 하죠. 네. 그 에너지 자체를 좀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딪힐 때의 속력도 최대한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그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더 운동 에너지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부딪힌다라는 건 뭐냐면 부딪힌다라는 거는 그 상태에서 사실은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죠? 멈춘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움직이면서 그 속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움직이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라진 에너지만큼이 어딘가로 발산되어야 됩니다.
4: 그렇죠.
9: 현대 과학의 제일 기반에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원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에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삼라만상의 것들이 다 변하지만 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그 전체 에너지의 합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의 전제 같은 겁니다.
4: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9: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네. 그 성문을 파괴하는데 소모가 돼버리는 거죠.
4: 아.
9: 그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성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의 형태가 바뀌고
4: 네.
9: 그 뭐 파괴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소모돼버린다라는
4: 예.
9: 거거든요.
4: 예.
9: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폭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4: 네.
9: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성문을 파괴하는데 소모가 될 거니까
4: 네.
9: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때리는 게 중요하고 빠르게 때리려면 그만큼 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데
4: 아.
9: 그러면 반동을 최대한 많이 줘서 좀 멀리서 높여서 때릴수록 더 뭐 잘 때릴 수 있다라고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 많이 쓰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그네 같은 것만 타봐도
4: 아, 그렇죠.
9: 같은 몸무게인 사람이 그네 타다가 부딪히는데
4: 네.
9: 약간 낮은 높이에서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애하고 부딪혔을 때하고 네. 높은 높이에 있는 애가 내려오다가 앞에 지나가는 애하고 부딪혔을 때하고
4: 네.
9: 어떤 게 더 아프겠습니까?
4: 높은 애는 너무 네. 무섭죠.
9: 네.
4: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문 부수기에서
9: 아, 네.
4: 이제 부순 성문을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데 880kg짜리 성문을 이렇게 줄로 끌어서 네. 올려서 성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9: 네.
4: 근데 이게 또 이제 화제인 게 우리나라의 전략은 줄을 최대한 길게 팽팽하게 늘려서 최대한 뒤쪽에서 올렸고
9: 네.
4: 일본은 상대적으로 또 줄을 짧게 잡아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끌다가 결국 못 올리고 탈락했거든요.
9: 네.
4: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6: 그래서 지금 막 일본 일부 해외 시청자들은 이거 조작 아니냐.
9: 네. 약간 이런 왜 조작이죠?
6: 그러니까 네. 한국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9: 근데 그렇게 하라고 네. 일본 사람들한테 뭐 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6: 아니죠, 아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봐도 일본이 저걸
9: 못 같은 거 썼나?
6: 우리 쉽게 하는데 일본은 못 하네.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9: 당기는 거리 같은 게 이제 사실 결정적으로 차이 날 수가 있죠. 네.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줄을 땡기는 그 방향을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멀리서 땡길수록 좀 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땡기게 되고 가까이서 당길수록 수직 방향으로 좀 당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상하로 바로 바싹 붙어가지고 당긴다면 상하로 당겨야 되겠죠, 그죠? 네, 아주 멀리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좌우로만 당기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줄을 당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거리에 네. 따라서 이거는 이제 도르레라는 부품에다가 이 줄을 걸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도르레가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바꿔주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부품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6: 예.
9: 이제 우리가 뭐 좀 이것도 또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역학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힘의 뭐 합력과 뭐 분산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좀 단순화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아주 극단적으로 가까이서 수직 방향으로 당겼다라고 하면 자기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당길 수는 있을 텐데
6: 네.
9: 몸무게를 다 실은 다음에 그 이상의 줄을 당기려고 하면 예. 팔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죠?
6: 그렇죠.
9: 네. 네. 다 수직 방향으로 당기려면. 네. 그죠? 네. 뭐 땅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팔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6: 그렇죠.
9: 근데 멀리서 수평 방향으로 좌우로 당긴다라고 하면 이 줄을 잡고 다리 힘으로 전체적으로 몸을 끌고 가면서 당길 수가 있어요.
6: 다리 힘이 들어간다?
9: 온몸의 힘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좌우로 당긴다라고 하면.
6: 예.
9: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줄을 당기기에 편한 자세고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좀 뒤로 가가지고 수평방향으로 온몸의 힘을 다 실을 수 있는 자세가 사실은 더 유리한 게 맞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 이야기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긴 한데 이렇게 도르레를 이용을 하면 네.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다양한 쪽으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 힘을 모아서 다양한 방향에서 당겨가지고 더 쉽게 힘을 모으고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기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장비 중에 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6: 거중기요?
9: 거중기.
6: 정약용
9: 선생님이 이 거중기라는 걸 도르레를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6: 예.
9: 거중기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당기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거중기를 당길 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그 줄을 당기면
6: 그러네.
9: 무거운 걸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게 돼 있죠.
6: 그러네요.
9: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중기의 후손들이라가지고 물론 뭐 일본에도 비싼 거 많은 사람 많았겠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뭐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거중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에 나와있던 기기도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무거운 거 위로 올리는 기계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거중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기기도설이라는 이 책은 그 기기도설을 쓴 그 유럽 선교사 그 사람 있죠.
6: 네.
9: 그분의 성함이 슈렉입니다. 슈렉. 진짜로.
6: 아, 슈렉이요?
9: 슈렉.
6: 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 네. 아, 근데 묘하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6: 아, 요거는 작가님께서도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9: 아, 뭐죠?
6: 그 데스매치로 준비된 퀘스트 중에 1200kg짜리 기둥을 100바퀴 이렇게 계속 돌리는 이 미션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힘들었다 그러고 선수들도 이게 약간 나태지옥 미션이다 이런 식으로도 불리더라고요. 나태지옥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나태지옥.
9: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저도 모든 걸 다 검토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좀 다른 의견을 좀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또 나름대로 뭔가 이런 괴물 한국의 이상한 전설 신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조사를 많이 해본 편 아니겠습니까?
6: 그렇죠.
9: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전설 중에서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나태지옥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6: 아, 그래요?
9: 네, 나태지옥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많이 퍼진 거냐면 그 신과 함께라고
6: 네, 거기서
9: 만화도
6: 맞지.
9: 있고 영화 있었죠.
6: 예, 예.
9: 그거를 통해서 되게 널리 퍼졌는데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어딘가에서 이런 게 내려오고 있었을 수 있겠죠.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세요. 근데 전국적으로 유행한 거 뭐 어떤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나태지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퍼진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그 CBS에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거시기하긴 한데 불교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6: 예, 예.
9: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의 별 지옥들이 다 있어요, 진짜.
6: 뭐
9: 불교 관련된 뭐 노래, 민요 이런 거에서는 관습적으로 8만 4천 지옥 이런 말 사용하거든요.
6: 그건 무슨 뜻이에요?
9: 그러니까 8만 4천 가지의 지옥들이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 쓸 정도거든요.
6: 네.
9: 그러니까 여기서 8만 4천이라는 말은 뭐 무한, 뭐 온갖 이런 뜻으로 쓰는 그런 관용적인 숫자긴 한데, 네. 우리 현대 한국어에서는 왠지 5만이라는 말을 되게, 되게 많은 숫자의 그렇죠. 관용어로 쓰죠. 예. 근데 고대 인도인들은 그것보다 한 3만 4천 정도 더 높았던 겁니다. 8만 4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8만 대장경도 약간 그런 데서 온 말입니다. 아. 8만 대장경이 실제로 8만 개 가지의 그런 경전이나 문서가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6: 아, 그래요?
9: 그렇지만 모든 가지수의 그런 경전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뜻으로 8만 대장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옛날에 고대 인도에서 쓰던 말로 지옥 중에서 아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넓게. 고대 인도인들 중에, 인도인들이 지옥 중에서 좀, 아, 이거가 진짜 최악이다. 라고 생각했던. 정말 이거는 너무 나쁜 지옥이다. 라고 할 때 관용적으로, 뭐, 지금도 미국 사람들 욕할 때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9: 고대 인도인들이 그때 많이 내뱉던 지옥의 이름은 뭐, 미국에서는 요즘 영어로 hell 이런 말 쓴다면, 그렇죠. 인도에서는, 고대 인도에서는 그럴 때 대신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라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6: 나라크.
9: 그게 현대의 한자어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말로 굳어진 게 나락이라는 말입니다.
6: 나락간다.
9: 나락이 떨어진다. 나락에 간다. 그게 고대 인도에서 내려온 지옥을 뜻하는 말이고요. 조금 더 이제 좀 더 발전된 다음에 인도에서 그 또 지옥,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데 네. SF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고 환상문학적이기도 한데 네. 어떤 걸로 생각을 했냐면 지옥 중에 진짜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정말 어떤 악마들의 뭐 어떤 내 고향 같은 그런 지옥으로 네. 아비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6: 아비치. 이것도 아비치라는 최악의 지옥 중 하나네. 네,
9: 지옥의 맨 밑바닥. 그래서 네.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네. 아비치 지옥은 진짜 지옥의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떨어질 죄인은 네. 넌 아비치 지옥에 간다. 이러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아비치 지옥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2000년 동안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떨어지는데 예. 그러면 그 떨어지는 그 공간 전체가 다 지옥일 거 아니에요. 아... 아비치가 제일 밑바닥이니까. 네. 그럼 2000년 동안 떨어지면서 그 지옥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아... 자기가 2000년 동안 떨어지면서 계속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6: 스테레오로.
9: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6: 2000년 동안.
9: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6: 그렇죠.
9: 그게 아비치 지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자어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 아비지옥.
9: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끔찍한 광경이라고 할 때 관용어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 사용하죠. 거기에 그 아비가 야비치를 뜻하는 말이고요.
6: 아, 그래요.
9: 예, 이 아비지옥을 다른 말로 어떤 뭐 쉴 틈도 없이 쉴 순간도 없이 네. 무한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지옥이다라고 해서 네. 무간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6: 아, 무간지옥이구나. 네,
9: 무간지옥,
6: 예.
9: 무간도 뭐 이런 거 할 때 요거를 아비지옥이라고 해서 동급으로 봅니다.
6: 예.
9: 그래서 이런 별의별 상상에 이거 말고도 뭐 사소한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 나태지옥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진 그런 자료 중에서 나태지옥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 왜요? 네. 그럼 저 장면이 나태지옥을 잘 고증했는지도 알 길이 없네요.
9: 좀 없어요. 혹시 뭐, 우리 할머니께서, 증조할머니께서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나태지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옛날부터 얘기했다고 이런 분 있으시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6: 네.
9: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깊은 마음 속에 숨어있던 지옥은 네. 좀 어떤 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6: 예.
9: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설 기록 중에 네. 이런 저승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축으로 속하는 게,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신라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선율환생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선율이라는 사람이 저승에 갔는데 뭐 내가 사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고 뭐 할 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승에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6: 네.
9: 근데 이것도 돌아오는 장면이 사실 되게 문학적이에요.
6: 어떡해요?
9: 돌아오는 장면인데 이거 세상을 떠난 사람이니까 묻었을 거 아니에요.
6: 네.
9: 이승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무덤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뭐 3일 동안인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처에 뭐 목동인가가 지나가다가 예.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해가지고 구출해 줬다라는 뭐 이런 의외로 좀 그럴듯한 결말로 끝나거든요.
6: 예.
9: 근데 이게 지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갔죠, 그죠?
6: 선율.
9: 그래서 예. 지옥에 대한 풍경 묘사 같은 건 없습니다.
6: 예.
9: 근데 이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그 저승에 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납니다.
6: 아, 예.
9: 그 고통받던 영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다. 중고를 받고 있다라고 중고. 이야기를 합니다.
6: 예.
9: 무거운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고통인지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6: 예.
9: 몰라요. 무거운 고통이니까 막 무거운 거에 깔리는 고통인지 그냥 고통 자체가 그냥 무겁다는 비유법인지 아니면 뭐 무거운 걸 드는 형벌인지 뭐 몰라요.
6: 예.
9: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6: 예.
9: 뭐 비유법이겠죠. 예지간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승에서 지었던 죄를 참회한다는 뜻으로 내가 어떤 해를 입힌 사람들한테 다 그 잘못했다고 빌고 배상을 해줘라 라고 나의 유족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아. 이승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표도 이야기를 해줘요. 증표도. 내가 그냥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선율이 가가지고, 너 얼마 전에 그 작고한 누가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저승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6: 아니,
9: 희한한 사기꾼 예. 나타났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증표로 뭐라고 얘기하면, 예. 내가 우리 집이 어디에, 아, 이것도 좀 특이해요. 참기름 한 병을 어디에 몰래 숨겨놓은 게 있는데,
6: 참기름.
9: 그게 어디 있는지를 말하면, 네.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서 저승에서 내 말을 들었다는 걸 믿어줄 거다라고 증표로 참기름을 제시한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6: 예.
9: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뭐 비빔밥 만들던 사람이었을까요?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저는 되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6: 어떤데요?
9: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했을까요? 나태해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저승 이야기 어쩌면 지옥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는 신라시대의 이야기에서 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갔을까요?
6: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9: 그거를 그러니까 뭐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사람은 죄의 대표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인이 처음으로 생각한 죄의 대표. 신라 시대의 죄의 대표로 생각한 거 뭘까요?
6: 거짓말.
9: 네.
6: 거짓말.
9: 부동산 사기입니다. 부동산 사기.
6: 진짜로요?
9: 네.
6: 부동산 사기?
9: 네. 금강사라는 절에 딸려있는 땅을 내가 속여가지고 논밭을 내가 빼돌렸는데 그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그 땅을 도로 돌려주고 와. 죄를 빌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전세 사기니 뭐 부동산 사기 이런 게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잖아요.
6: 예.
9: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참, 예. 참 묘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6: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9: 네, 이거 뭐 피지컬 아시아하고는 좀 상관 별로 없었습니다만.
6: 나중에 참기름 운운하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네. 아, 근데 저기 나태주 퀘스트에서 네네. 기둥을 이제 3인 1조로 이제 밀거든요.
9: 아, 네네네네.
6: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그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바깥쪽에서 밀겠는데 우리는 이제 천하장사 김민재라는 씨름 선수가 가운데 배치돼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어요. 이거는 누가 전략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이번에?
9: 아, 이것도 사실 오묘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네. 바깥쪽으로 갈수록 힘이 좀 덜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흔히 네. 공학적으로는 축박휘라고 합니다.
6: 축박휘.
9: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네. 야구 방망이를 잡고.

0: 돌아갈 수 있는 그 둘레가 네. 좁으면 좁을수록 힘을 많이 줘야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 네. 그럴 것 같아요.
0: 반대로 생각해보면 짝대기가 길게 나와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같은 걸 이렇게 돌려서 연다라고 생각해봅시다.
1: 예.
0: 그런데 그 병에 한 1m짜리 짝대기가 나와 있다. 아. 병뚜껑에.
1: 네.
0: 그러면 1m짜리 쓱 돌려가지고 되게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렇지. 생각해봐도.
1: 그렇지.
0: 네. 그래서 이 짝대기가 길게 나와 있을수록 힘이 덜 듭니다.
1: 아, 뭐 조립할 때 이제 나사 같은 거 직접 돌리면 어려운데 뭐 짝대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0: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도 뭐 쉽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1: 네. 네,
0: 뭐 그런데 네.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게 있는데 돌리는 게 있는데 1m짜리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네. 병뚜껑을 돌려서 연다라고 생각해봅시다.
1: 네.
0: 1m짜리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병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연다. 병뚜껑은 뭐 잘 열리겠죠, 그죠?
1: 네.
0: 그런데 나는 힘을 더 조금만 쓰고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20m짜리 짝대기를 병에다가 연결해놨다고 생각해봅시다.
1: 예.
0: 그러면 힘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예.
0: 물론 뭐 짝대기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힘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1: 네.
0: 힘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짝대기 길이가 너무 길면 그 쭉 한 바퀴 돌 때 한참 걸어가서 긴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은 그때 소모하는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같아집니다.
1: 예.
0: 그 거리가 둘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은 덜 드는 대신에
1: 네.
0: 그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1: 네.
0: 더 긴 거리에 걸쳐서 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절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멀리 길게 서면 설수록 더 좀 이렇게 쪽 약한 힘만 줘도 돼요. 대신 그 힘을 더 오랫동안 줘야 되는 거죠. 더
1: 그렇죠.
0: 먼 거리에 걸쳐서.
1: 그렇지.
0: 가까이에 붙을수록 더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조금만 더 주면 돼요.
1: 에,
0: 조금만 한 바퀴 돌 때 그만큼 거는 거리가 짧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을 내가 꾸준히 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가지고 최적의 위치에 서면 되는 거거든요.
1: 에,
0: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꼭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걸 돌린다라고 하면 애지간한 사람은 다 자기의 힘에 비해서는 너무 무거운 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합니다. 예, 애지간한 사람은 무거운, 웬만히 무거운 걸 잘 못 돌리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데
1: 네.
0: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힘의 정도에 따라서는 꼭 맨 바깥이 아니라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1: 그럼 3인 1조인 경우에는 가장 힘 센 사람을 어디 두는 게 맞아요?
0: 그것도 그때그때 다르죠. 쉽게 생각하면 힘 약한 사람이 네. 바깥쪽으로 가야지 안 지칠 테니까 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1: 네.
0: 또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일 힘 센 사람이 제일 바깥에 가가지고
1: 보내고.
0: 팍팍 가는 게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축박퀴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아, 제일 뭐 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렌치로 뭐 이런 거 나사목 같은
1: 렌치,
0: 거 이런 거 돌리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꼭지 같은 것도 수도꼭지가 그 물이 나오는 걸 막고 있는 그 부분은 꼭지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되게 작거든요. 손가락 하나 굵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근데 그 손가락 하나 정도 굵기를 쉽사리 잠갔다가 그것도 빡빡하게 잠갔다가 쉽사리 또 열면 돌리면 열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그 동그란 그 물 막는 부분을 네.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는 좀 큼직하게 크게 달아놓는 거죠. 그럼 바깥쪽 둘레에서 돌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손에 힘이 좀 덜 들어가면서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많이 쉽게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흔히 볼 수가 있는 게 또 이것도 뭐 초등학교 과학책 같은 데서 예시로 네.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1: 뭐죠?
0: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자동차 운전대.
1: 아~
0: 자동차 운전 생각을 해보시죠.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뭐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1: 그렇네. 그러네.
0: 자동차 바퀴를 그 달리는 걸 이렇게 손으로 내 힘으로 다 하려면 완전 다 막 피지컬 드라이버 돼야 되죠.
1: 그걸 몽골인들은 이번에 해냈어요.
0: 예,
1: 수레바퀴를 직접 움직였어요.
0: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근데 운전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좀 건방 떨고 싶을 때 한 손으로도 이렇게 쓱쓱 돌리잖아요.
1: 예, 예.
0: 그죠?
1: 예.
0: 그거는
1: 그 원리네.
0: 예, 이거를 여러 바퀴를 좀 넓은 범위에서 돌리는 거를
1: 예.
0: 연결을 잘 해가지고 바퀴를 조금 까딱까딱 하는 대신에
1: 예.
0: 예, 한두 바퀴 이렇게 큰 예, 운전대를 돌리는 고고를 작은 힘을 여러 번 많이 주는 거를 예, 조금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라는
1: 야.
0: 거가 되겠습니다. 야.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1: 일상 속에 있네.
0: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하게
1: 해주세요. 하나만 더 좀 길게 하시면은 뭐가 더 아니
0: 넘어가기 전에.
1: 가시죠.
0: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저런 바퀴 같은 게 돌아갈 때
1: 네.
0: 바퀴의 어떤 무게라든가 그 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데에다가 손을 잡고 돌리느냐에 따라서
1: 네.
0: 힘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딱 최적치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1: 정답,
0: 이런 생각해볼 수 있죠.
1: 예. 예,
0: 그런 생각해볼 수 있죠.
1: 예.
0: 그죠? 그래서 해

0: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네,
0: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영상만 보고 그거를 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1: 아, 뭐 저희 그 장승 버티기 질문도 있긴 한데 좀 짧은 거라도
0: 짧은 거.
1: 자유롭게 가시죠.
0: 네. 응원을 해주면 아, 그래. 얼마나
1: 오.
0: 응원을 해주면 그 쓰잘데기 없는 일이냐. 얼마나
1: 계속 격려를 해주거든요. 네. 잘한다. 어. 동현아 잘한다.
0: 얼마나 그게 아무튼 차이가 잘한다. 나느냐. 네, 차이가 네. 나느냐. 네. 그거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 원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긴장편 할 때 이야기했는데 예. 사람의 이렇게 신경이 발동되는 것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가지고 네.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데 그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 비슷한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뭐겠습니까? 아드레날린입니다.
2: 아드레날린.
0: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발동이 되면 교감신경 같은 게 좀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1: 네.
0: 그래서 심장도 좀 빨리 뛰고 얼굴도 붉어, 얼굴이 붉어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피, 혈관이 좀 피, 커지면서 어. 피가 더 잘 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피 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아드레날린이 돌면 아하. 그래서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되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해주면
1: 네.
0: 뭐 네가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라든가
1: 어허.
0: 뭐 잘한다라든가
1: 제시 화이팅!
0: 뭐 그런 걸 해주면 어. 이렇게 좀 흥분되면서 아드레날린 나오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1: 네.
0: 좀 신체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원리 자체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하고 있었습니다.
1: 어, 예.
0: 이게 그럼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의견이 분분했는데
1: 왜냐면 소리내다가 또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0: 2022년에 예. 파철렉이라는 분이 예. 주축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1: 네.
0: 이거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운동을 하면서 옆에서 그런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을 해줄 때하고
1: 네, 네.
0: 안 해줄 때하고를 좀 비교를 했어요.
1: 오, 예.
0: 비교를 해보니까
1: 네.
0: 그 비교의 뭐 효과를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1: 네.
0: 그 효과가 상당히 좀 간명하면서도 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영역도 있었는데 좀 간명하게 쉽게 이거는 좀 뚜렷하게 효과가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1: 네.
0: 벤치프레스였어요, 벤치프레스.
1: 벤치프레스에서 그 효과가
0: 떨어졌다. 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응원을 해줄 때하고 안 해줄 때하고
1: 아~
0: 3.4%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런 식의 힘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 응원을 해주면
1: 네.
0: 3.4%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2022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1: 예, 예, 예.
0: 거는 뭐 일리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 제작진이 이강민 곽재식 최고라고 또 좋은 말을 해주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제의 프로그램이었죠. 피지컬 아시아 속 게임부터 인간의 어떤 힘, 파워, 이런 원리,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 잡지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과 재담가들을 모시고 지식을 가득 채워드리는 고품격 교양 프로 아니겠습니까? 예, 잡지사 애청자분들 중에는 산책하면서, 러닝하면서, 혹은 헬스하면서 잡지사 한두 편씩 보면 분량이 딱 좋다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피지컬과 뇌지컬을 동시에 겸비한 이상적인 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제주도에서 경찰이 허위로 종결했던 실종사건 사망자들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사표 수리 이후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나란히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배추 한판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리고 오늘도 정욱임 의원님 그리고 장윤미 전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지난주까지는 대변이셨는데 전이 됐네요.
4: 네, 전당대회 끝나면서 바로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조금 서운하네요.
4: 아닙니다. 네.
1: 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개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주문하면서 총리실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이것은 경찰이 장미란 씨 실종사건 때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고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검찰청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1: 오늘 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됐죠?
3: 네, 어제 경찰은 합동 집중수색 나흘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실종된 지 104일 만입니다. 발견된 곳은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부검은 오전 8시 반쯤부터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10분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외부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견 당시 지문은 부패가 심해 모두 사라진 상태로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벌였고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로 인해서 관련 지휘 라인이 전원 재기발령 조치됐고 문제의 해당 경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3: 네, 실종신고를 허위 처리한 경찰관 A모 경장은 긴급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었는데요.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모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허위 종결한 경찰관 A모 경장에 대해서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또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의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 전원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1: 예, 워낙에 이번 뭐 사건이 그 전해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는 충격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경찰개혁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장윤미 대변인님.
4: 경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경찰에 대해서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네. 이 사건 자체가 뭐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식을 확대해서 경찰 이대로 괜찮아? 네. 우리 수사 괜찮아? 네.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없어졌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이런 식으로 암장되는 거야. 그 물음표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이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경찰 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 국가경찰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눠서 기능을 정확하게 분산해서 각각의 기능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담 정밀하게 해야 되고 정보라는 것도 모이지 않고 분산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일각에서는 뭐 소일고 왜 안 간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와 이게 예상됐던 문제인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경찰 개혁에 나서는 게 좀 뒤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우리 정옥 의원님.
5: 네. 딱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1: 네.
5: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1: 네.
5: 근데 이거 지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사 개시도 안 하고 그냥 암장시켰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1: 네네.
5: 가족이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시신으로 지금 발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1: 네.
5: 근데 우리가 정말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찰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2인 1조로 움직이잖아요.
1: 그렇죠.
5: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동안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향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제주도뿐일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앞으로 경찰이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하고 감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우려가 크다.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1: 네.
5: 이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변호사들은 참 신날 것 같아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에서 이 신변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 보장해주거나 도와주지 못하면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 정부에서 제시해야지 이런 공자 말씀 같은 게 무슨 위안이 됩니까? 저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1: 김지민 평론가, 어떤 대안이 나올까요?
3: 일단 이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초보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일단 담당 A모 경장이 혼자서 처리하고 검증하는 이걸 뭐 별도로 어떤 승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이 주요 또 쟁점이나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뭐 검찰 보안사건 문제를 떠나서 경찰 내부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1: 네네.
3: 이 문제가 좀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에 대해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또 최근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여러 개혁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경찰 쪽으로 기능이나 역할을 또 권한이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할 때 경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했었어야 된다. 이게 뭐 차례차례 기관별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준비됐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갖는 게 실종 그 신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저렇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거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4: 믿어지지가 않죠.
1: 그러니까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처리하는지.
4: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뉴욕 감찰관 나오신 자리에서
1: 네네네.
4: 들었는데 이게 경찰의 업무잖아요. 실종 사건이 이제 검찰까지
1: 그렇죠.
4: 가진 않으니까.
1: 네.
4: 근데 제가 이제 경찰서 출입 기자를 할 때 진짜 실종 신고가 이제 많은 거예요.
1: 네.
4: 그냥 단순 가출도 이제 가족들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일단 신고하시고 아니면 뭐 주치로 이제 잠깐 이제 집에 귀가가 늦어질 때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무사 귀가를 하거나 가출 사건이거나
1: 그렇죠.
4: 뭐 이러니까 아주 안일하게 그래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다 관리했던 사건이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지금 드러난 것만 몇 건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 건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저만 정권 이 다 그 들여다 볼 게 아니라 확대해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 298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이 사건의 파장이 이 정도라면 전국 경찰서에서 실종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5: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수 조사할 수 있는 경찰의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실종 신고와 관련해서 경찰도 애를 먹는 게 단순 가출일 수도 있고 또 장난 전화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암장을 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 경악스러운데요.
1: 네네.
5: 제가 그 최근에 일선 경찰하고의 소통 내용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6: 네.
5: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져서 좋아할 사람들이 경찰 지휘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6: 네네.
5: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정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몇 사람 때문에 도매금으로 전부 매도가 되잖아요.
6: 예.
5: 마치 또 일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6: 네.
5: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정 구에서 그 경찰이 소위 뭐 행정이든 수사든 다 하려면 현재 있는 인력에서 5만 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물론
6: 네.
5: 과장법이 들어갔겠지만
6: 네.
5: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고
6: 네.
5: 모든 수사의 역량과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라는 이 정치적인 결정이 실제로 내부에서 또 안에서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탁상 정치를 한 결과라고 앞으로 이런 게 여기서 끝나겠어요?
6: 네.
5: 저는 전수조사에도 또 나온다고 봐요.
6: 네. 어쨌든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맞물려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제도적 보안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가집니다. 28일에는 여당 의원 전원하고 오찬도 함께할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3: 네,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대표 경선 주자였던 김 대표,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과 만찬을 나눈 지 6일 만에 만찬이고요. 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 5명,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6: 네.
3: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아직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 참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네네.
3: 이 자리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나 대법관 제청 문제가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노출된 당내 분열을 대통령이 어떻게 치유 수습할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6: 네.
3: 오는 28일 또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직후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청와대 영빈관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6: 네, 정부와 여당이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3: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등 여당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전략 등 다양한 재정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6: 네.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우선 5개 집중투자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6: 네.
3: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그리고 국민안전 강화 등이었습니다.
6: 네.
3: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방향성이 제시됐고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6: 네.
3: 0세에서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 등을 예산안에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6: 네. 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6시 30분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네요.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 의원 전원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에 출마했던 세 분의 후보자하고 이 모임을 가진 이후에 연쇄적으로 지금 당 통합을 위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4: 네.
6: 잘 될까요? 당 통합?
4: 잘 돼야죠. 집권 여당이니까요.
6: 네.
4: 접촉면을 넓혀가는데 사실 보통은 전당대회 끝나고는 새로운 지도부와 식사자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는데 워낙에
6: 그랬죠.
4: 뜨거웠고
6: 예.
4: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당내 행사다 보니까 저희 당원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노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6: 네네.
4: 대통령도 사실 당권주자 세 분을 다 모아서 첫 그 식사 스타트는 끊은 거잖아요.
6: 그랬죠.
4: 그만큼
6: 네.
4: 이제 마음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신호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
6: 네.
4: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 이 의원들, 새 지도부 만나면서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육회도 각 당권 주자들 떨어진 그 지역, 그러니까 본인의 그 특산물
6: 그런 메뉴가 나왔었죠. 네.
4: 기도 했고, 그러니까 엄청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당의 뒷받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6: 네네.
4: 거고 저희의 정통 지지층과 뭐 새로운 지지층 할 것 없이 정확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 네.
4: 이거는 잘 해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6: 네.
4: 생각합니다.
6: 그런데 정 의원님 밥 먹는다고 통합되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4: 네.
6: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배추 한 판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또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해서 통합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대표 체제가 조기 안착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 김민석 체제의 조기 안착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6: 아.
5: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나오든지 체제 개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6: 네.
5: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경한 발언을 하는 쪽은 친명 쪽이 아니에요. 친청 쪽이죠.
6: 네.
5: 뭐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뭘 잘못했느냐고 막 흥분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6: 네네.
5: 그리고 예산은 지금 800조나 된다 그러잖아요.
6: 네.
5: 그래서 아마 그 형식적으로라도 원팀을 외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유시민 작가도 생각하고
6: 네네.
5: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은 복잡하겠죠.
6: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대통령의 원팀 노력 성과가 있을까요?
3: 근데 오늘 신임 지도부하고 첫 만남이고 또 밥을 먹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6: 네. 네,
3: 이거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이미 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 개혁은 저항도 높이게 된다. 실용적으로 네.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로 이번 만찬에서 또 주고받을 수 있을지
6: 네.
3: 이거를 한번 관건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아마 신임 최고위원 특히 진천계 최고위원들은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든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 간에
6: 네.
3: 개혁은 원래 진통이 따르는 거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6: 네.
3: 개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조용히 하냐
6: 네.
3: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 있는데
6: 네.
3: 뭐 그런 대화들이 또 오고 가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6: 마침 대통령이 이런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와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비판했던 수위보다 훨씬 더 수위를 높여서 저격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운데 우리 장윤미 그 변호사께서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비평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이게 상당히 이 회자가 되길래 두 시간을 다 들어봤어요.
6: 네, 저도 일단, 다 들어봤습니다.
4: 예,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라는
6: 네.
4: 대안이 좀 공백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6: 네.
4: 박홍근 장관이 함께 판 우물이란 표현을 썼는데
6: 네, 네.
4: 사실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외부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
6: 네.
4: 처음에 착근하는 이 과정 중에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6: 네.
4: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판 우물의 일정 축을 유시민이라는 정치인, 사실상 정치인인 거죠. 이런 역할을 담지한다면 그런 부분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뒷짐을 지고 훈수를 두고 평가하는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6: 네.
4: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과 책무가 본인에게도 있는 것인가
6: 네네.
4: 저는 후자의 색채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
6: 네.
4: 그거를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6: 상당히 유화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뒤에 네. 배추 한판 순서에서 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조현우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네. 소개해 주시죠.
3: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어제 늦은 저녁에 통화를 가졌고요. 국가나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데 이루어졌고요. 조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정세 및 영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화가 끝난 후에 양국 부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을 했고 미국 국무부는 간략하게 낸 자료에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 이렇게만 썼습니다.
6: 자, 이 이슈는 우리 국제정치 전문가 정우 기모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미 외교 담당자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 우선 누가 먼저 통화를 원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6: 네.
5: 그냥 어제 늦은 저녁 통화를 가졌다 그랬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이 먼저 통화를 시도한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6: 네네.
5: 저 개인 추정으로는 한국에서 했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정확치는 않아요. 제
6: 네네.
5: 개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조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지원 안 했다고 툴툴거리는가 하면은 네. 뭐 쿠팡 문제도 있고 김정은을 계속 그 언급하면서 네. 우리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북한의 핵무기 57이라고 정확하게 57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6: 네.
5: 그런데 어제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장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훈련, 이 미진한 연합훈련이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6: 네네.
5: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6: 네.
5: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그냥 한미 동맹과 관련한 현안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6: 네.
5: 만약에 정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그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로 썼다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비겁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6: 네.
5: 이거는 외교부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 우리 안보 그리고 의원님이나 저나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6: 네.
5: 그 얘기를 북핵 문제 해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용어 문제지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밤에 잠깐 얘기해가지고 뭐 결론이 났다는 말이 없잖아요.
6: 네, 예.
5: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이에요.
6: 네. 그 한미관계에 대해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조금 복원이 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상기류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5: 네.
6: 물론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그런 뭐랄까 그 성향이랄까 혹은 약간 돌출적인 이제 그런 행동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게 전략이 있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우리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뭐 대미 투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난관이 있는 거고
6: 네.
4: 또 대북 문제도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일방 통보를 받은 셈인 건데
6: 네.
4: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넘어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중간 선거에서의 토대로 이제 북한 이슈를 끌어오면서 대한민국이 끌려온 상황인 것 같은데
6: 네.
4: 거기에서 제일 저희가 국민으로서는 우려하는 게 그럼 대한민국은 뒤로 제껴진 채 이게 북미 이런 우려감이 있었단
6: 패싱이죠.
4: 말이에요. 예,
6: 패싱. 네.
4: 그런데 아 그래도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 내용으로는 조현 장관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워딩이
6: 네.
4: 그냥 의미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아주 직선적인 태도에 있어서 북한을 대하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6: 네.
4: 그런 점에서는 그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기대를 갖고.
6: 자 끝으로 김수민 평론가 비핵화 표현이 빠진 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단 양쪽 다 비핵화라고 안 넣었거든요.
6: 네.
3: 어느 정도는 왜 빼는지에 대한 교감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비핵화라고 목표를 박아놓고 대화를 추진하면 북한에서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벤트라도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인 것 같고
6: 네.
3: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말 비핵화를 논의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좀 적극적인 개입이나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6: 네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배추 한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지금 오시는 중이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6: 오늘 홍준표 시장이 돌연 급발진을 하시던데 시장이 왜 그러셨어요?
9: 급발진이 아니죠. 박원석이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6: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9: 이게 급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6: 알겠습니다. 자, 정호김 전 의원님, 장윤미 대변인님도 함께합니다.
5: 네.
6: 유시민 작가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상당히 수위 높은 표현을 써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아주 강한 평론을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오늘 그 유시민 작가의 비평을 두고 여권뿐만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부에서 잠깐 그 장윤미 변호사의 평은 들었고 정옥 이모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5: 우리나라 시사저널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뷰 인터. 예. 3년 내내 그랬대요.
6: 네.
5: 그 뭐 대단한 거예요.
8: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좀 높고 1, 2일 사이에 오차 범위 내에 다 있다고는 뭐 10일까지. 네.
5: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분기 탱천에도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 못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6: 네.
5: 그리고 결국은 그 언터처블이 되려면
6: 네.
5: 본인은 더 세게 해야 될걸요? 이게 어중간하게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정치판에서. 그래서 더 앞으로 더 세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6: 예.
5: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위 이제 친청계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6: 네.
5: 뿐만 아니라 그 우파 중에 또 일각에서도.
6: 네.
5: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6: 그렇더라고요.
5: 있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6: 네.
5: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 유시민의 독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 To be continued.
6: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 독설이 있었는지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준석 쫓아내고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6: 예.
10: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6: 일단 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잠깐 들은 것만도 표현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인 건 사실인데 그냥 권력자가 아니고 오만한 권력자다. 웬만해서 저런 표현은 진영 내부에서는 안 쓰거든요. 이를테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주할 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오만한 권력자는 표현은 거의 마지막에 가서 썼지 잘 안 썼어요.
5: 어휴, 죽으려고 그 얘기 했어요.
6: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과연 저런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유시민 작가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뭔가 쌓인 게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발언 시점도 좀 묘해요. 전당대회 끝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저녁 만찬, 내일 오찬 뭐 이래서 나름의 전당대회 과정에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산통 깨듯이, 산통 깨듯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오히려 논란이 지금 글로 확 집중이 되고 대통령의 통합 노력은 묻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8: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이 저는 재현되고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그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ABC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를테면 ABC론에 아예 끼지도 못하는 D, E, F가 있어요. 그건 보수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 네.
8: 그런데 저희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국민 선택을 받았느냐. 과거에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6: 네.
8: 그런데 정통 지지층, 과거의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인지 그
6: 네.
8: 이후에 이른바 구조적 다수에 대한 대단한 비토감을 갖고 있다고 전 느꼈어요.
6: 네.
8: 그 뿌리가 거기에 있고 이 현상을 평가하는 건 이 근저에 깔려있는 이 부분이 뿌리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6: 네.
8: 그랬을 때 대통령은 그러면 민주당이 장기 집권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인 다수 그리고 1.5당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니까
6: 네.
8: 보수 일부와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다고 진단을 해요.
6: 네.
8: 그 근거를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6: 네.
8: 유시민 작가의 네. 인터뷰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이야기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거든요.
6: 그랬죠.
8: 예, 네. 약간 되먹지 않은.
6: 되먹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8: 이런 네. 표현까지 쓰면서 이건 실패한 길이었고 영국 대해서 참패로 끝났다라고 네. 진단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1.5당으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자기 확신의 이 구체적 근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6: 그런데 의원님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들었던 느낌이 그런 겁니다. 46%를 정청래 후보가 득표했어요. 유시민 작가는 그 46%에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그 후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당을 직할 통치하려고 한 것을 이제 왕정과 귀족정에 비하면서 왕정과 귀족정으로부터 공화주의를 지켜낸, 공화정을 지켜낸 그런 당원들의 위대한 선택, 뭐 이런 관점에서 그걸 대비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46%의 그런 투표가 당원들의 상당한 자율성에 기초한 그런 투표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당대회 구도에서.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은 54%의 당원들의 선택은 자율적 투표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5: 그 유시민 작가의 그 큰 장점이 그러니까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네. 제가 볼 때는 지식인이면서 약간 그 종교인?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설교 같은 거 해가지고
6: 부흥사
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막 네. 이런 식으로
6: 진영의 부흥사
5: 그래서 지금 보면 위대한 당원의 선택이라고 해갖고 정청래를 뽑은 46%는 졸지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 시민과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은 그 메가 프로젝트가 작동했다라는 거를 또 이제 애둘러 얘기를 하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가치 투표가 아닌 이해 투표를 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를 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소위 46%를 끝끝내 나는, 잡고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뭐 평론이 됐든 비평이 됐든 앞으로 계속 하리라. 나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를 압도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희열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도 신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서운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이러한 그 앞으로 계속될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6: 자, 우리 장 대변인님. 아직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어요. 물론 유시민 작가가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공식적 반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판단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대 후보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표나 지도부에서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8: 그러면 그 피치를 확 끌어올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 오히려, 오히려 이게, 키워준다.
8: 이를테면 여기저기서 소통되고 유통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 선을 당 지도부가 나아가서 김민석 대표가 더더군다나 말씀 주신 대로 전당대회 때 이런 히스토리 이걸 십자가 밝기라고 또 표현까지 나왔었던 그렇죠.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돼버렸는데 이걸 뭐 직격이나 저격 형식으로 비평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무적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종전에도 이거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
6: SNS에 쓴 의원들은 꽤 있더라고요.
8: 그런
6: 그다음에 박홍근 장관도 썼고
8: 그렇죠. 박홍근 장관은 이전부터 계속 이 문제의식을 좀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를 넘어서는 당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아마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 근데 이제 그 당대표나 이른바 친명계 지도부의 반응이나 입장 못지않게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세 분이 친청계 그 최고위원이 입성했잖아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인가. 이분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오히려 최민희 최고위원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민수 최고위원이 보니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비평가로서 본인 생각을 얘기한 거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유 작가 말이 다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다소는 조금 유보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청계 최고위원의 반응.
5: 저는 속물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진 팩터. 아하, 박용진 변수 때문에
11: 지켜보고 있다.
5: 아, 미리 왜 빌미를 잡힐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당 그 수석은 아니지만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이 정도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반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라고 레코드를 남겨놓는 거 아닐까? 제가 속물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6: 아니 속물이 아니고 상당히 심층적인
5: 분석이에요. 아, 그래요?
6: 있는. 네네네. 자 그러면 졸지에 대통령의 아바타, 대통령의 대리인에 불과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12: 예 안녕하세요 김민석이고요. 아바타라뇨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펴보니까 유 작가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요. 당이 떨어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초코 당대표니까 초코 아이스크림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13: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저는 초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따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오. 아몬드 얼공. 엄마는 정당인 이런 걸 좋아합니다.
8: 아몬드.
13: 당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12: 아, 예, 들어가셨네요. 예. 저는 초코를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 제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한판 승부의 보배예요.
8: 아, 완전 보물입니다.
6: 더 나아가서
13: 대단히 고맙습니다.
6: 한국 정치를 유쾌하게 만들어서
13: 당원생밖에 없습니다.
6: 고맙습니다. 그 아니 이제 이게 전망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냥 비평가로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지만 비판적 지지자로서 이제 저런 어떤 조언 또 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입에 쓴 약 역할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정도 비평의 수위도 그렇고 제가 좀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게 당원들한테 탈당하지 마라. 오히려 권리당원 숫자를 두 배로 늘려서 이 탄환과 같은 투표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 탄환과 같은 투표를 쓸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저 정도면 저거는 일종의 전면전, 선전포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권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시각에서도 보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8: 그런 분석이 보십니까? 말씀 들으니까 저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는데 들긴 한데 그러려면 왜냐하면 본인이 이 접촉면을 이야기해요. 이 지금 대통령과의 과거 2년 네. 그러면서 이른바 친노가 또다시 대통령을 세우고자 했을 때 우리가 사람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역사가 있는데 또 하는 거는 과욕일 수 있다. 네. 지금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주목해서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어떤 흠결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이건 상처 같은 거다. 훈장 같은 거다. 이 살아오면서 이런 평가를 대단히 하면서 이 인연을 맺어오게 된 그 시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더 권리당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마 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네. 이 상황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사실상 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성을 띄고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6: 네. 예. 말씀 중에 우리 배추도사, 우리 배추 한 판의 네네. 주역 배추 도사께서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14: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버스에 이 서울의 또 노른자위 목동으로 네. 온 버스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네. 배추잎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6: 아이고야. 늦게 오신 페널티로 네네. 유시민 작가의 어제 그 유튜브 방송에 대한 논평을 할 기회는 안 드리고 네. 바로 여론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14: 짧게만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6: 한 말씀 하시죠.
14: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네 명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유시민, 김민석, 이재명, 정청래. 무려 100% 기준으로 할 때 네. 관심도가 유시민이 74%입니다.
6: 74%. 예. 네. 나머지 대통령 얼마였습니까?
14: 4%. 그다음에
6: 74대4. 네.
14: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 자릿수라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 네.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당 지지층이고 아니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6: 자,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서 40.2%가 나왔어요. 최저치입니다. 지금 취임 이후에. 부정평가는 56.9%고요. 우리 배 소장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14: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대통령의 60%였던 지지율이 3단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빨간 등이 아니라 매우 빨간 등이 들어왔다.
6: 네.
14: 일단 선거에 대한 영향으로 여파로 선거 결과의 여파로 중수층이 빠졌거든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왜? 이게 멸칭이니까 제가 줄여서 문조 땡땡땡 그다음에 한강 땡땡땡땡땡 이 서로 싸우면서 이른바 이 여기서 뭐 좀 털도 떨어질 테고, 뭐, 깃털도 떨어질 테고, 뭐, 오물도 떨어질 테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빠졌는데, 이 조사에서 다시 호남이 더 빠졌어요. 그 호남은 더 왜 빠졌을까?
6: 네.
14: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 네.
14: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는 좀 수습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뭐, 민주당 TV, 김어준 방송 간에 뭐, 대결 구도도 나오고,
6: 네.
14: 또, 친정과 친명 사이에, 친석 사이에, 갈등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도 사건도 터지고 물론 이 제주도가 뭐 포함됐다는 건 아닙니다.
6: 네.
14: 장미란 사건 관련해서 왜 결단을 못 내릴까? 검찰 보안 수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 그 물론 이 안보 전문가인 우리 정호김 또 의원도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습 안 되다 보면 호남도 좀 빠지고
6: 네.
14: 최근에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흔들리지 네. 않았던 40대와 50대도 좀 배춧잎이 떨어져 나가는 네. 그런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6: 네,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수치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호남의 수치입니다.
14: 네.
6: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8.8%, 정당 지지율 21%. 이렇게 빠졌어요.
14: 그렇죠.
6: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 약간 이완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이제 구조적인 이상기류 같은 게 흐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한 번의 조사만으로 저희가
14: 뭐 그렇죠.
6: 단정할 수는 없겠죠.
14: 워낙 탁월한 또 우리 박원석 앵커시니까요. 이걸 한 번으로 우리가 이게 구조적인 이상기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이게 고기압과 또 저군 또 청운 이런 또 한이구름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 있는 이른바 뭔가를 좀 내다보기가 간단치가 않은
6: 네.
14: 여기에 좀 외부 변수인 또 안보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느닷없이 북한이 핵탄두가 57개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환과 내후 외환이 겹쳐버린 거죠.
6: 네.
14: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구조적인 걸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 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다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 믿고 결정하면 돼요.
6: 네.
14: 그러면은 아, 그래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구나. 따라줘야지. 우리가 힘 실어줘야지. 또 호남 반도체도 쉽지 않은데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네. 호남도 밀어줘야지. 호남 지지도 올라갈 텐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구조적인 부분을 빨리 짚어야 됩니다.
6: 네.
14: 신속하게.
6: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는 이 정도 해보고요.
14: 네.
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후임 장관 인선에 착수했다 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한성숙 총리가 이제 총리로 임명되면서 중기벤처부 장관도 공석이고 그 밖에 몇몇 그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폭개각 전망이 나와요. 우리 저 장윤미 부대변인님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8: 그러니까
6: 시점이나 폭.
8: 근데 이 법무부 장관 공석도 오래 둘 순 없어 보이고요.
6: 그렇죠. 네.
8: 워낙에 큰 현안이 마무리가 돼야
6: 그렇죠.
8: 되는 부분이 있고
6: 네.
8: 하위 법령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게 정부 몫인 부분이 상당히 커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뭐 박균택, 이건태, 박주민 의원 등인데
6: 네.
8: 뭐. 한간에는 정성호 의원이 누구를 청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6: 네.
8: 그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 해서 검찰 출신일 필요는 없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6: 네.
8: 오히려 조직을 좀 다스리고 좀 설득해내고.

0: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네. 이제 그 말씀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제도 개혁의 방점이 좀 찍혀 있다 보니까
1: 네.
0: 그게 또 빨리 인선이 마무리돼야 되면 정치인 출신이 아무래도 좀 무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래서
1: 의원님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1: 네네.
2: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계속 지금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그냥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뭐 중기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거의 유명무실했지만 그동안 검찰총장도 없이 그냥 대행체제로 경찰총장도 있었나요? 없었죠.
1: 지금 공석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그 소위 이제 개각을 할 때 포함, 그리고 경찰청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제주도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개각을 해야 되는데, 박균택 그, 저도 그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1: 네.
2: 아마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걸요? 당장 지금 말씀하신
1: 네.
2: 그 저 변호사, 응? 뭐 이재명 변호사 출신 뭐 해가면서 굉장히 야당에서 공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러한 그 개각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인재를 좀 넓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넓게 쓰다 보면 또 보수에서 온다 그러고 진짜 보수 쪽에서 그렇게 네.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인사는 또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1: 네.
2: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별로 기대 없습니다.
3: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알죠. 법무부 장관은 뭐 박균택이다, 이건태다, 뭐
1: 네.
3: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정우다. 저는 발상에 전화를 해야 돼요.
1: 어떤 발상에 전화?
3: 인사가 많사.
1: 네.
3: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가 참가합니다.
1: 누구를 참가하시죠?
3: 류협 감찰관.
1: 어제 여기 오셨어요.
3: 최고입니다. 류협.
1: 제가 인터뷰 말미에 실수로 예, 예. 류협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죠. 좋아하시더라고요.
3: 이거는 승진시키셨다고. 말에 뼈가 있는 거죠. 말에 뼈가
2: 아니,
3: 있는데.
1: 제가 예지력이 있는 겁니까?
3: 말에 뼈 해장국 있는 건데.
2: 아니. 말이 뼈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씨가 되죠. 세븐 씨드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류협 감찰관이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제 할 말을 합니다.
1: 근데 아, 시원시원한 분이에요.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저는 아예 폭넓게 김경진 전 의원.
1: 예.
3: 김경진 전 의원이 완전히 AI에 집중돼 있어요. 이걸 예. 하정으로 간다? 예. 뻔해. 그러니까 오히려 김경진. 예. 아, 내가 하면 잘했을까?
1: 예.
3: 이 잘했을까?
1: 예.
0: 너는 이. 습가 요정.
3: 그렇죠. 습가 요정을 해야.
1: 아니 저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저 대통령이 재건축하려고 그런다고 의심을 하잖아요. 아. 저런 얘기를 배종찬 소장이 하니까.
3: 편집해 주십시오. 네.
0: 생방이라.
1: 저는 그 유일하게가 아니죠.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과연 입각을 하겠는가. 송영길 의원님 나와주시죠.
4: 아. 왜 나는 안 불러주는 거야. 왜 지금 외교가 한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IMF의 유월을 걸 곤니치와 니치 팔로마 공식 5개 국어가 가능한데 왜 외교부 장관은 공석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됩니까? 물론 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배수장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1: 아,
4: 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 김장철 지나고 소장님 돌아오면 해장국에다가 세 번 우려가지고 그냥 한잔 하는 거 어떻습니까?
3: 네네. 외교부 장관 하셔야죠.
4: 그땐 아, 고맙습니다. 그때는 생양파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1: 예, 네.
5: 예. 예, 대통령입니다. 우리 배수장님 고맙고 우리 박앵커님 돌아오시면은 한잔 하시죠.
1: 예.
5: 예. 좀 웃어요.
4: 아, 아, 아, 아. 네, 좋습니다.
1: 네, 우리 배수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배추한판 네,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본방 마치고 더 라커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판 승부.

0: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1: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0: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2: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0: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2: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3: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0: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1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의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기훈입니다.
16: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7: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과 건강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는 건 왜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삶의 고난은 주로 무엇 때문에 오나요? 아마 가난과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빈번하게 오는 고난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몸 다쳤을 때의 뇌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동의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상당히 많은 육체적 고통, 육체적 상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영역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몸 다쳤을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듯,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건데, 깜짝 놀라셨죠? 그렇다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진통제 드시면 그건 약물 오남용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땐 몸을 다친 것처럼 내 몸을 먼저 돌보라는 겁니다. 정신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몸의 문제라는 건데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나는 교통사고 당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푸는, 그게 진짜 최고의 치료입니다.
1: 다 잘 될 거야, 모두 다 웃을 거야.
0: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잘 되고 계시죠? 김건모입니다. 잘 될 거야.

0: 정신없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 지나 오늘은 화요일 오후입니다. 아이들 개학 때문에 분주하셨죠. 대학생들이라면 이미 개학을 했을 것이고 중고등학생들이라면 어제부터 개학이 시작됐는데 정말 시원섭섭하지 않나요? 여름방학 동안 집안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론 티걱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뭐 좋은 면보다는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하니까, 또 12시 넘어서까지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 아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오후 늦게까지 자는 아이들 보면 정말 열통 터지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 방학인데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떻고 또 밤늦게까지 좀 놀면 어때요? 방학인데 좀 늘어지고 싶은데 그걸 못 보시는 부모님들. 우리 그때도 너무 야속했었잖아요. 좀 짜증도 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부모 돼 보니 아 그때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나 꼴보기 싫으셨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참 어려워요. 내 자식한테는 더더욱. 자,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오늘도 바쁘게 허둥대고 지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숨 돌리고 쉼업 한번 하시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법 한번 각자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하시는 일 하시면서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송은경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남미 콜롬비아의 산불이 여전히 세계 지방에서 타고 있으며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여전히 진화가 어렵다고 정부의 국가재난위기관리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동안 무려 84개의 산불이 진화됐으나 아직도 10개 이상의 산불이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콜롬비아 산불은 8월 초에 엘니뇨 현상으로 발생했고요. 기상당국은 이번 산불이 내년 2027년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후퇴라고 비판해온 유럽도 환경 규제 목표를 잇따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핵심 기후 정책인 탄소 가격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휘발유 차량을 더 오랫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은 북해 석유 가스 신규 개발을 논의 중이며 전기차 판매 목표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도 탄소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석유, 가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럽은 오랫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에 서 왔었는데요. 이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더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친환경 정책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는데 유럽 산업계는 지난 몇 년간 전력 또 천연가스 가격 등이 급격하게 오르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2021년 시장에 유통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해 배출권 가격이 급등했고 전력 비용도 함께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 예산 삭감과 비교하면 유럽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온 유럽마저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친환경 정책이 정치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비판 속에 경제 성장까지 둔화하자 기후정책의 강도를 낮추고 있는데요. 당국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쓰이던 세금과 수수료를 낮췄고요. 가정에 값비싼 친환경 난방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법안도 철회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화석연료 사업에 다시 무게를 싣고 있는데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했던 쉘이나 BP, 에퀴노르 등은 이제 수익성이 높은 석유나 가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쉘은 네덜란드에 건설할 예정이던 바이오연료 공장 계획을 취소했고요. BP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지출을 7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에퀴노르도 최근 2030년까지 10에서 12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폐기하기로 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캐나다 등이 당초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었다면서도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로 산불, 가뭄,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라는 것이 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안일한 정책이 아닌지 우려스럽긴 합니다. 어차피 올 허리케인이라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그래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최소한의 피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열대성 폭풍 모크가 지난 일요일 최근 허리케인 랄라 피해 지역인 하와이 본섬을 통과하면서 많은 폭우를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열대성 폭풍인 모크는 태평양에서 형성이 돼 현재 힐로 남동쪽 680km 지점에서 서북서쪽 방향으로 시속 19km의 속도로 이동을 했고 최대 풍속은 시속 85km라고 미 국립기상센터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허리케인 랄라로 두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빅 아일랜드에 추가로 폭우를 퍼부었는데 하와이 카운티의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난 일요일 낮 동안 길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 대피해 있으라고 경고했고요. 특히 긴급사태를 맞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시 당국이 여러 곳에 미리 마련해둔 대피 장소로 가서 지내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모크는 빅 아일랜드에 총 25cm의 폭우와 생명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진흙 산사태를 일으켰고요. 특히 바람이 부는 방향의 경사지와 남동쪽 산지 경사면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풍의 중심은 빅 아일랜드 남부를 통과해서 23일 밤부터 오늘까지 하와이의 더 작은 섬들을 통과할 예정인데요. 미 허리케인 센터는 마우이 섬 동부 지역에 그리고 다른 섬들에도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대륙 동부의 태평양에서도 지난 일요일 새벽 또 하나의 열대성 폭풍 이셸이 형성이 돼 멕시코 남동부 해안 먼 곳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셸은 최고 시속 85km를 유지하면서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남단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셸은 시속 26km로 북서쪽을 향해 물러갔고 이 때문에 내려진 해안지대의 기상특보나 주의보는 오늘로써 사라졌다고 합니다. DMB 지역에도 사실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오기는 오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계절적으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러려면 비가 자주 와줘야 하거든요. 이번 주는 목요일쯤 돼서야 한두 차례 비 소식이 있을 상황입니다. 오늘 화요일 워싱턴 DC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쾌적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햇살과 낮은 습도, 최고 기온은 83도, 현재 기온 81도, 섭씨 27도이고요.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8로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으며 밤에는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고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8도 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워싱턴 DC 지역에 따뜻하고 약간 습한 공기가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맑은 날씨에 구름과 햇볕이 적절히 섞여 있는 날씨로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이고요.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 저녁과 밤 사이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엔 한랭 전선이 도착하면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 높아지고요. 8월 하순 특유의 습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범위한 악천후는 예상되지 않지만 국지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수요일과 같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선이 해상으로 얼마나 멀리 이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특히 95번 주간고속도로 인근과 동쪽 지역에서는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따뜻하고 다소 습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의 삽입곡이기도 합니다. 김광석이에요. 혼자 남는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한 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김상국의 성인들의 행진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 겸 가수로 전 세계 문화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재즈 역사에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긴 전설적인 음악인 바로 루이 암스트롱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입니다.

무대에 오를 때 항상 왼손에 하얀 손수건을 같이 잡은 채로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중간중간에 얼굴에 땀과 트럼펫에 고인 침을 닦아주기 위험이었다고 합니다. 애칭은 입이 굉장히 컸던 데서 유래한 사치모인데 원래는 책가방만큼 입이 크다고 해서 새철 마우스라고 불렀지만 이걸 줄여서 사치모 또 줄여서 사치라고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마 입이라는 뜻의 Deeper Mouth라는 별명도 있었고 이 별명에서 나온 Deeper Mouth Blue라는 재즈 스탠다드 곡도 있습니다. 팝스 팝스라는 별칭도 있는데요. 이는 암스트롱이 사람 이름을 자주 잊어버려가지고요. 이복에 아저씨라고 부르는 버릇이 있어서 팝스가 그의 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은 흔히 The Saints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가입니다. 원래는 기독교 찬송가였지만 재즈 밴드에서 자주 연주되는데 The Saints의 가장 유명한 재즈 녹음 중 하나가 바로 1938년 루이 암스트롱과 그의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것입니다. 이 노래의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최초로 알려진 녹음 버전은 1923년 한 밴드에 의해 불려진 것인데요. 레이블에 표기된 제목은 When All the Saints Come Marching In 이지만 이 그룹은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으로 시작하는 현대적인 가사로 부르게 됩니다. 초창기 버전은 느리고 장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녹음은 더욱 리드미컬해졌는데요. 오랜 전통 민요로 불리는 많은 곡들처럼 이 노래나 가사에도 공식적인 버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목부터 혼란스러워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으로 잘못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 자체는 매우 단순해서 새로운 구절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각 구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이 똑같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줄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오 성도들이 행진할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북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태양이 빛을 잃을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달이 핏빛으로 물들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기병들이 말을 타고 달릴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그 무리에 함께 할 거야. 비교적 단순한 가사가 반복되는 수준인데 이 곡은 패츠 도미노가 락 음악 팬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뉴 올리언스 전통곡 중에 하나로 초기 락앤롤 레퍼토리에 포함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패츠 도미노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도미노는 보통 더 세인츠를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으로 사용을 했고요. 때로는 관악기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 통로나 댄스 플로어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노의 버전은 뉴올리언스 세인츠 팀이 홈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한 후에도 연주가 됐었는데요. 이 밖에도 주디 갈랜드는 자신만의 팝 스타일로 이 노래를 불렀고 코니 보스웰은 1957년에 오리지널 멤피스 5와 함께 이 곡을 녹음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자신의 영화 프랭키 앤 조니를 위해 이 노래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노래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0: 빈 크로스비도 자신의 앨범에 이 노래를 포함시켰고요. 레이디 가가도 뮤지컬 스릴러 영화 조커에서 할로퀸을 위해 이 노래의 소울 펑크 버전을 녹음하기도 했는데 이 노래는 영화 전반에 걸쳐 다른 등장인물들에 의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1901년 8월 4일 미 남부 루이지애나 뉴 올리언스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루이 암스트롱. 그가 성장한 시대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사회구조 깊이 박혀있던 시기로 남북정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남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에 기반한 분리정책이 시행되었고 많은 흑인들은 투표권 박탈과 함께 교육, 고용, 공공시설 이용 등 일상 곳곳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뉴올리언스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였는데요. 음악은 그들에게 단순한 예술을 넘어 공동체의 언어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거리의 블루스, 교회의 가스펠, 마칭밴드의 리듬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고요. 오랜 음악 전통과 다인종 문화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음악을 통해 삶의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터전이었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자란 어린 루이 암스트롱은 거리와 교회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유일한 위안이자 탈출구였고요. 10대 초반 소년원에 수감된 그는 그곳 밴드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트럼펫을 접했고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재즈 역사의 길이 남을 새로운 시작점이 됐는데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뭐 한두 시간도 모자랄 겁니다. 오늘은 원곡의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음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김상국의 성인들의 행진, 원곡인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Sisters and brothers, this is Reverend Satchmo getting ready to beat out this mellow sermon for you. My text this evening is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Here come Brother Hickenbottom down the aisle with his trombone. Blow it, boy.

방금 들으신 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스펠로 성인들의 행진이라고도 합니다. 흑인 연가의 일종으로 구두로 전해져 오는 것이라서 작곡가나 작사가는 확실하지 않은데 루이 암스트롱이 1938년 녹음에 발표하게 되면서 아주 유명해지게 되죠. 본래 찬송가이며 가사 내용 또한 기독교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즈 밴드에 의해 많이 불리며 현대까지도 그 멜로디는 매우 유명한데 이 노래를 우리나라 가수인 김상국이 번안을 해 취입을 합니다. 김상국은 1934년생으로 대한민국 가수 겸 배우이며 음악가이자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한 방송인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부대 클럽에서 소년병으로 일하며 재즈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1954년 주한미 8군 무대에서 가수로 첫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1960년대 대한민국 국내에서 소울, 흑인 영가 등 흑인풍 노래가 유행할 때 루이 암스트롱의 창법을 따라하며 특이한 창법과 쇼맨십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밤무대 생활을 거쳐 1965년 작곡가 김인배로부터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와 쾌지나 칭칭나네를 받아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 같은 해 영화 불나비를 통해 배우로도 데뷔를 하죠. 주제가 불나비를 불러서 이 또한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각종 쇼 프로그램의 만담과 원맨쇼에서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보였던 그는 안타깝게도 2006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타계했는데 향년 72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상국 하면 대단한 연기자가 가창력이 뛰어난 것으로 뭐 기억되기보다는 재미있는 유쾌한 방송인 가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유독 루이 암스트롱의 창법을 카피하듯 너무나도 노래를 잘 불렀던 그런 가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원곡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김상국의 성자들의 행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겨드랑이 털을 파란색이나 노란색 등 눈에 띄는 색으로 염색하는 이색적인 유행이 번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제모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체모를 오히려 패션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서는 컬러로 염색한 겨드랑이 털을 공개하거나 탈색과 염색 과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는데 피부 자극이나 염색 후 색이 빠지는 문제 등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이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여성의 겨드랑이 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안 감독의 영화 색계에서도 배우 탕웨이는 1930년대 상하이의 미적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치파오를 입고 자연스러운 겨드랑이 털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제모와 관련해 현대의 매끈한 피부라는 미적 기준은 1980년대 서구 영화와 패션 잡지, 제모용품, 광고 등이 유입되면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모와 체형 등 자연스러운 신체적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면서 제모 역시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겨드랑이 털 염색도 하나의 자기 표현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털을 기르는데 그치지 않고 원하는 색으로 염색을 해 눈에 띄게 꾸미면서 패션의 영역으로 확장된 셈인데 누군가는 털을 제거하고 누군가는 그대로 두고 또 누군가는 염색을 한다며 결국 여성의 겨드랑이가 어떻게 보일지는 그 여성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겨드랑이 털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던디 아니 왜 거기선 털이 난대요? 당최 냄새도 나고 귀찮고 보기도 싫더만 근데 그걸 염색가장 흔다고라고라고라 이런 걸 두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염병원이 중국에서 여름방학 동안 다음 학기 교과 과정을 미리 학습하도록 강요받는 아이들을 뜻하는 프리 메이드 칠드런, 일명 밀키트 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켜 준비된 상태로 다음 학기에 진학시키는 교육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마치 재료가 다 준비되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처럼 학기 시작 전 공부를 완료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학부모들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질문에 빠르게 답할 수 있고 칭찬을 받으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며 선행학습을 옹호했는데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식 없는 방학 일정에 지친 한 학생은 차라리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밀키트식 교육 열풍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입시험인 가오카오를 마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오카오는 중국 학생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험으로 여겨져 시험 후 대학 입학 전까지의 방학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에게도 대학 과목을 미리 공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심지어 고교 졸업생 대상 대학 입학 전 여름 프로그램 등의 사교육 상품이 등장을 했고 일부 프로그램은 1회당 최대 40만 위안 약 7만 달러에 달하는 고액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주 그냥 애들이 봉이네 봉이요. 아 이렇게 교육시킨 애들 치고 말이오. 정 있는 것들 내 못 봤소니. 이렇게 키운 애들 결국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너네 자식 된다니께. 괜히 사돈 좋은 일 시키는 거요. 공부만 헌 놈들 싸가지 바가지 되더라니께. 안 그리오? 중동의 부유한 자

0: 재산가들이 아들보다 딸에게 불리한 상속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법무법인은 샤리아의 정신은 존중하면서도 자산 승계와 상속을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특히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나누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법은 유언의 자유 원칙에 따라 유언자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폭넓게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샤리아법은 친족별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며 일반적으로 딸은 아들이 받는 상속분의 절반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딸이 많거나 딸만 있는 가정일수록 영국식 유언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녀 세대의 세계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다음 세대는 이전보다 서구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고 별거나 이혼 등 가족관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부유층은 특정 상속인에게 자산을 자유롭게 이전하기 위해 신탁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다른 법률 체계를 가진 저지섬에 설립되는 신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샤리아법이고 지랄이고 말이오. 똑같이 배 아파 났는디 아들온 팀만 더 주면 속상우지. 어쨌든 효도는 딸이 더 잘 하는디 말이오. 엿다고 싸가지 없는 법은 분명히 남자들이 맹그렸을 거요. 못난 것들.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던 중국 예비 부모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부터인데요. 한 중국인 여성은 미국 10년짜리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으며 그녀는 내년에 미국을 방문한 뒤 2년 후 임신한 상태로 다시 미국을 찾아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 미 국무부는 새로 만든 출산 관광 종식 태스크포스가 전 세계 외국인의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출산을 주된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미국 국경검문소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입국을 줄줄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주택을 임대한 한 임대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임신한 중국인 임차 예정자 4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고려하는 배경에는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 선택권을 주려는 목적으로 항공료와 의료비 등을 포함해 최소 30만 위안, 약 5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시민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의 시행 중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니, 딴 건 몰라도 말이오. 출산을 위한 입국은 지도 좀이 거시기 흔해요. 아, 여행 왔다 우연찮게 출산을 하게 됐다문이야 모르겠지만서도. 아, 요런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거 아니오? 승리 빠진 빅뱅. 컴백하는데 정작 승리는 뭘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베트남에서 영상을 통해 포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승리는 밝은색 정장을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담겼는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쓴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는 모습과 행사장 안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이날 SNS에는 한 누리꾼이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살이 오른 듯한 모습과 살짝 미소 짓고 있는 표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23년 2월 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경기를 마치고 출 출소했는데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 일부는 상습 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승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를 해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19년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어 복역하기도 했는데 승리는 논란 후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고 하네요.
1: 하악씨! 아이 어디서 약을 팔오니? 아이 스님이 괴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도 안 낳는다고 말용. 아, 연예계 재미를 톡톡 입었는데 무신 은퇴여 은퇴는 어디서 또 꼼수나 부리고 있는지 모르지. 모두 모여라.

0: 유승준과 이 승리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괘씸죄에 걸려갖고 좀처럼 이 가요계에 데뷔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때가 좋았지. 이 욕심은 죄를 낳는 법이요.
0: 빅뱅입니다. Fantastic Baby.

0: Fantastic, baby.
1: Dance. 라라랜드 1부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흉태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풀스테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 이 시간은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인경찰협회의 회장이시죠. 우리 조세오 회장님, 오늘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예, 요새는 뭐 가끔 전화주세요 하지만 늘 듣고는 있다고 하시는데,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카톡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양보하고 싶다고 이 카톡 보내는 거, 이거 정성이거든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앤드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화사가 부릅니다. Good, goodbye.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어느덧 조속으로는 선선함이 느껴지고 낮에는 따가운 햇볕이 더위를 몰고 오는데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자그마하고 소소한 추억이 세월 속에 쌓였네요. 다가올 삶이 행복이 가득한 날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셨어요.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복별님의 성경 말씀과 또 기도문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은 김종호의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후회하고 내일을 희망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습관처럼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산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세월은 위로해 주지 않는다. 버거운 짐을 내리지도 못하고 끝없이 지고 가야 하는데 어깨가 무너져 내린다. 한없이 삶에 속아 희망에 속아도 희망을 바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린다.

곳을 찾아 헤매이고 암흑인가 싶으면 빛을 찾아 한없이 뛰어야 한다. 죽음의 끝이 다가와도 애절하게 삶에 부질없는 연민을 갖는다. 산처럼 쌓아둔 재물도 호사스러운 명예도 모두 벗어놓은 채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떠나야 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기타 선율 너무 멋지죠? 우리 골든님께서 보내주신 글이었고요. 호세 펠리시아노의 집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가끔은 이유 없이 이런 명곡이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연주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0: 기타리스트로서의 호세 펠리시아노의 기타 연주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이죠. 집시. 제목이 집시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좋더라고요. 한 기타 하신 분들, 이 곡 안 쳐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우리 골든님 덕분에 또 아주 좋은 곡 들었습니다. 호세 펠리시아노의 집시 들려드렸고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폴리스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친절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님이 아니고, 네, 이번에도 우리 조셉 오, 우리 오영조 회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사실, 지난주에 회장님하고 이제 방송을 끝내고 이제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렌트, 우리 한인분들 요새 집들 많이 사시잖아요. 사실 미국 드림이 먼저 집부터 사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한두 채 갖고 계시다 보니 이제 렌트를 주게 되고 또 렌트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돈 안 드리고 예, 그 충분히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해요라고 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죠.
1: 예.
0: 예. 우리 한인분들도 요새 이제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렌트도 주고 계시는데, 간혹 이제 타 인종에게 렌트를 줬을 때, 렌트비를 이제 제때 안 내서 내쫓을 수도 없고, 변호사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이거 어떻게 안 되냐. 그럴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1: 네. 버지니아에서는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하가 아무도 쓰지 않아서 네. 그거를 렌트를 줄 수가 있고 거기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네네.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하신 분도 있죠.
0: 예.
1: 그럴 때 이제 뭐 내가 한 달에 렌트를 1,500불 뭐 2,000불을 받아서 그 공간을 전부 렌트를 주는데 물론 그 쉽게 계약서를 쓰죠.
0: 네.
1: 그래서 며칠까지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뭐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디파짓을 걸고 뭐 여기 양식대로 인터넷에서 양식 뽑으면은 렌트에 대해서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공증을 받아오죠.
0: 그렇죠.
1: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살다가 렌트를 안 낸단 말이에요.
0: 어느 순간부터?
1: 어느 순간부터. 그때 렌트를 안 나면은 안 내는 순간부터 바로 노티스를 보내야 됩니다.
0: 아, 그냥 뭐 봐줄 거 없이?
1: 봐주면 안 됩니다.
0: 아, 봐주면 안 됩니까?
1: 왜냐하면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0: 아하, 예, 예.
1: 아이, 이 사람 내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터를 써서 그 문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0: 그거는 주인이 할 수 있습니까?
1: 주인이 할 수 있고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뭐 못 받았다면 그만이니까 그래. 법원에 가가지고 General District Court 서기 창구로 가십시오. 거기서 내가 쓴 Notice of Non-Payment
0: 네.
1: 그거를 제출을 하십니다.
0: 아, 내가 직접 쓴 거를 법원에다 제출을 하는
1: 그렇죠.
0: 겁니까?
1: 내가 너한테 이 돈을 못 받았다. 그거를 써가지고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이 돈을 납부하라. 그거를 쓴 것을 서기한테 제출을 합니다.
0: 그러면은 한국말로 쓰면 안 되고 영어로 써야겠네요.
1: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뭐 요새 번역이 되니까 두 개로 다 쓰셔도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먼저 한국말로 쓰고 그다음에 네. 영어로도 써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1: 네. 네. 왜 법원에 제출해야 되냐면은 셰리프 서비스 비라 그래 갖고 우리 보안관이 집에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0: 핸들링으로.
1: 네, 핸들링으로. 예. 그래서 12불을 내는데 그 집에 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소환장식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들이
0: 전해줘야
1: 전달을 해 주지만 사람이 없으면은 문에다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증거로 남습니다. 보안관이 집에다가 붙이고 갔다.
0: 네네네.
1: 있으면은 직접 전달을 하고.
0: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
1: 기록에 거구나.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12불을 내고 그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그래도 렌트를 안 내시면은 그 다음에 unlawful detainer 압류 됐다. 아. 내 집이 압류가 돼 있다. 내 공간이 압류가 돼 있다. unlawful detainer 불법적으로 압류가 돼 있다.
0: 네.
1: 그 민사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기재를 하셔서 또 12불을 내시고 셰리프 서비스, 그러니까 네. 보안관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비용을 냅니다. 12불을. 그게 소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0: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가는군요.
1: 그게 재판을 받으라고.
0: 그러니까 한 번 워닝을 줬고 네. 근데도 돈을 안 갚으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소환을 하게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은
0: 네. 이제 그때는
1: 디폴트라 그래가지고 안 나왔으니까는 네. 판결이 나는 거죠.
0: 아, 그 자리에서.
1: 판결이 난 다음에 그 법원에서 보통 열흘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뭐 appeals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1: 그 기간을 열흘을 기다립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저희 사무실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면은 writ of eviction.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철거 명령입니다.
0: 아, 이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철거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군요.
1: 네. 그 철거 명령서가 또 12불입니다.
0: 그럼 지금 토탈?
1: 36불.
0: 네.
1: 36불이 들어갔죠. 근데 예. 그거는 우리 셰리프 서비스도 있고, 그 양식에 또 돈이 비용이 드는데,
0: 네네.
1: 뭐 하면은 100불 들어갈까요? 전체적으로?
0: 언더 100불 정도 되겠네요.
1: 네, 100불 예.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100불이 worth it or not worth it? worth it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천불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요. 빨리 이 사람을 쫓아내야지.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새로 입주하실 분을 빨리 들여보내서 그렇죠. 제가 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은 뭐 3개월 안에 이제 다행히 그게 잘 마무리돼서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본인이 안 나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죠.
0: 아, 이제 그때는 그게 형사로 되는군요.
1: 형법이죠. 저희들이 몇 달 며칠 몇 시까지 집을 비워라 하고 그 전에 노리스가 갑니다.
0: 예, 예.
1: 그 writ of 아까 eviction이라 그래갖고
0: 네네네.
1: 철거 명령서 있죠.
0: 네네.
1: 거기 붙이고 갑니다 집에다가. 근데 철거를 안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제죠.
0: 어.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1: 근데 강제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제 무단 침입. 그래서 거기서 예, 예. 형법으로 걸립니다.
0: 아,
1: 그럼 감옥으로 가요. 감옥 가면은 뭐 음식도 공짜로 주고,
0: 잠도 재워주고,
1: 에어컨도 틀어주고 아주 좋죠. 물도 주고.
0: 아, 우리 조세모 회장님 은근히 유머가 많으시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감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가면 안 되죠.
1: 그렇죠.
0: 예, 예. 자, 변호사를 쓰면 일단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내가 직접 하자니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또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찰분들이 또 도와주실 수가 있다고 하니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정말 친절한 우리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그 웹사이트 주소나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canpa, canpa.us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0: 아유, 쉬운데요? canpa, 말 그대로 네. canpa.us
1: 그게 웹사이트인데 네. 만약에 저희한테 이메일을 바로 보내시려면은
0: 네.
1: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메일은
0: 네.
1: 그때는 캠파 폴리스.
0: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접 이메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canpa.police police@gmail.com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 회장님도 보실 수가 있나요?
1: 네.
0: 아, 그게 더 빠르겠는데요?
1: 그게 제일 빠르죠. 디렉트로 이메일 보내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campapolice@gmail.com으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0: 한국말로 써도 됩니까?
1: 한국말로, 콩글리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고.
0: 스페니쉬는 안 됩니까?
1: 스페니쉬는 뭐 저희들이 AI가 되니까는 번역이 되죠.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주한인경찰협회의 조셉 오영조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는 좀 쉬운가 보죠. 벌써 두 분께서 정답을 올려주셨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이 또한 언제든지 라라랜드 카톡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우에서 50불 이상 드시게 되면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모니의 별이여 사랑이여 이어서 들으시는 곡은 유미리의 젊은 노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 듣고 계십니다.

잔,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호레비 셋이서 간만에 노스캐롤라이나 렉싱턴으로 해서 댄빌로 휴가 떠납니다. 운전하면서 듣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임영웅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 송태국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요. 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이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을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트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 국제 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 및 폭파됐다는 보고를 방금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개인 간의 송금은 물론이고 학술, 교육 교류와 스포츠 활동까지 제한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제3국과 기업들도 압박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범죄 수사를 돕는 감시 시스템이 경찰관들의 사적 감시와 스토킹에 악용된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엡스틴의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길레인 맥스웰이 유죄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이란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초강대국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며 국제질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B1, 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체중 감량 치료제인 GLP-1 계열 약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미 외식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줄은 맘다는 뉴욕시장이 뉴욕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마트 5곳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식료품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롱비치의 한 주택에서 불법 총기 23정과 펜타닐, 코카인 등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앵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달 첫 2주간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1,300명이 넘는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인 간의 송금은 물론이고 학술, 교육 교류, 스포츠 활동까지 제한하며 제재를 우회하는 제3국과 기업들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끊겠다며 24일 발표한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에는 개인 간 송금 금지는 물론 학술 교류, 스포츠 활동 차단도 망라돼 있다고 CNN 방송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은 행정부의 이란 경제 신규 제재 발표 후 이날 늦게 내놓은 이란 조치사항 목록을 통해 이란과 관련해 비상업적 개인 송금을 허용한 기존 조항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제3국 브로커가 이용하는 특정 절차를 통한 비상업적 개인 송금은 허용해왔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왔던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이란 제재 목록에는 이란과의 학술, 교육 서비스 교류 금지와 아마추어 프로 스포츠 활동 교류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제약은 이미 올해 6월에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동 주최국인 미국은 이란 축구 대표팀의 필수 인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엄격하게 출입국을 통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 그리고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라는 이례적인 이동 제한 조치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대표팀은 훈련 기지를 미국 애리조나에서 멕시코 티후아나로 옮겨야 했습니다. 미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신규 대이란 제재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 거래 이용하거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들입니다. 미 정부는 이란 정권이 핵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 국방군수부의 산하기관, 이란 정보안보부의 지시를 받는 악의적 사이버 그룹은 물론 아랍에미리트, 홍콩,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유럽 및 기타 지역의 이란산 원유 중개인과 그림자 선박 네트워크 등도 포함됐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 폭파됐다는 보고를 방금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에는 새 기뢰를 설치하는 어떠한 선박도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기뢰 설치에 대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무관용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주군을 통해서 해협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다며 곡괭이 산과 이미 파괴된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곡괭이 산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이미 파괴된 다른 핵시설은 미군이 지난 6월 공습한 푸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이란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초강대국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며 국제질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란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강대국의 한계를 노출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5일 파이낸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때라며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초강대국이 자신의 의지, 힘, 무력을 강요할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언급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초강대국들은 상황이 변했고 각국의 영향력도 변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구테흐스 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평화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경쟁조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과 이에 유엔이 취한 조치들 그리고 진전을 보면 솔직히 말해 유엔을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의 갈등 중재 역할이 약해졌다는 의견에는 중재는 매우 어렵고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시 레바논, 가자, 수단, 리비아의 분쟁을 중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하고 유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국제적 영향력 약화는 물론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연임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에 물러날 예정입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서 온타리오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입니다. 북미 지역 5대 호 중에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주가 미 관세에 맞서서 캐나다 내부의 반발 선봉에 서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도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미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호로 표기된 지명에 붉은색으로 X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아메리카호로 표시한 지도를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AP통신이 멕시코만 표기를 고소하자 소속 기자의 백악관 행사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 소셜에 별도의 게시물을 올려서 나는 캐나다인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거짓말은 약하고 무능한 총리가 퀘벡 주민들에게서 완전히 잃어버린 정치적 지지를 되찾으려고 지어낸 것이라며 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미 무역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등한 지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어 사용자가 많은 퀘벡주에서는 판매 제품에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하는 등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지난 10년간 미국은 연평균 600억 달러의 손실을 봤으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캐나다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국경을 맞댄 오랜 동맹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일부에 관세 50%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이날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한 50% 관세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되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B1, 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의 B1, 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통해 장기간 미국에 머무는 것은 비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토미 피고츠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B1, B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연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 취소로 B1, B2 비자에 따른 사업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 자격은 잃게 될 수 있지만 망명 심사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온 비자 규제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포함해 약 17만 5천 명의 비자가 이미 취소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제로 시행될 경우 최대 20만 명이 추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비자 취소 대상과 절차를 둘러싸고 법적 이의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 기자입니다.
0: 미 전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하면서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 집행기관의 공권력 남용 실태가 폭로되면서 산탄총과 톱까지 동원한 파괴 행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내 12만 대 이상 설치된 AI 차량, 번호판 인식 감시 카메라, 이른바 플럭 카메라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전면적인 시위와 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플럭 본사가 위치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연례 회의장 앞에는 성난 군중이 몰려들어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를 산탄총이나 톱으로 파손하는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섰고 보안 정보를 수집하는 도청 및 추적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시민사회의 분노의 불을 지핀 것은 법 집행기관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였습니다. 언론 탐사 보도를 통해 일부 경찰관들이 범죄 추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즉 연인이나 헤어진 파트너, 일반 시민을 감시하고 스토킹하는데 플록 시스템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기록에 따르면 이 같은 오남용으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법 집행관만 최소 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록 제작사 측이 안전을 위한 타협점이라며 감시 시스템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자 대중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AI 감시, 카메라 찬성 이력을 공격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당장 AI 집단 감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공화당 소속 팀 버칫 하원 의원은 연방기관의 AI 차량 조회 기술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당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 지방정부들은 이미 플로 카메라 사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기술 불신론이 결합하면서 AI 감시 카메라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의 향방을 가릴 주요 정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틴의 옛 연인이자 공범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길레인 맥스웰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원을 냈다가 기각됐습니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폴 앵겔마이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이날 맥스웰이 제기한 청원을 기각하면서 그의 주장에 대해 모두 근거가 없으며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은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은폐되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제시됐다며 유죄 판결과 형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원을 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엡스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엡스틴 파일 투명성법에 따라 새로 공개된 법무부 자료들이 자신의 석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앵겔마이어 판사는 해당 자료들이 맥스웰에게 적용된 혐의와 대부분 관련이 없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 오히려 그에게 불리한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법적 판단이 옳았음을 강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맥스웰은 2021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엡스틴이 성적으로 착취하도록 모집하고 접근을 주선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맥스웰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맥스웰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맥스웰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이나 감형 등 관용 조치를 할 경우에 의회에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 법무부는 이후 맥스웰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달 들어 2주 만에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1,300명이 넘는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0명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전체 체포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 발표된 수치와 체포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전력은 현재로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국토안보부는 24일 8월 첫 2주 동안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원들이 모두 1,32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세이프 커뮤니티 워싱턴 DC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이들을 미국에 불법 체류한 사람들로 규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400명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포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아 현지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사례는 9명입니다. 버지니아주 맨해서스에서는 MS-13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체포됐으며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상태운전, 불법 재입국 등의 전력이 있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과테말라 출신 남성이 체포됐고 국토안보부는 과거 중증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체포자 한 명은 살인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단속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 사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체포자 1,328명 가운데 범죄 기소 또는 유죄 판결 전력이 있다고 발표한 사람은 약 40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이 범죄 전력자를 중심으로 한 치안 작전인지 아니면 보다 광범위한 이민 단속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 종교단체 및 이민자단체에서도 단속의 범위와 절차, 체포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 세관 단속국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대규모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 정부가 단속을 더욱 확대할지, 그리고 실제 체포자 가운데 범죄 전력자와 단순 이민법 위반자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로 읽는 뉴스가 이어집니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Studies Alarming Finding At least one in four NFL players gets brain disease. 충격적인 연구 결과 전직 NFL 선수 최소 4명 중 1명꼴로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 앓고 있다 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메식 축구, NFL 선수들의 뇌 건강을 둘러싼 경악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인 머리 충격이 퇴행성 뇌질환인 CTE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사망한 선수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유병률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이번 연구가 밝혀낸 충격적인 결과를 함께 살펴보시죠. New data provides a sobering indication. At least one in four of all the people who have played in the NFL might expect to end up with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새로운 데이터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NFL에서 뛰었던 사람 가운데 적어도 4명 중 1명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를 앓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Sobering indication. Sobering은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엄중한, 진지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sobering indication이라고 하면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엄중한 지표, 경고를 의미합니다. End up with. 결국 어떤 처지에 처하다, 결국 무엇무엇을 갖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기사에서 expect to end up with 이라고 했으니 결국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CTE, 만성 외상성 뇌병증, 즉 머리에 반복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progressive neurological disease, 진행성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사망한 전직 NFL 선수 878명을 전수조사했는데요. 뇌검사를 받지 않은 대다수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사망자 전체의 최소 24.5%인 215명이 CTE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Dr. Dineshvar said that the biggest predictor of CTE is the cumulative force of hits to a head over a lifetime. 다네시바르 박사는 평생 동안 머리에 가해진 충격의 누적량이 CTE, 만성 외상성 뇌병증의 가장 큰 예측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Predictor, 어떤 현상 등의 예측인자, 예후 지표를 뜻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cumulative는 누적되는, 축적된 이라는 뜻으로 cumulative effect는 누적 효과, cumulative damage는 누적된 손상, cumulative exposure는 누적 노출, cumulative total은 누적 합계, 그리고 기사에 쓰인 cumulative force는 경기나 연습을 거치며 머리에 계속 쌓이는 누적된 충격량을 말합니다. 연구를 이끈 다니엘 다네슈바르 박사는 CTE는 우리가 위험 요소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고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며 미식축구라는 경기 자체를 없애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의 태클 미식축구를 금지하거나 연습 중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ight members of the 1972 Miami Dolphins, the only undefeated team in modern NFL history, have been diagnosed with CTE. 현대 NFL 역사상 유일하게 무패 전승 우승을 거둔 1972년 마이애미 돌핀스 팀 선수 중 무려 8명이 CTE 진단을 받았습니다. Undefeated team, 무패팀, 전승팀을 의미하고요. Be diagnosed with, 무엇무엇으로 질병 진단을 받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환호했던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인데요. NFL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으로 꼽히는 1972년 전승 우승팀의 영웅들조차 은퇴 후 환각과 심각한 두통,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 결국 뇌질환 확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CTE로 인한 성격 변화와 환청, 성격 장애 때문에 환각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범죄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선수들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뉴욕 NFL 본부 건물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범인 역시 사후 부검에서 CTE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사망 선수의 아내는 팬들에게 선수들의 뇌 손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a not them problem일지 몰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은 현실이라며 눈물 어린 호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The majority wrote that the finding should serve as a call to action across the entire football ecosystem. 대다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미식축구계 전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ajority, 대다수, 과반수라는 의미로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더 많은 쪽을 말합니다. 반대어는 minority이고요. Call to action, 행동을 촉구하는 것, 즉 경종을 울린다든지 결의를 촉구하는 호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cosystem, 생물학적 생태계라는 의미 외에도 기사에서처럼 어떤 산업이나 스포츠 전반을 둘러싼 모든 구조와 연관 환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NFL 선수 노조, NFLPA는 이번 판결과 연구 발표 이후 선수와 가족들에게 미식 축구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엄중한 경고라며 스포츠계 전체가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화려한 리플레이 화면과 거대한 몸값 뒤에 가려진 선수들의 인격 파괴와 뇌 손상.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 부상을 넘어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스포츠계 전체가 뼈를 깎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6: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7: 모기지는?
6: 홈모기지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7: 모기지는?
6: 홈모기지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8: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7: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6: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9: 뱅크업홉 홈모기지.
10: 뱅크업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1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역 703-539-8377 703-539-8377.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에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마트 다섯 곳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식료품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에게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뉴욕시의 계획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시의 지원을 받는 공영마트와는 공정한 경쟁은 어렵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뉴욕시의 공영마트 사업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단체가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이미 발표한 공영마트 다섯 곳 건설 계획에 대해 소규모 식료품점과 보데가 등을 대표하는 다문화 비즈니스 연합 Multicultural Business Coalition MBC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단체는 공영마트가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는 공영마트가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는 공영마트가 일반 식료품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영세 상인들이 가격 경쟁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체들 측은 공영마트의 부지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지역에 실제로 어떤 식료품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영마트는 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 상점들과는 출발 조건부터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공영마트가 식료품 가격을 낮추고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30% 이상이 충분한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마트를 운영해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영마트는 2027년 브롱스 헌츠포인트에 들어설 예정이며 나머지 매장도 2030년까지 차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두 곳의 공영마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존 소규모 식료품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영마트를 통한 저렴한 식료품 공급과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뉴욕시의 공영마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Radio 정석인 기자입니다.

0: 약과 무기 관련 혐의 등 모두 59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른 새벽 경찰이 번스 자택을 급습했고 현장에서 불법 총기 23종과 대량의 탄약을 압수했습니다. 또 펜타닐과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류와 현금 10만 달러 이상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번스가 지역사회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롱비치 경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는 제보가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번 수사가 퀸즈에서 롱비치로 코카인과 펜타닐 등 마약류를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는 롱비치 경찰뿐 아니라 야소 카운티 경찰과 FBI가 참여했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지난 3월 나소 카운티 경찰과 FBI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된 총기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고스트건, 즉 일련번호가 없거나 추적이 어려운 조립식 불법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압수한 총기 가운데 과거 발생한 다른 범죄에 사용된 총기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소 카운티 검찰은 한 사람이 주택 안에 이처럼 많은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개인 소유 목적이라기보다는 총기를 판매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은 학교와 공원, 교회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소 카운티 검찰은 총기와 마약이 지역사회에서 갱단 활동을 부추기고 무고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폭력과 마약으로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번스는 23일 법원에 출석해 기소 절차를 밟았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번스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9건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앞으로 압수한 총기의 출처와 유통 경로, 그리고 마약 거래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한 한편 이 가운데 일부가 과거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지도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뉴욕주에서 학생들의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학년별로 제한하고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 상원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기기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상원 규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는 겁니다. 유치원 전 단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가 학생 개인에게 전자기기를 지급하지 않으며 학교 내에서 인터넷 연결기기와 전자기기에 접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토록 했습니다. 가능한 경우에 과제 역시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학생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컴퓨터실이나 여러 학생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를 활용토록 했습니다.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가 감독토록 지시했습니다. 9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실이나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되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를 하면 학생 개인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기능 자체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기기에는 소셜미디어와 게임, 개인 간의 메시지 기능, 대화형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카메라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 전자기기가 규제 범위를 확대해서 학생들의 화면 노출을 줄이고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학습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3% 오른 53,57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2% 상승한 7,677.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6% 오른 26,151.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1호는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족성장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성장상담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영입니다. K-Play TMB 청취자 여러분, 오늘 8월 25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강이라는 주제는 뒤로 미뤄두기 참 쉽습니다. 저도 뭐 일하고 뭐 아이들 챙기다 보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식단을 챙기거나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K-Play DMB에서는 우리가 알고도 놓치기 쉬운 일상 속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또 한번 모시고 더 깊고 솔직한 건강 팁과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계시나요? 영양제 챙겨 먹기부터 이렇게 소소한 스트레칭 또는 이제 본인만의 특별한 건강 관리법이 있으신지 한번 또 채팅방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지루한 건강 정보 대신에 또 저희 게스트님과 함께 나누는 유쾌하고 또 실속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건강 지수도 함께 충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이대장의 K-Play DMB 화요일 시작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참고로 여기 드러머 신승규 군을 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자 오늘은 여러분 컨디션은 몇 점인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거나 괜히 어깨가 뭉치고 또 피곤할 때 아 영양제나 알아볼까 또는 뭐 그런 생각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목이랑 어깨가 많이 아파요. 30대 중후반 들어가면서 정말 아픈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는 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몸이 보내는 소소한 경고들을, 이런 신호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곤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급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 또 안 되는데. 그래서 피곤하다 보니까 또 카페인을 또 과하게 찾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적인 야식을 먹고 잠을 줄이는 행동처럼 어쩌면 우리는 몸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무심코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쑤시는 거지. 몸이 아프고 또 요즘 바쁘니까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 하고 흘려보내다 보면 정작 챙겨야 할 건강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건강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되고 이르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그런데 그게 참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만큼은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소리에 내 몸이 보내는 소리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가볍게 어깨를 펴는 짧은 스트레칭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K-Play DMB가 여러분의 정해진 일상에 작고 유쾌한 건강 리프레쉬를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K-Play DMB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저는 K-Play DMB DJ 제이드님을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저녁을 맡게 된 이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참여는 카카오톡에서 K-Radio로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으로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스레드, K-Play DMB, K-Radio DMB 둘 다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방법은 저희 오픈 채팅방 공지를 통해서 그 링크를 사용하시거나 인터넷으로는 kradio.us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온 에어 버튼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대장과 함께하는 K-Play DMB 시작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9: 이대장의 K플레이 DMB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제이님, 성함이 제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9: 네,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아, 네, 저는 지금 이제 DMB 지역에 6년차 살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9: 제가 사실 이 제이님 안지 그렇게 엄청 오래된 건 아니고 한 우리 한 2, 3년 정도 됐죠.
10: 그렇죠, 그렇죠. 네. 한 2, 3년 정도
9: 됐는데. 2, 3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진짜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되게 좋은 에너지를 항상 풍기시면서, 예. 그래서 항상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10: 아,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나요? 아,
9: 야, 여기 진짜 이 멘트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예. 제이님, 지금 혹시 어떤 일을 하시고, 아, 예. 제이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 아, 예. 저는 일단, 직전에 이제 미군이었다가, 네. 여기 DMB 아주 좋은 직장이 왔다고 해가지고 네, 네. 현재 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9: 지금 그럼 여기 오신 거는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10: 이제 6년 됐어요. 6년, 아, 만 6년.
9: 근데 여기 오셔서 되게 자리도 빨리 잡으시고.
10: 아 예. 네. 네.
9: 지금 되게 지금 청취자분들은 네. 네, 여기 얼굴을 보실 수 없는데 진짜 네. 외모도 출중하시고.
10: 아 감사합니다.
9: 일단 몸이 진짜 좋습니다.
10: 아 감사합니다. 네,
9: 제가 그래서 항상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근데 이제 저 몸이 만들어지는 게 그냥 하루 이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10: 아, 그쵸, 그쵸.
9: 네. 이렇게 항상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10: 네네네. 네,
9: 제가 이제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배워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운동 일주일에 한 어느 정도 하세요?
10: 무조건 네 번은 하고요.
9: 그리고 일주일에?
10: 네, 일주일에. 그리고 많으면 여섯 번. 네. 그래서 항상 그걸 유지하려고 하죠.
9: 예. 네. 예. 네. 여러분, 근데 진짜 이분이 대단하신 게. 지금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지금 사실 아이도 세 명이나 있어요.
10: 네, 세 명이 있는데
9: 그리고 이제 막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10: 막내가 네. 다음 주에 돌이에요.
9: 그러니까 네. 1년도 안 됐어. 근데 되게 젊으신 분인데도 아이가 셋이 있고 근데 진짜 이 타임 매니지먼트 하면서 자기 관리도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지금 뭐 사실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지금 본인의 몸 관리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들었던 바로는 좀 사람들 그 웰니스 피트니스나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티칭하고
10: 네네.
9: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10: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올 초부터 사실 클라이언트가 생기긴 생겼어요.
9: 네.
10: 한 분이 생겨 가지고
9: 네.
10: 예, 진행 중이고요.
9: 네.
10: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9: 그 일 자체가.
10: 일 자체가. 일 자체가 네. 너무 마음에 들고 뭔가 제 평상시에 그 유니폼이
9: 네.
10: 저는 운동복이었으면 좋겠어요.
9: 일단 그 평상시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네. 유니폼이 근육으로 있지 않습니까?
10: 아, 예, 그렇죠. 네. 네.
9: 진짜 제일 멋진 유니폼.
10: 예. 네.
9: 아, 진짜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로 오늘 이제 모시게 된 게 일단 저에게도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제가 또 아는 우리 여기 DJ 제이드님 다이어트 굉장히 필요하세요. 아니요 여기 사실 여기 스카이님도 같이 계신데 스카이님 이렇게 몸 되게 좋고요. 예, 얼굴도 정말 잘생기시고 제이드님 얼굴 잘생겼는데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이드님 위해서도 제가 한번 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운동이나 뭐 건강 관리 이런 식단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이따 나눠보고
10: 네네.
9: 오늘 일단 다른 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제이님이 또 한번 같이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아.
9: 그래서 이 시간 자, 사연으로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10: 네.
9: 자, 첫 번째 사연. 영양제 쇼핑의 늪. 영양제 장식장. 지금 사람들 요즘 영양제 엄청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저도 그쵸. 좀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C, 종합 비타민 네. 이런 거 좀 먹고 있고. 네, 그런데 자, 여기 사연에서 건강 챙긴답시고 영양제를 하나둘씩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루테인, 뭐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 3, 뭐 유산균까지. 아, 장난 아니네요. 네, 이제는 주방 한쪽에 영양제 병만 10개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 영양제 먹다가 그냥 배부를 것 같은데요?
10: 아, 정도? 그럼요. 이거 네. 밥 한 그릇 나오죠. 이 정도로 먹으면은.
9: 네. 문제는 사놓기만 하고 챙겨 먹는 걸 자꾸 깜빡해서 유통기한만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양제를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양제 병들로 가득 찬 식탁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만 같아요. 저만 이런가요? 제이님도 영양제 많이 드세요?
10: 사실 저는 불과 한 3년 전까지 영양제를 되게 많이 챙겨 먹었었어요.
9: 아, 진짜요?
10: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네. 간에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9: 그렇죠. 네.
10: 제가 어느 이제 매년 피검사를 하는데 네. 그해 갑자기 저한테 의사가 뭘 이렇게 먹길래 혹은 너가 술을 많이 마시냐. 근데 저 술 많이 안 마시거든요.
9: 술, 그렇죠. 네. 안 드시죠.
10: 근데
9: 담배도 안 피워.
10: 네, 네. 담배도 안 피고. 네. 근데 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제 영양제를 나열을 했죠. 그러니까 너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9: 아, 그 닥터한테 영양제 내가 그렇죠. 이런 거 먹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줬더니.
10: 그렇죠. 어. 그래서 간이 이걸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9: 네.
10: 또 혹은 또 거기에서 영양제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 또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한다. 그러기에 너의 간이 지금 건강하지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끊었어요.
9: 예.
10: 그리고 다시 필 검사를 했더니 이제 원상 복귀를 했더라고요.
9: 그러니까 영양제를 끊었더니.
10: 그렇죠. 영양제를 끊었더니.
9: 그러면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제 또 좋아졌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딱 필요한 것만 딱 먹습니다.
9: 오.
10: 저 여기 있는 거 다 먹었었어요.
9: 아, 그래요?
10: 저 여기 뭐가 좋은지 다 알아요. 이런 것들도.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뭘로 대체했냐면 음식으로 대체를 했어요.
9: 아, 그래요?
10: 예. 예를 들어서 오메가3라면 생선. 네. 생선 껍데기. 뭐, 밀크 시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브로콜리나 이런 걸로 네. 대체를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지금 많이 건강해졌고 그리고 저는 프로틴 쉐이크도 안 마셔요 사실.
9: 그래요?
10: 예, 예.
9: 오, 운동하시는 분들 프로틴 쉐이크
10: 필수잖아요 완전 예. 완전 딱 끝나고.
9: 네. 예.
10: 근데 저는 이제 프로틴 쉐이크도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고 차라리 딱 운동 끝나고 계란 4알 이런 느낌으로 음식으로 좀 채워주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았어요.
9: 아 예. 그렇구나.
10: 예, 예, 예.
9: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진짜 막 엄청 근육이 엄청나게 큰 그런 바디빌더들 같은 근육이 아니라.
10: 그렇죠.
9: 이렇게 뭐 정말 핏하고 그쵸. 좀 그냥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걸 원하긴 하잖아요.
10: 맞아요, 맞아요.
9: 네.
10: 사실 우리가 뭐 대회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쵸. 뭐 그렇게 많이 키울 네. 필요도 없고.
9: 그리고 또 미국에서 네. 대회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막 그냥 하지 않잖아요.
10: 그냥 하지 않죠. 네, 그냥 하지 않기 때문에.
9: 이제 과학의 도움을 많이들 네. 받으시잖아요.
10: 정말로. 네. 미관상일 뿐인 거고 그 정도로 했었을 때 사실 건강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체지방이라는 게 10% 미만에 떨어진 이상
9: 네.
10: 면역력이 되게 낮아지면서 오히려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9: 아, 그럼 영양제 여러분 영양제 그러면 어찌 보면 또 그 닥터하고 또 상담을 받으면서 먹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10: 맞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네. SNS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 좋대 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9: 그렇죠.
10: 근데 영양제 뒤에 보면 항상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라고 꼭 써 있어요. 모든 영양제가. 그래서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9: 다 오버 더 카운터로 파는데도?
10: 파는데도.
9: 그게 써져 있어요.
10: 예, 예, 써져 있어요.
9: 사람들이 저도 저 포함해서 이제 그냥 쉽게 살 수 있으니까
10: 그쵸.
9: 그런 생각까지 뭐 그것이 또 사실 되게 작게 써져 있잖아요. 항상
1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9: 그런 거는.
10: 그렇죠.
9: 그래서 신경을 잘 못 쓰는데 여러분, 예, 영양제 또 신경 써서 잘 알고 먹어야 됩니다.
10: 맞습니다.
9: 그래서 제이 님한테 한번 또 궁금하시면 그런 것도 채팅방 통해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홈트 장비는 이미 태능 성수촌, 현실은 옷걸이. 올해는 진짜 운동해서 건강해지겠다고 큰맘 먹고 폼롤러, 요가 매트, 실내 자전거에 스쿼트 기구까지 풀세트로 구비했습니다. 거실이 거의 작은 헬스장 수준인데요. 막상 퇴근하고 오면 요가 매트 위에 누워서 폼만 보고 실내 자전거는 입었던 옷걸이 두는 건조대로 전락했습니다. 기구들만 보면 당장이라도 올림픽 나갈 기세인데 몸은 그대로네요. 운동기구와 친해지는 방법 없을까요?
9: 아,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거.
10: 너무 네. 공감되죠.
9: 근데 저도 옷걸이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10: 이건 네. 정말 저도 공감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러닝머신을 철수했어요.
9: 아예요?
10: 철거했어요, 아예.
9: 아, 그래요?
10: 예. 네. 이게 저는 이제 이 집에 있으면 할 것 같아가지고 예. 마련을 했는데 예. 막상 이분처럼 똑같이 실용이 안 되고 있어요.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버려버렸어요.
9: 집에서 운동이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10: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일단 그게 들어오는 순간 진짜로 우리는 아 이거 한번 마음 먹고 해봐야겠다.
9: 네.
10: 하지만 대부분 그런 걸 막 TV나 앞에 이렇게 두고 한단 말이에요. TV 보면서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9: 네.
10: 근데 TV 보지 사실 그거 안 해요. 잘. 그러면서
9: 아 그럼 러닝머신 서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10: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저는 이미 경험을 했고
9: 아.
10: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9: 그렇죠.
10: 대장님 네. 아시잖아요.
9: 네.
10: 그래서 아, 분명히 이제 사람들은 너는 무조건 홈트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데
9: 사실 공간이 그 네. 충분히 할만한 그렇죠. 공간이 되거든요.
10: 근데 저는 네. 깨달았어요. 이번에 이 러닝머신을 통해서
9: 네.
10: 나는 헬스장을 가야 된다.
9: 가서
10: 사람들이 해야. 있어야 되고 이 시선이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동기부여가 돼야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9: 그치.
10: 예. 네.
9: 근데 이게 뭐 사람들 시선을 꼭 신경 쓰는 건 아니긴 한데.
10: 그쵸.
9: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운동하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막 그 보는 사람들이 없긴 하니까 혼자만
10: 그쵸.
9: 있으니까.
10: 그쵸.
9: 사실 그냥 뭐 대충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있다가 그냥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그래도
10: 맞아요.
9: 뭔가 죄책감이 없거든요.
10: 맞아요.
9: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또 써야 되잖아요.
10: 맞아요, 맞아요. 네,
9: 그러니까
10: 그쵸.
9: 그런 눈치라도 또 보게 되니까
10: 네.
9: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0: 그럼요. 그리고 또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되게 열심히 또 하고 있으면은
9: 아, 그렇죠.
10: 아, 저분도 그렇죠. 저렇게 하시는데 나 열심히 해야지.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운동하면 맛이 나죠.
9: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끊어놓고 안 가는 게 또
10: 그렇죠. 네,
9: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0: 그 미국 헬스장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9: 네.
10: 회원들 70%가 헬스장을 끊고 안 간대요.
9: 아, 그래요?
10: 헬스장은 그 70%를 통해 돈을 버는 거예요.
9: 그렇죠.
10: 예. 네, 그 30%만 가고 네. 70%는 거의 그냥 끊어놓고 거의 도네이션 느낌으로 그냥 1, 2년 그냥 지나가다가
9: 네.
10: 네, 사람들 근데 그것도 쉽게 못 끊어요.
9: 그렇죠.
10: 왜냐면 그 보험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9: 약간 이거 해놔야지 내가 그나마 그렇죠. 가지 않을까라는
10: 언젠가랑 가지 않을까?
9: 그렇게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못 끊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됐어요.
10: 아, 정말 지금 회원이세요?
9: 정말로요.
10: 아, 어디 회원이세요?
9: 제 플랜에 있어요. 거기 또 이게 저렴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아, 뭐 그냥 이렇게 내고 있어도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10: 그쵸.
9: 그러고, 사실 그냥 거기다 도네이션 하고 있죠.
10: 네. 플랜에 피트니스가 아주 정말 공략을 잘했죠.
9: 그러니까요. 네, 저렴하게 해서, 사실 네.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만약에 다 가서 운동하면 진짜 꽉 차가지고.
10: 어, 그럼요, 못하고. 그럼요. 네. 꽉 차서 못하죠, 그러면 또.
9: 아, 진짜. 아, 예. 아,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평일에는 사무실 의자에 온종일 앉아만 있다 보니 죄책감이 들어서 주말만 되면 등산에 러닝, 축구까지 몰아서 빡세게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알아누워서 출근길이 도살장이 끌려가는 기분입니다. 주말에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 때문에 평일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이거 운동을 잘못한 거 맞나요? 이거는 운동 안 하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0: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과식을 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9: 네.
10: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거라 저는 봅니다.
9: 과하게 해서.
10: 너무 과하게 몰아서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네. 이 운동 종류를 보면은 등산, 러닝, 축구 이게 되게 헤비한 운동들이에요, 사실. 가볍게 하는 운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9: 그렇죠. 특히 축구 막 이런 거.
10: 예, 네. 또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나이 생각하셔야 되고 관절 생각하셔야 되고 부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9: 이게 20대 때랑 또 다르죠.
10: 그렇죠. 네. 너무 달라요.
9: 네.
10: 아, 제가 저희 2주 전에 만나서 제가
9: 네.
10: 팔목이 좀 아프다 그랬더니
9: 맞아요. 그 얘기 했었어요.
10: 이 대장님이 전에 다쳐셨는데 8개월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9: 한 6개월, 8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0: 저 그때 네. 지금 한 달 지났는데
9: 아직도?
10: 아직도 완벽히 낫지 않았어요.
9: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이님 저보다 사실 한참 이게 나이가 어리긴 하세요. 네, 지금 30대이시고 그런데 저도 한 30대 후반쯤 되니까 몸이 회복이 빨리 안 돼서 아 이제는 그냥 뭐 좀 아프다 싶으면 바로 뭔가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옆에서 스카이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스카이님 공감 못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20대 때 못했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저랑 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예. 아 진짜.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네 다음 사연. 30분 걸어놓고 아 나 오늘 운동했다. 폭풍야식. 건강 생각해서 퇴근길에 두 자전거 정거장 먼저 내려서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아 오늘 정말 가볍고 건강한 하루였다 하며 대견해 했는데 집에 오면 오늘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 먹게 됩니다. 30분 걸어서 200칼로리 태우고 야식으로 2000칼로리 채우는 거 기적의 칼로리 계산법. 제 다이어트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9: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10: 완전 산으로 가고 있죠. 에베레스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9: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 지금. 예.
10: 아, 이 보상 심리. 예. 이거 이 우리 뇌에서 보는 이 짝퉁 시도들을 예. 차단시켜야 돼요.
9: 어떻게 해요, 그거? 근데 너무 어렵잖아, 이거.
10: 그냥 예. 빨개 벗고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을 보세요. 그 순간
9: 아,
10: 바로
9: 보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10: 만약에 만족하신다? 그럼 오케이. 근데 그럼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현타 오죠.
9: 그렇죠. 예. 그렇죠. 현타 오죠. 아 진짜 이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네, 운동하고 저희 뭐 먹었는지 알아요? 밤에
10: 뭐 드셨어요?
9: 곱창 볶음 먹었었어요. 아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10: 사실 여기서 곱창 볶음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네. 곱창만 구워서 쓰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9: 아, 볶음이었어서.
10: 볶음이어서 거기 이제 간이 세잖아요.
9: 그렇죠.
10: 근데 곱창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단백질
9: 그래요?
10: 요소로.
9: 예. 아, 그래요?
10: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 막 곱에 그 기름 많고 막 그랬다 생각하는데 네. 칼로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곱창이 되게 좋아요.
9: 그럼 오히려. 곱창만 구워 먹었으면 괜찮아요.
10: 그렇죠.
9: 그 기름에 막 그렇죠. 그, 예, 해 가지고 볶음이었어서 문제였구나. 거기다 이제 밥까지 비벼 먹고. 예.
10: 아 너무 맛있겠네요.
9: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실 건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좀 얘기 좀 한참 하긴 했는데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좀 저희가 틀어드릴 음악은 아까 코코몽님께서 또 틀어달라고 요청하신 태양의 눈코입을 듣겠습니다.

0: 예. 태양이 눈, 코, 입. 지금 저희 그 청취자분 중에 라리님이라고 계신데 질문 하나 하셨습니다. 눈, 코, 입도 살이 찔까요? 찌나요?
1: 자, 여기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외모가 바뀌니까.
0: 아, 예. 네.
1: 일단 얼굴에 살이 찌는 거기 때문에.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살이 얼굴에 찌잖아요. 그렇죠? 살이 찌면 이제 얼굴도 살이 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 눈가 밑 혹은 눈 주변 그리고 또 코 그리고 네. 볼이 살이 찜으로써 이제 입술이나 이런 데 다 이 타격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 그러면 살이 그럼 이게 확 쪘다가 빠졌을 때 그러면 네. 똑같은 얼굴로 돌아올 수가 없겠네요?
1: 아, 이게 어느 정도의 이 강도로 살이 찌냐에 또 다르겠지만은 사실 몸도 그렇고 너무 많이 쪘었을 경우에는 사실 원래 얼굴 돌기 힘들어요.
0: 그래요?
1: 왜냐면은 이 가죽이 늘어나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좀 쉽지가 않죠.
0: 그러니까 심하게 살찐 분들 보면은 이제 다시 살 빼고 나서.
1: 예.
0: 이제 그 특히 그 백가죽이나 이런 게 되게 정말 이제 미국.
1: 그렇죠, 그렇죠.
0: 많이 찌신 분들.
1: 예, 예.
0: 보면은.
1: 처지잖아요.
0: 처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고 막 수술도 하고 그러죠.
1: 수술 많이 하죠. 수술 많이 하고 네. 거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얼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0: 네.
1: 얼굴도 처지는 순간 턱 밑으로 이 살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0: 그렇죠.
1: 예, 네, 네. 그래서 촛농 녹듯이 얼굴이 녹는 거죠.
0: 예. 네. 아, 진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최대한 그러면은 살이 찌지 않았을 때부터 관리를 잘하는 게 최선이긴 하네요.
1: 맞아요.
0: 예.
1: 네. 이게 항상 유지하는 것이 뭐든지 최고인 것 같아요.
0: 유지어터.
1: 네, 유지하는 것.
0: 아, 그게 네. 제일 어려운데, 근데 그게.
1: 그렇죠.
0: 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네. 일단 저 살을 빼고 유지를 좀 해보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좀 받아가지고.
1: 네.
0: 자, 다섯 번째 사연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어른들이 비가 오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쑤시네 하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믿었었대요. 그런데 30대 넘어가고 하니까 귀신같이 비가 오기 전날부터 어깨랑 목, 허리 이런 데가 막 뻐근하고 쑤시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상청 일기예보보다 제 관절 감각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날씨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채니 씁쓸하기도 하고 우프기도 하네요.
1: 너무 우프네요.
0: 저 최근에 막 되게 느끼고 있어요.
1: 아, 저는 뭐 수술한 곳이 좀 몇 군데 있어가지고.
0: 아, 그렇죠. 제이님 네, 그 허리 아프시잖아요.
1: 아, 허리 아픈 네. 것도 있는데 허리는 수술한 적이 없고 사실 저는 십자 네. 전방 십자인대를 저는 수술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딱 진짜 너무 귀신같이 비가 오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쑤시면은 아 내일 비 오려나 하고 저도 모르게 일기예보를 보는 거예요.
0: 그러면 딱
1: 그런데 비가 와요.
0: 아.
1: 와, 그때 현타 오고 슬퍼져요, 갑자기.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0: 네.
1: 이러면서 슬프죠, 솔직히.
0: 네.
1: 안 올 줄 알았는데.
0: 하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라고 하지만
1: 그렇죠.
0: 아이들이 또 화가하고 있는 모습 보면
1: 그렇죠.
0: 또 뿌듯하고. 네.
1: 이게 진짜 사실이네 이런 거죠. 네. 어른들 옛날에 진짜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0: 근데 진짜로
1: 네.
0: 어른들 말 진짜 맞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0: 네.
1: 아, 정말 최근에도 느꼈습니다. 여기 비 많이 왔잖아요.
0: 최근에 네. 그렇죠. 막 쏟아졌죠.
1: 네.
0: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결과표 받아 들고 벼락치기 회계. 얼마 전 종합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았는데 주의, 경계, 운동피로, 빨간불이 잔뜩 들어와 있더라고요.
0: 이거 제 사연 같은데, 이거?
1: 여기 하셨나요?
0: 네.
1: 그날 밤 충격받아서 이제부터 야식 금지, 매일 샐러드만 먹고 1만보 걷겠다고 거창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딱 잘 지나니까 샐러드는 질리고 다시 자극적인 매운 음식이 당기기 시작하네요. 건강검진 직후에만 반짝 건강해지는 벼락치기 건강관리. 다들 경험 있으시죠?
0: 있습니다. 아, 일단 제가 있습니다.
1: 있으신가요?
0: 네, 있습니다. 예.
1: 아, 평소에도 좀 일하시나요? 이 대장님?
0: 평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실 저 제이님 저 일하는 거 보면 좀 아시긴 하잖아요. 제
1: 예,
0: 어떤
1: 예.
0: 성향이지.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일하고 막 그럴 때는 제가 막 되게 몰입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또 이게 운동이나 이런 건강 관리는 뭔가 딱 저한테 이게 딱 클릭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에 딱 몰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1: 이 대장님 요즘에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
0: 네.
1: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거 행복하게 다 쓰시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그러기엔 뭐가 필요할까요?
0: 건강이 필요하죠.
1: 건강이 필요하죠.
0: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딱 실행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자극적인 거 몸에 안 좋은 거 알잖아요.
0: 알고 있죠.
1: 다 아는 맛이잖아요.
0: 예, 예.
1: 제일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잖아요.
0: 아, 이게 중독돼서 그런 거구나.
1: 그렇죠, 그렇죠. 예. 알기 때문에. 예.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0: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걸 하면 나에게 어떤 이 쾌감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0: 아, 제가 그 예전에 제이님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제 그 무에타이 하는 친구들.
1: 아, 예.
0: 기억나세요?
1: 네네네.
0: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친구들 그 두 명 이제 같이 만났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 몇 달 동안 진짜 클린푸드만 먹는 그, 걸 하고 있대요.
1: 아, 예.
0: 근데 몇 달 동안 하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클린푸드를 먹으니까 되게 몸도 이제 그 생각하는 거나 이제 정신도 되게 맑아지고 잠도 되게 잘 자고
1: 예.
0: 또 이제 몸의 에너지도 되게 많이 이제 나서 하루 활동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러니까 조카가 먹던 아이스크림 3입 먹었대요. 3입.
1: 아.
0: 근데 이제 그 클린푸드를 먹다가 아이스크림 딱 그 3입 먹었는데
1: 눈 돌아가죠.
0: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 돌아가고 그 되게 달잖아요. 설탕 많이 들어 있고 달잖아요.
1: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 탁 네, 치면서
0: 그 스파이크
1: 이제.
0: 치면서 그날 잠 못 자고 그게 회복되는데 좀 며칠 시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게 이제 딱 그걸 먹는 순간 우리 혈관으로
0: 네.
1: 막 그러면서 피가 도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아마. 클린하게 먹다 갑자기 딱 그러면 딱 그런 순간. 예, 네, 그렇죠.
0: 그래서 아기들이 그런 거 딱 그 되게 깨끗하게 먹다가 아기들이 뭐 그런 설탕이나 아이스크림 네. 먹으면은 그 깜짝 놀라고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1: 그렇죠. 그리고 슈가 하이가 오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갑자기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잖아요.
0: 네.
1: 다 그게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대장님 아시는데 제가 2주 전에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네. 한 10일 정도.
0: 네.
1: 제가 그때 사실 되게 클린하게 먹었어요.
0: 그 출장 가 있는 동안요?
1: 출장 가 있는 동안 그 달걀을 삶아서 한 30개 정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되게 클린하게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 아침 항상 그걸 먹고
0: 네.
1: 그리고 하루에는 꼭 한 번씩만 뭐 그냥 뭐 다른 거 먹고 그렇게 했더니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사실 좀 저는 그게 느낌이 오거든요. 아, 좀 살 좀 찐 것 같다 요즘에.
0: 예.
1: 살짝 몸이 무거워졌다 예, 예. 하면 저는 바로 이제 모드로 들어가요. 다시 이제 빼는 모드로.
0: 야, 대단하다.
1: 딱 그걸 하고 오니까 지금 너무 몸이 또 다시 가볍고
0: 예.
1: 또 다시 또 동기 부여가 되면서 다시 또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0: 아, 그렇죠.
1: 네, 네, 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데 샐러드만 먹었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좀 잘못된 지식인 게 샐러드만 먹으면 안 돼요.
0: 단백질도.
1: 그렇죠. 단백질이 네. 되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보다 그냥 드실 거면은 그냥 그냥 고기만 구워 드세요.
0: 아. 예. 네. 그거 저 할 수 있습니다.
1: 삶아 드시든지. 저녁에 사실 뭐 야식 땡길 때 고기 네. 뭐 삶아 드시던가 아니면 요즘에 백반석 있잖아요.
0: 예.
1: 네. 이렇게 뭐냐 그 우리 밥하는 밥솥에다가 백반석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차라리 그거 되게 맛있잖아요.
0: 그게.
1: 고소하고.
0: 인스턴트 팟 아세요?
1: 예, 예, 예.
0: 인스턴트 팟으로 그 프레셔 그 쿡을 하면 진짜 제대로 엄청 잘 되더라고요.
1: 저 이게 지금 그 쌓았어요.
0: 아, 그래요?
1: 아, 이제 일단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0: 아, 그 시간에 맞춰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되게 중요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의 기본은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8시간씩 일찍 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저한테도 좀 어려워요. 밤 10시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 것까지는 성공하는데 딱 5분만 봐야지 하고 켠 스마트폰 쇼폼이나 영상 때문에 정신 차려보면 새벽 2시입니다. 아, 이거 공감합니다, 저.
1: 완전 네. 공감.
0: 눈은 피로해서 막 껌뻑거리면서 이렇게 그 손가락을 멈추지 않으면 이 손가락이 멈추지 않는 이 수면 지연 중도.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 네. 완전 맞는 말이에요.
0: 네. 다른 데다 두고 자든지 해야 돼요.
1: 네. 네.
0: 진짜 이 수면의 질이 진짜 스마트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달라지긴 했어요. 저도.
1: 그리고 또 이게 옆에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이걸 봐요.
0: 맞습니다. 네.
1: 정말 안 좋거든요.
0: 예, 네.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려나 그쵸. 이렇게 한번 또 보고.
1: 그렇죠.
0: 네. 어떤 메시지가 왔나 보고.
1: 그 사실 제가 작년에 지금은 다시 또 포기했는데 제 이제 제 오피스에다가
0: 예.
1: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두고 왔었어요. 그러면은 보지도 않고 일어나서 예. 찾지도 않고.
0: 예.
1: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일찍 자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블루스크린을 접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0: 일단 그게 자기 전에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 블루스크린.
1: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잠이 더 안 들죠.
0: 각성돼가지고.
1: 각성돼가지고.
0: 예. 예.
1: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찾아보게 되고.
0: 예.
1: 중독이에요, 중독.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오랜만에 좀 일찍 자야겠다 해가지고 10시에 이제 원래 9시에 자려고 그랬는데 또 이걸 또 아쉬우니까.
0: 네.
1: 한 번 또 봤는데 또 그냥 한 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거 볼 때는
1: 시간. 와, 이건 그냥 딱 각성, 딱 작심하고 딱 그냥 덮어놔야지 아니면은 끝없어요. 이분처럼 그냥 2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골골 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또.
0: 아, 그렇죠.
1: 네.
0: 제이님은 그렇게 좀 건강하게 패턴을 하려고 하면 몇 네.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자세요?
1: 저는 이제 10시 반 정도부터 5시 반?
0: 오, 되게 일찍 일어나네요.
1: 그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0: 오.
1: 그렇게 해서 좀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아, 그리고 진짜. 이제 가족들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0: 아, 딱 예, 이제 예. 먼저 일어나서.
1: 그쵸. 나의 시간을 좀 보내는 거죠.
0: 잘 잤니?
1: 예, 예, 그쵸, 그쵸.
0: 가족들한테?
1: 예.
0: 오, 너무 좋다.
1: 예.
0: 저도 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1: 예.
0: 예. 자, 다음 사연.
1: 네, 다음 사연. 물 2리터 마시기 챌린지 뜻밖의 부작용. 건강과 피부를 위해 하루 물 2리터 마시기를 시작했습니다. 텀블러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눈에 보일 때마다 마시고 있는데요. 확실히 피부도 촉촉해지는 것 같고 다 좋은데 문제는 화장실을 하루에

0: 하셔서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딱 뿌려서 한 잔 딱 그냥 첫 번째 하는 게
1: 예.
0: 그냥 가장 처음 일어나서 이 딱 그거 양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예. 그대로 마셔버리기 때문에 그 무조건 양치하시고 예. 처음에 하실 것이 이제 미지근한 물에 소금 뿌리고 하면은 이 몸에 이 장기들이 디톡스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1: 빈 속에
0: 그렇죠 예. 빈 속에 완전 빈 속에 그러면 변도 되게 깔끔하게 잘 보실 수 있고
1: 예.
0: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저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이거를 연습하느라고 한때 좀 되게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몸이 이제 적응하면은 또 적응을 해가지고 화장실 또 이렇게 자주 가지도 않아요.
1: 아, 그래서.
0: 네.
1: 아, 그 마치, 맞아. 이런, 그런 비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치 스펀지처럼.
0: 그렇죠.
1: 스펀지가 완전 바짝 말라있을 때는 물을 부을 때 그냥 이렇게 물을 바로 흡수를 못하고
0: 맞아요.
1: 어느 정도 살짝 젖었을 때 흡수를 잘한다 그러는데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좀 그런 원리군요.
0: 정확한 비유를 하셨어요.
1: 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게 몸이 습관이 들 때까지 좀
0: 그렇죠.
1: 시간을 아 뭐든지
0: 뭐든지 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꾸준함.
1: 꾸준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면 또 결국
0: 아, 그렇죠.
1: 못하게 되는 거죠.
0: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예.
1: 아, 근데 그 물 2리터 마시는 것도 진짜 보통이 아닌데.
0: 예. 예, 보통이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뭐 마시면 좋겠지만은.
1: 예.
0: 막 무조건 더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에 사실 물이 있어요. 음식에도 그렇고.
1: 예,
0: 아시잖아요.
1: 예.
0: 채소도 예. 그렇고, 고기에도 그렇고, 다 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강제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1: 예.
0: 예.
1: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0: 예, 예, 예.
1: 예, 커피를 물 대신 마신다. 이거는 저도 이거 진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0: 예.
1: 특히 어르신들 좀 그렇게 드시는 분들 좀 계시고
0: 예, 예.
1: 뭔가 정말 물 정말 물을 예. 마셔야 되잖아요.
0: 또 제로 콜라 하루에 막 다섯 캔씩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아
0: 그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1: 그렇죠.
0: 예, 제로라고 해서 이게 예. 물이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1: 그 물에 뭔가 이제 첨가되어 있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소금 조금.
0: 네.
1: 그 정도는 괜찮고.
0: 그리고 물도 될 수 있으면 미네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미네랄 워터가
1: 네.
0: 그래도 우리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아, 오늘 진짜 이 사연 읽으면서
0: 네.
1: 너무 좋은 정보를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0: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공감대가 너무 많이 돼요. 사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저도 다 겪은 것들이에요, 이거.
1: 아,
0: 전에.
1: 시행착오들.
0: 그럼요, 그럼요. 네. 다 겪고 넘었기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예, 저도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예.
1: 여기 그 채팅방에 피치님이라고 계신데, 제로 콜라 6캔씩 정도 드신다고 합니다.
0: 제가 헛소리 한 거 아닙니다.
1: 아, 물로
0: 바꾸셔야 될 것
1: 같아요. 물로.
0: 예. 예.
1: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0: 피치님, 물로 바꾸시는 순간 몸에 이 시스템과 본인이 느끼시는 이 본인의 이 몸 상태가 달라지실 거예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그 시간은 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0: 그럼요.
1: 뭐 언제부터 됩니다. 이런 거는 또.
0: 예, 예.
1: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사실 콜라 6캔이면은 콜라 6캔 대신에 딱 콜라 6캔 사이즈를 물 4컵을 드셔보세요. 그럼 또 달라집니다, 벌써. 예.
1: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해봤는데. 예, 해봤는데 예. 예, 좀 더 해보십시오.
0: 아, 해봤는데 바로 이렇게 예. 또 피드백이 오시는.
1: 아, 알겠습니다. 자, 사연 들으시면서 이거 딱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찔리거나 또 우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저 그랬습니다. 저. 예, 그래서 몸과 마음이 좀 따로 놓으면 그래도 뭐 어떤가요? 예,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나 자신과 내 건강을 챙겨보려는 그 마음 자체로 우리는 예, 멋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야식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시긴 해야 되지만 조금 덜어내시고 예, 운동을 못한 자책감도 조금 다 털어버리시고 예,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제이님이 골라주신 음악 한 곡 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예, 오늘의 핫 이슈 K 업데이트. 예. 자, 오늘도 또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핫 이슈가 넘쳐나는 또 하루입니다. 오늘 K 업데이트는 연예계 소식과 또 로컬의 소식을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방탄소년단이 미국 일리노이주 BTS 데이 지정이 돼서 또 이제 지금 또 되게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MTV에서 VMA의 올해 노래 후보에 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북미 공연에 맞춰 일리노이주가 공식적으로 BTS 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또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이 또 미국의 2026년 MTV VMA의 대상격인 올해의 노래 Song of the Year의 또 후보로 노미네이트되는 기쁜 소식이 또 겹쳤습니다.
1: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4년 만에 정규 앨범 마지막 막바지 작업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싱글과 솔로 활동에 집중했던 블랙핑크가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완전체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녹음 막바지 작업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제의 히트곡 흥행에 이어 완전체 신보 소식까지 더해져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가을 겨울 가을 겨울 뜨겁게 달굴 걸그룹 끝판왕의 귀환. 벌써 무대가 기다려집니다.
0: 아, 진짜 끝판왕이죠.
1: 완전 끝판왕이죠. 그렇죠.
0: 네.
1: 지구가 들썩들썩 하겠네요.
0: 케이콘 LA 2026 흥행 대성공. 전 세계가 K-팝 K-팝에 열풍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개최된 K-팝 LA 2026이 전 세계 250여 개 지역 송출 시청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현장 이벤트와 신인 아이돌들의 무대에 수많은 글로벌 팬들이 몰리면서 K-컬처의 압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컬 뉴스입니다. 네, 타이슨스 쪽에 보행자 전용 대형 육교를 착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버지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상업지구죠, 타이슨스 지역이. 근데 여기 교통체증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체인브릿지 로드를 횡단하는 대형 보행자 전용 육교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쇼핑몰과 메트로 지역, 주거구역을 도보로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향상될 걸로 전망합니다. 이 타이슨스 코너가 또 이게 아예 거기 도시 전체 그 컨셉 자체가 약간 뉴욕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긴 했거든요, 플래닝이.
1: 아, 원래 그랬어요, 처음에?
0: 원래 그랬는데 아직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하나하나 뭔가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좋네요.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진행한 대규모 교통 안전 단속 캠페인 로드샤크 3차 단속에 일주일 만에 무려 1만 6천 건이 넘는 단속 및 경고 처분이 내렸습니다. 와우. 속도 위반과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으며 4차 단속은 오는 10월에 다시 이어집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 꼭 매시고.
0: 예, 뭐 제가 캥길 건 없긴 하지만
1: 그쵸.
0: 괜히 긴장되죠.
1: 긴장하세요.
0: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과속. 과속은 제가 조금 하게 되긴 합니다.
1: 과속. 근데 요즘에 많이들 과속을 하세요.
0: 요즘에 66에서 되게 빨리들 다니시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맞춰서.
1: 맞아요. 퇴근길 운전자분들 스피도미터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도 무조건 안전운전 한 거 아시죠?
0: 예, 웨스턴 지역에 또 산책로, 야외 교량 두 곳에 교체 완료를 하고 또 재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턴 지역의 산책객들이 자주 사용하던 64번 보행자용 교량을 교체를 하게 돼서 완공되고 또 산책로가 전면 재개통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또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음 물론이고 또 비상 차량 진입 도로가 또 이제 비상 차량 진입 도로 기능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1: 좋네요.
0: 지금 이 도시들이 계속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젊을 때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0: 네.
1: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될까봐 좀 사실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0: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진짜 한 20, 30년 전에 이쪽 이 페어팩스 카운티 지역을 생각하는 거, 생각해보면 지금도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1: 맞아요. 옥수수 마취라고 들었었어요.
0: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뉴스였지만 여러분에게 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연예계와 우리 동네 소식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예, 이 대장의 K플레이 TV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아까 또 제이님하고 또 사연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되게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3: 네, 네, 네. 예,
2: 그런데 이제 또 제이님 또 우리 또 더 알아가기 위해서
3: 네.
2: 뭐 좀 제이님에 대해서 제이님이 가지고 생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3: 네.
2: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예.
2: 그래서 일단 네. 사람들한테 건강이라는 거 다 필요하잖아요.
3: 네.
2: 근데 왜, 근데 일단은 건강이 다 필요한데, 왜 라고 물어보면, 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3: 저는 건강이라는 거 꼭 우리가, 네.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네. 정신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네.
3: 분명히 두 가지는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2: 근데 제가 제이님 보면은, 네. 정신과 몸이 둘 다 건강해요.
3: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둘 다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이 같이 서포트를 해줘야지 온전히 건강한 상태를 저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정신이 건강해지면서 다시 또 몸을 건강해지고 서로 스타코 같이 핑팽퐁 하면서 네. 같이 서포트를 해주면서 계속 이 조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중요시.
2: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은 100% 건강이지 못하고.
3: 그렇죠, 그렇죠.
2: 건강이 정말 나빠지고.
3: 그렇죠.
2: 근데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이 건강해지기가 또 어려워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2: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네.
3: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을 운동을 해서 우리가 정신 건강이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몸을 단련시켜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2: 네.
3: 이 자신감과 당당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고 예, 이 사회를 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몸 쉐입이 이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얼하지 않더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2: 네.
3: 어느 순간 어느 방에 들어갔었을 때 그 본인이 풍기는 그 아우라가 있어요.
2: 맞아요. 그 자신감.
3: 준비를 했기 때문에.
2: 네.
3: 내가 나를 단련시켰기 때문에.
2: 네.
3: 그래서 누군가 앞에 섰을 때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이
2: 네.
3: 딱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되게 강요하고 싶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 아 근데 그게 제이님한테 느껴져요, 제가.
3: 아죠.
2: 제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또 보잖아요.
3: 네네네.
2: 근데 그 교회가 커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3: 네.
2: 근데 멀리서만 봐도 저기 있다.
3: 아,
2: 딱
3: 정말?
2: 보여요 또. 저 사람 저기 있다. 그 아우라가 딱 느껴져가지고
3: 아, 예.
2: 저기 저 사람 있네. 막 이렇게 딱 보여요 또.
3: 네,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2: 이게 딱 이렇게 딱 성공하셨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네,
2: 준비하신 감사합니다. 게 성공했어요.
3: 네네. 네.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지 외모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고,
2: 네.
3: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이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럼 제이님 같은 경우는 그 건강에 대한 고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3: 아, 저 완전히 있죠.
2: 예.
3: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딱 미국을 딱 넘어왔죠.
2: 네.
3: 사실 참고로 저는 남미에서 자랐습니다.
2: 아 제이님이
3: 네.
2: 스페니쉬도 엄청 잘해요.
3: 네.
2: 3개국 지금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는데 스페니쉬도 잘하고 영어도 되게 잘해요.
3: 네. 네. 그래서 이제 남미에 살다가 미국을 딱 왔었는데 딱 이 큰 세계에서 큰 물에서 딱 놀라고 해 보니까
2: 네.
3: 몸 관리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때 좀 제가 좀 처비했거든요.
2: 예.
3: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여기에 좀 비빌라면은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진짜 딱 건강을 딱 짜서 루틴을 짜가지고 식단 그리고 운동을 진짜 딱 빡세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2: 아 하니까 그 됐다라는 그 경험.
3: 제가 그때 딱 그걸 하면서 얻은 자신감과 그 경험과
2: 예.
3: 야. 그냥 들이대고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사실.
2: 아 이거 되게 크다.
3: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멋있어질 수 있고 이뻐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되게 피부로 느낀 것 같아요.
2: 아
3: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사실 누군가가 본인의 외모나 혹시 자기 정신 건강 상태나 뭔가 지금 살면서 만족하지 않다 하면 솔직히 저는 운동을 항상 추천을 드려요.
2: 일단 운동부터 해봐라.
3: 그렇죠,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뛰기라도 하고, 네. 뭐 집에서 그냥 하루에 뭐 스쿼트 100개라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네. 분명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2: 그렇게 작은 거부터 시작하다 보면 점점 뭔가 그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더
3: 그렇죠.
2: 큰 걸 하게 되는 건가요?
3: 왜냐면은 내 몸 속에 아, 내 거울 속에 내 몸이 변하는 걸 보면서 네. 이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2: 아,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걸 했는데
3: 그렇죠.
2: 어,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런데 그렇죠. 이것도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3: 그렇죠,
2: 거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2: 근데 반면에 또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도 있긴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3: 네. 저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긍정왕. 아유, 그 TV에서 박명수 씨가 티끌모아 티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3: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었다. 여러분, 그거 다 집어치우세요. 네. 오늘 시작하셔야 됩니다.
2: 당장.
3: 늦을 때,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2: 어, 근데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젊지 않아.
3: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그 한 시간 후는 한 시간 전에 나보다 이제 또 나이가 들어 있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2: 예. 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 근데 그 아까 제이님께서
3: 네.
2: 그 십자인대 부상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3: 네네네.
2: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3: 그건 이제 군에 있을 때. 부상을 당한 거고 훈련 도중에 또 제가 또 이제 뭐라 할까 뭐 할 때 좀 빼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2: 너무 열심히 하죠.
3: 너무 열심히 하고 네. 좀 살짝 보여줘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2: 무리했구나 그래서.
3: 무리하다가 너무 네. 이제 점프를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네. 그때 이제 십자가에다가 나간 거죠.
2: 오.
3: 처음에는 늘어났어요. 네. 늘어나다가 이제 그게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2: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 생활들이 굉장히 지장이 있었겠네요?
3: 지장 분명히 이제 회복하는 기간 동안 지장은 분명히 있었고요.
2: 네.
3: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2: 오.
3: 네. 네, 왜냐면 어쨌든 이 주변에 근육을 더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2: 그렇죠.
3: 그래서 하체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뭐 당연히 이제 운동이 제 생활 속에 그냥 운동이 저 삶이 된 거죠. 어느 순간부터.
2: 그렇죠.
3: 예, 예. 살아야 되니까. 걸어야 되니까.
2: 예. 예. 예. 어, 그럼 이제 그 여튼 그 부상을 어찌 보면 그게 회복하기 어려운 부상인데 그거를 또 운동으로 커버를 하고 계신 거네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완벽하게 나을 수는 없어요. 한번 다치면은.
2: 예.
3: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면서 더더욱 이제 운동으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2: 제이 님은 그러면 죽는 날까지 운동을 하고
3: 아, 그럼요, 그럼, 그럼요,
2: 그럼요. 열심히 하다가.
3: 그렇죠, 그럼요.
2: 대단하다. 무조건, 네. 대단하다. 네. 와, 진짜 대단하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들이 또 이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 네.
2: 다이어트.
3: 다이어트.
2: 예. 네, 저 역시 그렇고. 아마 그 청취자분들도 되게 여러 분들이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우리 채팅방 보니까 이 피치님이 50kg 빼셨대요.
3: 와, 박수!
2: 네. 50kg. 대단하십니다.
3: 대단하시고, 너무, 네. 인간 승리하신 거죠, 솔직히. 와, 10년, 사람 하나가 나간 거죠.
2: 10년 동안 본인의 몸을 네. 마루타로, 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셨어요.
3: 와, 대박이십니다.
2: 그 결과물인 것 같아요.
3: 예. 네.
2: 대단하십니다. 네.
3: 아니, 아까 전에 뭐 콜라, 뭐 물 대체하셨다고 이런 걸 틈틈이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거 보면은,
2: 네.
3: 계속해서 지금 이 ING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2: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또 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3: 그렇죠.
2: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좀 또 체중이 더 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조금 해보면 이게 체중이 또 늘었으니까
3: 네.
2: 이제 그 전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2: 조금만 뛰어도 그 전보다 더 힘드니까 아 힘드니까 그 내일 해볼까? 그 내일 하려고 딱 생각하다가 또 그 다음 내일 해볼까? 이러다가.
3: 그쵸. 네,
2: 계속 내일이 되어버리고, 어, 실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3: 그쵸.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지금 와서 말하기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했었을 때, 마음 먹었을 때가 왜 그랬냐면은, 그 대학교에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2: 어, 제 친구도 그렇게 해서 40kg 뺀 친구 있어요. 6개월 만에 그 친구 40kg 빼더라고요.
3: 근데 그 제가 예. 그분과 사귀게 되었어요.
2: 어?
3: 그렇게
2: 진짜요?
3: 하고 나서 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실했더니 흔쾌히 이제 승낙이 되면서 제가 그분과
2: 여러분 그 제가 제인이 와이프분 알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외모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네.
3: 그래서
2: 진짜
3: 분명...
2: 노력으로 얻으신 분이 맞아요. 진짜로.
3: 아 그럼 네. 예, 분명히
2: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얻으셨어요.
3: 예. 저희가 제 아내에게도 항상 이 운동을 되게 강요하는데 저희 아내도 정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항상 운동을.
2: 그 와이프분도 되게 몸이 핏하고 되게 밸런스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3: 아 예예. 예. 예. 타고났어요. 살짝 타고났어요.
2: 아, 타고나기도 예. 했어요. 심지어.
3: 사실 좀 불경파한 것 같은데 좀 타고난 스타일이에요. 제 아내는.
2: 그 와이프분도 제이님이 운동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좀 이렇게 코칭을 좀 해주시나요?
3: 아 예, 그럼요. 저희는 아침마다 운동을 같이 해요.
2: 오 진짜 짐에 가서요?
3: 짐에 가서.
2: 와 좋다. 네,
3: 좋죠. 네. 와이프도 이제 출산을 하면서 좀 뒀었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서 운동에 또 이제 맛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열심히 혼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못 갈 같이 못 갈 경우에도 혼자 가고 할.
2: 아 그래요? 네. 진짜 너무 좋다.
3: 네. 네. 그러면서 또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2: 네.
3: 예, 예.
2: 그 아까 그 다이어트 우리 그 사연 이야기 할 때.
3: 네.
2: 어쨌든 여튼 그 동기부여는 일단 거울을 보라.
3: 거울 보고.
2: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3: 예. 뭐 예.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라면은 뭐 지나가다가 아니 혹시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
2: 네.
3: 그럼 나 이거 내년 여름에 무조건 입는다. 근데 너무 짧게 잡지 마세요. 기간을.
2: 좀 현실적인.
3: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 오래 두고 그래야지 건강하게 또 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거를 되게 1차원적일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블랙핑크를 얘기했는데
2: 네.
3: 요즘에 제니 어깨 나 제니 어깨가 될 거야 이런 그런 되게 많거든요.
2: 네.
3: 원래 소셜미디어에
2: 네.
3: 그 사진을 딱 뽑아서 집에다 딱 붙이세요.
2: 네.
3: 그 계속 보는 거예요.
2: 네.
3: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거기에 내 얼굴을 올려서 그 얼굴에다 내 얼굴을 갖다가 붙이세요.
2: 아
3: 이게 되게 웃긴데 이거 돼요.
2: 됩니까?
3: 이거 돼요.
2: 아,
3: 돼요.
2: 진짜요?
3: 예. 네. 당연히 이 신체 구조와 프레임이 다를 수 있지만,
2: 네.
3: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라도 됩니다. 뭐라도.
2: 예. 네. 그 그러니까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는
3: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2: 진짜. 그럼 남자분도 어떻게 해요?
3: 남자분들은 네. 비슷한. 예, 네. 네, 비슷한. 뭐, 자기가 선호하는.
2: 선호하는 누군가 네. 이제 딱 사진 그렇죠. 딱 뽑아놓고 거기다 그렇죠. 내 얼굴 같이 붙여놓고.
3: 그렇죠.
2: 예. 네. 목표를 일단 세워보자.
3: 네, 그럼요.
2: 아니면 옷도.
3: 그렇죠. 예. 아, 나 이렇게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2: 이런 스타일.
3: 예.
2: 그러니까 저도 그 예전보다 살이 더 좀 쪄나누니까, 그러니까 옷 같은 걸 편하게 입기가 좀 진짜 어렵더라고요.
3: 아, 그러세요?
2: 예. 제가 좀 찾아가겠습니다.
3: 그러면은 이제 빠른 내 시내.
2: 예.
3: 그걸 개선을 시켜가지고 쇼핑을 한번 같이 가야겠네요.
2: 아, 그리고 또 제이님이 그, 여기 스카이님이 여기 계신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못 보셔서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간단하게 입고 왔잖아요. 근데 평소에 보면 스타일도 엄청 좋아요.
3: 아, 감사합니다.
2: 옷 입는 스타일
3: 무한 칭찬을 해주세요.
2: 네, 칭찬을 받을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특히 아들들 옷을 진짜 이쁘게 되게 잘 입히더라고요. 딱 그 매칭 같은 거 잘 시켜가지고.
3: 네, 제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네. 사실 이제 딸이 생겼잖아요. 마지막에. 네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2: 또 이 아이한테 네. 또 어떤 이쁜 거를 또 입힐까.
3: 이쁘게 입히고 같이 걸어다니고 싶어요.
2: 아, 네. 좋다, 되게.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그럼 저희 좀 얘기가 좀 길었으니까
3: 네.
2: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예. 제이님과 함께하는 이대장의 K-Play DMV.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좀 전에 지금 다이어트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 그 살을 빼는 거라고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 그쵸, 그쵸. 예.
0: 근데 그게 사실, 맞는 예. 말인가요?
1: 사실 그 다이어트란 단어 자체가 살 뺀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0: 그래요?
1: 예. 다이어트라는 자체는 건강하게 식단을 한다는 이 뜻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10년, 2000년도 초반쯤에 뭔가 대한민국 이제 뭔가 미디어를 보면은 되게 마른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연예인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살을 빼야 돼. 살을 네. 빼야 돼. 이 살 뺀다는 거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뭐 보시면은 살 빼기보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핏해지려고 하는 거에 좀 더 많이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살을 빼되 그 살이 있었던 곳을 근육으로 채우면서 건강한 네. 식단을 통해서 운동과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이 다이어트란 단어예요.
0: 그래서 영어로 그 표현을 change your diet으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냥 이제 그냥 다이어트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1: 그렇죠.
0: 너의 그 패턴. 예. 뭐 이런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그런 그렇죠. 의미이기도 하네요.
1: 그렇죠. 만약에 예. 내가 살이 쪄야 된다면은 살이 찌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0: 아, 그냥 단순하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뺀다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그렇죠.
0: 그 필요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어쩌면 살을 찌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거네요, 진짜로? 말씀.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살이 찌는 그렇구나. 식단이 있고 하니까. 예. 예. 예.
0: 와, 지금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40평생 살아오면서 네. 다이어트는 그냥 살을 뺀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많이 대부분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0: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1: 샐러드만 먹을 거야.
0: 네, 그 뭐 체중을 빼겠다.
1: 여러분, 네. 소들 보세요. 소들 풀만 먹어요.
0: 코끼리도.
1: 그렇죠. 네. 코끼리, 하마, 소.
0: 예. 네, 네. 네.
1: 제일 크지 않습니까?
0: 예, 네, 네. 맞아요. 걔네들 볶음 음식 뭐 이런 거 튀기는 거 먹지 않아요.
1: 절대 안 먹죠. 예.
0: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제이님은 뭐 그 운동하시는 그런 패턴이나 이런 운동 방법도 이런 거 좀 이렇게 말이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1: 네네.
0: 사실 보여주면서 하는 게 최고긴 한데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런 거를 또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나눠주실 그런 뭐 팁.
1: 아, 팁.
0: 그 본인이 하고 있는 루틴 같은 거
1: 네네네.
0: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실행하기 쉬운 것들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우리가 살찌는 게 좀 두려운 거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살이 쪄서 건강이 나빠지는 게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우리가 먹으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꿀팁이 뭐냐면은 밥을 먹은 후에
0: 네.
1: 우리 대부분 뭐 합니까? 앉아 있죠.
0: 앉아 있고 뭐 스마트폰 보거나
1: 스마트폰 보고 TV
0: 네.
1: 보거나
0: 네.
1: 아니 혹은 또 먹으면서 보거나.
0: 그렇죠.
1: 먹으면서 사실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무동이에요, 그렇죠?
0: 네.
1: 근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먹자마자
0: 네.
1: 그 앞으로의 15분 혹은 30분의 사이에서 내가 살이 찌느냐 안 찌느냐가 결단이 된대요.
0: 그래서 그때 뭐 걸으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1: 그쵸?
0: 것 같아요.
1: 걸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걸으는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디 나가야 되고 또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되고
0: 네.
1: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업무하시는 분들,
0: 예.
1: 뭐 런치 먹고 회사에서 또는 뭐 패스트푸드 먹고 혹은 그러시는 분들 거기서 바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컴퓨터를 딱 하시다가 혹은 밥을 먹고 나서 거기서 바로 그냥 스쿼트 15개 4세트
0: 예.
1: 그러면은 60개가 되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러면 사실 그거 우습게 보이잖아요.
0: 예.
1: 몸 뜨거워져요. 몸 뜨거워지고 땀 나요.
0: 뭔가 먹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1: 네.
0: 열을 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0: 아, 그거구나.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몸을 움직여서 네. 뭔가를 이렇게 열량을 그냥 태운다라기보다는
1: 그렇죠,
0: 혈당이
1: 그렇죠.
0: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 보네요.
1: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살이 찌는 이 과정이 보면은 혈당 스파이크 또 인슐린의 이 레벨 수치에 따라서 이게
0: 네.
1: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딱 그런 스쿼트 같은 종류의 간단한 네. 동작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죠.
0: 그럼 굳이 꼭 뭐 15분 동안 걸어라 네. 이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런 간단한 그 짧은 시간으로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1: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간단하다고 계속 말하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0: 그 패턴을 지키는 게 쉽진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또 15개 한 두 세트 하고 나서 해킹 걸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또 하신다고 하시면은.
0: 아, 갑자기.
1: 근데 이게 4세트 하면은 네. 뭐 땀 나면 땀 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어. 예,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스탠딩 데스크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식사하시고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스탠딩 데스크에 쓰셔서 네. 좀 작업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그냥 스쿼트 한 15개씩 4세트 정도 해주시면은 분명히 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럼 여튼 먹고 나서 그냥 바로 앉아있고 네. 이런 거 좋지 않고 네, 네. 누워있으면 더 최악이고.
1: 최악이고. 네, 최악이고.
0: 아.
1: 그럼 뭐 여기 뭐지? 여기
0: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인가?
1: 식도염 네. 완전 역류성
0: 그렇죠, 누워 있으면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위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1: 완전 안 좋죠 또.
0: 예. 예. 그럼 뭐 그냥 살이 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또 병까지
1: 생기는 거죠.
0: 예. 예. 그럼 주로 그 제이님은 사실 또 사람들이 운동도 운동인데 내가 그 운동을 하는 그 시간 패턴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 본인들이 일하는 근데 이것도 사람들마다 또 다르긴 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제이님도 사실 제가 네. 봤을 때 뭐 이것저것 일도 뭐 많이 하시고 아이들 챙기고 하면서 그 뭔가 이제 똑같은 루틴의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혹시 팁이 있을까요?
1: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침을 일찍 하고
0: 네.
1: 또 아침에 기상을 일찍 하는 방법이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짬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짬을 냈었을 때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스쿼트 같은 거.
0: 예.
1: 사실 그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우리의 몸에 열량을 많이 태우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혹시 혹은 자기 전에 스쿼트 100개.
0: 그래서 100개 또
1: 예. 100개를 또 굳이 연달아 할 필요 없어요. 뭐 20개를 5번 해도 되고
0: 예.
1: 10개를 10번 해도 되고
0: 예.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정말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나가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 맛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0: 운동하는 그 맛을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0: 그 저희 방송에서 보니까 그 가수 김종국 씨가
1: 아, 예.
0: 운동하면서 이거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예. 벤치프레스 하면서 이건 딸기 맛 맛있다 아. 예.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예. 그 딸기맛 저는 딸기맛 초코맛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0: 아 그래요.
1: 그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됐을 때,
0: 네, 네.
1: 가장 이상적이게 이완이 됐을 그걸 느꼈을 때 맛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0: 아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딱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또 드럼 연주를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서도 뭐 이게 하면 학생들한테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가 인식을 하고 또 보면서 해라.
1: 네.
0: 또 생각을 하면서 해라.
1: 그렇죠.
0: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운동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 근육이 뭐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하든지 벤치프레스를 네. 하든지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써야 될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뭐 엉뚱한 근육을 쓰면서 아, 운동을 했다라고 딱 이야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1: 그 부분은. 네. 사실 분명히 PT 트레이너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0: 네.
1: 근데 뭐 그게 비용도 나가고 하고 하니까
0: 네.
1: 사실 뭐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거울 앞에서 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어 맞아요. 저 드럼 레슨 할 때도
1: 네. 네.
0: 거울 앞에 두 거울 맞잖아요. 앞에서 해라.
1: 그리고 이렇게. 레슨 하시거나 혹시나도 뭐 이렇게 연주 같은 거 하실 때 녹음 네.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셀프 녹음.
0: 네.
1: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자아성취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체크도 하고 고칠 부분도 고치고
0: 왜냐하면
1: 우리가 요즘에 많이 접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를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내 자세가 맞는지 내 거울을 보면서 혹은 또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좀 해가지고
0: 예.
1: 거기 유튜브의 영상과 내가 자세가 맞는지
0: 예.
1: 근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0: 그렇죠.
1: 대신에 돈을 아끼는 거죠.
0: 예.
1: 아, 근데 그 수고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PT를 끊으세요.
0: 아, 그렇죠.
1: 예.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헛된, 뭐랄까, 돈 쓰는 게 아니에요. 헛되게 돈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히 값어치가 있어요.
0: PT도 그러면 계속 항상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그 루틴을 만들고.
1: 어, 그럼요.
0: 방법에 대해서 알면 혼자서 해도 어찌 보면 괜찮은 거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분, 혹시라도 PT를 끊으셨을 때.
0: 네.
1: 말이 많거나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PT는 분명히 사양하셔야 됩니다.
0: 말이 많다라는 게 그 쓸데없는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개인 얘기 막 이렇게 자기 자랑 얘기하고 막 이런 거요.
1: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냥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아, 뭐 스포츠 얘기,
0: 예, 예.
1: 아니면 음식 얘기,
0: 예.
1: 뭐 여행 얘기 이런 거 많이 하면서 괜히 회원을 엔터테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잘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
0: 예.
1: 그분도 잘라셔야 돼요. 왜냐면 운동을 못 해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러 갔는데 다른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가장 꿀인 거죠. 그런 회원들이 네. PT 입장에서는.
0: 저 사실 저한테 이제 레슨 받으시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오시잖아요. 네. 그 저한테 레슨 받는 한 시간 동안 네.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하고 가세요.
1: 아하. 네,
0: 한 시간 네. 동안. 네. 네. 그러고 다음 주에 열심히 할게요 하고 네, 가십니다.
1: 만약...
0: 저는 비용을 받고 그 시간을 그 얘기를 들어드려요.
1: 네. 그렇죠. 그럼 수고니까.
0: 예. 네. 네.
1: 선생님 입장에서 수고했으니까
0: 그렇죠.
1: 예, 예, 받아야죠 그거는.
0: 예, 예.
1: 근데 내가 정말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얘기할 때 끊어줄 수 있는 선생님, 혹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
0: 예.
1: 운동만 얘기 말고는 하지 않는 사람.
0: 운동에 되게 포커스
1: 돼 있는. 예.
0: 그 목적이 그거니까.
1: 예, 그렇죠.
0: 다른 얘기 할 거면 끝나고 하든지 시간이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만약에 서로 시간이 있으면.
1: 맞아요.
0: 예.
1: 그런 분에게 꼭 하시기를.
0: 그 진짜 중요하네요. 예.
1: 완전.
0: 예. 그럼 이게 사람들이 또 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도 운동인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운동보다 또 먹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1: 그쵸.
0: 근데 저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거를 내가 안 좋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 하나 먹으면 갑자기 몸이 순식간에 안 좋아져.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먹어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독약 같은 거 예를 들어 먹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회복되는 그 독약 같은 건 이제 뭔가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먹었을 때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얘기대로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거의 운동 보면은 운동이 20%.
0: 네.
1: 그리고 내가 주방에서 뭘 하느냐가 80%예요.
0: 진짜요?
1: 네.
0: 오.
1: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뭘 먹고 스쿼트 뭐 15번 4번 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0: 예.
1: 갑자기 점심에 뭐 마라탕 뭐 햄버거 빅맥 이런 걸 먹고 그러면 솔직히 소용없어요 여러분.
0: 아 이거 운동 엄청 많이 해봤자
1: 그렇죠.
0: 아.
1: 그냥 그 운동한 거 채우지도 못해요 사실.
0: 그거 한번 먹으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오.
1: 사실 TMI인데
0: 예.
1: 옛날에 그 우리 래퍼, 유명한 래퍼 중에 에미넴 있잖아요.
0: 네.
1: 에미넴이 식스팩을 유지하기 위해 스니커즈, 바
0: 네.
1: 하나 먹고 운동장을 8바퀴를 돌았대요. 바로.
0: 그래요?
1: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0: 근데 그게 뭐 괜찮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스니커즈를 먹었다는 거가?
1: 그쵸. 그러니까 스니커즈를 먹고.
0: 좋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0: 네.
1: 그만큼 죄책감이 들었으니까 운동장을 8바퀴 돈 거죠.
0: 그걸 예. 먹었으니까.
1: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0: 저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 했어요. 먹었으니까 이제 죄책감 때문에.
1: 그쵸, 그쵸, 그쵸. 그만큼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 여러분들 생각하는 수고에 비해 사실 그렇게 보상이 크지 않아야 돼요.
0: 아.
1: 예. 아까 여기 뭐 사연 중에.
0: 예.
1: 집에 30분 걸어가서 족발 시키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족발은 한 달에 한 번, maybe
0: 네.
1: 먹어야 되는 이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네,
1: 그렇죠.
0: 네. 특식 같은 거.
1: 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 그런 야식 혹은 자극적인 음식들과 담을 쌓고 한 6개월 빡세게 딱 하시고
0: 네.
1: 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런 거를 즐기시는 거는 분명히 허용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하는 과정 이 도중에 하는 것은 사실 방해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도미노를
0: 네.
1: 딱 세워놓고 마지막에 탁 그 첫 블록을 넘어뜨리는 순간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중간에 하나 어떻게 돼봐요? 다시 또 다시 다 써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0: 아, 쉽지 않죠.
1: 네.
0: 그게 더 어려워요.
1: 그렇죠.
0: 네, 중간중간에 이제 뭐 끼우려고 하면
1: 계속 더뎌지는 거죠.
0: 네. 진짜 산 넘어 산인데요.
1: 네.
0: 그럼 제이님은 그러면 오히려 주방에서 정말 말씀대로 더 시간을 많이
1: 그렇죠, 그렇죠. 주방에서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더욱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사먹지 않고
0: 네.
1: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뭐 첨가물이나 이런 것도 조절을 하면서 네. 이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영양제 좋은 음식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내가 먹는 게 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렇죠.
1: 네. 예. 그리고 저희 위는 그냥 어떤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기가 아닌 이상은 최대한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0: 비워놓는 게?
1: 네. 오.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미디엇 그 다이어트를 간헐적 단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6시 이후로 뭘 먹지 않고 다음날 점심까지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운동을 해요. 빈속에.
0: 와, 근데 빈속에 운동하면 이게 배고파가지고 사실 운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1: 그게 이제 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태우지 못한 지방들이 태워지면서 이제 지방이 나가면서 이제 근육이 생기는 거죠.
0: 사실 저희 와이프가 아까 오후에 또 제이님 또 오래간만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1: 네.
0: 같이 밥 먹고 와라 했는데 아, 예, 예, 예. 이거 오늘 야식 먹을 그게 아니네요 우리. 네, 일단은 그렇죠. 그거는 일단 끝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또 음악 한 곡 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님이 골라주신 건데요. 이제 골든 구스 듣고 오겠습니다.

0: 예, 제이님과 함께하는 이대장의 K플레이 DMB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 우리 또 먹는 거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좀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어떤 걸 먹는 게 좋은가요? 본인의 패턴은 어떻게 돼요?
1: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런치를 가장 먼저 먹고요. 하루 네. 일과 중에. 그랬을 경우에 일단 달걀을 먼저 먹습니다.
0: 계란.
1: 예. 네. 여러분 달걀 두 알은 꼭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네. 그래서 계란은 꼭 먹고 저는 이제 두 알보다 더 이상 먹지만은 계란 두 알 먹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감자나 고구마.
0: 예. 네.
1: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필요하니까 이제 샐러드. 근데 샐러드도 뭐 거창하게 하지 않고
0: 네.
1: 그냥 내가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상추 이런 것보다는 뭐 브로콜리, 뭐 당근.
0: 네.
1: 뭐 요런 느낌, 뭐 양배추. 양배추 사실 되게 좋아요. 간단하고. 그 양배추는 버릴 게 없는 음식이에요. 다 먹어도 돼요. 그 꼬다리까지도.
0: 진짜로요?
1: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삶아놨다가 혹은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고 그냥 갈아가지고.
0: 네.
1: 근데 너무 갈지 마시고 그래서 좀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
0: 오.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드시는 거 추천하시고 솔직히 그리고 너무 비인간적이다. 솔직히 되게 비인간적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좀 맛을 좀 주고 싶다.
0: 예.
1: 혹은 나는 좀 더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는 뭐 돼지고기 목살. 아니면 소고기. 거기 코스코 가시면 플랫 아이언 스테이크라고 있는데.
0: 네.
1: 그거 되게 부드러워. 그게 제가 알기로 부채살일 거예요 아마.
0: 네.
1: 그 부채살 그거 이제 구워서 그럼 되게 부드럽거든요. 뭐 그런 거 해서 아 좀 자극적인 게 그래도 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소스가 있습니다. 스리라차.
0: 아.
1: 참고로 스리라차 0칼로리입니다.
0: 정말로요?
1: 네. 오. 근데 좀 염분이 많아서 좀, 좀 이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다른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스리라차 딱 뿌려서 먹으시면은 진짜 맛있을걸요, 솔직히.
0: 네. 그럼 그 본인은 그거를 이제 그 루틴으로 계속 식사를 하고 계시고.
1: 네네. 저 오늘 아까 전에 먹은 거 말씀드리자면은 계란 4개.
0: 네.
1: 그리고 현미가 많이 섞인 밥, 근데 밥 한 공기가 아니에요, 저는.
0: 네.
1: 한 반 공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닭갈비를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한국에서 오셨다가 들어가시면서 만들어주셨는데,
0: 네.
1: 이제 되게 건강한 닭갈비. 뭔가 많이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뭐 꿀 이런 거 안, 뭐 설탕 이런 거 안 들어가고,
0: 네.
1: 그거랑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는 이제 지금 바나나 두 개랑 또 계란 한 네 개 정도? 요 정도로 먹고 그냥 마무리하고.
0: 그럼 진짜 그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 밥,
1: 네
0: 그런 느낌의 밥을 그 드시는 건 아니네요.
1: 네, 그건 이제 뭐 가끔씩,
0: 네.
1: 예, 좀 예, 가끔씩 좀 먹고 싶다 싶을 때.
0: 그럼 어찌 보면 제가 그 얼마 전에 누구랑 또 얘기하다가 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 우리 한국 스타일의 그런 국밥이나
1: 네.
0: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백반 이런 느낌의 밥들이 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됐어요.
1: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살짝 네. 짜기도 하고 막 좀 그러니까.
0: 그렇죠. 탄수화물 항상 많이.
1: 근데 생각보다 나트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0: 그래요?
1: 예, 예. 근데 그냥 그거 드신 만큼 이제 활동을 하셔야죠.
0: 예.
1: 근데 또 그거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뭘 같이 먹느냐. 또 얼만큼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디저트 먹냐 안 먹냐.
1: 그렇죠. 갑자기 뭐 순댓국을 먹었어요.
0: 예.
1: 밥 몇 공기를 말아먹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만약에 아 좀 실천해봐야겠다 싶으셨을 때
0: 네.
1: 생각이 드신다면은 내일부터
0: 네.
1: 빵 혹은 밥을 끊어보세요. 2주만.
0: 네.
1: 그리고 그냥 그 이제 배고픈 배를 고기나 혹은 감자 고구마로 채워보세요. 분명히 맛있어요.
0: 네.
1: 근데 체중 확 줄어듭니다.
0: 네.
1: 밥이랑 빵이 굉장해요.
0: 그렇죠.
1: 근데 빵을

0: 근데 보면은 피부가 되게 좋으셔요.
1: 감사합니다. 네.
0: 되게, 되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예, 네, 좋은 거 왜 이렇게 많이 말하지?
1: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0: 예, 네. 근데 제가 느끼는 제이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피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피부가 좋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여드름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그럼 그때 막 특히 여자아이들은 자신감 되게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1: 아, 그럼요. 네. 뭐 여자애들 뿐만 아니라 남자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그 사춘기의 피부가 한번 갈아엎이는 시기가 있어요.
0: 네.
1: 모두가 겪는 건 아니지만은.
0: 네.
1: 근데 그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솔직히 막 짜고 막 그거 터트리고 이렇게 하면은 피부 그냥 그 뭐지? 골로 가는 거고.
0: 네.
1: 그때 잘 관리해서 터트리지 않고 하면은 잘 개선이 되면서 성인이 돼서 맑은 피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저희가 좋은 거 먹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섭취하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사실 피부에도 좋은 거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네. 왜냐면 피부에도 비타민 C가 필요하고 비타민 D가 필요하고 피부에도 또 당연히 단백질이 필요하고 콜라겐도 필요한 것처럼 이런 것들도 챙겨줘야지 우리가 또 더욱더 매끈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0: 지금 이런 들어요. 말씀하신 영양소들이 뭐 이렇게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요? 아니면은 바르는 거가 충분히 딱 좋나요?
1: 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0: 그래요?
1: 분명히 또 그리고 남자분들 당연히 화장 안 하시겠죠.
0: 남자분들 잘 안 하잖아요.
1: 네, 잘 안 하시죠. 근데 요즘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네. 저도 안 해요, 참고로.
0: 네.
1: 근데 선크림은 꼭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 발라주시고 그리고 보습. 어쨌든 여기가 우리 몸이 70%에서 60%가 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보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0: 예.
1: 그래야지 이 피부가 계속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되지, 아니면 이게 메말라가지고 푸석푸석 하는 느낌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뭐 선크림 전에 아침이나 혹은 자기 전에 이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림들을 바르는 걸 되게 추천합니다, 저는.
0: 그래요?
1: 예, 예.
0: 오. 그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로션 그런 거 바르는 게 아니라 좀 그 이상의 거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1: 당연히 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0: 네.
1: 로션으로 출발하는 거 되게 좋죠. 네. 시작을 할 때. 네,
0: 네.
1: 그래서 그냥 되게 우리 되게 남자들도 그렇게 간단한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
0: 그러니까 아 복잡한 거
1: 복잡하잖아요.
0: 어려워. 사실.
1: 그래서 네. 그냥 하나 두 개에서 끝나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뭐 간단한 로션이나 세럼
0: 네.
1: 정도까지만 딱 두 개로 해가지고 그냥 딱 끝내는 느낌으로. 예.
0: 제이님 그럼 어떤 거 사용하세요? 뭐 사용하는 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예. 저는 뭐 저도 이제 뭐 간단하게 저 가성비가 있는 제품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0: 네.
1: 그냥 뭐 아비노나
0: 네.
1: 아니면 뭐 그 세라비 이런 거 있거든요.
0: 저 그거 쓰고 있어요.
1: 예. 저 네. 그것도 충분히 좋아요.
0: 네.
1: 듬뿍 바르고 자면은 보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보습 전쟁이라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배우 고현정 씨께서 말하시는데
0: 네.
1: 피부는 보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오.
1: 근데 저 그거 외에 좀 내가 좀 투자를 더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노베 아니메라고
0: 네.
1: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한국 제품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노베 아니메라고.
0: 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1: 이게 어떤 네. 성향이 있냐면은 화이트 러프를 그 액을 쫙 짜내가지고 완전 내추럴로 해가지고
0: 네.
1: 그 세럼과 이제 보습 크림, 로션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어떤 걸 보냐면은 저는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 노인, 어린이
0: 네.
1: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할 수 있다는 제품은 그만큼 첨가물이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0: 그렇네요.
1: 그러면서 네. 되게 내추럴하고 많은 그런 케미컬이 없다는 걸 저는 좀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0: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케미컬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더 싸죠.
1: 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인그리디언트가 그 첨가 그 들어가 있는 성분이 심플할수록 더 되게 비싼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1: 그렇죠.
0: 사실 우리 생활 속에 가공식품 엄청 많은데 먹는 것도 그렇고 이런 뭔가 바르는 이런 것들 그 로션이나 이런 것들도 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좋은 걸 쓰다 보면

0: 그러니까.
1: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값이 좀 비싸지는 거죠.
0: 근데 좋은 거는 좋습니다.
1: 맞아요.
0: 예.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1: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0: 저 부동산 하는데 좋은 집은 비쌉니다.
1: 그렇죠.
0: 좋은 곳에 있는 좋은 집은.
1: 좋고 싼 집은 없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싸고 좋은 집, 가성비 집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예. 그럼 그 제품 어느 정도 쓰고 계셨어요?
1: 이제는 한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예.
1: 아주 지금 만족합니다.
0: 어.
1: 예.
0: 그럼 뭐 화장품 그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션이나 이런 것들?
1: 뭐 스킨케어라고 하면 되겠죠. 스킨케어
0: 제품들. 예, 예, 예. 어. 그럼 뭐 비누 같은 것도 그
1: 아 예, 예. 뭐 거기에 이제 비누도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구매하시는 웹사이트를 가시면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0: 아 그럼 제가 그 예, 웹사이트 예. 좀 주시면
1: 네네네.
0: 예, 어디서 파는지 그 링크를 주시면 제가 채팅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거기에 보시면은 또 이런 여런 뭐 세럼도 있고 로션도 있고 아이크림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클렌저도 있고 네. 얼굴 세수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0: 네.
1: 깨끗하게 씻겨주는 뭐 네. 그런 거.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이게 참고로 이게 제가 알아요.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을.
0: 아 그래요?
1: 네. 그래가지고 말씀해 드리면은
0: 그럼 어떻게 좀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같은 거
1: 아 제가 그럼 한번 네,
0: 쿠폰이나 뭐 이런 거
1: 잠깐 네. 이따 노래 나올 때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그 어쨌든 제이님 쓰시는 그 세럼 로션
1: 네, 네.
0: 그 제가 제 머릿속에 담아놓고
1: 네네
0: 예. 꼭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오늘 K플레이 DMB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7번째 페이지. 그렇죠. 그렇죠. 천년도 더 된 종소리처럼 역사 이야기를 맑게 들려주는 분이죠. 광일레종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네. 유행어입니다. 그렇죠.
3: 그렇죠.
2: 자연스럽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석굴암 얘기를 해봤는데요.
3: 네.
2: 그래서 신라 유산 시리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 범종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널리 알려진 범종은 역시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얘기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범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3: 그러니까 범종의 범은 브라흐마,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거든요.
2: 아.
3: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진리, 그래서 불교 절에서 쓰는 종을 범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 예,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그 범종의 재료에 따라서 구리로 만들었으면 동종, 쇠로 만들었으면 철종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구리를 기반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합금이 들어가지만 만들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2: 네. 그럼 우리나라 범종이 다른 나라 종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일단 서양종하고 동양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양종은 네. 노틀담의 꼽추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아무리 큰 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있잖아요.
2: 그 추를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되죠.
3: 직접 움직여서 어쨌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 가지고도 안을... 엄청 고생하잖아요.
3: 네, 예, 예, 예. 그래서 안을 치잖아요.
2: 예, 예.
3: 안을 치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종이 땡땡땡 할 때도 역시 학교종이 땡땡땡.
2: 아, 그렇죠.
3: 이렇게 치는 예. 것들이 있는데 동아시아의 종은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게 탁이나 용종이라고 하는 악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에서 시작할 때는 악기는 우리가 종묘제례학할 때 보면은 편경도 있지만 편종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2: 아.
3: 그럼 그거를 실로폰 같이 밖에서 통통통통 쳐요.
2: 아, 예.
3: 그러니까 그게 확장된 개념이니까 동아시아 종은 보통은 밖에서 이렇게 덩
2: 타악기처럼
3: 하고 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는 저음이 되고 크게 울려 퍼지니까
2: 네.
3: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 네.
3: 이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정한 모양과 그다음 일정한 재료를 쓰면서 중국 종하고 일본 종하고도 좀 구분이 돼요.
2: 아, 그래요?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끝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다음에 재료가 쇠다.
2: 네.
3: 그다음에 무늬가 별로 없다.
2: 네.
3: 이건 그러면 중국 아니면 일본 겁니다.
2: 아.
3: 한국 거는 무늬도 많고 그다음에 네. 끝을 이렇게 살짝 오므리는 항아리 같은.
2: 아, 그렇죠. 네,
3: 네, 네. 이거 네. 재료가 구리다.
2: 구리고 네.
3: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특별한 거는 이제 종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바닥에 놓고 칠 수는 없잖아요.
2: 아, 그렇죠.
3: 바닥에 놓고 울리질 않으니까.
2: 그렇죠.
3: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2: 네.
3: 그럼 들어 올리는 네, 고리를. 예,
2: 걸어야죠. 사람이 못 들죠.
3: 고리에 예. 걸어 놓고 이제 예. 종각 같은 데 걸어 놓잖아요.
2: 예, 예, 예.
3: 이제 걸어 놓을 때 그 고리를 이제 용 고리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용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2: 예, 예, 예.
3: 그 용의 이제 가슴 부분이나 아니면 그 배 부분을 고리처럼 만들어서 그걸 겁니다.
2: 아, 용유, 저 용이 고리 부분이구나.
3: 예, 그래서 예. 유자가 꼭진 유자니까 네. 용으로 만든 고리 꼭지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
2: 통이 진짜 있네요.
3: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예. 대나무 문양에 통이 하나 꽂혀 있어요.
2: 예, 예.
3: 저 대나무 통이 용통 또는 음통이라고 하는 건데,
2: 예.
3: 저거는 우리나라 에서만 만든.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저것 덕분에 한국의 종이 조금 더 소리가 예쁘다라는 연구도 있기도 하거든요.
2: 아, 저 통은 그러니까 조각 겸 어쩌면 소리를 더 예쁘게 하는 만들. 용도도 있다.
3: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범종의 원형은 신라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2: 아, 네네.
3: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저걸 왜 저기다 꽂았을까?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네. 저게 대나무니까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악기가 피리.
2: 피리.
3: 근데 피리 중에서 신라의